0: 서 발생했던 수상한 사건들. 그 중심에 네가 있었구나, 준.
1: 아빠, 준은 메탈카드 봇과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해서...
0: 넌 물러날 걸 안나. 네가 저들을 감싸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 안다. 하지만 나도 시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어. 메탈카드 봇들은 우리에게 맡기려.
2: 실장님!
3: 안 돼! 메탈카드 봇은 우리 친구야!
4: 맞아, 맞아!
2: 모두 착한 친구들이라고요!
5: 시장님, 아이들 말을 들어주세요.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6: 안나 아버님, 준과 준의 친구들을 위협한다면 저도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물러납니다.
0: 더 이상은 듣지 않겠습니다. 어서 비키세요.
7: 야, 좋은 사진이 찍혔네요. 타이틀은 어디 보자. 아이들을 제압하는 경찰부대와 시장님.
0: 자네.
5: 방송만 보면 메탈카드봇은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싸워도 열정만큼은 넘치는 녀석. 겁은 많지만 누구보다 착한 녀석. 메탈카드봇들도 우리처럼 다 다르고 좋은 녀석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0: 친구? 메탈카드봇들이?
1: 아빠, 저한테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가르쳐주셨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나서서 도우라고도 하셨고요. 메탈카드봇들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을 구하러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0: 가다니, 어딜 말이야.
8: 호르카카 행열차,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탑승하실 분은 서둘러 주십시오.
9: 시장님, 우린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인류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답을 들려주세요.
0: 좋아요. 안나를 부탁합니다. 반드시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2: 네!
8: 이 정도면 됐습니다.
10: 더 단단히 묶어줘! 엉덩이에 구멍나고 싶진 않으니까!
3: 머리 바꾸자니까!
10: 싫어!
6: 대장, 가다가 머리 아프면 꼭 말해야 해. 준!
5: 엄마, 이게 다 뭐예요?
11: 가면서 먹을 거. 큰일 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순 없잖아. 조심히 다녀와.
5: 엄마...
11: 하루루 건 돌아오면 만들어주겠다고 전해주고.
2: 네.
12: 저기요. 저도 태워주세요.
5: 짐 아저씨?
13: 특종이 욕심나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실 조금 욕심은 있지만 기자로서 메탈 카드봇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2: 네, 얼른 타세요.
5: 그러고 보니 웬일로 베라가 안 보이네요.
13: 아, 편집장. 베라 아버지가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8: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호르카카 행열차 출발합니다.
13: 다녀와! 몸 조심하고!

0: 얜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어?
1: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허락한다.
2: 준, 일어나. 도착했어.
3: 여기가 호르카카?
1: 호르카카 마을. 호르카카 마을.
3: 어지러워.
4: 괜찮아?
5: 여기가 맞아?
0: 예전이랑 꽤 많이 달라졌어.
4: 당연한 거지. 4천 년이나 지났으니까.
6: 저 절벽, 틀림없다. 여긴 무크라와 우리가 살던 곳이야.
0: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을까?
2: 베라의 방송으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잖아.
7: 아, 저기, 어? 저기 혹시 네가 준이니?
8: 어? 아주머니는?
2: 페루르 어머니시죠?
7: 맞구나. 우리 딸이 시세가 많았지.
8: 막혀.
7: 미안하다. 아, 근데 페루르는 어디 있니? 돌아온다 말도 없이.
9: 저 그게...
7: 어? 우리 딸 친구들이 무카라의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가줬구나.
4: 큰일 났군. 메탈 브랜스도 빼앗기고 얼마나 넓은지도 모를 우주선에서 도망치는 신세라니. 그래도 내 메탈 카드는 챙겼으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마. 이래봬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봐 페루루, 잠깐 내려볼래?
10: 안 되겠어. 전화는 결...

0: 해봤지만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
1: 예상대로군. 나는 함교 쪽으로 가보겠다. 여기를 통해 올라갈 수 있겠어. 아이고, 사고 허리야. 엄청 불길한 소리가 났지? 이런 데 잡아 베르르 캐쳐 위. 너희 둘은 여기서 엔진을 켤 방법을 찾아보도록. 스카이갤럽, 너는 나와 함께 가자.
0: 나도 여기 남을게. 엔진의 주요 회로는 모두 위쪽에 있으니 꽂혀지는 대로 올라가도록 하지.
1: 그래, 부탁한다. 하마터면 납작해질 뻔했네. 괜찮아, 페루루?
2: 그럭저럭. 저 미친...
1: 뭐지, 이 방은?
3: 페루루가 납치당했다고?
4: 페루루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5: 저희 페루루를 구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6: 페루루는 지금 스펠란자호 안에 있어요.
3: 스펠란자호?
4: 우리가 타고 온 우주선입니다.
7: 누구 덕분에 지금은 바다 속에 잠겨있지.
8: 지금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야겠어?
3: 별바다를 건너온 배라면 네 개의 별이 누운 곳으로 떨어졌어. 유적에 적혀있는 전설이야. 무카라가 남겨준 기록 중 하나지.
4: 준!
6: 무카라는 스펠란자호가 추락하는 걸 목격했던 거야.
5: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스펠란자호가 떨어진 건 4천년 전 6월 21일 밤, 즉 하지날이었어. 그날 밤 무카라가 보았던 네 개의 별은 나그네 자리의 아래 우마 해구야.
6: 다녀올게.
4: 너 이 녀석 혼자 괜찮겠어?
6: 딥바이트에 탈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두 명 정도예요. 페루루를 데려오려면 저 혼자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4: 메탈 브레스만 있었어도 널 혼자 보내진 않았을 텐데.
9: 너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군.
8: 그렇지.
10: 젠, 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대충 그렸지만 아무튼 추락했을 때 배 일부분에 틈새가 생겼어. 그 틈새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6: 응, 고마워, 레드블리츠.
11: 기다리고 있을게, 준.
3: 우리 페루루를 잘 부탁한다. 너만 믿을게.
4: 너무 무리하지 말고.
12: 글로버 만나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줘.
9: 부탁한다.
4: 준, 우리 친구들을 꼭 데려와줘.
6: 응. 얘들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내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자, 그럼 일단 해안가로 내려가서 출발!
9: 기압 높은 바보제구!
6: 곱게 태워주면 어디 건너냐!
1: 역시 코어는 뒤틀려 있고 플라이휠은 녹슬어 있어. 엔진의 배터리가 안 켜지는 게 당연해.
13: 그게 뭔데?
1: 그런 게 있어.
13: 이제 어쩔 거야, 형?
1: 보면 알게 돼.
11: 글로버, 설마 이게 다...
1: 메탈 카드야. 이 방에 진열된 모든 게 메탈 카드봇들이라고. 페루루, 야야야, 페루루, 어디가?
11: 엔진룸으로 돌아가야 해.
1: 엔진룸에 왜?
11: 녀석의 목적은 이 배에 잠들어있는 메탈 카드봇을 깨워 지구를 지배하려는 거야.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스펠란자호의 엔진을 파괴해야 해.
1: 그랬다간 우리도 지상으로 못 돌아간다고.
11: 그래도 메탈 카드봇과 지구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낫잖아.
1: 같이 가자고 말이라도 해줘. 삼촌 섭섭해. 준, 저기 봐.
6: 틀림없어. 스펠란자호야. 아, 레드블리츠가 준 쪽지. 입구 위치가... 뭐야 이게? 딥바이트, 선체 어딘가에 틈새가 있을 거야. 찾아봐줘.
1: 알겠어.
13: 멋진데, 형!
1: 거의 다 왔어. 둘 뿐이군.
11: 뭐 하는 거지?
1: 글쎄, 아마도 밀어서 엔진의 시동을 억지로 걸고 있는 것 같아.
11: 뭐라고?
13: 너, 누구야? 빨간 꼬마냐? 용케 돌아왔구만. 숨어있지 말고 나와. 겨우 이딴 돌 조각으로, 어?

0: 전성 최강의 복서인 이스파크 비트민에게 싸움을 걸자니!
1: 너 왜?
2: 넌 녀석을 맡아둬! 내가 배에 엔진을 멈출게!
1: 진심이야?
2: 아직까지 믿지 않았어. 저 녀석을 막기만 하면! 조금만 더! 됐다!
3: 뭐가 됐다는 거지?
1: 베르노!
3: 스파크 비트, 전력을 다해 코어를 내리쳐라!
0: 코어가 뭔데?
3: 보라색 덩어리!
0: 전력을 다 한다라!
3: 일렀네.
2: 안 돼!
0: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3: 드디어 내가 됐군! 스펠란자고 놀라라!
4: 어, 스펠란자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3: 준! 레드블리치가 마른 틈새야!
4: 좋았어! 이대로 뚫고 들어가자!

0: 왜 그래, 시에로?
1: 저거
2: 뭔데?
3: 우주선! 우주선이에요! 붉은색 우주선!
1: 뭐?
4: 스펠란저우야.
5: 데우스 마키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들의 모성, 마키나 행성이 멸망할 거란 사실을.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우주로 날린 거야. 자, 이 배에 잠들어 있는 20억 동포들이여. 드디어 깨어날 때다. 이 땅을 두 번째 마키나 행성으로 만드는 거다.
4: 뭐지?
5: 왜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거야?
6: 나도 여기 남을 게. 엔진의 주요 회로는 모두 위쪽에 있으니.
5: 무슨 꿈꾸이냐, 스카이길러.
3: 우리 스펠렌자오 내놔! 대공방어 시스템이 멀쩡히 작동해! 역시 정면 침투는 어렵겠어.
7: 스펠렌자오 닷군.
8: 역시 기계는 때려야 제대로 돌아간다니까.
4: 말 좀 가려서 해.
8: 이 둘은 어떡할 생각이야, 형?
6: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처리하는 편이 좋겠지.
3: 스카이갤러.
5: 이런, 위쪽에 계셨구만.
8: 형!
5: 스카이갤러, 우릴 배신한 거냐?
6: 무슨 그런 끔찍한 말을. 난 처음부터 플레임 노바의 동료였던 적이 없다. 자, 아가씨, 제게 모든 명령을.
3: 고마워, 스카이갤러.
8: 그런 건 배신이라고 하거든.
5: 실망이군.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게 아니었나.
6: 너의 선택도 실망스러운 건 마찬가지야. 플레임 노바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자유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5: 네 말이 맞다, 스카이갤러. 마키나 행성 재건에 자유는 가장 불필요한 요소지. 나에게서 데우스 마키나의 부모를 훔치다니 죄값을 치르게 해주마.
3: 이 메탈 브레스는 기간 트랙스가 무카라에게 우정의 증표를 준 거야. 원래부터 네 거 아니거든.
5: 준 일어나.
1: 여기 스펠런저우요?
5: 지금은 바다 위로 올라온 것 같아.
1: 저기야, 계속 누르자, 디파이트.
3: 이거 왜 이래?
1: 용료를 쏟아내. 나도 답답한데. 달란다오.
7: 이 작전이 통하는 것 같아, 대장.
2: 그래, 시에루라면 잘해줄 거라 믿었다.
8: 좋아, 이대로 특진.
3: 나 갈게, 글로버.
9: 다음 역은 스펠란자호, 스펠란자호역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내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블레스트레인이 스펠란자호에 접근 중이야. 다들 무사해야 해.
1: 페루루,
0: 쟤는 괜찮을까?
9: 걱정 마. 메탈 브레스가 없어도 알 수 있어. 나와 쟤는 마음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0: 이어서 자이언트 팽TV가 방송됩니다.
1: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3: 제가 또 VIP로 만들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2: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게요.

0: 아, 제가 요즘에 좀 그 트러블이 나가지고요. 그거 치료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한 번 뵀는데요. 저 너무 그 좋아서 다시 왔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1: 펭수님 맞으시죠?
0: 어, 네, 맞아요.
1: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0: 네. 역시 너무 친절하시고요.
1: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0: 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트러블이 좀 많이 커요.
1: 아, 입술도 뭔가.
0: 맞아요. 저 부리도 뭔가 제가 뭐 먹지도 않은데요. 다들 저보고 짜파게티 먹었냐고. 아니면 술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2: 안녕하세요.

0: 일단 귀여웠고요. 그 다음에 되게 깃털에서 윤기가 좀 잘 나와 보여서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1: 일단은 여드름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형 여드름이랑 건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듣고 있나요?
2: 아니.
1: 어?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춥진 않으셨어요?
2: 괜찮아요. 저 원장 쌤은 어떨까? 진료 받고 싶다.
1: 제 그 담당 이제 환자인데 그렇게 승용 원장님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신을 좀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 진단 장비 먼저 같이 촬영하러 가실까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정확하게 지금 피부 상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2: 언니, 이거 머리를 일단 넣는 거예요?
1: 예,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마를 여기다가 대고 여드름.

0: 되게 조심하세요.
1: 정말 짓궂게 장난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랄까, 저한테 장난을 치신 건지 진심인 건지가 살짝 구분이 안 돼서요. 저는 또 그렇게 좀 애매한 건 좀 안 좋아해서 고민이 좀 되네요.
0: 오이, 오케이, 찰칵.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 수명 원장님에게 그렇게 눈길을 빼앗긴 것도 그렇고. 이 촬영한 결과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1: 이게 저라고요?
0: 펭수 할아버지 같긴 한데 그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1: 이게 필터가 아니라고요?
0: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눈가주름도 있고 눈밑주름 그리고 팔자주름까지 아주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것들이 좀 보이네요.
2: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지만 우리 이제 탄력 관리라든지 수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1: 관리하면 좋아지나요?
2: 아유, 그럼요. 믿고 맡겨주시면 무조건 좋아질 거예요.
0: 여기 보면 이제 색소 침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보여요? 반짝반짝 하는 거? 예, 요게 이제 그 포피린이라고 해가지고 여드름균, 얼굴 전체에 여드름균이 가득히 이렇게 퍼져 있어요. 평소에 세수를 잘 안 하나 봐요.
1: 에? 아니에요. 저 잘해요.
0: 아무래도 승용 원장님이 칼을 갈고 그렇게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본격적으로 좀 펭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면 저는 어떤 치료부터 받아야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일단 여드름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났지만
0: 아, 제 생각에는 근데 색소침착 치료를 하고 그 다음번에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2: 아니요, 지금 여드름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부터 해결해야죠.
0: 제 생각에는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고 뭔가 이게 아픈 거를 먼저 하면은 이제 다른 치료를 또 이렇게 받기가 좀 겁나지 않을까 싶어요.
2: 청소년기 여드름 이거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제가 상담해드리기로 했는데
1: 잠시만요. 우선 저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고민해보고 문자 드릴게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기대하고 있을게요.
1: 아, 예. 좀 그 중간에서 조금 그 곤란했어요. 근데 저는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0: 선택을 했습니다. 앞추리 언제 하러 갈래요? 승용 원장님이 선택했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원장님이 또 있으니까 또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1: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문자가 오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했어요. 걱정하고 문자가 실제로 올 거라고 기대는 사실 크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와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아, 맞다. 제가 해야죠. 죄송해요. 누우시겠어요?
0: 아, 여기 누워요?
1: 네네, 누우시겠어요? 네, 저희 압출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0: 어때?
1: 압출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그냥 작은 것만 있는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1: 조금 압출할 때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시면 손 들어주세요.
0: 예.
1: 그것부터 먼저 하고.
0: 아!
1: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네. 아파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위 눌러서요.

0: 이제 그 앞줄은 다 했고 패치 붙이도록 할게요. 어쨌든 펭수랑 직접적으로 좀 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친밀감이 좀 느껴진 것 같고 저랑 펭수와의 사이가 좀 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1: 부드러운 손길과 여드름에 빌리는 그 우직함, 애틋함. 오, 오 깔끔해요.
0: 아프진 않으셨어요?
1: 아팠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펭수님, 어? 치료 잘 받으셨어요?
1: 네, 원장님.
0: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1: 예.
0: 그러면 이쪽으로.
1: 이야기.
0: 좀 여우 같다 생각했습니다. 펭수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내고 싶었는데 용원 원장님이 빨리 치고 들어와서 뭔가 아쉽기도 했고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왔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그 이제 이 색소침착 치료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제 첫 고객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다 책임지고 치료해드릴게요.
1: 그 착색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좀 계속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직구로 직접 저에게 다시 오신 거면은 아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우리 왼쪽 볼에 있는 이 흑자부터 좀 제거를 해볼 거예요.
1: 네.
2: 자 하나 둘 셋.
1: 오.
2: 오, 좀 따끔따끔하죠. 이 정도 괜찮아요?
1: 하나도 안 아픈데요?
2: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여드름 생긴 것도 원래 이렇게 안 생기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들은 이제 평소에 안 먹던 거를 먹거나 막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 것도 이렇게 제거를 좀 해보고
0: 뭔가 저랑 펭수와의 관계보다 그 둘 사이가 더 견고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2: 자 이제 치료는 다 끝나서 일어나서 거울을 좀 볼게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1: 없어졌어.
2: 그쵸 여기 볼에 있던 흑자랑 입술에 있는 색소침착을 우리가 레이저로 이렇게 잘 없앴어요.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 너무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떡하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펭수, 치료 잘 받았어요?
1: 아, 네, 그 원장님들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아요.
0: 오늘 춥진 않았어요? 다리 쪽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덮어줬습니다.
3: 펭수가 남극에서 온 건 알고 계세요?
0: 네. 살짝 덮고 있어요.
2: 아까 전에 우리 생겼던 흑자나 색소침착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항상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고 약간 립밤 같은 걸 좀 발라가지고 마찰이 좀 생겨도 뭔가 이런 게 좀 덜 생기게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0: 여드름 오늘 난 건 압출도 했고 염증도 좀 가라앉히는 주사도 놨으니까요. 다음번에 여드름이 또 나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압출 받으세요.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1: 그 다들 궁금한 건데 원장님들은 도대체 무슨 관리를 받으시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0: 저는 어쨌든 그 병원에서 시술도 다양하게 받지만 집에서 식습관 관리라든지 그래서 야식 같은 것도 피하고 혈당을 또 빨리 올릴 수 있는
2: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1: 엽떡 드신다고?
2: 네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0: 치졸하다 생각했어요. 저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2: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데려가시면 어때요? 근데 그때는 진짜 화가 좀 나더라고요. 펭수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펭수가 또 한번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0: 잠깐만 얘기 좀 해.

0: 야, 우리.
1: 그땐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만큼 나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그러면 얘기 좀 볼게요. 어머!
0: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대처도 안 해주시고 당연히 귀가 없으셔서 잘 안 들리겠지만
1: 예? 저 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또 이 헤드셋까지 끼다 보니까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0: 제가 그 귀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 어?
0: 귀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향수 마음 흔들어 볼게요.
1: 귀를 더 크게 만든다고요?
0: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진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택을 받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고.
0: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1: 언니 정말 귀가 커지나요?
0: 아 그럼요. 원하시는 귀 모양 같은 거 있으세요?
1: 약간 귀여운 거? 고양이같이?
0: 고양이같이 귀여운 귀로?
1: 네. 이것도 많이 아파요?
0: 마취 한번 할 건데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1: 근데 저 진짜 이런 거 안 하는 게 원장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0: 저만 믿으세요. 이쁘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저희 마취 주사부터 들어갈게요. 저 이제 귀필러 들어갈게요.
1: 네.
0: 오른쪽 귀부터 할게요. 따끔. 반대쪽 할게요.
1: 네.
0: 다시 따끔. 네, 전부 끝났고 저희 잠깐 앉아서 거울 한번 보실게요.
1: 이게 뭐야?
0: 어떠세요?
1: 이게 귀라고요?
0: 잘 보이죠?
1: 이건 뿌리잖아. 이건 악마야.
0: 고양이 귀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1: 이럴 수가!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이랬어!
0: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해줄 걸, 너 악수를 좀 더 빨리 끝내줄 걸 이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기는 한 것 같아요.
2: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닐까.
1: 사실 마지막에 승용 원장님한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 귀복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편!
3: 행수 우리는 어디서다?
1: 멀어지자자 아마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배에 삼고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별을 벗삼아 차면 되지요.

0: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 챙기시죠.
4: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3: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5: 170회야. 이것 때문에

0: 꽃이 많이 폈어요.
1: 진짜 네. 벚꽃도 잘 피고.
0: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오는데 밖에 다 산만 보여요. 산만 보이고 진짜 그야말로 첩첩 산중인데.
1: 여기 건물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같진 않은데 한번 가볼까요?
0: 네. 자,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1: 약간 북악상도 있고.
0: 이쪽엔 또
1: 마네킹이
0: 약간 갤러리 느낌도 네. 있고.
1: 특이한데요, 여기?
0: 뭐야, 여기 깜짝. 뭐야. 깜짝.
1: 패션쇼!
0: 갑자기. 갑자기 이게 뭐지?
1: 갑자기 이렇게?

0: 약간 한복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의상이 너무 예쁘다.
1: 아니 예쁜 거는 예쁘신데 여기 산 속에서 갑자기
0: 너무 뜬금없죠?
1: 너무 놀랬는데 아니 살짝 추우시겠어.
0: 너무 얄팍하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신가요?
2: 백만장자인지 천만장자인지 모르겠고요.
1: 네. 네.
2: 저는 옷이 억수로 많습니다.
0: 아, 우리 옷 백만장자 요 가운데
1: 네. 오세요.
2: 네, 네, 네.
0: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여기 산속인데.
2: 네.
0: 갑자기 저희가 오자마자 패션쇼를 네. 보게 돼서 정확하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0: 아, 최복호 선생님.
2: 네, 복호인데 우리 발음은 복호로 나죠.
0: 예.
2: 그래서 복호, 복호 아~ 이니셜입니다.

0: 안 좋아하는 순간에 곧 해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 근데 성함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0: 네. 아수 채백화하고는 조금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나 친합니다.
1: 아 예예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1세대 디자이너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0: 79 꽃띠입니다.
1: 네.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시는데.
2: 네, 그래요? 하셔서. 예, 예. 네.
0: 1973년도에 제가 데뷔해서 지금 또 50년간 현역에 활동하고 있어요.
1: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0: 아, 그러셨어요? 네.
1: 근데 여기가 어디죠?
0: 여기가 산속의 양장점이에요.
1: 산속의 양장점.
2: 네.
0: 보통 도심 속에 양장점을 하잖아요. 네. 저는 18년 전에 이곳에 양장점으로 터를 잡았어요.
1: 아이고. 키가 제가 굉장히 크시네요.
2: 제가 예. 더 꼬마가 돼가지고 지금.
0: 네.
1: 제가 최근에 누구를 이렇게 보기는 그러니까. 처음인데. 예.
0: 봄 컬렉션인데 소재는 네오프렌과 오한자로 봄 분위기를 나타낸 옷이고요. 또 이거는 좀 더 미술적인
2: 네.
0: 화선지의 먹물과 또 물감을 흐트러진 것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한 원피스입니다.
1: 네. 아주 멋집니다. 아주 네. 멋지고 약간 우리 오늘 컬러가 전체적으로
2: 네.
1: 약간 벚꽃 맞아요. 같은 느낌도
0: 네.
1: 좀 있고
0: 네.
1: 추우시죠?
2: 네. 코가 빨개지실 것 같아서
1: 죄송합니다. 네, 정말.
2: 빨리 빨리 네,
1: 저도 추운데
2: 네.
1: 예, 어우 추우실 것 같아요.
2: 저 소재 자체가 진짜 얇아서
1: 이 산 속에 이렇게 양장점을 지으셨는지
2: 네.
1: 굉장히 궁금합니다.
0: 네.
1: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좀 네. 한번 볼까요?
2: 가볼까요?
0: 예, 예. 네. 들어가시죠.
1: 예.
0: 네. 입구가 좀 독특합니다.
1: 네, 여기도 조형물이
0: 예.
1: 마네킹을 네, 이용했는데
0: 네. 네.
1: 얼굴의 모니터에는 선생님 얼굴.
0: 네.
1: 예.
0: 많은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1: 네, 네.
0: 제가 또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미리 마중 나왔습니다.
2: 선생님 미소로 반겨주시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0: 네. 네.
2: 아, 오, 곳곳에 어? 선생님이. 네.
0: 또 있죠?
1: 네. 아, 여기는 홍상이.
0: 네. 네. 김영태 작가님이
1: 네, 네.
0: 저를 보시고 작업을 해주셨어요.
1: 아.

0: 진짜 딱 선생님 너무 왜요? 비슷해요. 네.
1: 아, 여기 모니터가 있는데 분명히 선생님인데 뭔가
2: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1: 약간 AI 느낌. 네.
2: 잘 맞추셨어요.
1: 그렇죠?
2: 네, 제가 AI 작가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섯 개를 구독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0: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2: 네, 네.
0: 오, 근데 되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2: 제가 지금 칠해도 못 쳐요. 제 꿈을 저기서 심었어요. 런웨이도 걷고 모델도 되어보고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요.
1: 네.
0: 곳곳에 아주 선생님으로 가득합니다. 이 편에도.
2: 네.
1: 이거는 스트리트저널의
0: 기사화된
1: 기사가 나오죠.
2: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문이라고
1: 네,
2: 그러네요.
1: 네.
0: 그러니까 정 가운데 딱 선생님 예. 사진이네요.
2: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2013년도에 뉴욕 맨 컬렉션에 작품을 예. 발표하러 갔는데 네. 그때 그 가는 디자이너들이 한국에서 다섯 명을 선정했어요.

0: 들어가시죠.
1: 네.
2: 지금 옷들이 엄청 화려한데요?
0: 네, 제 작품들입니다.
1: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아주 화려하고 강렬한 네. 그런 디자인들이.
0: 네, 제가 많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디자인입니다. 아. 이것은 우간자예요. 또 바느질 기포도 우리 한복에 하는 깨끼 바느질을 네. 여기 차입해서 응용을 했어요. 예.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쿠웨이트에 수출한 네. 옷이에요. 아. 2004년도 첫 수출한 작품이에요. 쿠웨이트는 아. 문화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1: 네.
0: 올 블랙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속에 그 옷을 벗고 화려하게 네. 그들이 파티를 하는 문화가 네, 있어요. 네. 그때 내 옷이 어떻게 팔리느냐 쇼핑센터를 네. 다녀보니까 네. 세상에 여섯 군데 체복꽃을 파는 거예요.
1: 아~
0: 복고 스타일, 복고 스타일.
1: 그 이 옷은 그러면 중동에서 한 벌에 얼마에?
0: 아, 이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 300만 원.
0: 네.
1: 굉장히 고가네요.
0: 네.
1: 예. 중동의 부호들이 있는.
0: 아유, 100만 장자가 네, 네. 많아요. 거기에는 부호들이 참 많아요.
1: 네, 네.
0: 집집마다 다녀보면 보통 한 집에 차가 다섯 대 정도 넉대 네. 있더라고요. 네.
2: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입은 옷은
0: 네.
2: 직접 만드신
0: 거예요? 아, 아니요. 저는 바빠서 제가 쇼핑을 가지 않습니다. 이 바지는 아내가 사준, 진사에서 사준 바지입니다.
1: 진사.
0: 아내가 해준 대로 코디를 들어가서 모델이 됩니다.
1: 갑자기 인사.
2: 젊은 친구들이 네. 많이 입는 브랜드.
0: 네. 그래요?
1: 선생님, 그 머리에 쓰신
0: 네.
1: 모자는.
0: 독특하죠?
2: 네.
1: 이거는
2: 네.
0: 우리 어머니가.
1: 어떤 트레이드마크.
0: 트레이드마크를 우리 어머니께 만들어주셨어요.
1: 네.
0: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이 뜨개질을 잘 하셔요.
1: 네.
0: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야야 모자를 한 다섯 개 내가 떴다 보여주는데 너무 고운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흰머리를 감추고 제 이니셜 마크를 만든 거죠. 제가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거기에는 앤틱의 동그란 안경이 안 좋겠나.
1: 네.
0: 그래서 안경도 컬렉션이 수십 가지가 돼요.
1: 네. 아, 여기도 테이블이 있는데.
0: 네.
2: 화려하네요, 역시나. 네.
1: 그럼 이런, 이 의자, 아이고, 아이고. 아, 예, 예.

0: 얘도 옷을
1: 입었는데. 옷을 입었는데요?
0: 안녕.
2: 요걸 하나씩 주세요.
0: 아이고, 안녕.
1: 요걸 하나 줄까요?
2: 네.
1: 먹어볼래요?
0: 이, 얘 옷도 선생님 디자인한 옷이요?
2: 네, 제가 그래도 보컬 스타일로 입혔어요.
0: 아이고, 네. 너 아주 호강한다.

0: 이 친구는 어? 맨날 여기에 있는 거예요?
1: 얘는 우리가 함께 사는 게 10년 됐는데 네. 이 동네에서 유기견이에요. 그래서 얘가 6월 달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입양해서 이름을 6월이.
2: 6월이. 네.
3: 춥다고 니 안에 내복도 입었네. 어? 야, 야, 이 이쁜 옷을, 어?
0: 진짜 이런 산속에 양장점을 지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1: 엉뚱한 발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내 건물을 팔아서 네. 이곳에 틀을 잡을 때 얼마나 무력하는지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올해가 18년째예요. 네. 모든 고객들 백화점에 몰려갔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맞춤했던 그 시절에 고객과 나누었던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백화점 시스템 속에 나는 디자인실에 갇혀 사는데 나는 옛날 그리운 고객이 그리운 거예요.
2: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네. 여기까지 옷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나요?
1: 아니 그럼요. 평소에 1,000명, 많을 때는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2: 한 달에?
1: 예. 아... 월 매출도 5천에서 6천 찍습니다. 아...
2: 네. 기분 전환하러 오시기에 네.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0: 옆에 노방이에요. 자, 한잘 봐주시네. 천천히 한번 털어보세요. 아, 와, 네. 예, 이거 좋아하시는데, 아, 예, 예. 잘 봐주신다, 팔의 한계를. 팔의 한계 참 잘 봤네요. 이 신발도 있고.
1: 선생님 세대는 남성 패션 디자이너가 흔치 않았을 때인데 그렇죠. 어떻게 처음에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0: 우리 어머니가 50말에 멋쟁이였어요. 양장집에서 옷을 맞춰 네. 입으셨으니까.
1: 네. 어머님께서 옷을 아주 네. 세련되게 네. 입으셨어요.
0: 아주 정결하게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1: 아, 예, 예.

제가 어머니 뱃속에 8달째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게는 어머니 한 분뿐이지 없었으니까 오로지 내게는 어머니가 우상이고 그 어머니 속에서 자랐으니까 어머니의 새 옷은 항상 뭔가 호기심이 갔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어떻게 산 거야? 야야 양장점에서 맞췄단다. 제 어린 마음에 그 빨간색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어요. 때로는 몰래 엄마 옷도 내가 입어봤어요. 네. 상의 짝에 스카트를 못 입잖아요. 뭐 쓰면 위에 것은 제가 몰래 입어보는 어머니의 모습.

0: 집이 좋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1: 옷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네. 당시에 남자가 그 패션 디자인 배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때 너는 예배당에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장식하는 거고 너는 손재주가 참 많아. 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앙드레스 선생님을 만든 앙드레스처럼 그렇게 양장을 한번 해봐. 그때 패션이 없어. 양장을 해봐. 네네.
2: 또 앙드레긴 선생님처럼 좀 꿈을 꾸게 되신 걸까요? 네.
0: 그때 선생님이 아주 유명할 때라 앙드레스 선생님의 그 삶을 보고 야 이게 내가 가야 할 삶이야. 내가 맞을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남성이면서도 우리나라 인류의 양장 디자이너인 안드레 김씨가 크리스마스 특별 자선 의상 발표회를 열고

0: 그 시대에 사실 갑자기 그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한 번에 뛰어드셨을 수 있을까요?
1: 그 바람이 난 거죠. 과감하게 학교를 중퇴하고 이 양장 분야에 한번 투자해 보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내가 필이 딱 꼽힐 때 다른 거 보이잖아요. Only one 한 길로 그럴 거 아니에요. 원웨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0: 대학을 중퇴하시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그럼 옷 만드는 이거를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1: 네. 배우라는 찰나에 군대 가게 됐어요. 군에 가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뜻을 이뤄볼까 해서 서점에 가서 패션 잡지를 샀어요. 그 잡지를 들고 군에 가서 이면지가 있잖아요. 그 속에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죠.
0: 한 3년 동안 계속
1: 그림을 그리고
0: 그리다
1: 잡지 속에
0: 보니까
1: 여자 옷을 매일 보는 거죠. 따라 그리면 하루 10장 정도는 그래요. 그럼 한 달이면 300장이지. 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것이 의상 공부한테 기초가 된 거죠.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군인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좀 낮에는 행군도 하고 꼭 저는 그 불출번 시간이 남들이 다 잘 때 2시에 어두운 불빛 속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재밌었죠. 제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이뤄내고 마는 그 성격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0: 다 남자들이라서.
1: 그렇죠. 그렇게 맨날
0: 놀리기도 맨날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1: 가시나 무슨 말아 그랬지.
2: 여자 옷만 그리고 있으니까요.
1: 네, 맨날 놀림 받았어요. 그때도 그 저를 가시나 무슨 말 하면서도 양장쟁이라 그랬어요. 일찍이 훈장을 단 거죠.
0: 군대에서 뭐 독학으로 옷을 따라 그렸다고 사실 바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1: 그렇죠. 상상이지.
0: 그러면 이제 제대하시고는
1: 서울국제복장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0: 국제복장학원.
1: 그 국제복장학원은 안드레스 선생님을 길러낸 복장학원. 우리나라 대자나 그렇죠.

0: 인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1: 한 2천 명 될 거예요. 2천 우리 반에 명. 50명이었으니까.
2: 남자가 몇
1: 명? 6명.
2: 2천 명 중에 6명.
1: 예.
0: 모두 다 앙드레김 선생님처럼 잘 되고자 했을 것 같은데.
1: 꿈이었죠?
0: 네. 선생님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 제 데뷔작이 네. 히트를 쳤죠. 아.
0: 데뷔작부터요?
1: 예. 그때 사진이 옆모습이 잠깐 났는데

0: 작품의 이름을 공해 오염 분해기.
1: 이게 몇 년도 오신가요?
0: 74년도.
1: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74년으로 치면 네.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0: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된 거죠.
1: 네. 네.
0: 스타였어요. 네. 그거는 뭐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거죠.
1: 굉장히 유명하신 분한테 스카우트 되셨다.
0: 네. 최경자 이사장님께서 그 학원을 경영하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0: 눈여겨보셨던 모양이에요. 네. 어느 날 저를 불러가 최복호, 넌 와서 내 문화생으로 일을 해. 그래서 선생님 밑에 내려갔죠. 아, 미스터 제, 와서 일을 좀 안 해볼래? 다른 소리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아주 매몰차게 꾸짖으면서 키워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잘못하면,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안드레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좀 더 고치고 수정해봐. 예, 미스터 최, 너는 안드레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돼. 그 말씀 한마디가 그때 저한테 마음이 바뀌었어요.
1: 그게 또 새로운 자극이 된 거죠?
0: 그렇죠, 저한테는. 그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경자 선생님 밑에서 제가 오늘에 계속 목석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워낙 좀 하드 트레이닝 받으시고 실력도 좋으셨으니까 인정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1: 일주일 만에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2: 저희 백지 수표를 지금. 네.
0: 자연스럽게.
2: 800원.
1: 네.
2: 그 당시 돈으로 800원을 받으신 거네.
1: 그렇죠.
2: 800원이면 지금 어느 정도 돈일까요?
1: 그때 짜장면이 한 그릇에 100원이었으니까.
2: 아, 그러면은 한 3, 4만 원 예. 뭐 정도 되는 네, 돈 네. 정도. 이게 뭔가요, 800원이?
1: 그게 일주일간 일했으니까 네. 일주일간의 인건비지.
2: 이거 받고 그럼 나가라고.
1: 아, 그렇죠.
2: 아.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쫓겨났죠.
2: 왜 나가라고?
1: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걸 갖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2: 아니, 이유가 뭐예요?
1: 미스터째 퇴근 시간에 앉아봐. 그래서 하얀 봉투를 주시면서 그래, 오늘까지만 일해. 얼마나 청청 벼룩 같아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하숙방에 있는데 이거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하늘이 캄캄했어요.
3: 아니, 왜 쫓겨나신 거예요?
1: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어리벙벙하잖아요. 막상 옷으로 재단을 해보니 그림은 그리는데 옷이 안 되는 거예요.
2: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을 원했는데 선생님은 디자인을 잘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좀 서로 생각이 좀 달랐던 거네.
1: 그렇죠. 네. 그래서 쫓겨나서 그 돈으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네. 명동의 하늘이 노란 거예요. 네. 내가 이 칼라고 네.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2: 이 기억하기도 싫은 돈일 텐데 왜 네. 백지 수표에 800원 쓰셨어요?
1: 이런 치욕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되겠다.
2: 아하.
1: 그게 저한테 마중물이 된 거지. 네, 마중물이 네. 되면서
0: 큰 깨달음이네요. 800원. 네.
1: 아, 그럼요. 그게 없었다면은 또 대쪽대쪽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양장점을 아는 분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나는 월급을 원하지 않는다. 제발 일을 하게 해. 네, 네. 내가 열심히 할게. 그렇게 하니까 그 실습생으로 받아줬어요. 아침 일찍 가서 양장점에 청소도 하고 장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손님을 접대하면서 완성하는 방법, 주문을 맡을 수 있는 방법을

0: 제가 익히게 되죠.
1: 월급을 안 받고 일하셨고.
0: 그렇죠. 그 5개월도 예. 한 5, 6개월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이대입구에서 디자인을 구한대요.
1: 이대입구.
2: 이대입구. 예,
0: 그때는 예, 예. 이대입구 굉장히 화려한 양장점 예. 거리였어요. 그날로 제가 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아.

0: 일을 못해가지고 잘리셨었는데 이제 정식 디자이너가 되시고 이번에는 일을 좀 잘 하셨나요?
1: 디자이너가 1번 디자이너, 예. 2번 디자이너, 예. 저는 3번이에요. 예. 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해서 그 이대입구 거기 200개 가게가 있어요. 예.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윈도우를 다 공부해요. 그때는 카메라도 없어요. 네, 네. 윈도우에 잘 팔린 옷을 스케치하고 암기하고 안 그러면 또 쫓겨나니까. 그쵸.

0: 손님이 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뛰어나가. 어서오세요. 왜? 그것도 경쟁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죠. 뛰어나오면 우리 내 위에 사수는 좀 질투하지. 그걸 이제 잘 손보를 우선 챙겨야 생존해요.
1: 선생님이 거기다가 스케치를 바로 해가지고.
0: 그렇죠.
1: 요 정도,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해가지고 자, 바로.
0: 손님이 오면은 원단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하는데 뭐 5분이 안 걸려요. 주문을 가장 잘 맞는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0: 근데 이 지금 이런 많은 작업들을 어디서 하고 계신
1: 거예요? 제가 하는 장소가 여기에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2: 선생님의 작업실. 아, 안쪽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아, 예.
1: 여기가 제 패션 작업실.
2: 아, 아마 이 작업실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아요.
1: 아, 예. 제가 늘 여기서 출근해 갖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0: 자투리 천으로 네. 패치워크로
1: 그림을 그리죠.
0: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이 원단들이 이렇게 불을 붙이면 저렇게 소매가 나오죠.
0: 네.
1: 나시에서

0: 회사 비밀 다 오픈된. 일주일 내내 해요. 쉬는 날에 저 혼자 와요. 컬렉션을 있을 때는 밤을 새워서 해야 돼요. 컬렉션은.
1: 30대인 저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0: 바쁜 게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 창작의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요.

0: 이대 입구에서 그렇게 네.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아가고 계셨는데
1: 네.
0: 언제 대구로 내려오시게 되신 거예요?
1: 명동에서 유명한 기성복 회사를 운영하는 그 대표께서 프포즈를 했는데 네.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어머니가 핀탄다는 소식이 아. 들어온 거예요.
0: 아.
1: 그래서 허둥지둥 대구에 내려와서 네. 서울로 못 올라가게 된 거죠. 아.

0: 근데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는데 대구로 가는 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내가 대구에서 어떻게 이 디자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을 오픈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때 이대구의 백바지가 유익했어.
0: 백바지?
2: 백바지가 바스,

0: 바짝 붙는 옷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하얀 바지 백바지, 얘기하는 백바지. 게 아니라.
1: 백바지. 진짜 하얀 바지인 그렇죠? 줄 알았어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왜 이걸 알지?
2: 기억나죠?
1: 입어본 거 아니에요?
0: 아니, 이게 바짝 붙는 옷을 백바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1: 약간 스키니진 같은 거죠. 맞아요. 요즘의 스키니진.
2: 네. 이렇게.
1: 그래, 이 나팔바지.
2: 여기가 붙고 네. 밑에 약한 나팔바지였어요. 네.

0: 친구들도 내가 아는 분들은 거의 레강스한 옷만 하던 양장점을 했으니까.
1: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옷이니까.
0: 그 백바지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유행인데 지방까지 안 내려왔어. 그런 전문점이 없었어. 제가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대구에 전파한 거네요.
0: 그렇죠.
1: 굉장히 히트를 치셨다라고 했는데 옷값이 꽤 비쌌을 거 아니에요?
0: 가봉을 하니까 비쌌죠.
1: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0: 괜찮았죠. 손님이 벅적벅적했어요. 그 시대에는 지방의 스타였어요. 그때 이미 대종의 최복호의 이름은 알려져 있었으니까 패션의 파급력은 어느 정점이 있었다는 거죠.
2: 나중에 백화점에 루픽 가게까지 되셨죠?
0: 그래서 양장점이 다음 뭐를 하면 될 것이라는 모피라는 아이템을 찾게 됐어요. 가야 백화점에 모피점을 차렸는데 그 모피점이 불나게 잘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0: 그 옷을 히트를 치고 있는데 세상에 불이 난 거예요. 12월에.
2: 그 잘 되는 가게가.
0: 사이렌 돌리고 손님 왔는데 불, 가위바위보 불났대. 확 뛰어갔죠. 너무나 크게 번진 거예요. 건물 전체 1층에서 5층까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너무, 그거는 뭐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0: 보험도 없을 때.
1: 그 시대는 보험도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양장점마다 다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네.
0: 어떻게 다시 가게를 내셨어요? 그럼 아,
1: 2년 가차에 다 포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네. 야, 빨리 나와. 너 백화점 지금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0: 아, 이제 저 청소 다 됐고. 아니, 근데 이제 가게는 다시 백화점에서 자리를 주셨는데. 네. 돈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1: 그렇지.
0: 원단이 있어야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원단은 어떻게 샀어요?
1: 내 디자인 동기들이. 네. 예. 저한테 옷을 맞추라고 원단을, 짜치 원단을 저한테 줬어요. 한마, 두마, 세마, 네마. 그 다음에 재료, 소재를 파는 서문시장. 그분들이 제 약속을 잘 지키는 그것을 보시고, 야, 내 가게에 있는 옷의 재료들을 갖다 써. 너 왜 사고 줄게. 저를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복구 씨, 이거 내가 쓰던 원단이야. 옷 한 벌 할 수 있는 거, 두 벌 할 수 있는 거를 차격차격 일곱, 여덟 개를 저한테 가져와서, 복구 씨, 이거 사용해. 평생 못 잊죠. 많은 주변의 도움으로 제가 오늘 생존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0: 어서 경기가 어때요? 아이고, 이거 누구야? 아이고, 세상에.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아, 오래됐죠, 최복호란
1: 네, 오래됐어요, 정말.
0: 사모님은 한 30년 됐죠?
1: 30만 넘었어요.
0: 넘었죠? 예. 네. 네, 그때는 매일 선물시장 오는 거예요, 아침에. 감회가 깊어요. 울컥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1: 세상에.
0: 아, 오셨네.
1: 아, 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아, 세뇨.

0: 오랜만이세요.
1: 우리 인연이 몇 년이고?
0: 47년이에요.
1: 아이고.
2: 딴 사업체들은 조금만 이렇게 돈이 보이고 이렇게 해제해 돌아가면 원단 사입을 전부 다 소홀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생기니까 저는 거의 서문시장을 살리게 된 이 인형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0: 감사해요.
3: 그분들이 또 네. 원단도 주시고 이렇게
1: 그렇죠.
3: 하셔서 이제 다시 재기를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네. 소비자한테 어떤 옷을 만들어서 어필해서 히트락을 만들 네.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제가 영감을 받아서 가짜 가다마이를 제가 디자인하게 됩니다.
3: 가짜 가다마이요?
1: 예, 가짜 가다마이. 가다마이. 아, 이 어깨가 뽕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예, 이렇게 뽕이 예, 들어가는.
3: 예. 아, 가짜 가다마이. 예,
0: 예. 가짜 어깨처럼.
1: 히트한 것보다는 일반 자켓보다
3: 더 큰.
1: 예, 더 큰. 50% 더 큰.
3: 어깨가 이만한.

0: 이제 이렇게 어깨가 넓고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옷들을 많이 입으셨었거든요, 예전에.
1: 엄마, 예. 엄마 사진에서 본 거 같아요.
2: 한가라만 빅 자켓, 이 자켓을 개발해서 윈도우에 걸어놓으니까 이 추종 세력들이 이 옷을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옷을 입고 싶었죠.
1: 새로우니까 또.
0: 아니, 그러면 다시 또 대박이 나셨겠네.
2: 그렇죠. 예.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하죠.
0: 그럼 브랜드, 했죠. 그 당시에 브랜드 이름은 그냥 꼭.
1: 가게 여러 개 하셨겠네요.
2: 아, 그럼요. 월 1억을 파는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백화점으로 영업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0: 언젠데 월 1억을?
2: 84년, 5년 정도.
0: 80년대 초에 1억이면은. 야.
1: 가늠이 안 되죠.
0: 1억이면 웬만한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을 텐데, 서울에서.
2: 거기에 힘을 입어서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백화점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하겠죠.

0: 회사는 어떻게 하시고 일로?
1: 시스템은 저는 들어오신 거예요. 회사를 이 세대들한테 넘겨주고 네. 저는 여기서 작업만 하는 거죠.
0: 처음에 여기 내려오신다라고 그럴 때 가족분들이 반대 안 하셨어요?
1: 산속에 양정점을 짓는다니까 좀 우아했죠. 매출이 올라가니까.
0: 네네.
1: 네. 이제 침묵이 됐어요.
2: 매출이 제 나오니까.
1: 놀이터가, 제 놀이터가 된 거죠.
0: 그, 아까 이제, 앙드레 김 선생님이 롤 모델이셨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1: 네, 찾아뵈서 네. 서울에 가서 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네, 그때 네.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선생님 오셔서 정말 대우 컬렉션이 국가적인 행사를 발돋움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셨어요.

0: 어릴 때부터 롤 모델이셨는데 네.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하시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1: 감격이었어요. 네. 네. 선생님하고도 감히 전심들 갖지 못했어요.
2: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자투리 원단을 갖고 인형을 만들어서 사설단체에게 꾸준히 기부해왔죠. 네. 오랜 세월에. 아이고 늙어서 이제 굳이 잘 내려나?

0: 짜잔, 짜잔, 됐다. 인형 눈을 만들고 있어요. 인형 눈은 옷을 하고 나서 남는 단추로 눈이 되는 거예요. 짜투리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이웃돕기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봤어요.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예? 자, 뚝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짜잔! 아이고, 눈이 달렸다. 아, 잘 보이지? 보세요, 얼마나 멋져, 이쁘잖아요.
1: 근데 선생님, 눈이 조금 짭짤이 같은데?
0: 제 실력이 그거니까. 저는 되지 않아야지 바느질은 실력이 없어요.

0: 대구의 패션을 이끌어 오신 우리 최복호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저는 아직 소년이에요.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저는 매일 결심합니다. 뒤처지지 않고 살겠다고.
0: 뒤처지지 않는.
1: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데 저는 안 떠나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폼나게 늙고 싶다는 얘기죠. 무대에서 죽고 살고 싶다는 얘기죠.
0: 사람이 누구나 자기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1: 네.
0: 우리 최복호 선생님은 정말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선택하셔서
1: 감사합니다.
0: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큰 성공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생님한테 너무 잘 맞는 옷 같아요. 그런 생각이.
1: 아이고 눈물이 난다.
0: 그런 생각이
1: 감사합니다.
0: 들었습니다.
1: 저를 움직이는 거는 어제와 결별하는 용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3: 누가 오시는데요?
0: 카트를 타고 오시네?
3: 약간 골프장 카트처럼.
0: 굉장히 큽니다.
4: 안녕하세요. 족발부자 신신자입니다.
0: 족발로만 연매출 400억 원.
4: 우리는 뭐 맛은 자랑하지 못하는.
3: 방금 썰어주신 부분 너무 맛있어요.
4: 질려요 근데.
3: 좋아요. 쫀득쫀득하고.
4: 근데 감칠맛은 없어요. 담백하기만 해요.
3: 그래서 좋아요.
0: 별명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이래요.
4: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일용직 직원들을 정식 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소망은
5: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6: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7: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8: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9: 540일까지?
10: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12: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1: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2: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0: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0: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1: 상가물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의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최대 540일까지?
0: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3: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0: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3: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0: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5: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6: 이게 동해 문화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7: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한 250억 했고요.
8: 몇 매출이?
7: 13억? 한 50억. 나 10억대 정도 50억.
9: 예쁘죠? 보로꽃이 활짝 폈잖아요.
7: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섞었지. 우와!
10: It's magic.
11: 안돼,
12: 뿌리야, 끝말이 진짜.
11: 먹어봐, 뿅뿅.
12: 맛있지?

0: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2: 평생 살면서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 해서 뭐돈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3: 돈보다도 좋은 회사 하는 게 좋잖아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일신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같이 볼까? 웃음이 많아졌고요. 얼굴 안 빨개진다는
4: 어때?
3: 미영씨.
4: 엄마 이뻐?
5: 갱년기엔 페라민 큐.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큐네요.
6: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천상현의 군침 가득 한상. 단백질이 풍부해 고소한 도다리와 향긋한 쑥의 찰떡궁합.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보양식 도다리 쑥국부터 백전백승 누구나 성공하는 볶음밥 레시피를 공개한다. 새콤한 김치와 짭조름한 햄만 있으면 한 끼 뚝딱 김치볶음밥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7: 안녕하세요. 최유비 비타민 광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7: 네. 셰프님, 네. 이 도다리와 쑥은 안 따지고 먹는 꿀 조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도다리 쑥국에 들어갈 재료를 볼까요?
8: 네. 도다리 두 마리, 지금 한참 바깥에 나오는 쑥, 예. 무, 예. 그리고 대파, 네. 홍고추, 네. 청양고추, 그리고 육수에 쓰일 물, 네. 그리고 이렇게 멸치 다시, 네. 다시마, 네. 다진 마늘, 양파,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7: 자, 이 된장이 있는 거 보니까 된장국처럼 구수하게 먹는 건가요?
8: 그렇죠. 도다리 쑥국은 된장이 들어가서 아주 네. 담백하게 먹는 예. 도다리 쑥국입니다.
7: 자, 오늘은 도다리 쑥국의 맛에 깊이 빠져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도다리 쑥국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일단 도다리부터 손질해야겠죠? 네.
8: 한번 해보겠습니다.
7: 네. 자, 준비를 하고. 네.
8: 도다리는 네. 이 껍질이 상당히 촘촘히 박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7: 아, 진짜 촘촘해요, 네. 비닐이.
8: 그래서 일단은 크게 한번 이렇게 촘촘하게 한번 해주시고 또 뒤로 돌려서 예? 이렇게 해서.
7: 이 배쪽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8: 배쪽, 그렇죠, 있어요. 배쪽도 있어요. 그래서 칼로 예. 다 벗겨내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라내서. 예.
7: 근데 껍질이 아직 그렇죠. 안 벗겼는데 우리가 그렇죠. 비닐을 벗기지 않았는데 잘라내시는 이유는
8: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 이런 잘라서 물에 살짝 데피면은 예. 얇은 이런 그 비닐이 살짝 일어나요.
7: 아 벗기기 쉬워지는구나.
8: 그렇죠.
7: 자, 일단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고
8: 그렇죠.
7: 있습니다.
8: 이렇게 해서 예. 썰어서 한번 이제 물에 한번 살짝만 데치면 돼요.
7: 네, 가볼까요? 네. 아까 비닐이 굉장히 촘촘해서 이 칼로 비닐을 네. 벗겨내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자, 일단 가볼게요. 네. 살짝 데치시라고 네. 하셨으니까.
8: 여기 쫄고 있잖아요.
7: 예.
8: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7: 10초 정도. 네.
8: 이렇게 손으로 보시면은.
7: 예.
8: 여기.
7: 오, 진짜네요, 여기.
8: 한번 만져보세요. 예. 여기 있는 점들.
7: 오, 네. 지금 색은 네. 껍질이 벗겨졌는지 네. 안 벗겨졌는지 잘 모르지만 네.
8: 만져보면 예. 이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살짝 되기 때문에 잔 비닐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나 다 된 건 이렇게
7: 비닐이 잘구나.
8: 그렇죠. 자.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밀어주면은 예. 다 떨어져 나가요.
7: 자, 이런 식으로
8: 네,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지느러미 부분이 예.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7: 아니 사실은 이제 도다리 저도 이야기로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먹어본 건 몇 번 없어요.
8: 도다리가 지금 한참 먹을 때거든요. 예? 봄 도다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흰살 생선이다 보니까 되게 담백하고 맑게 또 예. 매운탕을 안 먹잖아요. 도다리는
7: 깔끔하게
8: 예, 깔끔하게 된장 넣어서 예. 담백한 맛으로 먹는.
7: 자 이렇게 저희가 비닐을 잘 벗겨봤습니다.
8: 예, 이렇게 한번 깨끗이 예. 먹다가 그냥 비닐이 입에서 이렇게 씹히는 경우가
7: 걸리지 않게 도다리 손질이 지금 다 됐고요. 예. 이제 채소들 한번 썰어볼까요? 예. 오늘 중요한 주인공 쑥.
8: 쑥은 어차피 깨끗이 씻어왔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다리 숙성이 익었을 때 마지막에 넣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거는 약간 쑥이라기보다도 나무잖아요. 예. 이런 건 과감히 잘라주세요. 굵은 부분은
7: 요 정도끼리요.
8: 예, 그렇죠. 이렇게 너무 길지 않은 이런 끝 부분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약간 뻗실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여기 살짝 이렇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7: 이렇게 하니까 쑥 향이 엄청난데요. 자 이렇게 쑥 준비했고요.
8: 자 무. 네. 무는 그냥 0.5cm로 먼저 무를 넣어야지 또 시원한 맛이 우러나잖아요. 상추처럼
7: 나박나박 써나봐요.
8: 그렇죠. 그리고 굳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네. 사등분해서 툭 쓸어넣으시면 돼요.
7: 사실 국물 요리에 무가 들어가면 확실히 시원해지는 거 같아요.
8: 그렇죠. 청양고추도 네. 어슷슬기.
7: 어슷슬기.
8: 홍고추도 어슷슬기. 네.
7: 해서 넣고
8: 이거 대파도
7: 어, 재료가 무엇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8: 그렇죠 많이 네, 간단해 예. 꼭 들어가야 될 것만 그리고 여기 그 도다리는 우리가 또 다시 국물을 한번 내야 돼요. 네. 요거에서 우러나는 맛보다 여기 살짝 해놓으면 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던 맛을 한번
7: 자 재료 손질 다 끝났으니까 맛있는 또 국물 한번 내볼까요?
8: 익히고 물을 한 800 네. 800ml. 근데 여기 집에서 주부님들 800ml 하면 잘 모르잖아요. 종이컵 4개 드시면 돼요.
7: 종이컵 4개.
8: 종이컵으로 4개.
7: 멸치.
8: 네, 멸치.
7: 넣어주시면. 양파가 미국물로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8: 그렇죠.
7: 육수에 들어가면.
8: 그 다시 멸치 넣고 다시다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양파 약 단맛도 있잖아요.
7: 맞아요.
8: 그리고 약간의 멸치의 그 비린내도 살짝 잡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양파, 대파 이런 거 넣어주면 괜찮아요. 더 네. 맛있게. 그래서 요 문제 끓을 때 넣어줘서 예. 보글보글 끓으면 여기서 이제 그 액 같은 게 나와요.
7: 진액 같은.
8: 네, 진액 같은. 예. 그때는 꺼놓고 나중에 건지시면 너무 오래 끓이면 이 물이 이 다시 물이 약간
7: 쓴맛이 약간 나요.
8: 쓴맛도 나고 텁텁해요? 텁텁하고 약간 묽어져요. 오,
7: 그러면 한번 끓고 바로 건져내는
8: 그렇죠.
7: 걸로.
8: 요 마늘까지 넣어서 딱 끓으면 건져내서 이 국물만 쓰면은 아주 깔끔한 그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맑은 된장. 네. 도다리국이 되는 거죠.
7: 자, 셰프님, 네. 다시마를 건져내고 몇 분 정도 끓이면 네, 맛있는 국물 우러나나요?
8: 네, 맞아요. 다시마를 네. 계속 같이 끓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탁한 걸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건져냈고 네. 그 다른 채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네. 나머지를 채로 다 건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저희가 이제 다시마는 건져냈고요. 10분에 15분 정도 끓여볼게요. 셰프님, 네. 지금 맛있는 육수가 끓고 있는데 네. 아까 다시마도 건져냈고 저희가 이렇게 재료를 건져냈어요. 네. 다 육수 재료들을 볼까요? 깨끗하게.
8: 와, 이렇게
7: 맑은 국물이에요.
8: 맑은 국물이에요. 여기에 먼저 이제 무는 좀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무부터 한번 넣겠습니다.
7: 저 무부터
8: 물을 넣게 되면 또 시원한 맛도 우러나고 아주 좋아요.
7: 그리고 국물 요리에 잘 어울리죠.
8: 그렇죠.
7: 자, 무 넣고 무 넣고 몇 분 정도 끓일까요?
8: 물을 끓는 시간 한 5분 정도.
7: 5분 정도 익을 때까지.
8: 다음에. 그래서 익을 때까지 익고 해야지 바로 우리가 해서 먹고 무는 솔직히 한 1, 20분 이상 끓여야지만 약간 물러지거든요.
7: 부드럽게.
8: 그래서 먼저 물 넣고 시원한 맛도 좀 빼내고 네. 그렇게 해서 무부터 먼저 넣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7: 어? 셰프님, 네. 무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이제.
8: 네, 뭐예요. 제가 한번 어느 정도나 익었는지 네. 살짝 꺼내서 한번 우리 주부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7: 원래 저희가 국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8: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완전히 물러지지는 않아요. 5분 10분에서 예?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 도다리
7: 다른 재료들이
8: 생선 넣고 다른 걸 넣으면 저희가 먹을 때 되면 아주 부드러운 예. 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눌렀을 때 요 정도 살짝만 눌러도 살짝 쭉 들어가잖아요. 예. 여기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익은 거예요. 요 정도

0: 도에 있을 때
1: 네.
0: 그 양념을 해서 고다리를 네. 같이 넣어서 그 국을 끓여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
1: 자 이제 한번 양념을 넣어볼까요?
0: 넣어볼까요? 자 우리가 된장을
1: 네.
0: 한번 이렇게 해서
2: 오, 된장을 또 체에서 풀어요?
0: 네. 오늘은 또 주부님들이나 이렇게 된장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둥둥 뜨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체에서 네. 하는 것도 괜찮아요.
1: 이왕에 오늘 국물을 깨끗하게 낸
0: 그렇죠.
1: 김에 한번 다 깨끗하게 먹어볼게요. 그렇죠. 깔끔하게
0: 이런 식으로
1: 예. 이 된장 다 좋아하시는 분들 넣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렇죠? 된장은 이렇게 물리지가 않고 깔끔해요.
1: 예.
0: 그리고 이 도다리랑은 또 공화도 그렇게 잘 맞아요.
1: 그러게요. 자, 오늘은 어떤 된장을 사용하신 거예요?
0: 오늘은 재래식 된장.
1: 재래식 된장. 네.
0: 그러니까 요즘 집에서 된장 담는 다 있으면 그 된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없으면 요즘 워낙 또 마트에 가도 너무 잘 나와요.
1: 예. 자, 염도를 좀 조절하셔서
0: 그렇죠.
1: 될 것 같습니다. 오. 향이 굉장히 구수해요, 네. 지금.
0: 네, 여기에 나중에 예. 도다리 넣고
1: 네.
0: 쑥 넣으면 또 환상의 또 이 냄새가 나요.
1: 어, 환상의 조합이군요.
0: 네.
1: 아니, 국물만 보고 이렇게 군침 도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0: 네. 자, 제가 오늘
1: 깔끔하게 주고요.
0: 네, 넣고 우리가, 네. 우리가 이 맑은 국은 국간장으로.
1: 네.
0: 국간장으로.
1: 맑은 국 국간장으로. 저도 이제 국간장하고 진간장하고
0: 그렇죠.
1: 구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0: 헷갈려요.
1: 예.
0: 그리고 맛술.
1: 예, 맛술 넣고.
0: 소금.
1: 오, 예.
0: 소금은 예. 저는 지금 넣었잖아요.
1: 예?
0: 소금은 나중에 넣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간을 보시고
1: 네.
0: 좀 싱겁다면 드시고 또 이제 된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간이 돼 있다. 그럼 굳이 소금 넣을 필요는 없어요.
1: 간을 보시고.
0: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1: 예. 도다리. 도다리 넣습니다. 저희가 한입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0: 그렇죠.
1: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0: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는 이렇게 한 잘라서 한 번 더 가운데 그 잘라주시면 되고요.
1: 예.
0: 보통 식당 같은 데서는 그냥 길게.
1: 그럼요.
0: 그렇게 해서.
1: 자, 오늘은 무 크기에 그렇죠. 맞춰서 한번 썰어봤는데.
0: 네.
1: 자, 도다리 들어가고.
0: 네.
1: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끓여주나요?
0: 도다리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제 불이 그 끓는 게 죽잖아요.
1: 예.
0: 그럼 다시 또 한 소끔 또 끓기 시작하면은
1: 예?
0: 도다리는 계속 끓이면 살이 풀어져서 탁해질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중불에서 약불로 좀 내려주세요. 근데 끓기 시작하면 약간 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1: 한번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0: 그렇죠. 중불로.
1: 아, 중불로 가요.
0: 중불로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무리해서는 계속 중불로 끓이면 또 이게 탁탁 치잖아요.
1: 예?
0: 기포가.
1: 예.
0: 그러면서 이게 또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살이. 그때 최대한 약불로 또 해주셔서 한 30분 정도 하시면은
1: 예.
0: 이 먹는데 뼈까지 우러나가지고 되게 맛있는 그 보양식, 생선 보양식이 될 수 있어요.
1: 예.
0: 지금 이 계절에 예. 먹을 수 있는.
1: 딱 맞네.
0: 네.
1: 자, 그럼 한번 끓여볼까요, 저희가? 셰프님,
0: 네.
1: 지금 맛있게 끓고 있는데
0: 네.
1: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0: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한 25분,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썰어놓은
1: 네.
0: 향채소.
1: 향채소, 청, 고추, 네. 대파.
0: 얹어. 넣고.
1: 예.
0: 이렇게 이제 1, 2분 정도만
1: 2분
0: 있다가
1: 정도.
0: 그렇죠.
1: 식탁에 내기 직전에
0: 그렇죠.
1: 1분 정도만
0: 그렇죠.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예. 한 소금 다
1: 확실히 셰프님 쑥이 네. 들어가니까 네. 분위기도 달라졌고
0: 그렇죠.
1: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너무 끓이기 뭐하니까
1: 예.
0: 한 소금 딱 끓여서 뚜껑 닫아놓고
1: 네.
0: 한번
1: 김을 싹 올리고
0: 네. 김을 올리고 끄겠습니다.
1: 가볼까요?
0: 네.
1: 자 이야
0: 어우,
1: 말로만 듣던 이게 도다리 쑥국이네요.
0: 네, 도다리 쑥국.
1: 예. 어, 진짜 이 쑥의
0: 네, 향이 좋죠.
1: 도다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지금.
0: 쑥을 너무 오래 끓여버리면 질겨요. 어차피 숨만 조금 먹을 수 있는
1: 그렇죠,
0: 쑥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무랑.
1: 먹어볼게요. 이거 담아보겠습니다. 진짜 도다리 살이 부서지지 않고
0: 네.
1: 잘 유지돼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맛이 싹 밴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지금 색이. 된장의 구수한 향도 나면서
0: 네. 쑥 향이 하고 이게 잘 이 바란스가 맞아가지고
1: 네.
0: 지금 제철에
1: 예. 이 도다리가 사실 3, 4, 5월이 제일 좋고요.
0: 그렇죠. 제철이고
1: 예.
0: 꼭 우리가 제철 음식 하잖아요.
1: 네.
0: 꼭 3, 4, 5월에는 한 번은 먹어야 될 보양식 생선이에요.
1: 한번 꼭 네. 드셔보세요. 진짜 향이 너무 좋고 도다리와 쑥이 정말 잘 어울리는
0: 그렇죠.
1: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도다리 쑥국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도다리 쑥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다리는 비늘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도다리를 넣어

0: 1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넣어 남은 비늘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쑥의 질긴 부분을 제거해줍니다. 무는 나박 썰고 청양고추와 홍고추, 대파는 엇을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과 국멸치, 큼직하게 썬 양파를 넣고 끓으면 다시마,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진액이 나와 국물이 텁텁해지기 때문에 끓으면 건져 멸치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멸치 육수에 물을 넣어 더 끓여주세요. 여기에 재래식 된장을 체에 받쳐 풀고 국간장, 맛술, 소금, 도다리를 넣어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넣어 끓이다가 쑥 넣고 1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도다리 쑥국이 완성됩니다.
1: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만 있다면 김치볶음밥을 자주 만들어 먹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웬만한 반찬이 필요 없는 오늘의 요리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예. 이제 잘 익은 네. 그 김치와 양념, 네. 그리고 김치 국물, 예. 그리고 우리 통조림 햄, 네. 흰밥 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흰밥은
2: 예. 우리가 집에 남다 보면은 우리 주부님들 냉동고에 비닐에서 싸서 보관도 하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흰밥으로 하는 게 더 밥은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1: 고슬고슬하게.
2: 예, 금방 한 밥보다는 찰져서 볶기도 힘들고.
1: 자, 그리고 양념으로 들어갈 네. 부재료들 한번 볼게요.
2: 네. 계란후라이, 조미김, 네. 참기름, 식용유, 설탕 이렇게 넣어서 같이 그 김치볶음밥을 하면은 예. 아주 맛있는. 남녀노소 좋아하는 네.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김치볶음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김치를 한번 썰어 볼까요?
2: 네.
1: 자, 이 김치 네. 저희가 이제 먹다 남은 김치들이 있어요. 냉장고에 그렇죠. 항상 보면 그렇죠. 조금 씌어 있는.
2: 그렇죠. 한 1.5cm 정도로 해서 먹기 편하게 너무 또 잘게 자르면은 예. 볶다 보면은 또 씹히는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1: 맞아, 맞아. 셰프님, 네. 이 김치볶음밥 언제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2: 맛있어요.
1: 혹시 청와대에서도 김치볶음밥 한 적 있으세요?
2: 손주들.
1: 아, 손주분들.
2: 손주들.
1: 예.
2: 손주들하고 저도 집에서 가끔씩 누가 물어봐요. 예. 집에서 무슨 음식 해주냐. 그럼 저도 김치볶음밥 해준다고 그래요.
1: 자, 김치볶음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고 네. 이따금씩 먹어도 맛있고.
2: 맛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예. 오늘 김치볶음밥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바로 후라이팬에 볶아서 밥 넣고 볶잖아요. 예. 그런 거가 아니라 다른 제가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더 구수하고 더 맛있고 깊은 예.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1: 자, 맛을 내는 팁을 알려준다고요?
2: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김치를 한번 예.
1: 자,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어봤습니다. 예.
2: 그리고 우리가 통조림 햄.
1: 예.
2: 햄은 사실은 우리 자녀분들은 김치만 해서 볶음밥을 해주면은 네. 안 먹어요.
1: 정확히 아시네요. 셰프님께서.
2: 그래서 햄을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유혹하는 거죠.
1: 아, 그렇죠.
2: 유혹하는 개념으로 햄을 김치보단 조금 짧게 한 0.7 정도로 해서 예. 깍두기처럼.
1: 통조림 햄이 안 들어가면 좀 섭섭하거든요.
2: 그렇죠.
1: 만약에 집에 통조림 햄 없을 경우에 소세지.
2: 소세지. 뭐 소고기, 다진 소고기. 예. 뭐 돼지, 그 목등심. 예. 이런 걸로 해서 좀 잘게 썰어서 같이 볶아도 예. 맛있어요.
1: 그리고 저는 그 참치 통조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김치볶음밥 얘기하니까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2: 네? 아, 집에서 또 입맛 없을 때 간편하게 예. 해 먹을 수 있는 게 또 김치볶음밥이잖아요.
1: 맞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2: 이렇게 해서.
1: 예.
2: 우리가 그 캔으로 된 이런 집에 얼마나 많잖아요.
1: 그죠, 햄이요.
2: 명절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많고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해서
1: 찾아보면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재료 손질이 됐는데 네. 맛있게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그렇죠. 있는 비법이 있다고 했어요.
2: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는 사실은 김치볶음밥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볶을 수가 있어요.
1: 예.
2: 저는 김치를 네. 한 15분에서 20분을 참기름을 넣고 계속 볶아요.
1: 오. 네. 자, 각자 김치볶음밥을 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네.
2: 참기름하고 식용유 네. 참기름만 넣으면은 예, 참기름은 센 불에 금방 타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식용유를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1: 오.
2: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이렇게 봤을 때는 기름이 너무 많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 날아가고 증발됩니다.
1: 오. 그리고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음식이 그렇죠. 맛있게 나오니까.
2: 자. 그리고 김치를
3: 네.
2: 이렇게.
1: 사실은 저도 이제 김치볶음밥을 이제 그냥 스케줄 하면서 간단하니까 많이 먹거든요. 맛있기도 하고.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먹었던 김치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었던 김치볶음밥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레시피가 너무 궁금했는데 아마 이 레시피가 네. 아닐까 싶기도 하고.
2: 이게 김치가 우리가 볶음 김치, 네. 일반 김치, 익은 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입에 딱 먹었을 때 볶음 김치가 맛있어요.
3: 맞아요.
2: 사실은.
3: 맞아요.
2: 우리가 어디 가서 사더라도. 예? 약간 그런 개념의 볶음밥을 하셔야지 맛있는 거예요.
1: 벌써부터 지금 굉장히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김치의 그쵸. 향이 나고 있어요. 볶음 김치 향이 나고 있는데. 네,
2: 네. 익었기 때문에 볶음은 볶을수록 그 냄새, 이제 참기름하고 그 냄새가 자꾸 코를 자극을 하는 거죠.
1: 맞아요. 지금 이제 김치에 있는 그 수분이 조금씩 날아가면서 그렇죠. 잘 이렇게 이제 볶아지고 있는데 이 김치 국물을 네. 언제 넣는 이게 거예요?
2: 이제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날아가요.
1: 왜?
2: 이럴 때 국물을 조금씩.
1: 역시 김치는 버릴 게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때마다
2: 그렇죠.
1: 수분기가 많이 날아갔다 싶을 그렇죠. 정도 때마다
2: 어차피 계속 끓이면은 이 수분 날아가면서 예. 증발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순도 죽으면서 김치가 이게 한테 먹으면은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1: 착착 달라붙는. 네.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하숙해서 졸여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네. 지금 15분 동안 저희가 이 조리듯이 볶았는데요. 네. 진짜로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먹는 네. 볶음김치처럼 됐어요.
2: 그렇죠. 볶음김치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통조림.
1: 예.
2: 햄을 넣고 살짝.
1: 햄.
2: 오래 볶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 살짝만 익혀서 먹으니까 밥 볶을 때도 같이 볶아주는 거니까 넣고 네. 밥을. 이 밥은 우리가 냉동고나 냉장고에 예. 놔뒀던 밥.
1: 예, 찬밥. 오래 보관했던 밥이잖아요. 아, 그렇죠.
2: 이게 꼬실꼬실하고 맞아. 오히려 더 잘 볶아지고 더 맛있어요.
1: 그러니까 이 냉동실에 넣었던 밥은 어떻게 해 먹으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김치볶음밥이 넣으면 좋겠네요. 네,
2: 우리도 이제 그 업장에서 할 때는 바로 한 밥으로 볶음밥을 안 해요.
1: 너무 찰죠. 네. 그렇죠.
2: 너무 찰지고 해서 좀 하루 쉬었다가 예. 다음 날 이렇게 볶다가 예. 설탕.
1: 네. 예? 오. 이것도 비법이네요.
2: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직 입맛이 예. 약간 단짠이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그리고 약간 이 설탕의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1: 단맛에.
2: 네, 단맛에. 그리고 또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1: 아, 그렇죠.
2: 이 정도 설탕을 넣어도 예. 김치의 그런 맛.
1: 약간 씁쓸한 맛을.
2: 그렇죠. 조금, 예. 씁쓸한 맛 잡아주고 약간 좀 감기는 느낌?
1: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을 보다가 또 다른 간을 할 재료가 없어요. 네. 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아,
2: 그러면 집에 있는 김치.
1: 국물
2: 또 좀 넣으시면 돼요.
1: 따로 양념 재료가 따로
2: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먹다 보면 김치에 간이 돼 있잖아요. 네. 그 간으로 먹는 거예요.
1: 네네.
2: 별도로 뭐 소금이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유, 거의 이제 다 됐습니다.
1: 그러게요. 너무 오금직스러워 보이는데. 자, 그럼 완성됐으면 준비할게요.
2: 네.
1: 네. 염려 볼까요?
2: 네. 자, 완성이 됐습니다.
1: 사실 특별한 재료가 아니거든요.
2: 아니에요.
1: 우리 집에 있는 김치인데.
2: 그렇죠. 이 김치의 오늘 김치볶음의 가장 포인트는 한 15분 정도
1: 예.
2: 참기름 넣고 식용유 넣고 좀 볶아달라. 졸여달라.
1: 예. 네.
2: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1: 예.
2: 그럼 누구든지
1: 맛있는
2: 김치볶음밥. 애들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1: 만들 수 있죠. 네. 진짜로 이렇게 15분 동안 이렇게 볶았어야 되네.
2: 그리고 요 김치를 볶아놓고 예. 오늘 안 써도 한 2, 3일간은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1: 그냥 볶은 김치로 드셔도 돼요.
2: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이렇다 할 재료 없을 때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른보다는 예. 솔직히 애들 입맛 까다롭잖아요.
1: 예.
2: 그럴 때 이렇게 예. 한 번씩 해주면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1: 그러게요.
2: 틈 날 때마다 그 김치볶음밥 해달라고.
1: 그러게.
2: 네, 저희 애들도 그래요.
1: 자, 그리고 셰프님 아까 셰프님이 이렇게 반숙 계란 준비했어요. 네. 계란 후라이를. 네. 이렇게 또 반숙으로 해야 맛있어요. 그죠?
2: 이렇게. 싹 모자 씌우듯이.
1: 예.
2: 그리고.
1: 자, 이 조미김가루.
2: 조미김가루는.
1: 예.
2: 이렇게 해서.
1: 넣을게요. 네.

0: 자, 마지막으로 이거 준비해둔
1: 쪽파를 열어.
0: 예, 마지막에 쪽파까지 얹으면 근사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김치볶음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추김치는 잘게 썰고 통조림 햄은 깍둑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참기름, 식용유를 두르고 김치를 넣어 볶다가 김치국물을 넣어가며 15분 정도 볶아주세요. 볶은 김치에 통조림 햄, 파, 설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볶음밥은 냉장밥이나 냉동밥으로 볶아야 더 잘 볶아지고 맛있어요. 그릇에 김치볶음밥을 담은 뒤 달걀프라이를 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조미김과 송송 썬 쪽파를 올리면 김치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빨간 양념에 묻힌 실한 꽃게로 식욕을 자극하는 꽃게 무침부터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 만점 취나물 된장 무침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알레식 강력한 분쇄력 무선 믹서기 텀블러와 무선 만능 다지기까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식 강력한 분쇄력 무선 믹서기 텀블러와 무선 만능 다지기까지 모두 증정.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0: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11: 고생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9: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1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4: 먹는 즐거움,
13: 잇몸 튼튼 이가탄.
1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6: 080-961-9595.

0: 아틀라스 산맥의 품에 안긴 하늘 아래 참마을. 우연한 만남이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1: 하자 박을라 리만. 하자.
0: 꼭 한 번을 해보고 싶었던 높이 4167m의 투브칼 등반길에 오릅니다.
1: 정상이에요.
0: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에 있는 모로코는 지브롤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과 접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유럽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이번 여정은 그 유산을 간직한 항구 도시 엘자디다에서 시작합니다. 대서양 연안에 자리한 엘자디다에는 16세기에 지어진 포르투갈 인의 정착지가 있습니다. 인도로 이어지는 무역의 중간 기착지로 삼기 위해 포르투갈 인들은 이곳에 항구와 이를 보호하는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요새 도시 안에는 유럽과 모로코 그 두 문화가 융합된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머물 당시 도시의 이름은 마자간이었습니다. 1769년 그들이 모로코를 떠나고 한동안 버려졌던 도시는 19세기에 재건되며 새롭다는 뜻의 엘자디다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마자간 요새는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은 군사 건물의 초창기 사례로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은 다른 요새들보다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이게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이 지었다는데 대단합니다.
0: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에 있는 다른 건축물들과 함께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다른 요새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데요.
1: 그냥 뭐 외부에 보면 포르투갈 요새 그대로인데 한쪽 귀퉁이에 공동화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을 공동화덕.
0: 고소한 냄새를 따라 들어가 보니 정말 요새 안쪽에 화덕이 있더라고요. 옛날엔 무기고로 쓰이던 공간이었다는데요. 주민들의 뜻에 따라 100여 년 전 화덕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새롭다는 뜻을 가진 도시 이름처럼 이 공간도 새롭게 태어났네요. 모로코는 하나의 화덕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엘자디다뿐 아니라 마라케시나 페스 같은 옛 도시에서도 공동 화덕을 볼 수 있죠. 주민들은 빵을 굽기 위해 화덕을 찾고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며 유대를 형성합니다. 화덕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장소인 거죠.
1: 감 아더도 굽자 안타 땀을 야미야 나한테.
2: 여무예.
1: 예, 감 아더도 얘는 굽자.
2: 샬라데.
1: 예, 예, 남. 알프.
2: 그것이
1: 감스미야.
2: 감스미야.
1: 감스미야.
2: 감스미야.
1: 하루에 감스미야 없을 때는.
0: 공동 화덕에서 빵을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죽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누가 맡긴 반죽인지를 기억해서 섞이지 않도록 해야죠.

0: 빵의 안쪽까지 잘 구워지도록 반죽 위에 구멍을 냅니다. 빵이 다 구워지면 화덕에 넣었던 순샌으로 꺼내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식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 보관한답니다.
1: 밥도 저희도 따뜻한 밥을 찾고요. 빵도 사가시는 분들이 다 따뜻한 빵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면 빵 나오는 시간을 빵집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빵을 지금 굽는 대로 쌓아놨어요. 겹겹이. 지금 보시면 어우, 뜨겁네요, 그냥. 이 따끈한 빵이 가족의 행복이겠죠? 오늘 저녁. 자, 잘 덮어놓겠습니다.
0: 덮어둔 천이로 전해지는 온기만큼 따스한 배려입니다. 반죽을 맡긴 주민들은 바시르 씨가 알려준 시간에 맞춰 빵을 찾으러 온다는데요. 가정에서 맡긴 반죽뿐 아니라 가게에서 파는 빵을 굽기도 한답니다. 마지막 빵을 꺼낸 바시르 씨가 화덕을 정리합니다.
1: 사비 칼라스. 아, 빵 다 끝났어요.
0: 안전을 위해 남은 불씨가 꺼질 때까지 화덕문을 닫아 놓습니다.
1: 마치 긴 노 같습니다.
2: 마드라.
0: 가정용 오븐을 사용하는 집이 늘면서 공동 화덕을 찾는 일이 점점 줄고 있다는데요. 한 명이라도 화덕을 찾는다면 빵을 구울 거라는 바시르 씨.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오래도록 요새 안에서 피어오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항구도시 엘자디드를 떠나 하이아틀스 산맥에 있는 산악마을 인닐로 갑니다. 북아프리카 대륙의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아틀라스 산맥은 모로코 북쪽의 미들 아틀라스 산맥과 중앙의 하이 아틀라스 산맥으로 이어집니다. 하이 아틀라스 산맥은 평균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을 정도로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가장 높은 산은 높이 4,167m의 투브칼 산입니다. 25년 만에 모로코를 다시 찾으면서 가장 고대했던 여행지는 인닐입니다. 그곳에서 투브칼산 등반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등반에 필요한 산악 전문 가이드와 짐을 옮길 노새도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해발 4,200m 투브칼산을 오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마을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투브칼산은 언젠가 꼭 도전하고 싶었던 제 인생의 소망 중 하나였습니다. 많고 많은 산 중에 투브칼산을 마음에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산에 오르면 그 답을 알 수 있겠죠? 투브칼산을 오르는 길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데요.

0: 저는 중간 지점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르는 1박 2일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숙박과 등반을 위한 준비물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드디어 산악 전문가이드 이드리스 그리고 우리의 짐을 실어다 줄 노세와 함께 숙소를 나섭니다. 그런데 짐이 너무 많아 노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1: 노세 두 마리에 뭐 장비가 많습니다.
0: 모든 트래커들의 꿈의 성지. 이제 본격적으로 투부칼산 등반을 시작합니다.

0: 등산 초반은 평평한 길이 이어집니다. 멀리 보이는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힘을 쓰지 않고 체력 안배를 하며 산을 오릅니다. 산에 가까워질수록 길이 점점 험해집니다.
1: Hello, what's your name?
2: 아, 나 장.
1: 아, nice to meet you.
2: 하타 마그리비.
1: 야, 마그리비.
2: 엔터 점심.
1: 아싸람 알레이쿰.
2: 하타 키마 자발.
1: 네, 아월 마라.
2: 아월 마라. 하타 타스오드 하타 야 키마 자발.
1: This is the first time.
2: 아우 미션 세이 모시.
1: 야, 야.
2: 투모로우 얼리 모닝. 어, 레디 4:30. 야. 인스타.
1: 나이스 미트 유. 투모로우.
3: 굿바이 유. 굿바이.
0: 등산길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 아틀라스 산맥의 파노라마. 트레커들이 왜 이곳에 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들뜬 표정의 가이드 이드리스에게 근황을 물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4: 영하 17도 아침에 찍고 나왔대. 영하 17도 정상을.
5: 아, 반도모로.
4: 비리
5: 까비.
4: 비리. 일단 뭐 남들 다 갔다 왔다 이러는데요. 뭐 마이너스 18도. 영하 18도라는데 우리도 뭐 가야죠.
0: 산을 좋아하고 다양한 운동을 즐겨 천인 3종 경기에도 출전하며 몸을 단련해 왔었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체력을 믿고 투부칼 산을 끝까지 올라보려 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 내가 올라온 길과 가야 할 길이 다시 움직일 힘이 되어주니까요. 인밀 마을에서 출발해 약 5시간 만에 식사가 가능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6: How are you?
7: Yeah. 지금 저는 현지 시간 2시

0: 10분인데요. 배가 너무 고픈데. 식사하고 식후경. 아, 네. 뭐죠? 금강산도 식후경. 아, 이거 지금 뭐 고산병인지도 나도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먹고 뭐 다시 해봐야죠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주변 풍광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거기 가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가 먹어야 간다 그럽니다. 먹어야 간다. 사이클 하는 사람 특히. 네, 슈크란. 아, 그래. 자, 먹어야 간다. 많이 먹겠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평범한 샐러드인데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캡다 따진. 어우, 이 열기가 있으니까 바닥에 이게 타네요, 이게. 야, 여기가 2700m. 해발 2700m 고지에서 따지는 제가 먹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먹었던 따진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봄에서 겨울로 들어왔죠. 지금 아직 겨울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전체적인 봄이라는 것 때문에 햇볕이 참 좋아요. 투부칼산은 1년 내내 등반이 가능하지만 가장 좋은 시기는 늦봄과 초가을입니다. 이때는 눈이 쌓이지 않아 걷기가 좋고 등반 시작점과 상층부의 기온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하니까 이제 좀 사람이 살 것 같네요. 이제. 중간 대피소까지 가려면 2시간은 더 산을 올라야 합니다.
1: 마이스 몬
2: 파데 원크림
0: 원크림 원크림
2: 다니 알라
0: 다니 알라 나
2: 인바 투파
0: 원크림 자 밑으로
2: 4,089 4,089
0: 해발 약 2,850m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지점인 임릴에서 이곳까지 표고차는 1000m에 달합니다.
1: 아, 좀 쉬어가겠습니다. 야, 뭐 제가 뭐 등산 대회 뭐 이런 거 가는 거에서 기록된 게 아니고 차분하게 가는 거니까 좀 쉬어야죠. 야, 좀 맞은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데서 맞은편에 저렇게 구름이 제 눈높이 아래로 지나가고 있어요.
0: 나이가 들어 좋은 점을 꼽으라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도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템포 쉬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곁에서 발을 맞추며 걸어주는 이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1: 문주마트 다보다 안 아말하다 무르시드.
2: 케마쿨트 아비 에단 무르시드 제발이.
1: 아이고.
2: 카드 알하마니 리무마라시티 하디 알아말.
1: 아이고.
2: لقد مرت الآن 6 سنوات على منذ بدايتي بهذا العمل.
1: نعم.
2: حقا أستمتع بهذا العمل.
1: أوكي. إذا أنت تشعر بسرور.
2: أشعر بالسعادة لأن رغم أنني نزور نفس المنطقة.

0: 일명 천상의 계단. 마지막 계단을 올랐어요. 구름을 다 떨치고 저 구름 위에 천상의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1: 문명의 소음이 사라진 이곳엔 자연이 선사하는 고요가 가득합니다.
0: 3,234m.
1: 이곳까지 보통 5시간이 걸린다는데요. 저는 7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2시간 넘게 더 걸렸지만 도착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산장 안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가득했는데요. 모두 에너지가 넘칩니다.
0: 여기가 저희 오늘 숙소가 되는데요. 1인용 침대 하나씩 들어와서 자리를 하게 됐네요.
1: 오늘 하루 저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곳입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침대에 누워 쉬고 싶었지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등반을 시작하기 위해선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두어야 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등반으로 쌓인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투부칼 산을 오르기 전 걱정이 많았는데요. 벌써 이만큼 올라왔으니 내일도 잘 해낼 수 있겠죠. 성공적인 투부칼 등정을 꿈꾸며 조금 일찍 잠을 청해봅니다.

둘째 날 새벽 5시 반입니다. 지금 출발해서 여기가 해발 고도 3200m 마지막 대피소. 여기서 출발해서 3시간에 걸쳐서 정상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날의 피로가 채 풀리지 않은 새벽, 헤드랜턴의 작은 불빛에 기댄 채 산을 오릅니다. 연간 2만 6천여 명의 트레커가 모여드는 투부칼 산. 가파른 구간이 많지 않아 트리킹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하루나 이틀 사이에 약 2,500m의 표고차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산병이 오기가 쉽습니다.

어느덧 아침이 찾아오고 뒤따르던 트래커들이 하나둘 앞서갑니다.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움직여봅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오르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0: 이 힘든 걸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힘듦이야.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고산병 때문에 힘든 건데 졸리고
1: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0: 잘 몰라. 체력이 필요한 건지 정신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신체적인 고속

0: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건지.
1: 살면서 지금처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홀로 낯선 땅 모로코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 대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지금의 저를 있게 했죠. 어쩌면 그때의 열정과 용기가 그리워 이 투부칼 산에 오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제가 10분도 아니고요. 10분만 움직이면, 아니죠. 열 걸음만 움직이면 숨이 100m 달리기 하고 가빠서 막 해볼 때 같듯이 막 쉽게 설명드리면 숨이 꼴까닥 넘어갑니다, 지금. 이게 고산병이래요. 또 10m를 가서 또 어떻게 해봐야죠.
1: 고산병과 연신 불어대는 바람 때문에 한 걸음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물이 꽁꽁 얼어버렸어요. 제가 물을 많이 다 먹고 요만큼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상 온 먹으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꽁꽁 얼어버려요. 지금 체감온도 영하 18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정상이에요. 정상.

0: 마침내 도착한 투부칼산 정상.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1: 저희는 지금 북부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산 투부칼산 정상에 왔습니다.
0: 아프리카 대륙과 이베리아 반도 남단이 충돌하면서 융기돼 솟아오른 땅 아틀라스 산맥.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투부칼산에 오르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룻밤 묵을 짐을 옮겨주는 노세와 길을 알려주고 손을 잡아줬던 가이드 이드리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상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0: 네팔 산에서 내려오는 길, 현지인들이 하늘 아래 참마을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정보가 워낙 알려지지 않은 오지 마을인지라 찾아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벼랑간 도로를 점령한 염소떼를 만났습니다. 제가 찾아가려던 마을에 사시는 분이라는데요. 염소 먹이를 주러 가는 길이라네요.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겸 길을 따라 나섰는데요. 염소들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1: 사람 알리고 사람 개발고 나와서 알리. 그럼. 회회님 저 회 콘티.
2: 아나. 스테틀 바글라 폭.
1: 바글라 폭.
2: 아 예.
1: 감 와이다 봤어.
2: 라라 주즈.
1: 주즈 바글라.
2: 주즈.
1: 야 해마르.
2: 해마르. 라 바글라.
3: 아슬준.
1: 아슬준. 아 예니 아크바르 예니.
2: 리크리 폭. 리크리 폭.
0: 이곳이 동네 주민들이 가축들을 먹이는 곳인가 봅니다. 가까이 다가서서 보니 연한 잎이 조금씩 돋아 있었는데요. 여름엔 풀이 더 풍성하게 자란다는군요.
2: 살 다 뜨는디야.
1: 살. 이 애지 찾아라. 있으면 찾아.
2: 지연아.
1: 어디?
2: 어디 지연아.
1: 어, 나.
2: 차가
1: 어디 다
2: 뜨니비야?
1: 아샤라 드려?
2: 에?
1: 아샤라 드려?
2: 아야야야야야!
0: 무함마드 씨와 20년을 동고동락한 동료 같은 나무 막대라는데요. 제가 너무 헐값을 불렀던 것 같네요.

0: 싸, 싸, 싸.
1: 내 강연 시다.
0: 나도 나도. 마 플라스틱.
1: 내가 맡은 점이 약골로. 아, 저기 어디 못죠.
0: 다.
1: 어?
0: 꿀로 야물. 핫다 야물. 아, 야 야물. 아, 아, 야물 썹다 아이다. 마피 마피시. 들어.
1: 라우트라와리.
0: 야물 이드.
1: 와, 이거 어플라.
0: 아이, 어. 이드 이들 피트라 아이다.
1: 예마. 니마탈라.
0: 어.
1: 와, 하케니 모토 하메케니 모토 하 디나. 역시.
2: 산악지역에서 유목을 하는 베르베르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 지역에서 유목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무함마드 씨. 요령 부리는 법 없이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이 감동적입니다.
0: 따봐. 7시에 저거 오래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본인 집에 뭐 저 초대한대요.
2: 해발 약 2,300m에 있는 타시드그트는 주민 2,300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로 여행객을 보는 일도 드물다는데요. 차로 돌아오니 주민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0: 아까 그 염소떼를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서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동차 조수석에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지나가시다 창이 열려있는 거 보고 2시간 반 동안 차를 지켜주셨어요.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 가서 내가 차 한 잔 줄게 해서 지금 따로 왔어요.
2: 차를 맡아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집까지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0: 조그마한 말도 완전 명당 자리네요. 이게 맞은편에 악스왈 산 정상이 3,960m인데 해지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장관이겠는데 하드 나 하드 그룹 샴스 하디지야
1: 샴스
0: 아까다 떠들라 야 하드 막기 뭉터지 있더냐
2: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소박한 집입니다.
0: 여기도 전통으로 그대로 살렸습니다. 석가래에다가 이거 수수대로 넣어서 탁 어? 이야, 이거 보세요. 여기서 앉아서 창을 보면 저 앞에 야 악스왈 3,960m 정상의 악스왈 산을 바라보면서 야. 바람이 그냥 샤아 눈도 안쪽으로
2: 매일 이런 풍경을 보고 산다면 부러울 게 없을 것 같네요.
0: 아, 이 지트 제툰
1: 야, 지트
0: 아, 발라디
2: 이방인의 방문에 따스한 차를 내어주는 넉넉한 인심.

0: 있습니다.
1: 그 푸근한 인정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0: 올림픽은 진짜 맛있어요.
2: 마 하디 아니 제발 하다 사이즈.
3: 예. 주볼 디마케.
2: 예. 디마케.
3: 나. 디마 켄슈카케.
2: 예. 안타
3: 디마.
2: 예. 디마 안타 다시 우르비 소로르.
3: 디마 소로. ولكن إذا كان تج إذا كان لقناص تج بس كان تج
2: نوني يويكا جون ده
3: ما كان خرج
2: بحكي ده بمنا قبل
3: كان تج ما كان خرج كان سكون غير في الدار والأحوال كان مديرها إذا كان شوش مزيان الحمد لله لبرا
1: هبال 고도가 높아 다른 지역보다 겨울이 더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데요. 게다가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무엇보다 단열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답니다.
2: 집에 가축도 키워가면서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 겨울이 춥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양들 키우면서도 담을 높이 해놨어요.
1: 겨울에는 가축들을 위해서 집의 한쪽을 내어주기도 한다는데요. 가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브라임 씨에게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이 무함마드 씨와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0: 약속했던 시간에 다시 도로로 나가봤습니다. 한 무리의 염소떼가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일제히 멈춰서길래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저 검은 개 때문이었나 봅니다.
1: 염소들이 재밌는 게요. 막 달려오다가 저 개가 서 있으니까 가지를 못해요. 지금 섰어요.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서 있죠? 눈치를 보느라고요. 염소들이. 아유. 하드 칼비 리만 하드. 하드 칼비. 리만. 야, 저, 개, 저 보세요. 이제 개가 움직이니까 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야.
0: 수적으로 결코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계속 경계하는 염소들을 보니 야생 들깨가 무서운가 보네요. 염소들이 거의 다 도착할 무렵 저 멀리 무함마드 씨가 보입니다. 과연 시간 약속을 지켰을까요?
1: 무함마드 사사미 아시아로 닦아 있고 다 아까로 아시아로 닦아 있고 하도 말아 하도 못하지 하도 자키 자키
2: 나리포
1: 하도
3: 안미
1: 안무
2: 왜
1: 아들이네 아들 여기 보니까 닮았네 유심해
2: 예
1: 하도 자키 자키
2: 예
1: 어 아들이었구나
3: 야스크린이야,
1: 암미.
3: 야,
1: 암미. 암미, 암미. 암미, 암미. 암미. 큰아버지, 큰아버지.
2: 야, 암미.
1: 암미. 암미. 암미. 암미.
2: 암미. 암미. 암미. 암미.
1: 암미. 암미. 암미. 암미. 암미. 암미. 암미. 암미.
2: 암미. 암미. 암미. 암미.
1: 암미. 암미. 암미. 암미. 암미. 암미.
0: 도로에서 만난 꼬마와 무함마드 씨가 친척 관계였다니 정말 신기하죠? 무함마드 씨가 몰고 온 가축은 염소 떼만이 아니었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며 가축들을 돌봐준다고 합니다.
1: 하다 가갈라 리만. 하다.
2: 어?

0: 하지 여자하고 왕하고 한마을 여자하고 왕하고
1: 무함마드 씨가 염소들을 몰고 가는 것은 마을 어귀까지. 이후엔 염소들이 알아서 각자의 우리를 찾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0: 리마다 레타 들었거냐 마 하이트 하드 홀 하디 홀 하디 홀 핀
2: 하디 홀 타트
0: 마우주드 하이트
2: 예예 하트 바할 하다
0: 아 염시 와다후
2: 아예 사페
0: 바프투 사페 바덴 만 후에 갈릴 거 하도 안타 딱릴 거
2: 왜 바할 하디
0: 비스밀라 아
2: 비스밀라
0: 비스밀라
2: 비스밀라 마고
0: 야 이거 오래된 전통집이네요 이야 아,
2: 여러분. 마르하바. 하다
0: 믿으시다.
2: 왜? 마르하바.
0: 야, 창문을 한번 할 문길 앞다 그럼 나와 피자. 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니까. 이야, 경치 또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1: 이브라임 씨네 집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지만 역시나 장관입니다.
0: 앞산에 눈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구름이 싹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3: 저 이거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요.
0: 아, 잘, 이제 잘 미나 싸나 하디 비나 아, 저 만지나 문주 맞다.
2: 잘.
0: 예, 하디 비나.
2: 아시냐 한.
0: 이시리 한 봤어.
2: 아시냐 뭐.
0: 아, 아무래도 아, 어. 위였다.
2: 아, 왜?
0: 올로. 20년 됐답니다. 하든 하다 가서 미네.
2: 막시바.
1: 모두 마을 근처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라는군요. 무함마드 씨가 저를 위해 다과를 준비합니다.
0: 비스밀라. 아주 민사나 마디야, 아디. 파슬 카리프.
2: 있습니다.
1: 음식에 담긴 환대의 의미를 알기에 맛있게 먹는 걸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0: 아, 페퍼타 시우르비 로조 일라 바이타.
2: 왜?
0: 인터넷 아말 알려. 마다타 시우르비.
2: 사페요. 아디스타.
0: 이스티라하.
2: 이스티라하.
0: 이스티라하.
2: 마하일라.
0: 이스타가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한 것도 없는 삶에 만족하며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 하늘 아래 첫 마을에서 안분지족의 미덕을 배우고 갑니다.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9: 감사합니다.
10: 안녕하세요.
0: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11: 기기를 봐도 고자라다 아스나르게 취하는데.
9: 몰래 줄룩.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학교 폭력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맨손 싸움을 벌이는 등 신체 폭력이 크게 증가했고,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중고등학생을 웃돌 정도로 저연령화 추세도 가파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맞춤형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1: 속초시청과 속초경찰서가 최근 SNS에 올린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입니다. 어떤 장소에서든 맨손으로 치고받는 이른바 야차루를 언급하며 싸움을 부추기거나 촬영하는 행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 같은 위험한 놀이가 유행하면서 지자체와 경찰까지 예방에 나선 건데,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폭력의 증가세는 뚜렷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이 초중고 학생 8,500명에게 물었더니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입은 학생 가운데 신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17.9%였습니다. 지난 2023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게임을 통한 학교폭력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온라인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39.9%로 전년도보다 2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2: SNS와 메시지 공간에 대한 경각심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와 개입이 어려운 게임 공간으로 사이버 폭력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저연령화되는 현상도 두드러집니다.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 경험률이 12.5%로 중학생보단 4배, 고등학생보단 10배나 높았습니다. 초등학생 학폭 피해 경험은 전년도에 비해 두배 넘게 오를 정도로 증가세 역시 가파릅니다. 전문가들은 학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가해 학생의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학폭 해결이 불가능했던 이유론 가해 학생의 사과가 없어서가 25.5%로 가장 많았고,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조치 역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3: 학교폭력 대응이 사안 처리와 처벌 중심에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폭력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개입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해결 체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1: 여기에 더해 이젠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할 때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사를 주관한 푸른나무재단 측은 학폭 대응 조례 정비와 맞춤형 지원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후보와 교육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현행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인데요. 강사나 돌봄 전담사 등 다른 교육 종사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1: 때이른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린 서울 광화문 광장. 뇌약볕 아래 설치된 커다란 새장 안에 1시간 가까이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의 대표 송주현 위원장입니다. 5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 과도하게 참정권을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겁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 100명이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과 관련된 퀴즈를 다 풀고서야 교사는 비로소 새장 밖으로 나옵니다.
2: 시민의 권리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럼 학교 안의 교육의 중립은 어떤 제도로 보장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교사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0: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수 노조, 기간제 교사 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육단체들이 전국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사나 교원 노조는 이 같은 공개 지지 선언이 금지됩니다. 교원단체들이 교사도 시민이라며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1: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외형은 갖춰놓고 엔진을 빼버린다든지 엔진은 있지만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다 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위험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당가입 못하고요. 후원 못하고요. 그리고 SNS에 좋아요 누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마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교육 정책도 그리고 사회의 변화도 대단히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0: 여론은 엇갈립니다. EBS가 지난해 시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정치 활동 논의에 대해 반대하는 답은 59.3%로 찬성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반면 최근 교사 노조가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퇴근 후 교사의 참정권 보장에 76.7%가 찬성했습니다. 비교적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정치기본권 보장 찬성 의견은 61%로 집계됐습니다.
2: 정치 기본권은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모든 나라가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최소한의 정치 기본권이 모두가 손발이 묶여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지만 교육 정책과 제도가 우리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다만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안전장치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학교 현장과 교육감 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3: 어디까지 뭘 하시겠다는 거지?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가? 교육감 선거를 직접 개입을 하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학교 밖에서만 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라는 게 정리가 안 되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상황이어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
0: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발의한 교원정치기본권 7법 등 복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 교원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4: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 총괄 태스크포스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 내 어린이 사상 사고의 절반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40에서 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19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귀하신 몸이 방송됩니다.
1: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2: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3: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4: 평생 사는 것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3: 돈보다 더 좋은 회사 하는 게 좋잖아요.

0: 상단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9: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10: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이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8: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9: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
12: 완전히 피고 완전히 굽히는 게 제가 제일 아프거든요.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프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3: 충격파 치료는 5번 받았고 물리치료 받았고 주사치료 1번 받았어요. 나는 계속 못 고치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11: 한번 나빠지면 잘 낫지도 않는다고요?
12: 치료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병이지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11: 일상을 위협하는 팔꿈치 통증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2주간의 밀착 관리 프로젝트.
12: 저는 엄청나게 상황은 호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3: 완치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11: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첫 번째 귀하신분. 방송 일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14: 반갑습니다.
15: 네, 반갑습니다. 네,
14: 저희 셋이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15: e스포츠라고 말하는 게임 대회를 주로 중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 와, 게임 해설가시군요.

0: 그런데 귀하신 몸에는 어쩐 일이신가요?
1: 팔꿈치 통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우연히 테니스 관련된 이제 카페를 검색을 하다가 이런 등산 관련된 사례자를 찾으시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날 바로 열심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2: 테니스를 많이 친다고 생각하세요?
1: 네, 엄청 많이 칩니다. 네, 요즘은 농담으로 직업이 게임 해설이 아니라 테니스 코트 코디네이터 아니냐.
0: 광성님, 테니스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다고요?
1: 아, 깜이! 주로 오전에 이제 일에 지장 없는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뭐 주 한 뭐 5일 이상씩은 지금 치고 있습니다.
2: 5일?
1: 네네. 최소 5일.
0: 네. 아니, 5일이면 거의 매일 아니에요? 야, 정말 테니스 매력이 흠뻑 빠지셨네요.
1: 뭐야? 잘못 맞았어. 아, 흥분.
0: 그런데 광성님, 자꾸 팔꿈치를 만지는데요. 두 달 전부터 팔꿈치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는군요.
1: 제일 심할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한번 좀 팔꿈치 쪽 통증이 생긴 이후에는 그게 좀 완전히 낫지는 않고, 근데 제일 불편한 거는 팔을 이제 이렇게 폈다가 굽혔다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펴지거나 완전히 굽혀졌을 때 이쪽이 좀 통증이 있는 편이에요.
0: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는 광성님. 의심되는 병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테니스 치는 사람에게 걸린다는 테니스 엘보. 실제로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3: 그럼요. 많으시죠. 저희보다 먼저 치셨던 분들은 분 중에 엄청 잘 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예 이제 엘보가 심하게 와서 오른손을 포기하고 이제 왼손으로 다시 훈련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병원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진행이 심하게 되면 엘보인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런데 정확히 테니스 엘보가 뭘까요?
4: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바깥쪽 팔꿈치가 아픈 그런 상태가 이제 많이 발생해서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이름을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이제 공이 빗맞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손이 이제 꺾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팔꿈치 바깥쪽에서 이제 힘줄이 계속 틀어지는 그런 손상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를 이제 외상과염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0: 테니스 엘보의 정식 명칭은 외상과염이랍니다. 우리 팔에는 팔꿈치와 손목으로 이어지는 뼈가 있습니다. 뼈에는 근육이 붙고 근육의 양쪽 끝에는 힘줄이 있는데요.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뼈, 외측 상과 쪽에 붙은 힘줄에 염증이 생길 때 이것을 외상과염이라고 합니다.
4: 항상 그 근육의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모습이 양쪽에는 힘줄이 있고 가운데 근육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수축할 수도 있는 용수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외상과염의 경우에는 이제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동작을 할 때는 결국 가운데 있는 용수철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당겨지는 힘을 많이 받는 거고 또 반면에 이제 손목을 이렇게 과도하게 구부린 채로 이렇게 오래 있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용수철이랑 힘줄이랑 다 늘어난 상태가 되니까 이 역시도 이제 틀어지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0: 통증이 심해지면 테니스를 못 치게 될까봐 걱정이 많은 광성님.
1: 너무 행복한 취미를 찾았는데 이 부상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이 취미도 놓치게 될 건데라는 좀 그런 불안감이 많이 생기니까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전반적인 팔꿈치 관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배우면 저를 통해서 아마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스!
0: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면서도 팔꿈치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5: 뭐지? 이 이름을 모두 붙여야 돼. 이것도 엄마가 된다?
0: 올해 초등학생이 되는 딸의 입학 준비로 바쁜 이분. 두 번째 귀하신 몸, 윤눈비님입니다.

0: 우선 요 팔꿈치 쪽이고요. 여기 테니스 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1: 눈미님은 테니스를 안 치는데도 테니스 엘보라고요?
2: 사실은 이제 저희가 외래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테니스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요즘에 사무직에서 그냥 사무일만 하시는데도 외상가염이 발생해서 이제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활발하게 많이 쓰는 연령대에서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아주 격렬하게 팔을 쓰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근육을 과사용해서 생기는 과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팔꿈치가 아프면 사소한 일상도 흔들리는데요.
3: 선생님,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0: 애기 점심이요. 애기 우리 딸 볶음밥 해주려고요.
1: 그런데
0: 칼질할 때좀 이렇게 당근 같은 거좀 딱딱한 거쓸 때는 좀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 이쪽에서 통증이 좀 있어요.
1: 썰고, 볶고, 휘젓고. 간단해 보이지만 볶음밥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나 팔을 많이 씁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증. 접었던 팔을 뻗을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0: 네, 팔을 올려서 뭔가를 할 때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팔도 잘안 펴지고. 충격파 치료는 5번 받았고, 물리치료 받았고, 주사치료 한번 받았어요. 우선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팔을 사용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1: 치료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터라 통증이라도 줄여보려고 보호대도 종류별로 써봤다죠. 이건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건 뭐죠?
0: 팔 찜질, 온열 찜질 하는 거요.
1: 아이고, 온갖 걸다 해보셨네요. 아파도 주변의 팔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젠 청소 타임인데요.
0: 며칠을 제가 안 해봤어요. 정말 이제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며칠 안 해봤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계속 아예 안할 수는 없으니까 또 아이도 안 키울 수 없고 또 일도 안할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일이라고요? 바쁘신 몸이네요. 근데 어디 가시는 거죠?
0: 아, 그거요?
1: 남편과 함께 일하는 사무실이랍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장비들이 특이한데요.
0: 저희는 통역 장비 임대하고요. 그리고 회의용 마이크,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 장비나 음향 장비 등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1: 섬세한 관리를 요하는 장비다 보니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갑니다.
0: 행사가 근데 이제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군데 있을 때에는 네, 한 2천 개씩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1: 감고 또 닦고 손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하는군요. 눈비님은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셨다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놓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해왔는데 1년 전부터 팔꿈치 통증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4: 잘 때도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그래서 팔꿈치 찜질기나 이런 것들 여러 개 사서 주기도 하고 냉찜질도 해보고 온찜질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는 해봤어요. 근데 딱히 이게 다시 또 반복되니까 통증이 그런 상황입니다.
1: 눈비님의 팔꿈치 어떤 상태일까요?
2: 이 부분은 어떠세요?
0: 좀 아파요.
2: 여기 좀 아프세요? 예. 두 번째로 여기는
0: 예, 좀 많이 아파요.
2: 유지해 보세요. 정해. 이럴 땐 어떠세요?
0: 아파요,
2: 많이
0: 아파요.
2: 아프세요? 예, 이렇게. 이럴 땐 어떠세요?
0: 아파요.
1: 눈비님, 누를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몇 군데만 눌러봐도 외상과염인지 알수 있는 자가 검지법이 있다고요?
2: 이 팔꿈치 바깥쪽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0: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좀 앞쪽 부분을 이제 꾹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은 우선 첫 번째로 외상과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손목을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이제 수축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힘을 뺀 상태에서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약간 바깥쪽에 보면은 이렇게 희미하게 석회도 이렇게 좀 관찰이 됩니다.
1: 아, 그러네요. 하얗게 뭔가 보이네요.
0: 그 힘줄이 상한 이후에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이렇게 석회 침착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석회가 침착하게 되면은 환자분 통증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눈미님은 외상과염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요.
0: 지금과 같이 생활하시게 되면 이거는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본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첫 번째 그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능하시다면 아침에 좀 따뜻한 물에 이 팔꿈치를 한 10분, 20분 정도 담궈가지고 온찜질을 하게 되면은 그 아무는데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한 단계 좀 개선됐다.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레칭을 시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깥쪽에는 손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근육이 붙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손목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1: 올바른 스트레칭법.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0: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을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아직 스트레칭을 할 단계까지 치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우선 염증 관리부터 철저히 치료는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파라핀을 집에 사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좀 될까요?
0: 네, 파라핀이나 아니면은 뭐 따뜻한 물도 좋고요. 깊은 층까지 열이 전달되는 그런 온열 치료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핫팩이라고 그러죠. 겉에 이제 따뜻한 거를 그냥 붙이는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온열 치료의 효과가 좀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1: 깊은 층까지 열이 전달되는 온열 찜질이 더 효과적이랍니다.
0: 결국의 문제는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이 문제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팔꿈치가 아프니까 팔꿈치에다가 무슨 밴드를 대고 여기 근육에다가 밴드를 대고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손목에 아대를 하거나 손목을 고정하고 있는 그런 보조기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1: 보호대도 팔꿈치가 아니라 손목에 차야 하는 거군요. 다음은 광성님인데요.
0: 우선 첫 번째로 이 부분은 혹시 눌러서 아프실까요?
3: 거기가 어제부터 좀 아프죠.
0: 어제부터 아프셨어요? 네, 여기는 좀 아파요. 네네. 펴가지고
3: 피는 게 좀
0: 펴가지고 이럴 땐 어떠세요?
3: 만졌을 땐 통증
0: 이쪽은 괜찮아요. 네. 제가 요 누른 채로 한번 구부려 볼게요.
3: 여기 조금 찌릿찌릿한
0: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그 팔꿈치 뒤쪽으로 지나가는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거든요. 네네. 지금 여기가 요 신경이 네.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앞으로 빠지거든요, 지금.
1: 네? 신경이 빠진다고요?
0: 바깥쪽은 테니스 엘보가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이제
1: 아니 신경이 어떤 상태인데요?
0: 팔꿈치의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빠졌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게 관찰이 되고
1: 외상과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네요. 우리 팔에는 섬세한 손가락 운동을 담당하는 척골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 척골신경은 팔꿈치 뒤쪽 인대와 구멍 사이 좁은 틈을 지나갑니다. 그때 척골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0: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오래 있게 되면은 신경이 이제 뒤로 주행하기 때문에 신경이 늘어나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척골신경이 늘어나는 그런 손상으로 인해서 버리는 증상이 좀 심해졌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관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러고 보니 광성님 마이크를 칠 때 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인데요. 이게 문제라고요?
0: 마이크를 이렇게 댈 때는 팔꿈치를 굉장히 구부린 채로 이제 있다 보니까 신경이 이제 사실 빠진 채로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자세가 신경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전혀 제가 완전히 생각을

0: 마들렌이라는 구운 과자의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첫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거품기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0: 저희 작업은 뭐든지 다 섞는 작업이에요. 계란에 설탕 섞고 그때도 거품기 이 도구로 계속 저어줘야 되고 돌리는 횟수가 한 몇백 번은 될 거예요. 몇십 번이 아니고.
1: 한 손으로만 돌면 팔이 아프죠. 이쪽저쪽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젓습니다. 어우, 저 냄비도 꽤나 무거워 보이네요.
0: 이게 저희가 조리할 때 사용하는 동냄비라는 건데요. 무게가 일반 스테인리스 냄비나 알루미늄 냄비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 배 정도 무게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도나 움직임을 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게 되는 거죠. 계속 이 상태로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팔꿈치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이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주면 팔꿈치도 아프더라고요.
1: 손가락을 쥐었지 할 때도 팔꿈치가 아픈 이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2: 팔꿈치 바깥쪽에서 붙은 근육이 이제 손가락을 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중간마디를 구부리는 그 근육은 이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서부터 붙어서 손가락까지 연결되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과 팔꿈치 사이에도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1: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 모두 팔꿈치와 연관이 있었네요.
0: 아픈지는 한 3, 4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은 몸을 굉장히 믿고 말하자면 좀 막 썼어요, 몸을. 이제 슬슬 조금씩 몸에 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1: 이 수많은 주방 도구들로 그간 얼마나 열심히 일해오셨을까요? 현수님의 손과 팔, 아플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과자 굽는 일이 좋아 15년 넘게 오로지 한 길만 걸어왔는데 이렇게 덜컥 팔이 아프고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3: 팔 많이 아프지?
0: 야, 진짜 아파요, 지금. 아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면은 그러니까 뭔가 더 아파서 이 일을 못하게 될까 그게 두렵고 근데 이 아픈 게 하루하루 더해가니까 되게 무서워요. 근데 사실 그거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게 병원에 가서 진짜 심하다고 할까 봐 그 얘기를 들을까 봐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사실은 무서워요.
1: 현수님의 팔은 어디가 문제일까요?
2: 요 바깥쪽 부분에 요 손목을 들어 올리는 힘줄이 부착하는 요 부분이 약간 뼈가 이렇게 약간 음영이 조금 흐리게 보입니다. 검게 보이는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염증이 있을 때 보이는 그런 소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도 보면 이렇게 안쪽에도 그 팔꿈치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그 힘줄이 부착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석회가 침착이 돼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힘줄이 상했을 때 보이는 그런 소견입니다. 네, 정현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빵일을 하시다 보니까 양손을 굉장히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외상과염과 내상과염이 양쪽 모두 있는 상태셨고
1: 현수님은 외상과염 외에 내상과염도 진단이 됐는데요. 내상과염은 골프 엘보라고도 불립니다. 팔의 안쪽 뼈에도 근육과 힘줄이 붙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튀어나온 뼈를 내상과라고 하는데 그쪽에 붙은 힘줄에 염증이 생겼을 때를 내상과염이라고 합니다.
2: 내상과염의 경우에는 주로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근육과 팔을 안쪽으로 회내전시키는 그 근육들이 팔꿈치 내측에 부착하게 되는데 그 팔꿈치 내측에 부착하는 부분에서 힘줄이 상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내상과염이라고 합니다.
1: 내상과염은 어떨 때 걸릴까요?
2: 만약에 우리가 무거운 걸 든다든지 어떤 힘을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 근육이 이제 뼈에 붙는 쪽에서는 다 틀어지는 힘들이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이런 그 상황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양쪽 힘줄에 그 변성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1: 외상과염과 내상과염 두 가지가 다 왔다는 현수님.

0: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결국에는 이 질환은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저절로 아물 수 있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병인데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그 근육들은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필요한 치료를 받아서 방치돼서 만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0: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의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특급 솔루션. 김지영 교수님과 송영민 운동 전문가님이 만났습니다.
1: 통증이 좀 개선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이후에 이제 근력을 해야지 너무 이게 좀 의욕이 앞서서 성급하게 하게 되면
2: 단계를 천천히 이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네.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1: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의 치료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휴식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덜 사용하고 약을 드시든지 아니면 온찜질을 하든지 이런 노력을 하게 되겠고요. 통증이 한 단계 개선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하는데요. 근육의 신축성을 기르는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 단계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0: 치료와 운동 모두 한 단계 한 단계씩 적절한 운동 방법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3: 세 분 다 사연은 다르지만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요하고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휴식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2: 아닙니다.
3: 저는 잠깐 휴식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잠깐 휴식은 뭐냐면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행동을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4: 하는 거 오히려.
3: 네, 하는 거예요. 네.
0: 잠깐 휴식. 반복적인 작업이나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세 분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네요.
3: 자, 이제 근육을 한번 느껴볼 텐데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목을 구부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팔꿈치 안쪽 끝부분을 만져보세요. 그럼 근육이 볼록볼록하죠? 자, 이 부위를 먼저 여기 테니스공 위에 이렇게 해서 눌러보신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체중을 실어주시고 이제 비벼주시면 돼요. 세로 방향으로도 비벼주시고 가로 방향으로도 비벼주세요.
0: 먼저 팔꿈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요. 일종의 마사지입니다.
3: 자, 그 다음에 팔꿈치 바깥쪽 만져보시고요.
5: 네.
3: 이렇게 대신 다음에 주먹 쥐시고 손목을 뒤로 꺾어보면 팔꿈치 바깥쪽에서 손목 향하는 5cm 정도의 볼록볼록한 근육들이 나와요. 자, 이 부위를 받쳐야 되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약간 아래를 향하게 해서 손등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팔꿈치 위쪽 아픔점 느껴지는 데를 이렇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0: 이렇게 안과 밖에 손상 입은 팔꿈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3: 눈비님이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방송에서.
5: 어우, 아파요.
3: 아프시죠?
5: 네. 네.
3: 어떠세요?
4: 팔에 힘을 안 주고 손바닥을 펴고 하는 거예요?
3: 네. 팔, 손에 힘을 빼세요. 손목을 중립자세로 놓으세요.
0: 세 분 다 열심히 따라 하시네요.
3: 이건 이제 일어서서 손을 짚고 해야 되거든요. 손바닥을 하늘로 가게 이렇게 펴보세요. 그 다음에 뒤로 꺾으세요. 꺾어서 팔꿈치 펴고 천천히 손목을 꺾어서 내려놓으면 끝. 그 상태에서 어깨 내려주고 자세 취하면 됩니다. 자, 시작.
0: 2단계는 근육이 잘 늘어나도록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먼저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스트레칭입니다.
3: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근육 스트레칭이에요. 손목 뒤로 꺾는 근육. 이번에는 손등 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손목을 살짝 꺾은 다음에 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살짝 돌려보세요.
0: 이때 주의할 점, 각자의 통증을 느끼며 가능한 만큼만 따라합니다.
3: 어떠세요? 아프세요?
5: 약간 아픈데 그래도 아까

0: 손으로 하는 것보단 덜 아픈 것 같아.
1: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2: 팔꿈치 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 아픈 게 아니라 잘 안 돼.
2: 잘 안 되시죠? 지금 이렇게 해서 15초씩 3회를 역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스트레칭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떼고 나서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15초를 기다리셔야 돼요.
4: 일반적으로 팔꿈치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물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팔꿈치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약하고 유연성도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팔꿈치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릇의 크기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일을 멈추지 않고서도 팔꿈치가 잘 버틸 수 있게 기능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2: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팔꿈치 근육은 팔꿈치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은 무조건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자, 손목을 아래로 살짝 꺾었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1: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2: 자, 그럼 손바닥이 위로 가게 했으면 이게 골프 엘보에 좋은 운동이거든요. 테니스 엘보에 좋은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용해 보세요. 자, 손바닥을 아래로 놓고 자, 내려놨다가 위로 젖히는 거 하나. 그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만져보세요. 팔꿈치 바깥에서 손목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힘이 빡 들어갔죠?
0: 네.
1: 이때도 각자의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2: 눈비님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들면은 덤벨 내려놓고 모양만 취하시면 됩니다.
1: 근력을 강화할 때도 순차적으로 단계를 높이는데요. 가벼운 덤벨로 팔의 근력을 키워준 다음 팔꿈치와 이어지는 어깨 근육까지 강화해줍니다. 이 4단계 운동을 2주간 각자의 통증과 근육 상태에 맞게 실시합니다.
5: 근육의 어떤 상태를 평가할 때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잘 늘어날 수 있는 근육인지 그리고 근육이 얼마나 충분한 그런 근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강한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세븐의 귀하신 몸,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통증이 제일 심했던 눈비님인데요. 좀 어떠세요?
0: 스트레칭 할 때 처음 할 땐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픈 게 많이 덜해졌어요. 스트레칭을 하라는 자세도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더 잘 되는 편이고요.
1: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완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요.
0: 이게 사실 좀 지루해요. 하다 보면은 너무 지루해서 못할 것 같아서 TV를 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운동 지루하죠. 그래도 가끔은 딸 다음이하고도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눈비님이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파라핀 찜질입니다.
0: 그 교수님이 온찜질이 좋다고 하셔서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저도 좀 궁금한데요. 온찜질과 냉찜질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교수님?
5: 상식적으로 냉찜질은 손상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급성 손상이 생겼을 때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게 냉찜질이고 그 이외에는 다 온찜질이 좋습니다.
1: 팔꿈치 통증에는 온찜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0: 동작할 때 덜 아프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뜨끈뜨끈하지?
6: 맞겠다. 따뜻해.
1: 그 시각, 송영민 선생님이시네요. 팔꿈치에 좋지 않은 생활 속 잘못된 자세들을 짚어주기 위해 직접 중간 점검을 나오셨답니다.
2: 아, 네. 어떻게 운동 잘 하고 계셨어요?
7: 네. 매일 네.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2: 제가 숙제 검사하려고 왔습니다.
7: 네. 긴장되네요.
2: 아, 일에 바쁘셔가지고.
7: 네.
2: 칼질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자세를 한번 봐드릴게요. 네. 힘이 어느 정도 실리는지.

0: 일단 팔꿈치를 많이 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손목을 많이 꺾어야 돼요.
1: 아, 요, 이,
0: 아무래도 키가 안 맞으니까
1: 이렇게 들고.
0: 팔꿈치를 들죠.
1: 네.
2: 그러고 보니 칼질하는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이죠?
0: 팔꿈치 근육에 힘을 줘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비님께 필요한 건 키를 높여주는 겁니다.
2: 눈비님에게는 싱크대가 좀 높았네요. 자, 그래서 스텝박스를 놨는데요. 어떨까요?
0: 실어보세요.
1: 네, 훨씬 편해졌어요.
0: 훨씬 낫죠?
1: 네.
0: 팔꿈치도 몸통에 잘 붙어 있고, 어깨도 내려와 있고, 손목이 꺾이는 각도도 줄어들었죠.
1: 네.
2: 오, 전보다 팔꿈치가 훨씬 안정됐네요.
1: 없었을 때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목에도 무리가 좀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하니까 높이를 맞춰서 하니까 좀더 힘이 덜 들어가요.
0: 네.
2: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에 참 중요하군요.
0: 이게 칼질하는 것 말고도
1: 네.
0: 조리할 때,
1: 네.
0: 조리할 때도 똑같아요. 이게 불안정한 자세입니다.
1: 네.
0: 원칙은 하나예요. 팔꿈치가 몸통에 가까워야 된다. 조금만이라도 높아진다면,
1: 네.
0: 네, 훨씬 낫죠.
1: 네, 훨씬 편해졌어요.
0: 네.
2: 조리할 때도 마찬가지 팔꿈치 변화가 보이시죠?
1: 칼질할 때 어깨를 올리고 팔꿈치를 들고 한다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자세라는 거를 알았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더 훨씬 편하더라고요.
2: 청소기를 들고 오는 영민쌤. 청소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0: 눈비님이 이걸로 청소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2: 청소도 눈비님에겐 고역이었는데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청소기를 미는 것이 바깥쪽 팔꿈치에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0: 이거.
2: 이게 뭔가요?
0: 이제 여기다 걸어주는 거예요. 얘가 손가락을 대신할 겁니다.
2: 자동으로 돌아가네요.
0: 팔에 힘을 덜 줘도 되죠.
1: 네.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무거워서 힘들다고 생각했지. 이 버튼을 눌러서 전원장치를 이렇게 누르는 것 때문에 더 힘이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2: 손가락 하나만 안 써도 통증에 도움이 되는군요.
0: 여기서도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팔꿈치는 몸에 붙인다.
1: 진다.
0: 평소에 하실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2: 그러네요. 팔꿈치가 많이 올라가 있네요.
0: 주방에서 그 패턴 나왔고요. 나도 모르게 그 패턴이 계속 남아있다가, 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힘이 실리는구나. 몸에서 기억한 거예요. 잘못 기억한 거죠. 앞뒤로 움직이시는 게 좋고, 옆으로 들어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팔꿈치 근육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2: 악력을 쓰지 않으면서 팔꿈치를 몸에 붙이니 청소하는 자세도 훨씬 편안해 보이죠? 작은 변화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팔꿈치 통증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현수님의 작업장인데요. 일하는 자세를 꼼꼼히 보시네요.
0: 내가 운동선수라고 본다면
1: 네.
0: 운동선수들 도구 쓰는 거 되게 예민한 거 아세요? 수영선수들은 수영복을 어떤 걸 입어야 될지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1: 네.
0: 아주 작은 재질의 차이나 아니면 디자인의 차이 때문에 기록이 바뀌기 때문에.
1: 네.
0: 제빵 선수시잖아요.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 손잡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0: 이런 걸 잡았을 때는 손 안쪽에 움푹 들어가 있는 면이 잘 닿지 않아요. 그래서 악력을 더 써야 돼요. 이렇게 볼록한 면이 있는 부분은
1: 네.
0: 자연스럽게 손바닥 안쪽이 채워지면서 감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악력을 덜 사용해도 돼요. 느낌이 어떠세요?
3: 이게 더 잡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0: 선수라면 이 아주 디테일한 느낌, 작은 차이를 아시겠나요?
3: 네.
0: 냄비도 똑같죠. 접촉 면적이 넓은 상태에서 악력을 쓸 때는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고요. 접촉 면적이 적은 상태에서 넘기려고 그러면 힘을 더 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손잡이 쓸 때는 이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두툼하게 말아서
3: 네.
0: 약간 뭉툭하게 말아주는 거죠.
2: 손잡이의 접촉 면적이 중요하군요.
3: 이거 없이 잡았을 때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완전히 아파요. 감싸고서 잡으니까 뒤집을 때 좀 덜 아파요. 이렇게 돌릴 때. 완전히 다른데요?
2: 손잡이에 이은 또 다른 교정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손목을 쓰는 자세에도 팁이 있습니다.
0: 손목을 약간 신전시킨 상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정시킨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팔꿈치 건강에 좋다.
2: 그 이유가 뭘까요?
0: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걸 이제 꽉 잡아보세요.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이러면 근육이 짧아지거든요. 네. 짧아진 상태에서는 힘을 못 써요. 이제 손목을 돌리거나 팔을 써야 될 때는 손목을 뒤로 약간만 꺾어보세요.
3: 네.
0: 이 각도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제가 끌어당기면 안 빠지죠?
3: 네.
2: 오, 신기하네요. 손목을 살짝 들어 올리기만 해도 악력이 달라지네요. 기왕이면 조금 덜 쓰고 덜 무리가 가게. 작업상 어쩔 수 없이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현수님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3: 몸도 어쨌든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쓰면은 쓸수록 쓸 수 있는 용량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그걸 좀 더 아껴서 쓸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2: 마지막으로 광성님. 게임? 운동 잘 하고 계신 거죠? 아, 게임을 보면서 운동도 틈틈이 하고 있네요.
4: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 테니스 하러 가서 하기 전에 하거나 뭐 정신 없어서 못했다 이러면 그냥 밤에 하는 경우도 있고.
5: 그래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시네요.
4: 아, 네네. 제가 안 아파야 되니까.
2: 어깨 운동까지 잘하고 계신데요.
6: 안녕하세요.
4: 잘 들으세요.
2: 송영민 선생님의 자세 교정은 어떤 걸까요?
6: 이제 마이크 각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꺾어서 쓰시더라고요.
7: 웨이브 손에 진짜 많이 받네요.
2: 아, 그러게요, 광성님. 중계하는 동안 몇 시간씩 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6: 팔의 자세가 손목이 안쪽으로 구부러지고 비틀렸어요.
4: 네네.
2: 팔꿈치에 너무 안 좋은 자세랍니다.
0: 네. 손목이 척추라고 본다면 손목을 비트는 자세는
4: 척추
0: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
4: 네, 평소에 이러고 있긴 한데.
0: 그리고 이제 마이크 잡는 자세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냥 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 구부리는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4: 계속 이러고
0: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으면 우리 인체는 이걸 기억합니다.
2: 오래도록 구부린 채로 어떻게 하죠?
0: 그래서 중간에 이두근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그런 팔꿈치를 펼 수 있는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4: 네.
2: 팔꿈치를 펴는 스트레칭 동작들도 추가로 배워보는데요. 업무상 팔을 잘 펼 수 없는 광성님에게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틈틈이 해주면 좋답니다.
6: 네. 이두근. 하나.
2: 아, 잘 배우고 계시네요.
6: 하나, 둘.
4: 지금은 뭐 기존에 이렇게 막 힘주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불편한 게 아예 없고, 그리고 자세 같은 경우도 막 저도 모르게 뭐 이런 이상한 자세를 했던 것도 내가 왜 굳이 이러지? 지금 이거 안 아픈데? 이 정도까지는 와서 왜 아팠냐라는 개념보다 왜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뭐를 신경 쓰면 되는지를 알았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일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2: 2주간의 도전이 끝나고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의 팔꿈치는 얼마나 달려졌을까요?
8: 예전에 2주 전에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을까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9: 그때는 좀 많이 아팠어요.
8: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네. 힘 빼시고 이럴 때는 어떨까요?
2: 눈미님, 2주 전에는 건들기만 해도 고통스러워하셨죠.
9: 이럴 때는

0: 아프세요?
1: 아파요.
0: 요럴 때도 네네. 아프세요?
1: 네. 약간 아프긴 한데요. 네. 네, 그래도 참을 정도.
0: 그 2주 전에는 요럴 때 굉장히 아파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네요. 네. 그죠? 2주 전에는 요 바깥쪽에 잘 보시면 석회가 조금 보이는데요.
1: 네.
0: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2: 오, 그러게요. 흰색이 조금 옅어졌어요.
0: 2주 만에 그래도 나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치료의 처음 그런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원래 치료가 되는데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병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니까
1: 희망적이네요.
0: 네.
1: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3: 많이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녔을 때 차도가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2: 광석님은 어떨까요?
4: 여기도 아마
0: 저기도 괜찮으세요?
4: 네요. 아 네.
0: 그거는 어떠세요 지금 불편은?
4: 뭐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0: 없어요. 네. 네. 이제 손목 들어 올리는 힘줄은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운동을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많이 하시니까 꼭 이제 하기 전에 손목 네. 아래로 하는 스트레칭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2: 훨씬 가벼워진 표정이죠?
0: 통증을 느낀다면, 어쨌든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적절하게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진단을 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시작한다면은 훨씬 병이 만성화되기 이전에 더 잘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제 생활 습관이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 심지어 그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 그렇게 하던 상황이 이어졌으면 굉장히 저는 많이 아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짧은 기간 내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차도가 생겼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4: 팔꿈치에 오는데
0: 네.
4: 크게 불편하지는
0: 크게 불편하죠.
2: 현수님도 통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어떨까요?
0: 사실 2주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큰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긴 병이다 보니까 사실 2주 만에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통증은 약간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선생님 그러면
0: 네. 네.
4: 그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계속하면 엑스레이 상으로도 저 흐릿한 부분이나 그런 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태로 나빠지지 않는 걸 유지할 수 있어요?
0: 아니요.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고요.
2: 현수님 개선될 수 있대요.
0: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질 테니까 좀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2: 네, 걱정 마세요.
4: 꾸준히 근육 운동, 팔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2: 고생한 내 팔꿈치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2주간의 도전은 끝났지만 팔꿈치를 아끼고 관리하는 세 분의 노력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완치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치료와 운동 모두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6: 코가 잘 막히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제대로 숨 쉬고 싶어요.
7: 제일 힘든 게 숙면을 못 취하는 거.
8: 누구나 비염은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6: 먼저 보여드릴게요.
9: 와, 심각하네요, 진짜.
7: 와, 정말 냄새가 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구나.
10: 코 안에까지 뻥 뚫린 느낌이 지금 드니까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11: 반드시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증정.
1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3: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0: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2: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3: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4: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생과물류 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5: 생과물료 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2: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3: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4: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7: 자기 너무 예쁘대요.
8: 안녕하세요. 나는 이사벨이에요.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애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고생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일신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오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4: 야, 내 말이.
3: 자연이 선물해준 찰나의 기쁨. 그 누가 이 짜릿함을 알까요?
4: 지금부터 5월 말까지 제일 많이 있어요.
3: 1년 중 오직 이때만 만날 수 있답니다. 짧아서 더 애틋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계절의 맛.
5: 이거지. 봄에는 이거요. 봄에는 요만한 게 없어요.
3: 올해도 어김없이 금이환영했습니다. 봄날에 찾아온 귀한 손님 만나러 함께 가보실래요? 봄의 지인객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해남. 그 중에서도 이곳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격전지 울돌목. 평소에도 물살이 거세기로 악명 높은 곳인데요. 이맘때면 이곳에 또 한 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답니다.
6: 어디서 오셨어요?
7: 저기 성남.
6: 성남?
7: 분당에서요.
6: 여기까지 왜 오신 거예요?
7: 이때 아니면 이걸 언제 봐요. 와와! 우와! 잡으셨어.
3: 거친 물 속에서 뜰 채로 건져 올리는 건?
6: 이게 뭐예요?
4: 울돌목의 보물 보리숭어입니다.
3: 이맘때 잡히는 숭어는 보리 이삭이 고개를 들 무렵 잡힌다 해서 보리숭어라 불린다는데요.
6: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낚아채는 거?
8: 해보고 싶어요.
9: 되게 너무 멋진데요. 대단하신데. 아니, 물고기 지나가는 것도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신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3: 거침없이 지나는 물살이 바위와 부딪혀 하얀 물거품까지 만들어내니 속사정 알 길 없는 바다. 그런데 그때 기회를 엿보던 남자가 뜰채를 집어넣습니다. 그의 뜰채 안에 들어온 건 어김없이 숭어. 이번엔 한 번에 네 마리까지 넣는 족족 백발백중. 대단하시네요.
6: 이야.
10: 아유, 한 방에 네 마리씩 잡으세요?
4: 네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 그래요?
4: 거기 많이 올 때는 한 번에 뭐 열 마리 들을 때도 있어요. 들지를 못해.
10: 와, 그렇게 많이 잡혀요?
4: 네. 세계에서 제일 큰 내 자연 수족관.
3: 24년째 숭어를 잡고 있다는 박양호 씨. 이 손맛을 잊지 못해 매년 봄이면 뜰채를 들고 울돌목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10: 원래 여기가 숭어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4: 여기가 서남해거든요. 서남해인데 서해로 가는 길목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남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소를 따라서, 먹이를 따라서 서해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3: 간단해 보여도 인내심과 눈썰미, 순간의 판단력이 필요한 고난도 작업.
4: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잡고 싶으면 잡는 게 아니고 고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고기를 고기 오는 거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뜰채 넣는 기둘도 있어야 되고.
6: 말씀하시면서도 막 몇 마리씩 그냥 낚아 올리시네.
4: 눈은 물을 보고 있으니까요, 바닷물을.
3: 얼마나 어려운진 직접 해봐야 알죠.
4: 100년 해도 못 잡는다니까.
6: 어떻게 잡는 거야 이걸?
4: 고기야, 여기 와서 타고 올라와. 그러면 고기 보고 하면 이미 지나가 버리지. 고기가 여기 왔어. 그러면 뜰채 여기서부터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나는 거지, 고기하고 뜰채하고. 내가 고기를 봐줄게.
3: 과연 양호 씨의 특훈이 통했을까요?
4: 왔다! 너! 멀리 깊이!
6: 우와! 이거 뭐야! 잡았다!
3: 얼마나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렸네요.
6: 근데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3: 작은 건 놔줘야죠.
4: 힘들지?
6: 아, 힘드네요 이게.
4: 엄청 힘들어. 그러니 내가 하루면은 고기가 안 잡힌 날은 여기 기본 4시간 반 내에서 5시간 있어요.
6: 아버님은 이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4: 배웠지.
6: 몇 년을 배우신 거예요?
4: 1년 정도 배웠지. 저 돌 위에 세워. 여기 물 흐름이 없잖아. 네. 물 흐름이 없는 데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6: 왜요?
4: 어렵게 배우라 이거지.
3: 숭어가 튕겨 나온다는 건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
6: 다 잡으신 거예요 오늘?
4: 네.
3: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 8만큼만 잡는 게 양호 씨 철칙이라는데요. 누가 마중 나오셨네요.
11: 다이가.
4: 가자.
6: 아니, 오신 분 누구세요?
4: 내 짝꿍입니다.
3: 아내와 함께 돌아가는 길. 숭어를 잡았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니랍니다. 양호 씨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 숭어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손님들을 위해서 고기를 손질하는 건 남편 양호 씨 몫인데요.
4: 이 기름이야, 기름. 제일 맛있어요. 올 되면은 기름이 더 차.
3: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에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는 울돌목 숭어. 특히 5월까지만 맛볼 수 있기에 이맘때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부부의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4: 숭어 맛이?
12: 이게 제대로 전철이야. 제대로 먹는 거야.
3: 이때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4: 무침이요?
12: 아,
4: 맛있으세요?
12: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먹으려고 기다렸잖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아주 맛있어요.
3: 울돌목 숭어의 또 다른 별미는 기름장에 조물조물 묻혀낸 숭어 껍질 무침.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특징이랍니다. 여기에 달걀 옷을 입혀 노릇노릇 붙여내는 숭어 전을 입안에서 살살 녹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랍니다.
4: 껍질도 드셔보세요.
12: 아유,
13: 예.
12: 뜨겠네.
13: 배통이 귀엽겠지.
12: 어, 이거 지금 단한 거야. 쫀득쫀득하네.
3: 쉽게 맛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온전히 느끼지 못했을 맛.
14: 부드럽고 맛있네요. 고소하고.
12: 회하고 또 달라요. 회는 쫄깃쫄깃한데 이건 또 부드럽고 맛있어요.

0: 많이 담으세요.
1: 예, 예.
0: 내년에 또 올게요. 우리 수채를 사는 게.
2: 1년에 한 번씩인가.
1: 맞습니다.
3: 손님들은 내년을 기약합니다.
1: 얼른 올라와. 저는 겨우 밥 먹었어요. 얼른 와요, 얼른. 이거 해 무침 했으니까 얼른 오셔.
3: 바쁜 시간이 끝나고 부부도 뒤늦게 허기를 달래보는데요. 오늘 메뉴는 해초 넣고 초장에 쓱쓱 비빈 숭어 회무침.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별식이랍니다.
1: 20년 동안 드신 데도 질리지 않으세요, 아니면?
4: 아니, 유일하게 숭어철만 먹으니까요. 평상시에는 잘 안 먹으니까.
1: 꿀맛입니다. 내 삶의 활력소라니까. 딱 숭어인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 숭어철이 언제 오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러는데 금방 가버리더라고.
3: 이 행복 맛보려고 그토록 봄을 기다린 거겠죠. 그날 오후 양호 씨는 또 뜰채를 들었습니다.
5: 또 나가세요?
1: 물때에 따라 나가야죠.
3: 때가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숭어처럼 내년 봄에도 그는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번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로 가봅니다. 최근 여수에는 떠오르는 명소가 있다는데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곳. 해가 질 무렵이면 그 진가가 드러난답니다. 보이는 곳마다 대야 가득 한 자리씩 차지한 싱싱한 해산물. 여긴 뭘 하는 곳일까요?
1: 사장님.
6: 네.
1: 여긴 어떤 곳이에요?
6: 여기는 배 위에서 회도 떠들이고 이렇게 저희가 직접 잡은 수산물 판매도 하는 곳입니다. 네.
3: 지난해 11월 문을 연 선상 어시장. 이곳에 요즘 귀한 손님이 등장했다죠?
7: 사장님!
8: 네!
7: 갑오징어 저 호두간에 있어요.
3: 바로 이 녀석이 여기서 제일 잘 나간다는 주인공.
7: 한 마리 끌어드릴까요?
8: 네! 와, 싱싱하네요.
3: 어부들이 갓 잡아온 제철 해산물을 주문과 동시에 배 위에서 즉석으로 회로 떠준다는데요. 요즘엔 이 갑오징어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답니다.
7: 고맙습니다.
1: 예.
7: 맛있게 드세요.
1: 예, 잘 먹겠습니다.
3: 몸속에 마치 갑옷 같은 뼈가 있다 해 이름 붙은 갑오징어. 단백질과 타우린 성분이 많아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고급 식재료인데요.
1: 네. 아, 딱 올해 처음 들어가고 또 이 갑오징어를 오랜만에 먹네.
9: 본연의 맛.
3: 최고의 맛은 뭐니 뭐니 해도 제철의 맛.
1: 한 쌈 해봅시다.
3: 어떠세요? 그 맛이?
9: 역시 오징어 제왕이야. 보면 요만한 게 없어.
8: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10: 파도 소리도 찰싹거리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1: 배에서 직접 잡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실감이 나면서 제철도 오징어라서 더 맛있고.
3: 폭우의 밤이 손님들의 시간이라면 폭우의 아침은 어부들의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해 뜰 무렵이면 사이좋게 바다로 나간다는 정동석 최순임 씨 부부.
12: 아버님하고
13: 네, 아버지는 오래되셨고 저는 이제 한 3-4년
3: 부부의 곳간인 가막마은 예부터 어족 자원이 풍부해 황금어장이라 불린 곳.

0: 아주 화이팅! 영훈씨!
1: 아내 힘찬 응원과 함께 첫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요.
0: 아버지는 왔다 왔어?
1: 첫 그물부터 반가운 봄 손님이 와주셨네요. 갑오징어 덕분에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을 보내고 있다는 부부.
2: 갑오징어 또 왔습니다.
3: 갑오징어 기분 어떠세요?
0: 기분 좋죠. 요즘 이 갑오징어로 먹고 살아요. 오, 잘 다닙니다.
1: 먼 바다에 살다 산란기를 앞둔 5월이면 연안으로 오는 갑오징어. 어획 시기가 짧아 몸값이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2: 덩가리 찍으시오, 덩가리.
1: 반가운 손님 여기 또 오셨네요.
0: 기다리네.
1: 통통하게 살 오른 도다리에 여수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돌게까지 오늘 수확이 꽤 좋습니다.
3: 좋아지요? 이런 거 보았어,
0: 좋았어. 좋아, 좋지요. 이런 것만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물창고, 보물창고. 황금화장이 이게. 바다는 그냥 우리가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오면 얼마라도 또 주는 대로 받아가니까.
4: 통장이네요, 통장.
0: 그럼요. 열쇠 없는 통장이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불평불만 없이 해야 돼. 감사합니다.
1: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니 여기가 지상 낙원.
3: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작업하면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아버님?
2: 이쁠 게.
0: 일하는 느낌이
3: 뭐? 바다니라는데 예쁜 게 어떤 도움이 될까?
1: 만난 지 보름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 숱한 인생의 파도를 넘어온 부부. 남편에겐 언제나 지금이 가장 예쁠 때.
2: 정직하고 바르고 나한테 피해질지 모르고 착해.
0: 그냥 덤덤했어요. 다 잘생겼다 하는데 까매갖고 빼빼하게 생겼어. 착실해요.
1: 물 오른 바다만큼 부부의 사랑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2: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4: 아버님은 어머니 아직도 많이 사랑하시다고요. 여보
5: 하시는. 아이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1: 부부의 배는 오늘도 행복 만선입니다.
6: 부모님 지금 금오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지금 이맘때가 가장 바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5: 그러면 꽃도 보고.
7: 곡간 일리잖아, 곡간. 아 여기가 우리 집 곡간이고요.
4: 우와 또 무겁다.
7: 또 특등 보물이 또 있어요. 가볼까요 한번?
8: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2: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3: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2: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3: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0: 치매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2: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3: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4: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5: 평생 사는데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4: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6: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7: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6: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의들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 후원 문의 080-861-9595.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덧바치기 이영주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주말농장을 하면서 취미로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말농장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 또 조금이나 알고 있던 것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강원도 농촌에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도 그랬지만 저도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기가 너무도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농사만큼은 짓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부모님이 하시던 바로 그 농사일을 내가 따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말 농장에서 작은 규모로 하니까 그 시절 대규모로 짓던 농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싫어했던 그 농사일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재미있어지는 나를 보면서 혼자 웃음 짓기도 합니다. 또 어린 시절 일은 많이 안 했지만 어깨 너머로 본 것들이 있어서인지 첫 해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해는 아내와 함께 10평 정도의 주말 농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7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면서 제 삶에도 긍정적인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면 아마 삶의 여유와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매일 신선하고 깨끗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첫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 8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제가 주말 농장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을 좀 더 진솔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8강의 중 첫 번째 시간으로 주말 농장의 매력이란 주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농장, 아니 땅에 처음으로 상추라도 심어본 사람들은 다음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심었어도 재배가 되네요. 또는 이렇게 대충 뿌렸는데

또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밤새 얼마나 자랐나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 그러다 밭으로 나가서 작물이 며칠 새 훌쩍 커버린 것을 보는 순간 환호성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밭에 5분만 서서 보고 있어야지 하는데 1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뭐 작은 밭에 특별히 돌볼 것도 관찰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서성이게 만듭니다. 주말 농장에는 이처럼 한 가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묘한 매력이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간 채소를 기르다 보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밝습니다.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성취감도 있습니다. 간혹 다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된 농사를 칭찬해주고 서툰 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조언도 해주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작물에 대해 한 가지라도 이야기하다 보면 금세 친구가 됩니다. 물론 몇 평이라도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비닐을 씌우고 작물 심는 이런 일들은 수고가 따르는 일이죠. 아내의 모든 일을 하면 얼굴에 땀이 흐르고 허리도 아픕니다. 또 여름이면 한낮인데도 모기가 대들고 끝없이 풀가에 전쟁도 벌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생업으로 삼던 우리 부모님들의 고뇌 같은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도 아닙니다. 취미로 혹은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삶의 스트레스를 날리면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정상 잘 돌보지 못해서 풀이 많아도, 벌레가 채소를 좀 뜯어 먹어도 속이 좀 상할 뿐이지 그것이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하는 것이나 텃밭, 주말 농장을 하는 것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말 농장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쁜 도시 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 도시 주말 농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주말 농장을 하는 곳만 해도 올해는 더 이상 분양할 땅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작년 친구들에게 함께 하자고 권해서 세 가정이 저와 함께 주말 농장을 했는데요. 그 매력에 흠뻑 빠졌는지 올해는 그들이 여기저기 소개해서 함께 하는 가정이 무려 13가정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부부도 있고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심어놓은 것들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지켜보는 것, 거기서 얻어지는 깨끗한 농산물들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힐링입니다. 아마 뭔가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이 땅을 파고 거기에 무엇을 심고 가꾸는 원예 활동을 하면서 안정화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 몸도 정상을 찾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런 효과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하에서 농업치유사라고 하는 정식 국가 자격증 시험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원예 활동을 통한 치유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저희 집에는 옥상이 있어서 거기에 꽃들도 심고 포도나무, 체리나무 같은 것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5월에 피는 캄파놀라는 정말 장관입니다. 6월 하순에 익는 빨간 체리 열매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그 외에도 아내가 키우는 각종 꽃들도 아주 많은데요.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자녀가 커가는 것 같이 흐뭇하게 느껴져서 잠깐 본다는 것이 몇 시간씩 멍때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말 농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 내가 직접 작물을 심고 키워보면 그 작물이 잘 자라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찾아가 보게 되고, 잠깐만 보고 간다는 게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머물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물을 키우는 모든 과정이 정서적으로 안정화시켜서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농장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예 활동을 통해 얻은 생산물은 다른 무엇보다도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말 농장을 통해 얻어지는 농산물들은 실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 주변 대형 마켓이나 시장에 나가보면 채소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채소가 고기보다 비싸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에는 특정한 철에만 비쌌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채소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생산 단가는 저렴할지라도 물류 비용이 많이 차지해서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가로 세로 1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에다가 상추를 심어도 4인 가족이 넉넉히 먹을 만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것은 서너 그루만 심어도 한여름까지 실컷 따먹고도 남습니다. 저희들은 농사가 가능한 5월부터 11월까지는 채소를 사 모을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주말 농장에서 해결하니 말입니다. 5평 또는 10평 정도의 텃밭이나 주말 농장 땅 조금만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채소만으로도 먹거리는 충분할 수 있으니 그 경제적인 가치는 적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말 농장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이 맺힌 이른 아침, 하늘이 내려주는 충분한 태양빛과 아침 이슬을 맞고 자란 상추를 뜯어서 쌈으로 한 입을 물었을 때그 행복감, 그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아마 아무리 설명해도 체험해 보지 않고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주말 농장은 저에게 있어서 이런 먹거리 이상의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역동성과 매일매일 생명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작은 생명의 씨앗은 씨 뿌리고 며칠 지난 어느 날 새벽 매복했다 튀어나온 군사들처럼 일제히 땅 위로 올라와 도열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 씨앗들은 요란스럽게 북을 치지도 않고 특별한 구호도 외치지 않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며칠 밤만 지나면 일제히 신비롭고 장엄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바로 땅속에서 시작되는 그 생명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관찰하고 만지면서 생명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단지 걸음 조금 하고 밭에 심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싹이 트고 천천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폭풍 성장하고 드디어 열매가 맺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참으로 신비스럽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주말 농장은 우리에게 단순히 먹거리만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 들어 다 사라졌다고 생각되었던 호기심과 의욕의 불씨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곳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가 생명의 신비를 깊이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직접 작물을 심고 가꾸면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느끼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주말 농장은 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주말 농장을 꼭 해보십시오. 내가 심어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해도 싹이 나고 뭔가는 자라고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면의학을 전공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홍범입니다. 현재는 수면의학 전문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은 생활의 한 부분이며 좋은 습관을 통해서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다양한 수면 질환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수면 질환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좋은 습관만으로 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8강에 걸쳐 대표적인 수면 질환을 소개할 텐데요. 대표적인 수면 질환인 코골이 수면 모흡증, 불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몽유병, 그리고 기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민간 수면요법과 또 수면제 허와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잠은 쉽게 드는데 자다가 깨서 다시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혹은 이 수면학을 전공한다고 이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잠은 드는데 중간에 깨서 이제 다시 못 자서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잠드는 것이 힘들면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은 병이고 또 병원에 가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은 들었는데 자다가 이제 중간에 깨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다시 깨는 그 이유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질문이 뒤에서 이어지는 저희 여러 강의, 우리 잠을 방해하는 이제 수면 질환들에 대한 소개하고 또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서 다시 못 자는 그런 이유는 이제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리듬이거든요. 되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이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잠이 들면 이 잠이라는 게 이제 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쭉 잠을 자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다가 중간에 깬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답답한 면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런 문제들이 소아청소년, 뭐 물론 이제 유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예, 성장기에 있거나 또 신체 활동이 활발한 나이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드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50 이후,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고 난 후, 또 남성분들도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이제 호르몬적인 그런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렇고 난 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화하고 이제 관련이 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잠이 들었다가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 깨는 이 상태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경우도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면증은 영어로 이제 인솜니아, 그러니까 솜니아가 이제 잠이란 뜻이니까 잠이 잘안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옛날에는 이걸 디스솜니아라고도 불렀고요. 그러니까 뭔가 잠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잠이 아니라는 뜻이고, 제대로 된 잠이라는 건 잠이 들어서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잠드는 게 힘든 것도 문제지만 자다가 중간에 유지가 안 되고 깨는 것도 역시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특히 수면 유지 장애, 수면 유지 불면증이라고 이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즉, 자다가 중간에 깨는 것도 불면증이다, 수면 질환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다가 이제 중간에 깨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관여하는데요. 우선은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이제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일주기 리듬의 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24시간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 활동을 하고 점심 드시고, 또 오후 활동을 하고 저녁에 또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예를 들어 밤 10시, 11시, 뭐 12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이게 이제 하루 일주기 리듬이죠. 이 일주기 리듬이 강건하면 되게 자다가 중간에 깨는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이 일주기 리듬이 이제 약한 경우에, 잠자는 힘이 이제 강하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다가 중간에 깨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면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 경향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에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뭐 신체 활동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있다고 하면, 대개 다 그런 날은 중간에 안 깨고 잘 주무신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게 피로가 쌓여서 수면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이 잠자려는 힘이 강하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물리 법칙 중에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한번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건 이제 계속 멈춰 있어야 된다. 이제 아마 예, 기억이 나실 텐데 이 잠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잠이 들면 연속적으로 쭉 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관성이 이제 강하면 중간에 깨지 않고 자게 되는 거죠. 이 관성이 약하면 중간에 깨게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 다시 잠이 들더라도 그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저는요, 잠은 금방 들어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자고 나면 중간에 깨서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시죠. 다 화장실을 갔다 오세요. 갔다 오셔서 다시 이렇게 누워도 잠이 안 오죠. 이게 답답하죠. 왜냐하면 한 서너 시간 정도 자면 핵심 피로가 풀리거든요. 어느 정도 피로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잠을 자는 이유가 피로를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같이 자려고 하면 잠이 잘안 오죠. 그리고 잠이 들어도 그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는 게 우리 옛날에 물리 시간에 이런 경사면에 쇠구슬을 놓으면 이렇게 쪼로로 굴러가는 거 이런 거 이제 실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현실에서도 많이 있죠. 우리가 스키 타고 내려오고 이런 것도 다 경사면을 내려오는 건데 이게 내려오는 공을 중간에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놓으면 물론 내려는 가지만 이 내려가는 가속도가 이렇게 내려올 때랑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자다가 중간에 깨는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는 게 없어야 돼요. 중간에 이걸 잡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수면 관성을 유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청소년들은 잠을 늦게 자서 그렇지 자다가 중간에 깨서 다시 못 자는 경우 잘 없어요. 되게 늦잠을 자죠. 한 새벽 3시에 자고 뭐 오전 11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중년 이후에는 확실히 이 수면 관성이 떨어지고 자다가 중간에 깨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노화라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노화가 관련된다 이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머릿속에 이 수면 중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면을 담당하는 뇌의 어떤 부서가 있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언제 잠을 자세요, 언제 깨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역할도 좀 하겠죠. 근데 그 수면 중추가 있는데 이 수면 중추도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져요. 사실 한 50대 중후반 넘어가면 거의 흰머리가 다 생기죠. 그리고 피부도 좀 탄성을 잃어가고 소화 기능도 좀 떨어지고 뼈마디도 아픈 것처럼 우리 뇌도 그렇게 돼요. 이 수면을 담당하는 부분이 관성을 가지고 쭉잠 오는 신호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화하고 관련 있고 되게 이제 중년 이후 제가 주로 얘기하는 나이는 한 50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50세, 55세. 특히 55세 정도 되면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노령으로 생각을 해요. 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 무렵에 잠이 나빠지는 게 많이 생기는데 사실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수면 질환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수면 질환의 이제 증상이나 그 강도가 더 심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한 2년에 한 번씩 뭐 내시경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잠을 체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수면 다운 검사라 그러고요. 하룻밤 검사실에서 주무시면서 잠을 찍어보는 이런 이제 종합적인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내 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다가 중간에 깨는 경우에 내가 깨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라는 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검사를 해보면 흔히 진단하게 되는 질환이 수면무호흡증이에요. 코를 고시다가 자다가 호흡이 잘안 되는 거예요. 나 코골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도 코골이 없이 호흡만 힘든 분들이 있고요. 또 주무시다가 이 다리를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것 때문에 깨고요. 또이 수면 중에 너무 긴장을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뇌파로도 다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 저 긴장 안 해요. 저 스트레스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상 또 검사해 보면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중년 이후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면 질환, 그 수면 질환이 잠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다가 깨는 문제, 그것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전체적인 개괄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주변에 이제 흔한 코골이, 특히 이제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오늘부터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레기 문명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쓰레기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쓰레기란 말은 쓰레기에서 유래를 했고요. 쓰레기는 쓸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쓸다, 쓰러기, 쓰레기 이렇게 변해온 것이죠. 쓰레기라는 말은 청소에서 모은 더러운 물질, 쓸모가 없는 물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빨리 치워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쓸모없는 물질을 쓸모있게 활용해야 된다. 자원관리와 위생관리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왜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소비가 많아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소비가 일회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빨리 쓰고 빨리 버리고 있죠. 물건의 가격이 싸지면서 너무나 쉽게 소비를 하고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가 얼마만큼 발생되고 있을까요? 2021년 기준으로 1년에 약 2억 톤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무려 1.5배가 증가를 했어요. 5년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되면 쓰레기의 증가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쓰레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만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면요. 1년에 1천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500만 톤이 조금 못 되는 쓰레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는 두 배가 넘는 양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는 쓰레기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쓰레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쓰레기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는 것,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이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19년에 실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쓰레기 수출조차 막히면서 국내에서 갈 곳을 잃은 쓰레기가 전국에 뿌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이 생겼는데요. 2019년 1월에 이런 쓰레기산이 얼마가 될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무려 235개의 쓰레기산이 전국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 쓰레기들을 겨우겨우 다 치웠는데요. 지금처럼 쓰레기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이런 쓰레기 대란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죠.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우리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계에서 확인을 해보면 생활 쓰레기는 2021년 기준으로 약 57%가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목 재활용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실질 재활용률은 얼마일까요? 한 5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할까요?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까지 재활용으로 분류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바로 태우면 이걸 소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비닐만 따로 모아서 유연탄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회수했다, 재활용을 했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회수도 태우는 것이니까 소각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국제 기준에 비해서 좀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품을 싹 걷어내게 되면 57%가 아니라 50% 정도가 실질적인 재활용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절반은 재활용하고 절반은 땅에 묻거나 태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이 20%예요.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재활용률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재활용률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독일과 함께 전 세계에서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재활용은 무척 잘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인 2005년이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하기 시작을 했고요. 10년 뒤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분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각각 재활용하는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재활용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을 한 것인데요. 종량이란 뜻은 한자로 양에 따른다 이런 의미예요. 양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죠. 그 이전에는 오물세라는 세금 체계였어요.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리냐, 쓰레기를 어떻게 잘 버리느냐와 관계없이 그냥 세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버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리냐, 어떻게 잘 버리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이 차등화되도록 만든 것이 쓰레기 종량제인데요.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는데 다만 재활용품은 공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재활용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만 처리비를 내도록 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쓰레기 종량제에서 재활용품은 공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것 자체가 분리 배출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재활용품 분리 배출 체계가 구축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여전히 쓰레기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7배예요. 재활용률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지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높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의 위기 지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쓰레기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특히 매립 시설의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매립지를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매립지를 더 늘리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그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를 매립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바로 매립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종량제 봉투가 지금 얼마가 매립장으로 가고 있을까요? 2021년 기준으로 약 6,800톤의 종량제 봉투가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립이 금지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으면, 쓰레기가 발생되더라도 100% 재활용해버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더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쓰레기를 태워서 부피를 확 줄여서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으면 매립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30년 후까지 바라봤을 때 언제까지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장을 계속 짓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고민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쓰레기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매립을 금지한다고 해서 소각장을 더 지어버리면 쓰레기 처리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감축의 시대적 과제와의 상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쓰레기 관리는 매립량도 줄여야 되지만 탄소 배출량도 줄여야 되고 재활용량은 더 늘려야 돼요.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고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립하지 마, 그럼 소각장 짓지 뭐 이런 식의 1차적인 대응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책으로는 소각장을 확대하더라도 중장기 대응책으로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 자랑스러운 국주.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 폭포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3: 안 눌려져요.
4: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1: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5: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1: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0: 저기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1: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2: 초기 우주에 은하?
1: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0: 나이면은 3억 살밖에 안 됐을
1: 때.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0: 맞습니다.
1: 아, 3억 년인데?
0: 네, 맞습니다.
1: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2: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이에요.
3: 오차가 좀 큰데요?
4: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1: 오차가 너무 크잖아. 누가 오차라고 불러?
2: 우주에서는요?
5: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우주에서.
1: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0: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깔아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6: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8: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9: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혼이면 이혼이지, 결혼이면 결혼이지, 왜 결혼과 이혼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대박이 날까, 쪽박이 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불행하다, 또는 나는 이 정도는 성공했다,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결혼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이혼하는 게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종이 한 장 차이도 되지 않는 말실수, 어떠한 사건, 이런 거로 행복한 결혼과 쪽박, 이혼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결혼을 하는 순간 매일같이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또는 이혼을 생각하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가리고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아, 왜 제가 하냐고요? 저의 하루의 일과가 대부분 결혼하셔서 이혼을 하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300분에서 400분 정도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뵀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의 한정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만 공통점이 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에 대해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알아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피하시면 결혼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왜 결혼할까 질문을 한다면, 글쎄요, 고차원적으로 나의 인생 간의 가치를 뭐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좋으니까 머무르고 했죠. 그거 아니면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하니까, 하라 그래서, 부모님이 원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결혼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게 꼭 있습니다. 일단 결혼은 연애가 아니에요. 연애는 그때는 우리가 뜨거운 감정, 호르몬이 펄펄 끓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살아도 굶어도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필요하고 마음가짐도 필요 없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근데 결혼은 생활입니다. 나의 생활이고 내 배우자의 생활이고 앞으로 탄생할 그 자녀의 생활이고, 또 연로에 가신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양쪽 가족의 행복과 불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얽혀 있는 종합체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잘한다라고 하면 냉혹하지만 몇 가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순수하지 않다,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를 뭐 어떤 조건을 따진다 이런 걸 본다로 따지지 마시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없는가로 따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종합적으로 얽혀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여해야 되는 거, 책임져야 되는 거, 부담져야 되는 거,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만약에 내가 그 도시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직업을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말에 가끔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해외여행도 1년에 몇 번 가야 되고, 그러면 소득이 얼마인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냥 결혼하면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날로부터 신이 무언가를 또 갖다 선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최소한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취직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어디에 다니는지, 그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그럼 이 사람이 3년 뒤에, 5년 뒤에 어느 정도 급여가 늘어날 건지, 그다음에 나는 내 수입값 했을 때 서울에, 그러니까 도시에 집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이 돼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꼭.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본다고 해서 그 사랑이 순수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사랑이죠. 그리고 좀 떠오르는 사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 못 하시는 거, 빚이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빚이라는 게 우리가 빚이 있는지 봐라 그럼 몇 억 원짜리 빚 이런 거 아닙니다. 불과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그 세대가 나모르게 가지고 있는 빚, 결혼해서 가져오는 빚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게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민감하다면 빚 갖고 오지 마,
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은 일정 부분의 조건이 좀 필요하더라. 단 조건만 보라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먼저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원히 사는 삶에서 준비는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혼해 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혼을 고민하세요. 아니, 아, 이혼하고 싶다. 이게 결혼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식장 들어서면서부터. 그다음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천공항에서 헤어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매번 이제 이혼을 고민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신혼여행을 이제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몇번안 만나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는데 남편분이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봐줬는데 두번안 내린 거 보고는 정말 심각히 고민했대요. 못 살겠다. 귀국해서 인천공항에서 헤어졌는데 문제는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경우가 있는데 물을 안 내려도 고민이 되고요. 치약을 위에서 짜도 이혼할까 말까 고민이 되고요. 남자분들이 서서 볼일 보고 이거 안 올려놔도 이혼을 고민하게 되고요. 수건을 쓰고요. 이렇게 안 펼쳐놔도 이혼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 이혼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어찌 보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혼은 더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요? 이혼하고 난다면은 다시는 볼 일이 없어야 돼요. 다시는 볼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은 다섯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혼한다. 그다음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다섯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완벽하게 끝나야만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아, 물론 자녀 때문에 면접교섭 가는 거 빼고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 반드시 이어지고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두 사람이 정말 미우니까 어떻게 저쩌게 협의위원을 대충해서 끝냈어요. 그 이후로 5년 동안 7개의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생이 정말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볼 일이 없게 깔끔하게 된다라는 면에서 이 다섯 가지를 꼭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합의가 잘안 되는 부분이 친권 양육권입니다. 아이를 누가 친권자로 진여정이 되고 누가 데리고 살수 있냐는 되느냐가 합의가 잘안 됩니다. 저희가 이혼소송을 수임해서도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2년은 각오를 합니다. 소송이 한 2년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아이 양육권자로 누가 적당한지를 보기 위해서 아동 심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 친밀도가 있고, 아이가 어느 쪽에 거부감이 있는지, 이거 하는데도 몇 달이 걸리게 되고, 또그 집에도 각각 방문해서 환경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두 분이 무슨 수로 합의를 하겠어요? 법원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재판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누가 뭘 갖고 있는 부분을 누가 어떻게 준다. 여기서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게 언제까지 준다를 반드시 정하셔야 돼. 꼭 협의하실 때 이거를 못 하세요. 언제까지를. 이걸 해야만 그 이후에 안 주면은 집행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대부분 위자료는 합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으니까 사실 위자료는 빼셔도 돼요. 마지막 이제 양육비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잘안 되는 게 공통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재산 분할을 주장할 때 하고 기여도 주장할 때 하고 양육비 주장할 때 태도 확 달라집니다. 일단 재산 분할을 막 논의할 때 뭐라고 하느냐? 이거 제가 다 벌었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 잘하세요. 전업주부 아니냐 해서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기여한 게 제로예요. 그다음에요. 이 아내가 결혼해서 사치가 심해갖고요. 내 자산이요.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줄었다니까 못 줘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어찌저찌 조정을 한다면 이제 양육비로 들어가면 제가 요즘 코로나가 와서야 돈도 못 벌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아니 아까 다 보셨다며 그러니까 그건 코로나 전이고요. 지금은 못 벌어요. 적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양육권에 대해서 그러면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인터넷 포털에 한번 찾아보시면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애 나이에 따라서, 내 소득에 따라서 한 명도 얼마씩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남편이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또는 아내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작년에 세금 신고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정확히 논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아이를 반반 양육할 수는 없어요. 한쪽이 양육을 하게 되고 면접교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보통은 한 달에 두 번을 지정해서 주말에 일

1박 2일 두번 이렇게 하게 되고, 여름방학 때 이제 5박 6일 하기도 하고, 명절 때 또는 뭐두 분이 합의하신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생일 때, 어린이날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 협의원하고 나서도 이렇게 면접교섭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이행명령 신청해서 소송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법원의 원칙은 한 달에 두번 격주로 1박 2일입니다.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고, 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하게 되면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아이들에 대해서 두 분이 이혼을 하시면서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가운데 있는 애를 미처 배려를 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애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해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성하면서 하게 되는데, 미처 이 아이에 대해서 못해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돌만 돼도 합니다. 돌이 뭐야, 100일만 돼도 합니다. 이 지나가는 바람으로 이 집안에 뭔 일이 있다는 걸 애들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를 다 자유롭게 봐야 돼요. 이런 부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사이로 이혼하게 되는 거겠죠. 제가 첫 강의부터 뭐 결혼한다, 이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혼을 전제로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언짢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혼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이혼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권해드려야 되는 건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하는 이혼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현실적이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내가 내 지금의 결혼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노력하시되, 만약에 이혼을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완벽하고 깨끗한 이혼하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돌아서 나의 미래가 있죠. 그래서 전원이 정리가 안 되면 나의 미래도 없습니다.

수험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8번에 걸쳐 저와 함께 생활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 보실 텐데요. 평소 도자를 취미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손재주가 없어서 내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많이 하시죠. 그러나 도자기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꼭 영화 고스트처럼 물레를 돌리지 않아도 핸드빌딩이라는 손작업만으로도 다양한 기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작업 테이블을 한 켠에 마련하시고 나만의 작은 도자기 공방을 만들어 즐거운 취미 생활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자기가 완성되는 전체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작업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럼 기본 준비물을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재료를 구입하는 곳을 도제상이라고 합니다. 도제상은 온라인에서 검색하셔서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천이나 여주에 가시면 오프라인 샵에서도 직접 구매 가능하십니다. 먼저 저랑 8강의 동안 함께할 삼백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백토는 흙의 입자가 커서 손성형하기 아주 쉬운 흙입니다. 초보자들이 다루기에도 편한 흙이어서 손성형할 때, 핸드빌딩할 때는 삼백토를 많이 씁니다. 갈라짐 현상이 적어서 다루기도 쉽고 큰 기물을 만들 때도 쓰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소성 후에는 회색이나 회갈색 흙이 되고 표면에는 까만 점들이 있어서 약간 거친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흙이 점성이 좋아서 다루기가 아주 편하고 작업을 하실 때도 흙에서 수분감이 촉촉하게 느껴지는 흙이어서 작업하시기에 아주 편하고 초보자들이 다루시기에도 편한 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뾰족한 칼날은 흙을 자르시거나 재단하실 때 쓰시기 좋으시고 뒤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은 흙을 스크래치 내거나 붙이는 작업을 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이고 8강의 동안도 저랑 같이 제일 많이 쓰시는 흙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줄은 흙을 자르실 때 사용하시는

건데, 기본 도구 세트에도 흙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요거는 쇠철사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쇠철사가 일어나서 손을 다치실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주변에서 흔히 구매하실 수 있는 낚싯줄 사용을 권합니다. 낚싯줄은 흙은 칼로 자르는 것보다는 줄로 이렇게 당겨서 잘라주시면 쉽게 깔끔하게 잘 잘리고요. 먼저 정칼을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젓칼은 칼끝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시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레 위에서 돌려서 원을 그리시면서 포인트를 잘라주실 때도 편하세요. 칼 뒤에 보이는 톱니바퀴 모양은 흙을 붙이는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사용하실 때 편하고요. 정칼은 꼭 이렇게 자르는 부분과 긁는 부분이 같이 있고 도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기본 도구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도구 세트는 이렇게 묶음으로 도제상에서 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세트 정도는 도제상에서 구매하셔서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본 도구 세트 안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무칼들은 뭐 넓은 면적을 다듬을 때나 사용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쇠철로 홈이 있는 이런 것들은 폭파기, 흙을 파내시거나 다듬으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리시거나 표시해 주실 때 필요하신 것들이고, 그리고 다양한 나무칼들이 있습니다. 도자기 도구는 나무로 된 것들이 많은데요. 흙을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도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 도구 세트 안에는 이렇게 낚싯줄 대신에 세철로 된 끈도 들어있습니다. 이 끈을 근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쓰다 보면은 작은 철들이 일어나서 흙을 닦아줄 때 손에 비어서 피가 나는 경우도 많고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낚싯줄을 권장하고요. 낚싯줄이 없으신 분들은 쇠줄로 똑같이 흙을 앞에서 뒤로 당기듯이 잘라주시면 편하세요. 다음으로는 물바가지와 스펀지가 있습니다. 물바가지와 스펀지는 꼭 항상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작업을 할 때 성형 과정에서 촉촉한 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물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스펀지는 물을 적시고 꽉 짜서 사용해야 하며 작업할 때 물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쓰시면 흙이 흐물거리거나 금이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물을 사용하여야 작업하기에 좋습니다. 성형 마무리 단계에서는 항상 스펀지로 다듬고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업천과 나무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업천은 이렇게 광목천 같은 천을 추천드리며 나무판도 도제상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나무판이 준비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작업천과 나무판이 필요한 이유는 코팅된 바닥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흙이 달라붙어서 나중에 작업하고 나서 완성된 다음에 흙을 띄실 때 기물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달라붙지 않게 작업천과 나무판이 필요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쫄대와 밀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쫄대와 밀대는 도제상에서 똑같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쫄대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두께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사이즈를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밀대로 밀어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편하고, 힘을 끝까지 다 가해도 쫄대보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쭉쭉 편하게 밀어주시면 작업하실 때 편하세요. 흙이 다 밀리면 더 이상 흙이 밀리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쫄대와 똑같은 두께의 흙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작업을 하실 때 쫄대가 없이 그냥 흙판을 밀다 보면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꺼워질 수도 있어서 항상 쫄대 사이에 흙을 올려두시고 나무 밀대로 밀어주시면 편하게 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흙풀. 흙풀은 같은 소지에 마른 흙을 뜨거운 물에 부어서 풀어놓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점성이 느껴지고, 쉽게 생각하시면 진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종이랑 종이를 붙일 때도 풀을 붙여야지 딱잘 붙는 것처럼 흙과 흙을 붙일 때도 흙풀을 사용하시는 게좀더 안정적으로 깨짐 없이 잘 갈라짐 없이 나오실 수 있고요. 흙풀이 없으실 때에는 그냥 물을 바르셔도 되는데, 사실상 물을 바르는 것보다는 흙풀을 좀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집에서 작업하실 때 주의사항과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업은 테이블이나 식탁 같은 평평한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 작업 후에 생긴 흙가루는 바로바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은 흙은 굳기 전에 뭉쳐서 모아두시고 물을 뿌려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주시고, 또는 분무기로 흙 위에 물을 뿌리신 다음 비닐에 덮어서 밀봉해주시고 밀폐되는 통에다가 보관해주시는 게 다음에도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흙을 다시 뭉쳐서 쓰실 때에는 흙 안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반죽을 하셔서 써주셔야 하고, 혹시 기포가 들어갔을 경우 가마에서 금이 가거나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만들기는 다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에서 구워야 할까가 가장 걱정이시죠? 건조 과정까지는 집에서 작업이 가능하나, 초벌, 유약, 재벌, 이세 가지 과정은 도자기 공방을 찾아가서 소성하셔야 합니다. 가마 소성비는 공방마다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수업 어떠셨어요? 오늘은 도자기 만들기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릇이나 컵들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세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온 생물교사 김흥빈입니다. 자, 처음 왔으니까 우리 그 생일날에 미역국 많이 먹죠. 예, 이 임산부들의 필수 음식이죠. 이게 왜 먹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요거도 함량이 높아서 일단 호르몬에 좋고 다음에 산후 자궁 수축이라든지 또 지혈에도 도움이 돼서 굉장히 좋은데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먹게 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해요. 또한 이 미역에는 이 변비에 좋은 이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아갖고 그 산후에 산모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말에 미역국을 먹다. 보통 우리가 이 시험 전에는 잘 안 먹잖아요. 미역국을 먹다는 말은 곧 시험에서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 쓰인단 말이죠. 자, 왜 미역국을 먹다는 말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유래가 막 이렇답니다. 그 구한말에 이제 조선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나서 해산이 됐잖아요. 근데 그 해산이라는 말이 아일라타 해산과 말소리가 같아서 그 군대가 해산이 되고 직업을 잃은 그 군인들 또 나라를 잃게 되는 그 슬픔 그런데 연유에서 이제 미역국을 먹다가 시험에 떨어지다 라는 설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 근데 미역이 왜 미끄러울까요? 그 미끌미끌한 그 이유는 푸코이단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물질이에요. 미역이 미끈미끈 나오는데요. 얘가 어떻게 해주느냐. 미역이 부들부들 잘 움직이게 해주고요. 센 조류에 휩쓸려서 설사 미역이 좀 잘라진다거나 상처를 났을 때 빨리 치유되게 해주고요. 한마디로

지역의 천연 붕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푸코이단이 그런 성분 외에도 어떤 효능이 있냐면 최근에는 항암 효과도 있는 걸로 밝혀지면서 사실 이 푸코이단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미역이 식물이 아니에요. 미역은 해초가 아닙니다. 미역이 해초가 아니라고요? 네, 해초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미역은 해조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해조, 해초를 같은 말로 알기 쉬운데 해초는 말 그대로 엄연한 식물이에요. 즉 바다에 그 갯벌이나 아니면 뻘에 밑에다가 뿌리를 박고 식물처럼 자라면서 식물이니까 꽃도 피우죠. 식물입니다. 반면 해조는 전통적으로 뭐 원시 식물, 뭐 내지는 하등 식물로 분류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말하면 해조류는 뿌리, 줄기, 잎에 구분이 일단 없어요. 혹시 여기서 미역 줄기 있는데, 미역 이파리 있는데 이러신다면 제가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생 미역을 한번 보시죠. 옆에 지금 잎사귀 보입니다. 흐느적거리죠. 우리가 먹는 미역이에요. 이제 가운데 보니까 그 줄거리 보이네요. 이게 이제 우리 미역 그 줄기 볶음의 재료가 되는 건데요. 이거 엽상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식물의 줄기처럼 소위 말하는 관따발, 즉 물관체관 이런 게 없고 그냥 여러 세포가 모여있는 덩어리일 뿐이에요. 단순한 구조입니다. 쭉 따라 내려가면 밑에 정말 뿌리 비슷한 게 보여요. 근데 그거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돌이나 이런데 이 미역이 붙게 하는 부착기에 불과해요. 근데 그 부착기 위에 살짝 보니까 모습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퉁퉁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거 우리가 미역귀라고 부르죠. 예, 미역귀도 다양한 요리로 우리가 즐겨 먹는데요. 저 미역귀가 생물용어로는 포자엽이라고 불러요. 저기서 미역의 포자가 만들어집니다. 미역의 생식기관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역은 그저 모든 세포가 다 광합성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크게 하나의 덩치를 이뤘을 뿐이지 뿌리, 줄기, 잎에 분화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역은 식물이 아니라 미생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각각의 세포가 각자 도생 가능한데 같이 뭉쳐있을 뿐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 해조류는 그럼 미역만 해조류냐? 해조류는 색깔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자, 이 우리 그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보잖아요. 초록색이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초록색은 빨간색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빨간색은 파란색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빨주, 노초, 파남보 가운데 가장 파장이 짧은 빛은 무엇일까요? 가장 파장이 짧은 건 파란색이고요. 파장이 긴 건 빨간색입니다. 파장이 길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빛이 물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많을수록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가장 깊이 들어가겠죠. 빨간색은 가장 깊이 못 들어가, 가장 얕은 곳에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녹조류는 주로 붉은색 계통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밑에서 가장 가까운 곳, 얕은 곳에, 그리고 중간에 갈조류,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이제 홍조류가 살게 되죠. 우리가 흔히 쉽냐 아는 걸 하면은 대표적인 녹조류, 파래 매생이, 대표적인 갈조류, 미역, 다시마, 그리고 홍조류는 김, 우뭇가사리 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해조류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광합성 세포가 뭉쳐서 온몸으로 빛을 받아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언뜻 식물로 보이지만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없고요. 각자 도생 가능한 단세포의 집합체입니다. 원시 또는 하등 식물로 볼 수도 있지만 미생물학에서는 미생물로도 간주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파래 매생이, 미역, 다시마, 김 같은 거는 우리가 흔히 밥상에 자주 올라요. 근데 아마 우뭇가사리는 밥상에 이렇게 자주 오르지 않죠. 그리고 살짝 저게 뭐야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우무 하면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무 뭔지 아시죠? 요즘에 그 다이어트식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무가 왜 다이어트식으로 각광을 받느냐? 이 우무는요, 사실 미생물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류예요. 왜냐? 우무, 우리가 다른 말로 한천이라고 부르죠? 예. 그거 보통 가면 우무 이렇게 묵처럼 팝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우무 사다가 썰어서 국수처럼 먹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이 우무를 이루는 주성분, 그 탄수화물의 주성분이 한천인데요. 이 한천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못하니까 먹어도 열량 흡수가 없죠. 대신 우무에 들어있는 다양한 뭐 미네랄이거나 비타민 좋은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들은 그대로 내려가면서 이뭐장 청소라든가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이 칼로리 흡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미생물학에 중요하냐? 그 희한하게요. 미생물들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화합물을 다 분해할 수 있거든요. 거의 다. 사실 그래야 지구의 물질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무에 들어있는 한천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냥 미생물을 침실에서 배양할 때,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죠? 미생물에게 먹이를 줘야 돼요. 먹이 똑같아요. 우리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깃국을 주면 잘 자라겠죠. 근데 국물만 주면 어떡합니까? 미생물을 계속 눈으로 봐야 되는데 얘네의 터전이 필요해요. 그럼 고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묵을 만들듯이 젤리를 만들듯이 고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생물들이 대부분 모든 걸다 분해해 버리니까 이 터전을 만들어 줬는데 그거를 갉아 먹어 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무는 얘네가 분해하는 미생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깃국물에다가 한천을 넣어서 후쳐서 그 위에다 미생물을 키우면 눈으로 딱 보이게 미생물을 볼 수가 있죠. 또이 우무는 되게 특이해요. 이거 물에 푹 끓이잖아요. 100도에서 녹습니다. 온도를 내립니다. 40도 정도 되면 굳어요. 보통 우리 물도 그렇잖아요. 0도에서 얼고 0도에서 녹잖아요. 근데 우무는요, 100도에서 녹고 40도에서 굳는데 이게 다시 녹으려면 다시 100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굳은 우무를 가지고는 미생물 변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대형 조류들은요, 바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해조류가 많이 살면 거기는 바다숲이 되거든요. 그런 거 바다숲에는 많은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찾아와서 산란을 해요.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해조류가 많아야 건강한 바다가 되는 것이죠. 또한 미세조류 역시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광합성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지구상에 우리가 필요한 산소, 절반은 땅에 있는 식물들이, 나머지 절반은 바다와 담수에 있는 이런 조류, 미세조류를 포함한 미생물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조류는 우리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 모든 생명체에게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지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특정 미세 조류가 많아지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ll be back.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게 동해 문화호군요.
2: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3: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4: 한 250억 했고요.
5: 연매출이
6: 13억?
7: 한 50억.
8: 나 10억대 정도
9: 보시면. 이게 진짜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10: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 섞었지.
11: 우와!
12: It's magic.
13: 안돼,
14: 끝날이 진짜
13: 먹어봐,
14: 뿅뿅.
13: 아,
14: 맛있지?

0: 사이 원장 역할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2: 이 길을 봐도 고자라다 아스나르게
1: 취한데 오, 좋아라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줄룩 줄룩
0: 사이즈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성감도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불라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2: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후원 문의 080-861-9559.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시작을 딱 꼬집으면 1787년 헌법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웠겠어요? 한쪽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갓 태어난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영국 정부의 간섭이 싫어서 독립했는데 또 다른 중앙정부가 너무 강력하면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의 우려가 컸죠. 그래서 연방주의자랑 반연방주의자가 치열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했고, 반연방주의자들은 각각의 주가 알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라, 이렇게 맞섰죠. 이 논쟁의 결과로 제퍼슨과 해밀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또 다른 대립이 이어집니다. 한쪽은 농민과 자유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상업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미국 정치 양극화의 뿌리가 이때부터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선 그 헌법 제정과 비준의 격한 물살 속에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어떻게 싸웠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의 정치 진영 싸움으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민주주의에서 처음 등장하는 프레시던트,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와 개념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시작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미국 독립전쟁과 미 합중국 탄생에 관한 흔한 얘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13개의 식민지가 힘을 합쳐 영국에 맞서 싸웠고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했으며 곧바로 강력한 연방정부를 세워 근대 최초의 공화국을 세웠다.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단순한 서사는 당시의 복잡한 현실과 미국인들의 진짜 속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긴 것과 연방정부를 세운 일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13개 식민지주들은 독립 자체에 만족했을 뿐 연방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1783년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4년 가까이 헌법 제정을 위한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강압적 중앙집권 통치가 독립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그런 권력을 다시 가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독립전쟁 기간에도 중앙정부에 절대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던 1781년에 채택된 연합규약은 각주의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춘 헌법적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규약체제에서 운영된 연합의회는 주권을 가진 각 주들이 모인 느슨한 동맹체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의회는 세금 징수권도 무역 조정 권한도 군사력 유지 권한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전쟁 중이라도 각 주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던 것이죠.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런 상태는 계속됐습니다. 연방 수준에서 강력한 통제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각 주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 삼아 행동했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무역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주가 제멋대로 관세를 매기거나 통화를 발행하는 등 혼란이 매우 컸습니다. 또 군사적 위협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려웠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주들 간에 존재하는 이해 충돌과 지나친 자치주의에 있었습니다. 각 주가 독립국가처럼 행동하다 보니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이나 규제가 불가능했죠. 경제적 침체와 사회 불안이 반복되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이후 이런저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자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13개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지 4년 만에 13개 주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죠. 이 회의의 목적은 기존 연합의회의 규약을 수정해서 좀 더 효율적인 중앙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의의 목적을 바꿨죠. 기존의 연합규약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체제 설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연방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미합중국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제정한 것이죠. 헌법 제정 회의는 5월부터 약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등 미국 건국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죠. 워싱턴은 중립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장을 맡았고 매디슨은 헌법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치밀한 준비와 아이디어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연장자다운 지혜로 분위기를 조율했고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며 헌법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가 내세운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날카롭게 충돌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난제는 권력 분배 문제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의회 의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받기를 원했고 적은 주들은 동등한 대표권을 고집했죠. 그리고 이 치열한 대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의 대통령 선거인단, 그리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하원은 인구의 비례의 의석을 나누고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한 힘을 갖는 절묘한 타협이었습니다. 나아가 상하원 의원수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되는 독특한 구조까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 정치의 뿌리가 된 상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정부 권한과 주정부 권한 사이의 균형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되 주들의 자치권을 무시하지 않는 방안을 찾았죠. 여기에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의회, 대법원은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갖되 서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죠.

미국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세운 문서였습니다. 여러 주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었죠. 또한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대를 다진 역사적 이정표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 문서가 끝은 아니었죠. 헌법은 각 주에서 비준, 즉 승인을 받아야만 미합중국이 공식 출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준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정치적 대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정만큼이나 비준 과정에서도 깊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두 세력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찬성파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여러 주가 흩어져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울 수 없다고 봤죠. 조세 징수, 국가 방위, 국제 무대에서 위상 등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믿었죠. 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중 반대파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너무 센 권력을 갖게 되면 각주의 권리와 개인 자유가 침해될까 걱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장전이 헌법에 빠진 점도 강하게 지적하며 경고했죠. 연방주의자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건 연방주의자 논집이었습니다.

1787년과 1788년에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쓴 일련의 글들인데 당시 반연방파들의 우려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방주의자 논집은 권력분립과 상호견제 시스템이 새 헌법의 핵심임을 강조했죠. 즉 정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했죠. 이 글들은 당시 대중과 각주 의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반연방주의자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새 헌법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권리장전 추가 약속을 통해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아 반대파를 설득했습니다. 당시 많은 반연방주의자들은 새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이 권리장전의 약속이었습니다. 해밀턴과 매디슨 등은 새 헌법 비준 과정에서 권리장전을 추가해 개인의 언론, 종교,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덕분에 기존의 헌법에 부정적이던 주들과 시민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 헌법이 단순히 중앙 권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도 갖게 됐죠. 그 결과 각 주에서 새 헌법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 1791년에는 드디어 첫 10개의 헌법 수정안, 즉 권리장전이 채택되었죠. 미국의 기초 헌법 체제가 더욱 튼튼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3개 주가 모두 동의하여 새 헌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국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리장전이 추가됐음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미국 정치의 중요한 갈등으로 남았고 미합중국 출범 직후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으로 구체화됐죠. 연방당은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심으로 북부 상공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강력한 중앙정부와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과 헌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토마스 제퍼슨이 이끈 민주공화당은 남부 농업 지역의 주권과 개인 자유를 지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며 중앙정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죠. 이처럼 미국 초기 정치 무대는 북부의 강력한 중앙정부 지지 세력과 남부의 주권 수호 세력 간 대립으로 점철됐습니다. 이 두 세력 간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새로 탄생한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연방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예제 문제는 북부와 남부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구는 점차 노예제 폐지 움직임이 강해졌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상과 맞물려 중앙정부가 노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부는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견이 커지면서 정치 협상도 어려워졌고 이후 노예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양 진영 사이의 큰 난제로 떠올랐죠.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균형과 타협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연방주의의 원리 아래서도 각 주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됐고 동시에 국가 전체의 통합과 발전도 고려돼야 됐죠.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탄생한 것이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 그리고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 타협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권한 분배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18세기 말 헌법 비준 과정과 초기 정당 대립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헌법 비준 과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권력 균형과 자유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세운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갈등과 타협은 지금까지도 미국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세 축이 서로 독립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부 수장의 호칭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의 군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권위에 기대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주 같은 절대 권력의 상징은 단호히 배제했죠. 대신 선택된 이름이 바로 프레시던트였습니다. 라틴어 프레시더레이에서 온 이 단어는 회의나 단체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식민지 시절 대륙회의 의장이라는 익숙한 역할에서 자연스레 받아들여진 이름이기도 했죠. 프레시던트라는 호칭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면서도 그 권력이 무한하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고 공화주의 정신을 강조한 이름이었던 셈이죠.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도 이 명칭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는 프레시던트가 군주의 화려한 칭호와 달리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표현이라며 강력히 지지했죠. 한때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 콘술이라는 이름도 검토됐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낯설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프레시던트는 미국 행정부 수장의 이름으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프레시던트라는 직함을 그 어떤 영예보다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취임을 앞둔 의회에서 선택된 전하 혹은 미합중국 대통령이자 자유의 수호자 이와 같은 화려하고 권위적인 호칭들이 떠돌았지만 하원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죠. 워싱턴 자신도 그럴싸한 칭호 대신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의 측근들 중에서는 미스터 프레시던트 유어 매지시티, 즉 대통령 폐하라는 호칭으로 그를 부르기도 했지만 워싱턴은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라고 부르라고 했죠. 이는 미국이 유럽의 오랜 군주국가의 틀을 깨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지였습니다. 워싱턴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대통령상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지휘관 시절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기에 그에게 미국의 왕이라는 제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상징인 왕관이나 화려한 칭호 대신 국민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죠. 워싱턴은 자신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과도한 권위 대신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호칭 선택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 민주주의란 새로운 정치체제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후 미국 대통령직이 국민 신뢰를 받는 첫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 민주주의에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뒤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점입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워싱턴이야말로 초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했기에 그에게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워싱턴이 두 번의 임기를 끝내고 정계 은퇴를 고려할 무렵 측근들은 그가 혼란스러웠던 초기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직에 더 머물러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러한 권고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두 번의 임기 종료 후 깨끗이 물러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후 미국 대통령 관례가 돼 누구도 그 전통을 깬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이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뿐입니다. 이후 이 전통이 깨진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가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사의 경계를 넘어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과 민주적 통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헌법 비준을 놓고 벌어진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들의 싸움은 결국 미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멋진 시스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시스템이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싸움의 시작점이라는 게 함정이죠. 다시 말해 미국 정치판의 균형과 분열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설정인 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움 덕분에 미국이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초기의 대립은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 간 지역 갈등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건국 당시부터 미국 사회를 갈라놓았던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 깊은 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부주들은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예제를 유지하려 했고 중앙정부 권력 확대에 맞서 주권과 자치를 헌법적 신념으로 삼아 전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 분배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됐지만 그 속에는 자유와 권리, 중앙과 지방 간 긴장의 복잡한 층위가 얽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죠. 패배한 남부주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해방된 흑인들을 여전히 사실상의 노예 상태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흑인들의 생명과 인권은 끔찍하게 짓밟혔습니다. 남부주들은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런 만행을 정당화했죠. 이들은 남북전쟁을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일으켰고 패배 후에는 노예제 폐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 주권을 내세워 흑인들의 시민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길을 택한 셈이죠.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간 긴장이 현실 정치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초기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따르거나 독자적인 대응을 내놓는 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강세주들은 신속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지만 공화당 강세주들은 중앙 권력 확대에 대한 반감과 개인 자유 보호를 이유로 조치를 지연하거나 반대하며 법적 다툼까지 벌렸죠.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성결혼과 낙태 권리 문제는 미국 내 분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이슈가 됐습니다. 낙태 권리 문제는 2022년 연방대법원이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판결로 낙태 합법성에 대한 결정 권한이 각 주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주별로 낙태 권리에 대한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이런 진보적인 주들은 낙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확대하는 법안을 과감히 도입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미시시피, 알칸소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은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속속 제정하여 여성들의 낙태 접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법률 차이를 넘어 주 자치권 강화라는 반연방주의 원칙을 현대 보수 진영이 의도적으로 부활시킨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즉 연방정부의 일률적인 권한 행사에 저항하며 각 주가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미국 사회의 지역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총기 규제와 이민 정책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 하면 보수주들은 이를 막거나 완화시키려 하고 진보주들은 독자적으로 강화 법안을 만들며 맞섭니다. 작은 정부와 개인 자유라는 반연방주의 가치가 연방과 주정부 간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 있죠. 이처럼 분열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정치 정체성과 이념적 진영 갈등으로 확장되며 미국 정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 플랫폼의 등장은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의견을 강화하는 한편 반대 의견에는 강하게 반응하며 정치적 대립은 감정적으로 극단화됐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 대립이 심해지면서 미국 사회는 깊은 균열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분열된 연방주의는 건국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벌였던 권력 분배 논쟁과 국가와 개인 자유의 균형 논쟁 이 두 축이 이어지며 진화된 결과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각 주는 자신들의 권한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맞서고 미국 사회는 점점 더 깊은 정치적 분열과 진영 갈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갈등은 앞으로도 미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타협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자,
1: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 자랑스러운 국주.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 축구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3: 안 밀려져요.
4: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1: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2: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1: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5: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6: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7: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8: 평생 사는 것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7: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9: 아, 이거 먼저 예약하십니다.
10: 감사합니다.
9: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11: 이기를 봐라, 구자라, 나스나르게 취하리.
12: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줄룩, 줄룩.

0: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1: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0: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2: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4: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인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어, 이거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1: 크롱.
0: 얼른 나와서 갖고 놀아.
1: 크롱크롱.
2: 버튼도 눌러봐.
1: 크롱.
3: 크롱이 최고야.
1: 크롱크롱.
4: 나도 선물이야.
1: 크롱. 크롱크롱. 크롱. 크롱크롱.
4: 자, 감기에 좋은 스프야.
1: 크롱크롱.
4: 어, 더 달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1: 크롱.
5: 크롱,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0: 저런, 크롱이 감기에 걸렸나 봐요.
1: 크롱.
2: 크롱.
1: 안녕. 우리 왔어.
3: 크롱.
4: 크롱, 괜찮아?
3: 크롱.

0: 전부야.
1: 그 돈이 최고랍니다.
2: 우와,
3: 어때?
1: 크롱을 위해 만든 돌이야. 크롱, 이제 자자. 잘 자, 푹쉬어.
4: 다음 날이 됐어요.
5: 깼어. 크롱이 걱정돼서 여기서 잤어.
1: 크롱, 다 나은 거야?
6: 다행이다.
0: 걱정했어.
6: 크롱도 다 나았으니까 다 같이 놀러 갈까?
7: 좋아.
6: 숨바꼭질 할까?
3: 그래.
6: 할 게 있다고? 무슨 일인데?
4: 크롱, 뭘 그린 거예요?
8: 재밌었다.
6: 어?
5: 안녕.
8: 무슨 일이야?
5: 크롱 힘내.
8: 녹음기 만들고 싶다고? 어려울 텐데. 내가 만들어줄까? 크롱 드라이버. 됐다. 한번 해볼까?
9: 애들은 천재야.
8: 아, 이게 왜 이러지? 바로 고쳐줄게. 자, 괜찮을 거야.
5: 그건 어디에 있을 거야?
8: 왜 저러지?
5: 몰라.
4: 크롱이 이번엔 패티 집을 찾아갔어요.
6: 자, 여기 있어. 그 색깔밖에 없는데. 뭘 만들려고? 잘 가.
4: 크롱은 물건들을 잔뜩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6: 잘 자, 크롱. 꼬댄가. 무슨 소리지? 크롱. 뭐 하고 있었어? 응가? 근데 노래는 왜 불러? 뭐? 응가 잘 나오는 노래?
8: 응가 크랑크랑 응가 응가 크랑 크랑.
6: 크롱?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지?
8: 크롱은 녹음기만 챙겨서 가버렸어.
10: 정말? 나한텐 케이크 재료를 빌려갔는데.
11: 난 털씨.
12: 우리 악기도 빌려갔어.
8: 뭐 하려는 거지?
13: 얘들아!
8: 크롱!
6: 왜 그래? 이것 봐, 크롱이 그린 거야.
8: 그게 뭐야?
12: 파티하는 그림 같은데.
6: 그치, 크롱이 파티를 열고 싶나 봐.
12: 근데 왜 혼자
10: 준비하지?
6: 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나 봐.
2: 아,
6: 우리도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2: 그래.
6: 그럼

0: 뭐하러 가는 거지? 초대장이네. 준비가 다 됐구나. 얘들아, 너희도 초대장 받았어?
1: 응,
0: 어서 가자.
2: 크렁이 기다리겠어.
1: 재밌겠다.
0: 아우, 추워.
3: 바람이 너무 세.
1: 크롱은 괜찮을까? 서두르자. 크롱! 어, 저기. 어?
3: 괜찮아?
0: 맞지? 그렁그렁아.
1: 정말 엉망이 됐네.
0: 그렁그렁그렁그렁.
1: 선물 상자도 날아가 버렸다고?
0: 저건. 그렁, 여기 찾았어. 그렁? 이거야. 그렁그렁.
4: 누구 선물인데?
0: 크롱.
1: 똑같이 생겼네.
0: 근데 색이 다른데?
1: 아, 털실이 이것밖에 없었거든.
0: 크롱크롱.
2: 그랬구나.
0: 그래도 멋져.
1: 고마워, 크롱.
5: 근데 녹음기는 어디에 쓴 거야?
0: 크롱. 크롱크롱. 어,
5: 여기 있다고?
0: 크롱크롱.
5: 이게 왜 이러지? 거봐, 괜찮다고 했지.
0: 크롱, 크롱. 크롱.
5: 아니, 크롱.
0: 걱정 마, 크롱. 으쨔! 우리도 파티를 준비했거든.
6: 맞아!
0: 크롱. 크롱.
4: 크롱, 이것도 찾았어.
1: 크롱, 노래하기에.
0: 크랑크랑
5: 크랑크랑 크랑크랑 뽀여야 크랑크랑 루비 패티 크랑크랑 에디 로디 크랑크랑 보비 해리 크랑크랑
3: 멋지다.
0: 제법인걸. 친구들 최고.
1: 아니야, 크롱이 최고지.
0: 크롱 덕분에 파티도 하고 멋진 성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 유모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TV 없이도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나한테 줄 거라고? 이제 알겠다. 그래, 좋아. 친구를 찾아볼게.

엄마 이거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터졌어! 아!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봐봐! 사도 하나, 또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래?

안녕? 자, 이거 받아. 꼭 놀러와. 얘들아, 안에 아무도 없어? 받아, 너희 거야.

내 커다란 친구 곰을 소개해줄게.

뭐야? 그게 다야? 이러니까 훨씬 더 신나는데?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추궁기를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0: 작은 점 하나. 너무 좋아. 얘들아, 가.
1: 말도 안 돼. 점이 하나, 둘, 두 개나 있네. 너무 멋있어.
0: 어? 나도 볼래. 점이 세 개네.
2: 네 개야. 사각형이네.
3: 다섯 개네.
2: 도대체 점이 몇 개야?
3: 1, 2, 3, 4, 5. 그리고 하나 더.
4: 5보다 하나도 많다고?
3: 그게 뭔지 알아?
0: 준비?
4: 완료!
0: 5? 닭이 이름?
3: 바로? 6! 나는 6이야. 맛을 좀 부려볼까? 6
0: 빼기 1은?
3: 바로 5! 1, 2, 3, 4, 5, 6 점 6개! 나랑 똑같네!
0: 그게 뭐야?
3: 이게 뭐냐면 마법 블럭! 면이 6개, 1부터 6! 이건 주사위, 바로 주사위! 어딜 봐도 이거 주사위! 어디에서? 알려줄게! 자세 한돈 게임을 통해! 규칙은 아주 간단해! 자기 숫자가 나오면 변신해!
0: 1! 주사위에 점 하나!

0: 당신의 일.
1: 주사위 에 전 두 개.
0: 변신의 일.
2: 주사위에 점 네 개.
0: 변신의 사.
2: 정사각형이다.
0: 1, 2, 3, 4, 5. 주사위 점 다섯 개. 변신의 오. 1, 2, 3, 4, 5, 6. 주사위에 점 여섯 개. 변신의 난 수차유. 게임을 시작해. 내 이름 들으면 너무 기쁠걸. 기회를 보고 내 말을 들어. 몸을 흔들다가 주사위 던져. 난 수차유. 어디든 어울려. 신나게 놀아보자. 주사위를 굴려. 새 게임. 자기 숫자가 나오면 흔들어 흔들어. 굴려 굴려. 오우.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척척 맞는데요? 과연 기가 미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미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미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5: 따라랑 따라랑.
3: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6: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할게요.
1: 엄청 심하신 것 같은데 어떡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2: 네? 울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3: 그게 거역에 물려서
4: 오늘의 환자 박지 악어에게 공격당했어요.
1: 드레싱 중입니다, 선생님.
5: 이거 어떡해, 어떡해.
1: 아, 저런. 아, 악어 이빨에 날개가 찢어져서 무려 20바늘이나 꿰맸습니다.
5: 또 목뼈에 금이 가고 출혈이 심해 위독한 상태입니다. 깨어날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가.
1: 어떡해.
3: 박돌씨. 박돌씨.
1: 아, 저 근데 아니 어떡하시다가 악어에게 공격을 당하셨어요?
3: 그게 물을 마시려다가요.
5: 물이요?
6: 박돌 씨가 사는 호주는 여름이면 기온이 42도까지 올라 건조해지죠.
7: 아, 덥고 너무 목말라.
8: 못 살겠다.
9: 물 마시러 가자.
8: 가자.
5: 가자.
6: 박쥐들은 물을 직접 마실 수 없어서 이렇게 물을 묻혀서 핥아먹거든요. 이때 물속에서 박쥐를 노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바로 악어죠. 매년 수많은 박쥐들이 물을 마시려다 악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죠. 우리 박돌씨도 물 마시려다.
5: 물도 목숨 걸고 마셔야 하다니.
1: 아, 너무 딱하다.
3: 박돌씨 힘내요. 박돌씨는 할 수 있어요.
5: 그런데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박돌씨의 아내 되시는 분이신가요?
3: 전 박순이라고 해요. 박돌씨의 여자친구요.
1: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정성스레 병간호까지?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5: 아니, 그런데 박돌 씨는 밝은 피부에 커다란 눈, 박순 씨는 검은 피부에 작은 눈. 두 분이 많이 달라 보이시는데.
3: 전 관박쥐고요. 우리 박돌 씨는 작은 붉은 날려우 박쥐, 과일박쥐 중 하나죠.
8: 관박쥐와 과일박쥐?
6: 관박쥐는 깜깜한 동굴에서 사는 박쥐예요. 낮에는 동굴에서 자고 주로 밤에 나와 활동을 하죠. 박돌 씨는 과일박쥐로 나무에 매달려 살고 낮에 활동하죠. 주로 따뜻한 나라에서 살아요.
5: 두 분의 활동 시간이 완전히 다르네요.
3: 다른 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5: 응?
6: 관박쥐는 밤에 활동해서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와 입으로 초음파를 쏘고 돌아오는 소리를 분석해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찾아 사냥을 하죠.
5: 박도씨 같은 과일박쥐는 곤충이 아니라 과일이나 꽃꿀, 꽃가루를 먹죠. 낮에 잘 익은 과일이나 꽃을 찾아야 하니까 시력이 좋고 냄새도 엄청 잘 맡고요. 맞죠?
3: 네, 맞아요.
0: 어머, 두 분이 정말 다르시다.
5: 달라서 더 잘 어울린다는 말도 있잖아.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3: 아, 첫 만남요? 아, 그건 제가 저녁이 되기 전 좀 일찍 일어난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아직 좀 밝네.

0: 듬직하게 큰 날개, 부리부리한 눈. 전 박돌 씨에게 첫눈에 반했죠.
1: 여기가 어디지?
2: 자넷, 과일인 줄 알았는데 자꾸 귀여운 관박지였네요.
1: 뭐예요?

0: 제가 먼저 박돌 씨를 따라다녔어요.
1: 저기, 그렇게 숨어서 나 관찰하지 말고 나와서 사과 한 입 할래요?
0: 아, 들켰다. 네. 근데 사과가 어디...
1: 흡스, 이를 어쩌지? 그건 사과가 아니고 내 왼손인걸. 내 왼손인데.
0: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되었죠. 아.
2: 하나, 둘, 셋.
3: 정말 예쁜 박쥐 커플이었네요.
0: 그런데 지금은 우리 박돌 씨가
3: 박도씨, 정신이 드세요?
4: 여기가 어디죠?
0: 박도씨, 여기 병원이에요.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3: 다행이에요.
4: 그냥 악어한테 물려서 다치게 내버려 두지. 병원에 왜 데리고 왔어?
0: 박도씨, 무슨 소리예요?
4: 너랑 나랑 인연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3: 저기, 예쁜 커플은 아니었나 봐. 그럴게.
0: 박도 씨, 우리 잘해보기로 했잖아. 왜 또 그래?
4: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린 안 맞아.
0: 박도 씨.
3: 아니 뭐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아니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른 박쥐끼리 만나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뭐. 어떻게 나랑 똑같은 박쥐만 만나겠어요.
5: 맞아요. 찾아보면 비슷한 점도 많지. 조금 뭐 있지 않을까요?
3: 그래, 비슷한 점. 그래. 아, 두 분 다 거꾸로 매달려서 생활하시잖아요.
0: 맞다. 아, 그럼 우리 분위기도 좀 풀 겸 문제라도 풀어볼까요?
5: 문제요?
3: 문제! 문제 좋다!
0: 문제!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서 하지 않는 것은? 1번 먹기, 2번 자기, 3번 새끼 낳기, 4번 오줌똥 누기.
5: 먹고 자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3: 그치, 근데 아기를 거꾸로 매달려서 낳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지. 정답은 3번 새끼 낳기.
0: 그럼 정답 확인! 아, 박돌씨, 스마일, 확인! 먹이는 거꾸로 매달려 먹는다! 박쥐는 잠도 거꾸로 매달려 잔다!
3: 그렇다면 새끼 낳기는?
0: 새끼도 거꾸로 매달려 낳는다!
3: 정말? 우와, 신기해!
0: 아기가 떨어지지 않게 날개로 잘 받아서 따뜻하게 감싸고 거꾸로 매달린 채 아기에게 젖을 먹이죠.
5: 그럼 거꾸로 매달려 하지 않는 건...
0: 맞아요. 정답은 똥오줌 누기. 거꾸로 매달려서 누다 입에 똥이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4: 고작 그거 하나 갖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0: 문제는 무슨 문제? 우리 지금까지

0: 멋있었을까요? 하나, 둘, 셋, 짠! 아이, 왜? 하나 먹어봐, 자, 아. 아. 아! 아, 맞다! 아, 자긴 곤충 말고 과일만 먹지.
1: 너의 곤충 도시락도 싫었고.
0: 아, 미안해.
2: 하나, 둘, 셋! 어?
1: 낮에 데이트하면 내내 졸기만 하는 너!

0: 과일 카페에 갔을 때도 몰래 곤충 먹는 거. 깜깜한 밤에 데이트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
1: 아, 잘 시간에 데이트하니까 너무 졸리다. 아우, 정신 차려야지.
2: 박글씨! 박글씨! 박글씨! 박글씨!
1: 넌 초음파로 밤에도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지만 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알기나 해?
2: 미안해. 자기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1: 거봐!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난 과일 박쥐고 넌 관 박쥐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겠어.
2: 박글씨!
3: 어떻게?
2: 이제 내가
3: 어떻게?
2: 너한테 다 맞출게. 동굴에서 나와. 너랑 같이 나무에서 살고. 곤충 대신 과일만 먹고. 데이트도 낮에만 할게. 그리고 내가 맛있는 과일 많이 찾아줄게.
1: 어? 네가 과일을 무슨 수로?
2: 초음파로?
1: 넌 시력도 엉망진창이잖아. 아니, 게다가 냄새도 못 맡는데 무슨 과일을 찾겠다는 거야?
2: 뭐? 너 말 다 했어?
1: 아니, 과일을 먹겠다고? 어? 그 과일조차 나중에 내가 다 찾아줘야 할 텐데 나 이러면서 너랑 못 만나겠다?
2: 너 원래 이런 박쥐였니? 난 모든 걸 포기하고 너한테 다 맞추려고 했는데 넌 남의 약점을 가지고 상처나 주는 그런 몹쓸 박쥐였어?
1: 박쥐다? 그걸 이제 알았어? 나 원래 이런 박쥐야.
2: 그래, 우리 헤어지자. 그게 좋겠네.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1: 박수씨!
4: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5: 맞아요. 이 정도도 감당 못할 거면서 애초에 관박진을 왜 만나신 건데요?
4: 그리고 헤어질 거면 좋게 헤어지지. 왜 상처를 줘요?
1: 이렇게 안 하면 박순 씨를 영영 못 보낼 것 같아서요.
4: 네?
1: 박순 씨는 저랑 있으면 불행해져요.
4: 왜요?
1: 박순 씨는 동굴에서 나와 저랑 살 수 있다는데, 아니 악어 때문에 물도 목숨 걸고 마셔야 하는데 그곳에서 박순 씨를 살게 할 순 없어요. 그녀에겐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0: 낮에 잠도 못 자고 저 때문에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1: 과일박쥐와 관박쥐 함께하기 힘들죠.
0: 아, 헤어져서 시원하다.
1: 혹시 울지 마세요. 어떡해.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2: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0: 최고영웅 헌개맨.
1: 그래비트렉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트렉스 코어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아무리 질러도 안 반짝이네. 반짝여야 초능력이 나오는데. 반지야, 내 말 들려? 힘을 좀 내봐. 빛나, 걱정이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0: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2: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 그럼?
2: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무슨 법칙?
2: 그건 말이야. 나도 몰라. 에이, 이통이 나왔다 들어갔네.
3: 마침 말 나온 김에 너네는 무슨 초능력을 얻고 싶어?
0: 난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4: 내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2: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3: 천둥맨이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2: 나는
0: 엄청 커질 거야. 하늘의 달만큼. 이야! 너무 질렀나 봐.
5: 존,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6: 그러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5: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7: 이렇게 긴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8: 당연하지. 번개맨도 감쪽같이 속을 거라고.
7: 좋았어. 오늘 우린 반드시
8: 아이들의 번개 보석을
9: 훔치는 거야. 예!
10: 벌써 소독할 때가 됐나?
11: 차렷! 경례!
12: 소독!
11: 해충을 박멸하러 왔습니다!
10: 우리 조언은 지난주에 소독했는데?
11: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10: 그게 뭐죠?
11: 뭐더라?
8: 아! 티라노사우루스!
11: 따가벌레요! 따가벌레요!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따갑지.
10: 따가벌레 처음 듣는데.
11: 그런데
10: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1: 그럴리가요. 주머니입니다만.
10: 그쵸?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2: 넵! 소독!
13: 벌써 바깥 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14: 네!
0: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이 꾸물거리네.
15: 잠시 불씨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0: 네? 누구세요? 저 급해요. 비켜주세요.
7: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15: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14: 네, 나
0: 싫어요.
7: 참아. 거기서 이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0: 신나니까요.
7: 이리 내. 어? 이리 내. 이게 이리 내라니까. 이리 내.
0: 신나니까요.
7: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16: 엄청난 응가 냄새다. 좋은 인생이었다.
15: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0: 그래요, 저리 가세요.
15: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16: 이 목소리는 최가
0: 하니까요.
15: 목걸이 줘 빨리.
0: 심해요.
15: 목걸이 내놔.
0: 당연히 놔줘요.
15: 두 번은 안 통하지.
17: 목걸이 내놔.

0: 하나는 됐고.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줘요.
0: 저기 어? 이강인 선수다. 어?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줘. 얘들아!
0: 쟤는?
1: 민나야!
3: 저리 가!
4: 세상에! 아야, 나!
5: 한국의 샘!
0: 빛나의 초능력!
1: 얘들아, 괜찮아?
6: 고마워, 빛나야. 덕분에 괜찮아.
2: 나도.
0: 얘들 괜찮아? 다친 일 없니?
1: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0: 아차, 아차차. 너희들이 또.
4: 내가 요새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근육 키웠다. 아차, 아차차.
7: 구했다고?
8: 우와, 진짜 멋있다.
9: 브라보.
1: 대단해. 우와.
0: 빛나 친구, 우주 친구, 드디어 해냈구나.
1: 뭘요?
9: 왜, 빛나 무슨 문제라도 있어?
1: 알았어. 우리의 초능력이 비밀. 얘들아, 초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를 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7: 뜨거운 마음?
1: 강의를 놔줘! 저리 가!
10: 정말 그렇잖아.
11: 드디어 비밀 법칙이 풀렸네.
12: 괜찮아, 강희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1: 아, 어떡해.
7: 어떻게 했어, 선생님.
13: 야가, 내게 다 잡은 번개 보석을 놓치다니.
0: 셜리는 진짜 억울합니다.
14: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 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13: 뭐라? 그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고?
0: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악!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14: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0: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14: 그런가?
0: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14: 나 몰랐지.
0: 죄송합니다.
13: 뜨그따가.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거울을 대령하라.
3: 네, 부르셨나요?
13: 겨울아, 겨울아,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냐?
3: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3: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3: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 번댕이. 번개학교의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변해라딱지로 무서운 강아지가 되었죠.
15: 우와, 귀여워.
3: 두 번째 후보, 충치괴물 쌍둥이. 이빨을 모두 썩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들이죠.
13: 야가 뭔가 약해.
3: 마지막 후보, 블랙 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 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16: 가시배 특별한 괴물이잖아.
13: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하지.
17: 최고!
3: 와,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18: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지구 영웅 헌개맨.
1: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3: 고기채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5: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6: 자, 맛있게 먹어.
7: 잘 먹겠습니다.
8: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9: 뭐? 또 다른 공식?
10: 그게 뭔데?
8: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10: 듣고 보니 그러네.
8: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9: 초능력은
8: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10: 헐 그것도 맞아. 어 가만히 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11: 맞네. 난 걸 제일 잘하는데.
12: 이게 뭐야?
13: 코를 빨아
14: 보니까. 그러니까.
15: 난 그 역시 천둥맨?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0: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둥맨이 무찌려주마! 무찌려주마!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1: 헐.
0: 진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1: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0: 나와라, 천은영! 불쌍함이 안 반짝이는 거야.
1: 이 가시면 블랙의 마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보석을 친히 모셔가지마.
0: 오지 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2: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1: 아, 소문으로만 듣던 번개맨이로군. 장비야,
2: 셋, 수야, 수야.

0: 기운 제법이야. 요강 절대 감당 못할 거다.
1: 자, 헤츠!

잘 가라, 언제만.

0: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가보라 번개 파워.
1: 번개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0: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1: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0: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2: 안녕.
1: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3: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방어
4: 부럽다. 어떻게 했어?
5: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6: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처음.
7: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6: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7: 당연히 도와야죠.
6: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0: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6: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고.
7: 맞아요. 정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6: 번개 고속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고.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0: 물론입니다.
6: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0: 네, 알겠습니다.
1: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8: 내가 도와줄게.
1: 방어마!
8: 나한테 맡겨. 저리!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7: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3: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러다 그렇게 됐어요.
7: 윙, 날아다니는 벌?
3: 네.
9: 초능력 쓰다가 꽈랑 부딪힌 거예요.
7: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0: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7: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0: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0: 자, 친구들. 오늘은 조은 선생님과 이 한번개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1: 네!
0: 이 꽃 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0: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2: 무조건 많이요. 몸이 엄청 마르니까요.
0: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3: 저거 너무 많지 않아?
2: 맞아.
3: 희망이 물이 풀어질지도 몰라.
2: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3: 맞아.
0: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

0: 뿌리기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인을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1: 저요.
2: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1: 네.
0: 자.
1: 어때 희망아?
2: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0: 잘했어요, 우주 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1: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3: 맞아, 맞아.
0: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3: 예, 쏠, 칫솔, 도레미, 파솔!
4: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5: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6: 최강,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1: 응? 어?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7: 왜 쭈꾸리가 피해? 공격해 주지 번개맨.
1: 번개맨 어느 쪽으로 피해요?
6: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1: 뭐?
8: 강이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1: 축하해!
0: 축하해, 강이야.
6: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1: 왕핀나!
6: 친구들은 나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0: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9: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6: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
9: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0: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0: 수를 배워요.
1: 오늘은 팔팔한 친구들이 체육관으로 수업을 받으러 왔어요.
2: 안녕 얘들아, 어서들 오렴.
0: 근데요 선생님, 왜 목욕 가운을 입고 계세요?
2: 이건 목욕 가운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수업에 맞는 도복을 입은 거야. 너희도 신발 벗고 올라와서 저기 도복으로 갈아입어 보자.
3: 와, 진짜 신난다.
0: 여기 바닥이 폭신폭신하다.
2: 맞아, 완전 폭신해. 오늘은 무술이 뭔지 다 같이 한번 배워보자.
4: 사극의 그 무술이요?
2: 아니, 무술. 무술은 운동의 한 종류란다. 우리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지.
5: 싸우는 거 맞죠?
2: 어, 아니야, 데니. 무술은 사실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4: 저는 싸울 줄을 몰라서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2: 아하, 그래도 무술을 배우면 좋단다. 몸도 마음도 아주 튼튼해지거든. 황소 아저씨가 시범을 보여줄 거야.

0: 안녕 얘들아.
1: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2: 이제 황소 아저씨가 선생님 쪽으로 돌진할 거야. 그럼 선생님이 무술로 아저씨를 막을게. 이야! 아프시겠다. 우리도 저거 해야 돼요? 아니야. 첫 수업에선 안 해도 돼. 대신 선생님이랑 하나만 약속하자. 무술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요. 맹세할 수 있지?
1: 약속할게요. 아무한테나 무술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2: 아유, 착해라.
3: 황소 아저씨, 아까 넘어질 때 많이 아팠어요?
0: 아니야, 페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알면 하나도 안 아파. 걱정 마.
2: 제일 먼저 배울 게 바로 그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이야. 그냥 털썩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이제 너희가 해볼래?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그렇지.
4: 철푸덕.
2: 그래, 잘했어. 이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할 거야. 바로 이렇게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리고 눈을 꼭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만 서는 거야. 콩주머니 떨어뜨리지 않고. 황소 아저씨가 바로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려주실 거야. 자, 이제 눈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 서보자.
3: 말도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2: 쉿, 모두 조용히 자기 숨소리를 들어봐.
4: 힘내, 베드로. 넌 할 수 있어.
2: 숨 마시고, 내쉬고.
1: 마시고, 내쉬고.
5: 숨소리를 들으면 균형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3: 이거 효과 있다.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요.
2: 잘했어. 이제 마지막 운동을 해볼게. 모두 이렇게 한번 서볼까? 이 자세에서 한 손은 쭉 내밀고 다른 손을 쭉 당기는 거야. 자, 이렇게. 좋아. 이제 더 빨리 해볼까?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 하! 하!
1: 하! 하! 하!
2: 더 크게!
1: 하! 하! 하!
2: 안 들리네. 더 크게!
1: 하! 하! 하!
2: 하! 아주 잘했어. 오늘 수업 정말 잘 따라와줬어. 그러니까 이제 흰띠를 받을 자격이 있단다.
3: 저는 황소 아저씨 같은 빨간 띠로 주실래요?
2: 아직은 안 돼, 페파. 초보는 하얀 띠를 받아야 해. 계속 배우다 보면 하양 다음에는 노랑 띠, 주황 띠, 초록 띠, 보라 띠, 빨강, 갈색 띠를 받는 거야.
3: 와!
4: 색깔이 엄청 많구나.
0: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이렇게 검은 띠를 받을 수 있어.
5: 페파 선생님은 무술 전문가십니다.
2: 자, 여기 너희 띠 받아라.
1: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3: 이것도 재밌다.
5: 페파는 무술이 좋았어요. 무술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3: 햄스터 선생님의 개미 농장.
5: 페파랑 친구들이 유치원에 있습니다.
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란다. 손님이 오실 건데 방이 지저분하면 창피하니 치우는 거야.
5: 이분은 햄스터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6: 안녕, 잘 있었어 얘들아.
1: 안녕하세요, 햄스터 선생님.
2: 햄스터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실 걸 가져오셨단다.
3: 오! 그거 로켓이에요?
4: 아닌 텔레비전이에요?
6: 아닌데.
3: 그럼 엄청 큰 창문이에요?
7: 아니면 마법 거울일까요?
6: 아니거든. 좋아, 힌트 하나 줄게. 이건 동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란다.
7: 고릴까요?
6: 아니야, 이건 개구란다.
3: 아무리 봐도 전 그냥 큰 창문 같은데요.
6: 맞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수지. 하지만 이건 내 개미들이 사는 개미 농장이라는 거야.
3: 와, 이거 봐, 방 진짜 많다.
6: 그래, 방이 아주 많지.
3: 이 개미들 위험할까요?
6: 세상엔 위험한 개미들도 있긴 하지. 하지만 이 개미들은 아니란다.
3: 이 안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6: 여기 있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지.
3: 개미는 뭘 먹어요?
6: 개미는 여러 가지를 먹지.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단맛이 나는 거란다.
3: 개미도 말할 수 있어요?
6: 물론이지. 개미도 서로 말해. 이렇게 더듬이를 흔들면서 말한단다. 자, 너희가 쓸 더듬이도 많이 가져왔어. 이거 쓰고 개미처럼 말해볼래?
1: 말해!
6: 좋아, 머리에 하나씩 썼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보자.
5: 파파랑 친구들이 개미처럼 말하고 있네요.
3: 안녕, 수지 개미야. 안녕, 페퍼 개미야.
4: 햄스터 선생님, 여기 있던 개미들 어디 간 거예요?
5: 저런, 개미 농장이 텅 비었어요.
6: 마개를 끼워야 되는데 깜빡했네. 개미들이 다 나가버렸어.
4: 아무도 움직이지 마. 선생님, 저기요. 저 크레용이 움직이는데요.
7: 크레용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3: 당연하지.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6: 맞아. 아마 내 개미들일 거야.
3: 우와!
7: 저거 봐. 개미들이 다른 것도 움직이고 있어.
4: 개미는 정말 힘이 세네요.
6: 맞아. 개미는 몸집에 비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기로 유명한 동물이란다.
8: 개미들 좀 개미 농장으로 다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6: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3: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어때요?
6: 뭐?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수지.
7: 얘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9: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6: 맞아. 개미들이 좋아하는 단맛이 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3: 선생님, 저 잼 샌드위치 있어요.
8: 하지만 먹이를 주면 개미들이 집에 안 가고 여기 살지도 몰라.
6: 아니에요. 개미는 먹이가 생기면 일단 집에 가져가요.
7: 그럼 우리가 단 걸 주면 되겠네요. 개미들이 단 걸 받으면
3: 다시 개미 농장에 가져갈 거예요.
6: 맞아, 바로 그거야. 베파가 준 샌드위치를 조금 떼어서 바닥에 놔주자.
3: 개미가 오고 있어요.
9: 저거 봐, 바로 친구를 찾고 있어.
7: 샌드위치를 봤다고 알려주나 보다.
4: 개미들 말로 얘기하나 봐.
3: 그리고 먹을 걸 집으로 가져간다. 우와, 성공이에요.
6: 안녕. 개미들이 돌아왔네. 다 무사히 집으로 왔어.
3: 집에 왔으니까 이제 내 샌드위치 먹어봐.
4: 얘들 보니까 나도 샌드위치 먹고 싶다.
8: 그래, 페드로. 먹지 뭐. 점심시간 다 됐잖아.
1: 만세!
8: 얘들아, 오늘 개미농장 구경해보니 어땠어? 즐거웠니?
1: 네!
8: 그럼 햄스터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자.
1: 고맙습니다, 햄스터 선생님.
5: 아이들은 개미농장이 좋았어요. 개미농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마요가 다시 돌아왔어.
1: 다이어렛.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다이어 살려.
2: 다이어,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0: 엄마폰 말고 때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가면 플러스
0: 물론 그래
1: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형들 떡볶이 먹자
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진짜 대박이네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5: 맛있게
7: 쫄깃한 닭다리살이 다릿한 닭떡볶이
8: 쏠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예! 우리가 해냈어!
9: 성공이야!
8: 어? 저게 누구지? 꽁지?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9: 이런!

0: 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너무 무서워. 귀여운 쿼카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0: 꼭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2: 무슨 일이야?
0: 우와, 호기잖아. 크라이키, 슈퍼윙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1: 크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 란 뜻이란다.
0: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만나서 반가워 앤디.
4: 근데 저 쿼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0: 나도 모르겠어.
1: 쿼카들이 우릴 뚫어져라 보고 있어.
2: 오히려 잘 됐네요.
5: 쫓아다닐 수분은 덜었으니까요.

0: 속에 가둬버려야지.
1: 맥스, 달려! 어서 빨리!
2: 어?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1: 호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3: 슈퍼윈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2: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1: 스타코어?
3: 그게 뭔데, 맥스?
2: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3: 어? 이게 뭐지?
0: 스타코어야!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3: 그렇다면
0: 이번엔 우리 차례겠네!
2: 슈퍼윙스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1: 쿼카랑 슈퍼윙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3: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2: 앞에 낭 떨어지잖아. 막다른 길이야.
3: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물이야.
2: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강신!

0: 이거 받아. 널 위해 준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쿼카모 형이잖아.
2: 와,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1: 우리가 마을을 구했어요, 아빠.
2: 그러게 말이다. 근데 스타코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쉬어야 하지 않을까?
0: 오, 이런, 깜빡했어.
3: 휴, 스타코어가 그대로 있었네.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챙기자.
1: 응?
4: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1: 어?
5: 호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1: 어? 뭐?
6: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0: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7: 응? 싱가포르로 출동!
0: 출동! 슈퍼 강아지 해피!
2: 어? 어? 신호가 왜 저러지? 대체 무슨 일이야?
8: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한다고.
9: 걱정 마세요, 여러분. 봉반장이 왔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쪽 차들부터 출발. 정지, 반대편 차들 가세요.
2: 아, 이런. 이러다 늦겠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어.
10: 가도 되는 건가?
11: 좌 출발.
9: 안 돼. 조심하세요. 이거 큰일이네.
4: 봉반장. 우리가 도와줄게.
9: 리얼 해피.
4: 준비됐지, 해피?
9: 교통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어. 해피, 최고야.
12: 저 로봇 강아지 꽤 쓸모있어 보이는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쟨 여기 왜 있는 거야? 아, 저 녀석 콜칫거린데.
4: 우와, 멋지게 잘 나왔는데?
12: 아하!
9: 둘 다 정말 잘했어. 나 혼자선 못했을 거야.
4: 도움이 돼서 기뻐. 그렇지, 해피?
9: 둘이 최고의 파트너구나. 그나저나 지금 싱가포르 곳곳이 혼란스러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4: 그럼.
2: 여기 좀 도와줘.

0: 버트가 뒤집히려고 하잖아.
1: 나는 못 버티겠어.
0: 호수가 파도라니 말도 안 돼.
2: 저기 봐, 물이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0: 내가 물 나오는 곳을 막아볼게. 물살이 너무 세서 버티기가 힘들어. 소용이 없네.
2: 해피,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해피 풍선 모드. 어서 가, 해피.
0: 좋은 생각이야.
1: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0: 천만에.
2: 잘했어, 해피.
3: 공반장.
4: 안녕, 공반장. 안녕, 리엔. 안녕, 해피.
5: 늦어서 미안. 일찍 오려고 했는데 철새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주느라 발이 묶였어.
2: 미안해.
0: 그럴 거 없어. 훌륭한 파트너들이 날 도와줬거든.
5: 잠깐! 저 풍선 좀 봐! 곧 터지겠어!
1: 도와줘!
5: 어서 가서 구해줘야 해!
2: 구중 루프 발사!
1: 잠깐만! 나 높은 곳이 정말 무서워! 내려줘!
2: 조금만 잡아!
0: 움직이지 마! 안 그럼 더 흔들려!
1: 안 돼!
2: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3: 어딘가에 분수를 잠글 밸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자!

0: 귀엽기도 하지.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워주려는 거니까.
1: 됐어. 이제 분수가 멈출 거야. 물이 안 나. 어, 잠깐. 어? 해피가 어딨지? 해피! 응? 해피! 어? 어? 얘들아, 혹시 해피 못 봤어? 해피가 아무데도 안 보여.
2: 어?
1: 해피! 걱정했잖아, 해피. 어? 모두 어서 피해!
0: 이 녀석 이름은 퓨리야. 내 비밀 무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1: 안 돼.
0: 준비됐지, 퓨리? 연습한 대로 해봐. 네 숨겨진 능력을 뽐내는 거야.
1: 안 돼. 이거 나.
3: 나 놀이기가 아니라고.
4: 골드보이, 보트를 내려놔.
0: 그래, 그럼. 하이야.
3: 도와줘.
5: 안 돼.
4: 모션캠 발사.
1: 이 상태로는 오래 못 버텨!
0: 보트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퓨리와 싸워 이겨야 할 거야.
5: 거기! 방법을 생각해봐!
4: 섀도우 스피드! 잡았다! 해피! 돌아왔구나!
5: 야호!
1: 좋았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3: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1: 거기! 해피의 구조기능 버튼을 눌러!
4: 어? 해피, 부탁해!
3: 이제 살았다! 고마워, 얘들아!
5: 야, 정말 대단했어, 해피!
4: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뿐이야!
0: 채, 귀찮게 됐네! 오늘은 내가 봐준다!
4: 리엔과 해피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준비됐어?
6: 그럼 물론이지.

0: 스냅, 도와줘서 고마워.
1: 별 말씀을. 싱가포르의 멋진 풍경도 찍고 아주 즐거웠어. 알았어, 네 사진도 찍어줄게.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 비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6: 무서운 걸
8: 이제 써내야 할 시간.
9: 뇌를 바꿀 것인지.
10: 예술이 뭔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우주 여행.
2: 화창한 오후, 도리가 정류장에서 타요를 기다리고 있어요.
1: 우와, 정말 신기하다.
3: 도착했습니다.
1: 어? 타요.
3: 네, 안녕.
1: 이것 봐 타요. 진짜 멋지지?
3: 우와, 우주에 관한 책이구나.
1: 응, 우주엔 별이 이렇게 많대. 그리고 달에 갔다 온 사람도 있어.
3: 이야, 정말 근사한데.
1: 타요, 나도 우주여행 시켜주면 안 돼? 넌 어디든 갈 수 있잖아.
3: 아이, 뭐? 우주라고?
1: 어, 나 우주여행 꼭 해보고 싶거든. 달나라도 가보고.
3: 하지만 둘이야, 나는 버스라서 우주까진 갈 수 없어.
1: 정말? 아쉽다. 아, 저 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딱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다. 어? 저건
3: 둘이야.
1: 어? 타요. 무슨 일이야?
3: 너랑 우주여행 가려고 왔지.
1: 뭐? 정말이야?
3: 자, 도착했습니다.
1: 어?
4: 어서 둘이야.
1: 여긴 정비소잖아. 우주로 간다며.
5: 걱정 마, 둘이야. 지금부터 신나는 우주여행이 시작될 테니까.

0: 놀이 완료!
1: 우와! 둘이야, 어서 타! 응? 좋았어! 그럼 신나게 우주로 출발!

0: 녀석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1: 응? 언제 이런 그림을 그렸지?
2: 둘이는 정말 우주를 다녀온 걸까요? 신나고 재미있는 환상의 우주여행 함께 떠나봐요.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게 동해 문화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2: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3: 한 250억 했고요.
4: 매출이 13억?
2: 한 50억. 한 10억대 정도 보시면.
5: 예쁘죠? 보라꽃이 활짝 폈잖아요.
6: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섞었지.
7: 우와!
8: It's magic.
9: 맛있지?
10: 감사합니다.
11: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12: 이길 바로 그자라 나 아스날게 취한데.
13: 오,

봐봐.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주룩주룩.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E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대학 10곳 가운데 8곳은 사립대학입니다. 그동안은 고등교육의 큰 축을 지탱해 왔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속에 특히 지역 사립대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와 변화가 필요할지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상생의 해법을 짚어봅니다.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민현 인제대 총장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사립대학이 정말 우리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는 시선이 좀 엇갈리는 면이 있는데,
1: 네.
0: 사립대에 대한 공적 지원은 왜 필요할까요?
1: 예, 저는 그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사학에 대한 시혜나 보조로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그런 고등교육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립대학이 설립 주체는 비록 민간이지만 수행하는 기능은 공적 기능이기 때문이죠. 교육기본법에서도 그렇고 또 사립학교법 역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함께 공공성 제고를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은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공급자라고 생각합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190개 사립대학이 있는데 총 있는데 그중에서 151개가 사립대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아시다시피 인재 양성이라든가 연구, 지역 발전을 떠받치는 공적 체계인데 그큰 축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을 지원해서 배제한다면 이는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사립대학이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며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립대학이 무너지게 되면 피해는 대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지역 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전체로

0: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인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한 운영을 단순히 메워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립대학이니까 지원하지 말자도 적절치 않지만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자도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소유의 공공성이 아니라 기능의 공공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국가는 사립대학을 공공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로 보고 투자하되, 또 사립대학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투자에 대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런데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도 하죠. 지금 정부의 대학 지원이 주로 이 거점 국립대에 맞춰져 있는 면이 있는데, 그다음에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지역의 사립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0: 뭐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일단 거점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 사립대학을 주변화한다거나 또는 하위 파트너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내에서 사립대학은 거점 국립대와는 경쟁하는 존재도 아니고요. 또 거점 국립대의 보조 역할을 하는 기관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역 곳곳에서 촘촘하게 지탱하는 교육산학협력이라든가 지역정주의 기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거점 국립대가 대형 연구라든가 대학원 또 전략산업의 거점 역할을 한다면 지역 사립대학은 그 지역의 특징적인 분야, 즉 보건, 복지라든가 관광, 문화라든가 스마트 제조, 농생명 콘텐츠 등 특성화된 실무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지역 사립대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지역 사립대학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장학금이라든가 현장 실습, 또 계약학과, 창업 지원, 지역 기업 공공 교육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커넥션을 만들어 주어서 지역에 남아야겠다는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려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는 평생 교육의 중심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재직자라든가 경력 발전자, 외국인 유학생,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 직업 교육 플랫폼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거점 국립대가 지역의 심장이라면 사립대학은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 같다고 봅니다. 그 심장만 튼튼하고 모세혈관이 막히면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없듯이 거점 국립대만 강화하고 지역 사립대학이 무너지게 되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설립 유형 중심이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 능력과 지역 기여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지역의 모세혈관으로서 구석구석에 피를 돌게 하는 역할, 이런 걸잘 하려면 결국은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할 텐데,
0: 그렇습니다.
1: 이런 맥락에서요, 이 사촌기업 차원에서 현행 이 등록금 규제에 대해서 헌법 소원 추진하신다고요.
0: 예,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대학의 자구 노력은 이미 저는 상당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등록금 규제가 계속되었고요. 약한 17년 정도 되었죠. 대학들은 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첨단 교육 인프라 투자, 학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른바 반값 등록금은 수치상으로는 이미 상당 부분 실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율이 5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의 절반 이상을 이미 대학과 사회가 함께 분담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확보된 재원을 학생 복지라든가 교육 여건 개선, 첨단 AI 교육 환경 조성 같은 투명하게 재투자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등록금 자율화에는 당연히 사립대학의 책무성, 투명한 재정 운영이라든가 합리적 대학 운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도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재정과 같은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헌법 소원은 현재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요. 회원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재정만큼이나 또 중요한 현안이 이른바 구조개혁 문제일 텐데, 오는 8월이죠. 이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좀 한계 잃은 대학에 대해서 퇴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인데,
0: 그렇습니다.
1: 지금 대학가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사실 대학교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반반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우리 사촌기업에서

0: 그래서도 총장님들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의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필요성은 그 한계대학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든가 지역인구 유출 또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 겹치면서 일부 대학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회생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대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과 또 기능 전환이라든가 퇴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립대학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법이 회생을 돕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폐교를 빠르게 정리하는 법으로 운영될까 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 대학이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되는 그 순간 신입생 모집이라든가 교직원들의 사기 또 지역사회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생 가능한 대학도 오히려 회생 불능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경영위기 대학 지정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재정 지표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역할이라든가 특성화의 가능성 또 학생 보호 계획 또 법인의 자구 노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실질적인 회생 지원 계획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 저리 이용자 등등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지자체 등과 함께 같이 이런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또 학생과 가장 중요한 학생과 교직원 보호가 또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뿐만 아니라 전공 연계라든가 학점을 인정해 준다든가 또 장학금 승계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뭐 임금이라든가 퇴직금 또 재취업 등등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사립대학의 위기는 지역과 우리 고등교육 전체가 함께 풀어야 될 과제인데요. 그 해법이 학생과 지역의 미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회장님 오늘 말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이달 말이면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이 모두 공개됩니다. 여기에 6월이 시작되자마자 올해 대입의 나침반이 될 모의평가도 치러지는데요. 한마디로 상반기 입시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울 면목고등학교 이재영 선생님과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당장 오는 30일이면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이 뭐 대부분은 베일을 벗게 되는데 어떤 걸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까요?
2: 네,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락에 직결되는 전형 요소의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합격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집 인원의 증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 교과 성적 계산 방식의 변화, 그리고 면접이나 논술 같은 대학별 구사 일정 등은 최우선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세 이동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수시는 6번의 카드를 쓰기 때문에 목표 대학 하나만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들의 요강을 함께 묶고 비교해야만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작년 시행 계획 이후 새롭게 반영된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대학의 큰 변화는 1년 전에 발표됐지만 구후 교육정책이나 학사제도 개편 등이 발생한 경우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사제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지역에서 의학계열 희망자라면 이러한 변동사항이 요강이 어떻게 담겼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인프라와 복지 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요강에는 학사제도, 장학금 혜택, 기숙사 수용률 등 대학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합격 후 실제 진학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환경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주체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0: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특히 합격선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모집 인원 그리고 최저 기준,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 입시 결과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2: 네, 모집 인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는 지원자들의 심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모집 인원이 감소하면 경쟁률이 상승해 합격선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감소폭이 과도하여 선발 인원이 소수에 불과할 경우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심리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최종

0: 합격자들의 성적 편차가 예상외로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되면 합격선이 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역으로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부족한 내신이나 서류를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 오히려 특정 전형으로 지원자가 몰리고 합격선이 상승하는 이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년 전 한양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추천형을 신설하였을 때 이런 심리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모집인원 증감이나 최저 기준의 변동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폭이 실제 수험생들에게 어떤 지원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가설을 세워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시 6장의 지원 카드를 전략적으로 균형 있게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다음으로 이 구체적인 전형으로 들어가서 학생부 교과 전형 짚어볼 텐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 보고 내 내신 등급이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지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0: 맞습니다.
1: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0: 네,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 내신 등급의 평균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학마다 과목별 반영률도 다르고 등급 간 점수 차이도 제각각이며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식도 다릅니다. 따라서 대학별 교과 반영 기준이 적용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평균 등급이 경쟁자보다 낮더라도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라 점수가 뒤집히는 역전 현상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기업 어디가 교육청 또는 소속 고교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환산 점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학이 발표하는 전년도 입시 결과 역시 이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환산 점수와 대학의 발표 점수를 비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입결은 올해 대입 환경이나 바뀐 전형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이므로 올해 환경과 변경 사항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네,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0: 네, 맞습니다.
1: 나타나잖아요. 자, 똑같은 학과에 지원했는데도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런 결과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은 숫자가 아닌 학생의 역량을 읽어내는 정성평가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화된 교과 등급만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이뤄낸 교육 환경과 학업의 맥락을 함께 고려합니다. 수험생이 지원 전공과 관련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수업 및 학교 활동에서의 탐구 역량과 공동체 의식, 진로 역량 등이 어떻게 발현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등 다양한 고교형의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 등급이나 70% 컷을 그대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의 함정이나 통계적 착시에서 벗어나 그 수치들이 어느 고교 유형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대학별로 발표한 입시 결과와 함께 본인이 소속된 고교 선배들의 실제 학불 데이터나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대기업이나 교육청 진학 프로그램에 쌓여 있는 구체적인 표본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지원 범위를 가늠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안전한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이제 모집 요강까지 공개되면 시간 정말 빠르게
0: 맞습니다.
1: 갑니다. 6월에는 또 시작하자마자 모의평가
0: 네.
1: 치러지는데요.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모의평가 결과와 또이 수시 모집 요강을 어떻게 연결 짓느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6월 모의평가는 우선 단순한 교육청 주간 학력평가나 사설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수능 실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주관하고 재수생 등 N수생들이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올해 첫 시험입니다. 즉, 올해 수능의 실제 영향을 미리 엿보고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가늠자입니다. 따라서 연습 삼아 본다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고 전날 컨디션 관리부터 당일 쉬는 시간의 마인드 컨트롤까지 완벽한 실전 수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아쉬움을 내려놓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6월 모평 결과를 수시경과 연결하는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서 어느 대학까지 지원 가능한지, 이른바 정시 지원 가능성을 도출해야 합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시 지원 가능성이 곧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하는 마지노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부 중심의 내신 경쟁력과 모의고사 중심의 수능 경쟁력을 객관적인 조율에 올려놓고 냉철하게 무게를 달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중 나에게 가장 유리한 주력 전형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최종적인 수시 지원의 뼈대를 단단하게 완성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먼저 대학별 요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6월 모의평가 기반으로 내 객관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역량이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5월 19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995.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고생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예진의 힘이 될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양양의 첫줄 남대천. 벚꽃과 함께 시작되는 봄의 첫 페이지는 낭만과 즐거움 가득한 축제가 장식하고, 그 물길 따라 닿은 양양 오일장.
4: 언니야 데려가세요. 꼴뚜기도 헷갈이에요. 엄마 이거 봐, 이거
5: 좋아. 아담이 보고 사는 거 엄마 이런 마가니야.
3: 제철 맞은 먹거리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고.
6: 이게 전어나무입니다. 전어나무. 노선에서 나오는 자연산 나무입니다.
3: 추억의 풍경들도 만날 수 있죠. 그럼 이제 양양 봄나들이 떠나보실까요? 양양의 봄은 남대천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양양읍입니다. 매년 4월 만개한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남대천의 벚꽃길. 양양의 젖줄 남대천은 영동 지역의 하천 가운데 가장 맑은 강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하구에는 연어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어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하구에 봄이 닿으면 양양 최고의 벚꽃 명소로 거듭납니다. 이때 열리는 축제는 벚꽃과 연어를 주제로 하는 생태 친화적인 행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봄의 설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7: 2025 양양 생생축제는 연어와 벚꽃이 만나는 봄, 양양의 봄을 여는 축제로서 1960년대부터 진행해온 연어 치어 방류 행사를 일반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3: 남대천은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연어들의 70% 이상이 돌아오는 곳으로 연어의 고향이라 불리죠.
7: 저희 양양 남대천은 국내 최대 연어 회귀 하천입니다. 연어를 오늘 방류를 하면 가을에 태평양을 건너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곳 양양 남대천은 그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생명의 시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 이제 본격적으로 벚꽃길이 안내하는 행사장으로 가보실까요? 특히 생태체험 부스가 어린이들에게 인기라네요. 연어 인형 만들기, 펜던트 제작 등 즐길 거리가 아주 넘쳐납니다.
8: 여기 소금무차 이제 있잖아요.
9: 오늘 뭐가 재밌었어요?
10: 다 재밌었어요.
9: 아, 그 중에서도 어떤 거 했어요 오늘?
10: 아기 연어 보내주는
8: 아기 연어 방류하고 다슬기 던져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저희 아들이 마술쇼랑 체험 프로그램 다 좋아하네요. 지금까지 다녔던 그 지역 축제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11: 자, 뛰세요. 오케이, 뛰세요. 오케이.
3: 아니, 여기에는 왜 모여있대요? 연어 멀리 뛰기 대회를 한다고요? 과연 우승은 누구?
12: 아기 연어 멀리 뛰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13: 1등하셨어요?
12: 아, 정말 유익하고 가족과 하루 종일 즐기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어요.
14: 하고 네, 다들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3: 여기선 연어 보내기가 한창. 몸으로 배우는 자연 사랑은 아마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텐데요. 색다른 체험도 추가. 요 녀석은 철갑상어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양식을 하죠.
4: 우와, 어때? 엄마,
3: 좋아? 쉼 없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축제 현장. 활기찬 봄 기운과 함께 남대천의 생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3: 연어 그리기 사행시 대회.
15: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6: 또?
15: 아기 연어 여기서 영화 보는 게 슬펐지만 재밌었어요.
13: 저는 저기서 새끼 연어 보내기가 재밌었어요.
3: 다들 봄 나들이 나와 하하 신났습니다.
9: 어디 오셨나요?
16: 속초요.
9: 누구랑 오셨나요?
17: 우리 가족들이랑 친구들은 같이 왔습니다. 상어가 좋았어? 상어?
15: 아니, 상어 무서웠잖아. 상어, 그 연어 영화 보는 거 재밌었어요. 아,
9: 양양에 네. 자주 오시나요?
17: 가끔 옵니다.
9: 오시면 뭘 하세요? 뭐가 좋아서 오세요?
17: 양양장에 옵니다.
9: 어떤 게 좋아요? 양양장에?
17: 양양장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맛있는 짬뽕도 먹고.
13: 바이바이.
3: 양양 10경 중 제1경으로 청정수역을 자랑하는 남대천. 이곳 아기 연어가 떠난 자리에 봄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황어인데요. 연어와 같은 희귀성 어류로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남대천으로 온다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알을 낳으러 오는 세 달 동안 잠깐 잡히는데요. 또 그 틈을 놓칠 수 없죠.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강태공이 있습니다. 황어가 올라오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물속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덕분에 낚싯대 들이우는 족족 황어가 올라옵니다.
18: 예, 이 고기가 황어입니다.

0: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이끼가 많지 않고 알을 붙이면 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을 얘네들도 찾는 거거든요.
1: 이게 황어 채비인데, 황어는 산란 때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훌치기 낚시라 해서 그냥 머리고 몸이고 꼬리고 이렇게 걸려서 훌쳐 나오는 낚시를 하는 거예요.
2: 그래서 특별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황어 낚시인데요. 이 손맛 알려주고 싶어 일타 강사로 나선 오방태 씨.
1: 어, 아버님 여기다 이렇게 던져서 탁 치면 돼.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렇지.
2: 와우. 강습 효과인가요? 순식간에 낚인 황어. 처음 하는 황어 낚시라는데 월척을 잡으셨네요. 40분도 채 안 돼 이만큼을
1: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2: 그야말로 황어 풍년입니다.
3: 내 말만 같아서.
2: 요리하는 동안 황어 구경에 나선 사람들.
4: 안 돼요, 저거. 아유, 세상에. 처음 봤어요, 황어들. 처음 보고. 근데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쁜데요? 특이하죠, 생선 색깔로. 양양은 항상 다시 오고 싶은 곳. 가을에는 능이 버섯도 있고 송이 때문에도 오고요. 또 물 있고 바다가 있어서 제일 뭐 오기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새벽에 출발해서 와요.
2: 갓 잡은 황어는 바로 회를 떠서 먹는데요. 이맘때 바다가 아닌 민물에서 잡힌 황어가 맛이 가장 좋답니다. 고기 낚는 손맛 말고 음식 손맛은 어떠실까요?
5: 잘 먹겠습니다.
3: 네.
4: 찍었는데 이런 행운이 없어요.
6: 어떠세요?
7: 환상이에요. 처음 먹어본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4: 정말 쫄깃쫄깃해요. 원래 좀 살이 물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탱탱하고 맛있어요.
5: 와, 쫄깃하고 식감도 좋고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1: 이게 원래 황어가 바다에서 나는 고기가 비린내가 많이 나. 산란하러 올라오는 고기가 비린내가 안 나. 산란하러 올라오는 쑥놈이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어.
5: 아니, 내용 보이시죠?
1: 황어를 위하여.
5: 황어를 위하여. 이름이 참 좋다, 황어.
2: 남대천의 봄날 즐거운 황어 잔치가 열렸습니다. 봄 내음 솔솔 풍기는 곳이 또 있다고요. 그 향기 따라가다 만난 봄을 캐는 신만이 부부.
8: 봄이 되니 뭐 달래도 올라오고 수입 많이 많다. 밥도 달래.
2: 마음도 달래, 봄도 달래.
8: 자연산 달래.
4: 아, 오늘 아주 시커멓겠는데.
2: 이제 산속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데. 와, 뭘 발견한 걸까요? 늙은 뽕나무에 자란다는 황색의 뽕나무 상황버섯입니다.
8: 어디로 와?
4: 엄청 크네.
8: 여기 있다.
4: 뭐 있어?
8: 새끼.
4: 어, 찍을 때 잘 찍어. 뽕 찍지 말고.
2: 귀하신 버섯 등장에 마냥 신난 아내.
4: 세훈이 아버, 이게 저절로 폼이 나오는데? 선글라스.
2: 와우, 벌써 하루 일당 벌었답니다. 아하.
4: 아, 좋다.
9: 지금 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고요. 사이사철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말굽버섯, 상황버섯 이런 종류들, 떡다리 이런 거.
2: 갈 길이 바쁘더라도 봄나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머위입니다.
4: 아, 이렇게 끊으시면 많이 나는구나. 근데 봄나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 내가 더 이뻐 보이지 않나?
10: 나물 맛이 배린다.
4: 이런 영감쟁이는 안 그래.
10: 생각나면 그럼
4: 꼬여야 되나 봐.

0: 곰이 되니까 금색깔이 나죠. 계절마다 좀 달라요.
1: 신철 상버섯이 면역체계, 그리고 뭐 공익보관에서는 이제 암 억제 파괴하는 효과가 있고 종량 여러 가지. 손지지 말고 그렇게 쳐. 옳지.
2: 아 그렇게 아이 부러졌다 그 바람에.
3: 그래도 오늘 수학 100점 만점.
2: 햇살이 좋네. 자. 화산. 아 신난다. 화산. 그래도 묵직하다야.
3: 산이 준 선물 가득 담아갑니다. 자, 남대천 물길 따라 가다 보면 정겨운 오일장을 만납니다. 강원 지역 최대 규모로 설악산 자락과 동해바다, 남대천에서 나는 온갖 것들이 이곳에 모인답니다.
4: 언니야 데려가세요. 꼴뚜기도 헷갈이에요. 엄마 이거 봐, 이거 봐. 아가미 보고 가는 거 엄마 이런 거 아가미. 아가미가 신신하잖아.
3: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설악산 일대에서 나는 임산물이 유명하답니다. 이 양양 오일장에 명물로 통하는 이가 있습니다.
5: 야, 어떻게 된 거야?
6: 얼마인데, 야.
3: 시장에서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라고. 시장 골목 누비며 오늘도 열일하는 양양시장 김다로 상인회장.
5: 나도 이거 반찬 좀 많이 좀 사다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네, 보니까 땡기는 게 많으네. 네. 해가 장사 잘 해요. 예, 예. 예. 어디를 찾으세요? 어디 찾으세요?
7: 백반집.
5: 백반집, 네. 뭐 백반, 뭐 그러니까 뭐 이 저 시장이 그러면은 어느 집이 맛있냐면은 요 집 맛있어요. 예. 아니 그렇죠, 그렇죠. 여기요.
3: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양양 전통시장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데요.
5: 이 양양 전통시장은 전통도 한 200년이 될 뿐더러 지금 이게 천혜의 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시장 못지않게 좀 이게 좀 발전하고 더 사랑받고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오후가 되자 시장 안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더욱 붐빕니다.
8: 밑에는 안 익은 거.
3: 이곳은 10만이 부부가 운영하는 점포. 10년 넘게 찾는 단골도 많다네요.
9: 갈게요. 네,
10: 감사합니다. 네.
11: 엄마 어떤 게 마음에 들어?
12: 마음에 드는
13: 어떤 걸로 마음에
3: 상설시장과 오일장이 같이 운영되는 양양 전통시장. 매월 4일과 9일 오일장이 서는 날은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인다네요.
14: 오늘 좀 어땠어요?
15: 봄이라서 그러는지요. 사람들도 활기차고 그래서 오늘 싹 팔렸어요, 물건이.
16: 오늘 제일 잘 나간 약초가요. 말구버섯도 많이 나가고요.
14: 두루두루.
16: 그다음에 저기 상황도 나가고요. 작년에 딴 당귀, 뭐 도라지 고루고루 나가는데요. 여기 양양장에는 이 자연산만 있어요. 없는 게 없고, 그리고 이 시골 분들이 고장에서 나오는 그 자연산을 싹 갖고 나오기 때문에 물건들이 다양하고요. 또 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친절하시고, 사람들이. 예.
3: 시장 구경의 묘미는 맛집 탐방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양양시장의 별미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죠. 요건 그냥 일반 국수가 아니에요. 각종 버섯으로 육수를 낸 양양의 맛은 바로 능이칼국수.
17: 양양에는 송이가 유명하니까 송이를 한번 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좀 히트 좀 쳐보자 생각해서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능이가 훨씬 잘 나가다 보니까 능이로 쏠리게 됐어요.
3: 예로부터 버섯 순위를 꼽을 때 1, 능이, 2, 송이, 3, 표고라고 한다죠.
17: 첫째, 국물이 구수하고 매일 먹어도 이 능이는 안 물려요. 그래서 버섯 중에서 능이가 가장 영양가가 많다고 해서 1, 능이라고 불리워요. 또 능이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영양가가 좋은 게 많다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3: 과연 양양 능이로 만든 칼국수

0: 국수는 어떤 맛일까요?
1: 꽃배기요, 꽃배기.
2: 아우, 향 좋다.
1: 아, 좋다.
3: 원래 즐겨 드세요?
1: 네. 예. 단골이요.
2: 단골.
4: 말해 못해요. 그냥 이 자체가 보약이요.
2: 건강해지는 맛.
5: 여기 옹심이 들어간 거네요.
4: 자, 여기 온 김에 메뉴 하나 추천 더요. 쫄깃하고 구수한 감자 옹심이, 더 구수한 누룽지 추가, 푸짐한 누룽지 감자 옹심이 완성.
6: 너무 양이 밝아서
7: 잘 먹었습니다.
6: 감사합니다.
4: 양양 오일장에서 갓 나온 봄을 맛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튀김 맛집. 그런데 흔한 튀김이 아니라 제철 산나물로 튀긴답니다. 아니,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데 향긋한 봄나물을 튀기니 이거 뭐 게임 끝?
1: 이게 지금은 전어나물입니다. 전어나물. 논속에서 나오는 자연산 나물입니다. 자, 산나물은 제가 거의 채취를 다 하고, 이게 나물 같은 거의 다 100% 자연산입니다.
4: 깊은 산속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전어나물입니다. 전과 튀김으로 계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8: 튀김 재료가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4: 싱그러운 봄이 여기 있습니다.
8: 제철 산나물 전입니다. 아주 맛 좋네요.
9: 감사합니다.
8: 아유.
4: 예나 지금이나 설악권 최고의 유서 깊은 양양 오일장. 그렇다 보니 대를 잇는 점포들도 많은데요.
10: 이게 저 설탕이 없는 거라서 되게 연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물리지 않고 좀 질리지 않게 그런 거를 좀 많이 아버지가 연구하셨고 네, 그거를 좀 제가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21살 군대 이제 전역하고 나서 되었으니까 제가 지금 2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때가 되면은 재밌게 놀고 싶네요.
4: 양양장엔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명물이 있습니다. 문을 연 지 올해로 60년째인 대장간이죠. 하하, 정말 오랜만에 보는 대장간 풍경이네요.
11: 지금 뭐 만드시는 건가요?
12: 지금 낫을 만들고 있어요. 목낫. 나무를 치는 낫이에요.
4: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둔 대장간은 낫, 호미, 괭이 등 각종 농기구를 만드느라 정신없답니다.
11: 되게 바빠 보여요. 대장장이는 항상 바쁘죠. 이 주변에 대장장 또 있나요?
12: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는 없고요. 고성, 간성, 속초, 양양, 주문진, 강릉 통틀어서 저희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 농기구를 쓰시다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수리하러 여기 멀리에서 여기까지 와주시는 거죠.
4: 한 100살이 넘는 세월, 묵묵히 천을 두드렸던 대장간. 그 시간을 함께한 단골도 많죠.
13: 해달라 오셨나 보다.
14: 네. 아니요, 사장님은요?
13: 바쁘세요, 지금 사장님이. 저희 거 하려고.
14: 전에는 아버님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아들분이 하지요.
13: 예.
14: 저 삼척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삼척에도 칼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칼이 쇠가 좋더라고.
13: 여기가 쇠가 좋다고 유명해.
4: 예. 15년 전 아버지의 권유로 대장간 일을 배운 김정태 씨. 아직 천수받을 아버지의 기술이 많지만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장간을 물려받았답니다.
15: 지금도 대장간이 얼마 없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없어질 거다. 그리고 네가 아버지의 대를 잇지 않으면 영동지방에는 이제 대장간이 없어진다.

0: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6개월 이상 고민을 하다가 데려오게 됐습니다.
1: 매일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기며 쉼 없는 매질과 당금질로 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대장간을 통해 인생이 바뀐 것인데요.
0: 서울에 있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독한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이. 근데 제가 여기 내려온 다음에 아는 형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한 3분간 미친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빠져서 아, 왜 자꾸 웃으시냐 그랬더니 눈빛이 선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양은 사람을 좀 무장해제시키는 그 정도로 좀 포근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버지의 명성과 자부심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대장장이 김정태 씨.
2: 저희 시칼 요만한 게 25,000원이에요.
3: 아버님보다 더 받으시네.
4: 아유, 아버지가 더 비쌌어요. 제가 싸게 한 겁니다.
3: 아버님한테 저 3만 원씩 해가지고 갔는데.
4: 3만 원씩?
3: 예.
4: 제가 다시 따야 되는 거죠.
0: 저는 쉬지 않고 노력을 할 거고 뭐 아버지 못지않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 그게 제 꿈입니다.
1: 양양의 봄날이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0: 아니 근데 그 사장님 뭐 식사 하나 좀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0: 이 족발이 이제 가격대도 다양하지만 이 맛이 좀 독특해요. 이 가마솥 통닭하면은 또 이 양양 전통 시장의 그 오육장의 명물이에요. 아주 식욕이 땡기죠. 보면은 이게 50년 동안을 이걸 하시면서 그 돈 다 벌어가지고 그거 어디다 놨어?
2: 애들 공부식이고.
0: 아니 남는 돈을 어디다 내밀냐? 그건 나한테 살짝 얘기를 해.
2: 은행에 있지.
3: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4: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5: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4: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6: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름은 이제 거의 끝났죠. 가을에 한 학기가 다가오고 체중 불리기는 절정을 지났습니다. 알래스카 불곰들의 마음은 점점 다급해지죠. 동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잠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가 아니죠. 카트마이 국립공원들의 곰은 연어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끝난 뒤에도 먹잇감을 찾아야 합니다. 꾸준히 먹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생존 게임은 마라톤을 닮았죠. 그 생존 게임이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목표는 내년 봄까지 살아남기. 그리고 빅베어 챔피언의 영광이죠. 덜 날리는 접전이 예상되는 3라운드. 알래스카에서 가장 식탐 많고 가장 똑똑하고 배짱 좋은 곰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름과 작별을 거한 선수들, 시간과의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먹잇감이 나날이 줄어들죠. 연어 회기는 거의 끝이 났고 풀은 양분이 점점 적어지고 다른 먹잇감들도 자꾸 자취를 감춥니다. 거구들한테도 1칼로리 1칼로리가 소중해졌죠. 동면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빅베어 생존 게임의 결승점이 다가오고 있죠. 1회 대회 우승은 누가 차지할지 궁금하네요. 그래, 잘하고 있어. 닥치는 대로 먹는 거야. 90일에 걸쳐 1, 2라운드 경기를 치른 곰들은 60일간의 3라운드에서 생존 적합도를 보여줍니다. 챔피언은 빅베어 점수로 가려지죠. 첫 번째 항목은 덩치. 출전곰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소모 열량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지능이죠. 대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근육에 걸맞은 두뇌를 가진 곰은 누구일까요? 알래스카의 거친 자연에서 살아남으려면 훌륭한 판단력과 지혜도 필요하죠.

번째 항목은 배짱입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죠. 빅베어 챔피언이 되려면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1, 2라운드처럼 세 항목 모두 만점이면 총점 100점을 받죠. 3라운드에서 최고점을 받으면 제1회 빅베어 생존 게임 챔피언이 됩니다. 동면 시작까지 남은 기간은 60일. 2라운드를 통과한 선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곰들은 카트마이 국립공원 세 지점에 흩어져 있죠. 가장 유명한 곳은 브룩스 폭포입니다. 다른 두 곳은 지오그래픽 하버, 강 하구와 이어지는 할로만이죠. 할로만은 평온합니다. 아, 뭐 대체로 평온하다는 얘기죠. 이 선수는 쿼드맘, 술래잡기가 아니라 사냥을 하는 중입니다. 성공이네요. 다른 지역보다 연어 사냥이 쉽긴 하죠. 새로운 연어의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찾아오는 연어와 같은 종인데 할로만에선 7월 초에 회기가 시작되고 8월이 절정이죠. 처음엔 연어를 잡지 못해 쩔쩔맸는데 그새 능숙해진 걸 보니 흐뭇하네요. 몇 마리는 자식들한테 넘겨주면 더 좋겠죠? 라파엘로를 비롯한 네 녀석 말입니다. 어머님, 자녀들 잊으신 건 아니죠? 물고기 독식도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동면에 필요한 열량을 쌓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양분이 부족하면 꼬마들은 모유로 보충을 할 테고, 그럼 어미의 열량 소모가 심해지죠. 연어를 독식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미곰은 균형 감각을 발휘해야 하죠. 쿼드맘 역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균형을 잃어도 참사가 벌어질 수 있죠. 팬이 많은 볼드페이스도 어미곰입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라쿤을 잘 보살펴왔죠. 라쿤은 여전히 어미 껌딱지입니다. 2라운드를 가까스로 통과한 볼드페이스 모자는 동면에서 살아남아 내년 봄을 맞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하지만 연어가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새끼 두 마리를 잃었지만 위안거리는 있죠. 라쿤한테만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소모되는 열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엔 열량을 지나치게 많이 쓰네요. 어머님, 힘들게 쌓은 덩치 점수 다 깎여요. 진정하세요. 쌓아둔 피하지방으로 겨울 나야 하잖아요. 차라리 길목을 찾아서 가만히 기다리라고요. 이럴 땐 머리를 써야죠. 라쿤도 실망했나 봅니다. 어미한테서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녀석인데 자리를 뜨네요. 볼드페이스, 긴장을 늦추면 안 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마무리까지 잘해야 둘이 같이 내년 봄을 맞을 수 있어. 이번엔 지오그래픽 하버입니다. 빅보이는 곱사 연어떼 덕분에 포식을 이어가죠. 먹잇감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주네. 비결이 뭐야, 빅보이? 그래, 전부 자연의 섭리이긴 하지. 지오그래픽 하버엔 두세 차례나 연어떼가 밀려듭니다. 종에 따라 산란 시기가 달라서죠. 마지막 회기는 곱사 연어. 빅보이가 신나게 먹는 종입니다. 몸짓만큼 바보 같았던 빅보이는 2라운드를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죠. 두 번째로 진출한 영역에서도 우두머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포식을 했죠. 하지만 마법사도 연어 회기를 영원히 이어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빅보이, 다음엔 어떡할 거야? 생각해둔 거 있지?
너 똑똑하다고 잔뜩 광고해놨는데 결승선 코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 뭐? 연어부터 먹고 생각한다고? 무슨 수를 내긴 할 거지? 느긋한 척 해놓고 갈팡질팡하게 없기다. 나도 체면이 있다고.

브룩스 폭포도 가보겠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은 것 같죠? 아, 완전히 똑같지는 않네요. 리조하고 스카페이스입니다. 데날리, 블론드 이어스도 보이는데 넷 모두 하류 쪽에 모여있죠. 연어 시즌이 끝나가는 무렵이라서 각자의 지정 낚시 포인트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얼마 안 되는 연어를 찾아다니는 중이죠. 예년이면 홍연어철이 끝났을 시기. 하지만 올해는 회기가 늦게 시작됐으니 남은 연어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는 겁니다. 폭포의 베테랑들은 은연어도 사냥하죠. 늦여름에 이 폭포를 거쳐 고향으로 돌아가는 종입니다. 두 종의 연어가 타깃이기 때문에 곰들은 사냥 생각뿐이죠. 리조는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화가 잔뜩 났네요. 혼자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열량 소모만 커진다고. 블론드 이어스, 지금은 좀 참는 게 좋지 않을까?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리조는 친구하고 장난칠 기분이 아니라네요. 어, 잠깐, 저게 뭐죠? 리조한테 큼직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더 까칠한 이유가 바로 저 흉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도 리조는 진짜 중요한 걸 잊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깊지는 않죠. 브룩스 폭포에는 부상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승승장구하는 곰이 드물지 않습니다. 블론드 이어스가 몇 년 전에 낳은 보이도 이 폭포에 처음 왔을 때는 두 앞다리를 모두 쓰지 못했죠. 블론드 이어스는 악착같이 아들을 먹였고 시간이 지나며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보이죠. 자신만만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연어를 신나게 먹어치우네요. 어미도 신나게 연어를 삼키죠. 역시 그 어미의 그 아들이네요. 리조가 뭔가를 봤습니다. 힘차게 뛰어들었지만 사냥에 성공하진 못했네요. 그 모습을 스카페이스가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리조를 쫓아버립니다. 도망치는 걸 보니 뒷다리 상처는 심각하지 않네요. 신경은 좀 날카로워졌지만 리조는 부상에도 끄떡없이 사냥을 이어갑니다. 블론드 이어스, 리조 보면서 고소하다고 웃은 거야? 리조도 드디어 큼직한 물고기를 잡은 것 같네요. 배짱에 덩치 점수도 추가했으니 결과가 나쁘지 않죠?

칼로만의 볼드페이스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강에서 연어가 잘 잡히지 않자 바다로 낚시 포인트를 옮겼죠. 위험 부담이 큰 결정입니다. 바다 자체는 그리 위험하지 않죠. 위험한 건 같은 생각으로 바다에 온 다른 곰들입니다. 경계 대상 중 하나는 이 녀석, 머플드 이어죠. 남이 고생해서 잡은 물고기를 뺏어가는 게 취미인 수곰입니다. 볼드페이스와 라쿤도 머플드 이어가 어떤 곰인지 알아챈 것 같네요. 먹이를 포기하도록 동료를 위협하는 모습을 라쿤이 지켜봅니다. 아직은 겁먹을 거 없어. 녀석은 꼬마곰보다 물고기가 좋대. 라쿤은 불안해하지만 볼드페이스는 마음을 굳혔죠.

넙치를 잡았습니다. 노리던 연어는 아니지만 반가운 먹잇감인 건 틀림없죠. 라쿤의 신경안정제는 먹이였나 봅니다. 꼬마는 먹이를 물고 으스대며 주변을 돌아다녔죠. 그쯤 하면 됐어, 라쿤. 물고기 강도한테 들키면 귀한 먹이 빼앗긴다고. 더한 일도 당할지 몰라. 아휴, 엄마가 뒤를 지켜주네요. 볼드페이스가 머플드 이어의 앞을 가로막았죠. 힘든 여름을 보냈기 때문에 모성 본능이 더 강해졌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체중 불리는 계절이 서서히 막을 내리는 시기. 볼드페이스는 라쿤의 독립심도 점차 키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라쿤은 여전히 겁이 많죠. 그래도 독립해야 할 시기는 서서히 다가옵니다. 혼자 살아가는 기술을 하나씩 터득해야 하죠. 여름이 막을 내렸습니다. 카트마이 국립공원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죠. 피하지방을 축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곰들도 잘 압니다. 이 무렵 곰들은 섭식항진이라는 상태에 돌입하죠. 섭식항진은 쉬운 말로 과식, 먹고 먹고 또 먹어 치운다는 뜻입니다. 호르몬의 작용으로 곰들은 배가 부르다는 걸 느끼지 못하죠. 피자 한 판을 다 먹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곰은 그런 죄책감을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호르몬들의 작용에 더해 코르티솔 수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양분을 충분히 축적하려고 노력할 때는 스트레스도 심해집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쉽게 거칠어지죠. 그런 점은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혹시 우리도 인간의 탈을 쓴 곰 아닐까요? 큰 곰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열량을 축적하는 이유는 6개월이나 이어지는 단식에서 살아남아야 해서죠. 자, 생물학 공부는 이쯤 해두고 대회로 돌아가 볼까요? 출전 선수들은 초가을을 맞아 어떻게 먹이를 찾고 있을까요?

지오그래픽 하버부터 가보죠. 아, 빅보이는 여전히 선전 중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파이팅! 나날이 체구가 커지는 곰은 빅보이만이 아니죠. 섭식강지는 모든 곰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은연어 회기는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죠. 은연어는 이곳으로 돌아오는 연어 중 산란 시기가 제일 늦은 종입니다. 은연어가 사라지면 물고기 사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연어 회기가 끝나면 일부 곰은 뭐가 됐든 다른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그래, 메인 코스를 다 먹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기는 하지. 지오그래픽 하버의 낚싯감이 급감해 빅보이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 위치를 지키며 다른 곰들과 싸우거나 다시 떠돌이 무사처럼 길을 떠나 먹잇감 많은 곳을 찾아야 하죠.

칼로만의 볼드페이스입니다. 잘 지냈어? 너도 섭식 항진 덕분에 잔뜩 먹었지? 지오그래픽 하버와 다르게 할로만에서는 9월에 접어들고 한참이 지나도 연어떼가 계속 산란을 하러 돌아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여름을 보내고 볼드페이스 모자는 마음도 배도 풍요로워진 것 같네요.

호르몬은 쉬지 말고 먹으라고 시키지만 공은 훗날을 대비해 먹이를 숨겨두기도 하죠. 그럴 줄 알았어, 볼드페이스. 나중에 먹으려고 뼈다귀 묻어두는 강아지 같은걸? 아니, 네 머리 긁어줄 생각은 없어. 차라리 산란도 하기 전에 죽은 은연어 장례나 치러줄래? 너도 한마디 해, 볼드페이스. 아, 싫다고? 알았어, 다른 곰 찾아볼게. 은연어 묻은 곰 손드세요. 어? 볼드페이스, 12시 방향에 적출현! 식량 저장의 문제는 물고기 썩는 냄새에 한럼 안에 굶주린 동물들이 몰려든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게 해변의 청소부,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너희들, 볼드페이스 얕보면 안 돼. 화나면 엄청 무서운 곰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볼드페이스의 생선 창고는 다른 곰의 눈길까지 끌고 말았습니다. 두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라쿤 일병, 진지를 사수하라. 일병, 볼드페이스 장군 뒤를 지켜라. 해변에서 맞서 싸우고, 들판에서 맞서 싸우고, 시가지에서 맞서 싸우고, 언덕에서... 아, 그게 아니잖아. 물고기를 파내면 어떡해. 라쿤! 아하, 못 말린다니까. 나중이라는 개념이 없나 봅니다. 볼드페이스는 어미답게 멀티태스킹 전문가죠. 새끼를 야단치면서, 묻어둔 생선을 지키면서 창고를 수리합니다. 아, 라쿤은 여전히 어미 말을 듣지 않네요. 묻어둔 물고기를 꺼내기 바쁩니다.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는 라쿤. 이런 아들한테 볼드페이스는 참을성과 자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볼드페이스, 묻어둔 식량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정말 몰랐어. 이 순간을 후회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길러야지. 브룩스 폭포로 돌아왔습니다.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죠? 24시간 연어 뷔페가 열렸던 곳이었는데 데날리, 스카페이스, 리조, 블론드 이어스만 남아서 물고기를 찾습니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끝은 나게 돼 있으니까요. 브룩스 폭포에서는 홍연어와 은연어의 회기가 사실상 끝났다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자연의 섭리야. 너희도 알지? 연어는 사라졌지만 대날리는 여전히 물가를 순찰합니다. 숨어있는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릴 때 다들 원리를 찾아라 해보셨죠? 스카페이스는 장기자랑에 나가려고 연습 중입니다. 물고기를 수면으로 밀어 올리려고 자쿠지 구역에서 탭댄스를 추고 있죠. 녀석들의 투지가 엿보이는 행동들입니다. 대부분의 곰은 더 쉬운 낚시 포인트를 찾아갔죠. 더 푸른 초원을 찾아가는 늑대처럼 떠났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너희도 가을 채소 샐러드 먹을래? 알았어, 고집이 세네. 투지와 고집으로 무장한 폭포의 곰들, 여름에 따놓은 점수로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3라운드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출전 선수들은 닥치는 대로 뭐든지 먹어치우는 중이죠. 최종 라운드의 반환점을 돌기 전에 중간 성적 잠깐 확인할까요? 우승 후보들의 순위가 궁금하네요. 아시다시피 덩치 항목은 50점, 지능과 배짱은 각 25점이 만점입니다. 세 항목이 만점이면 총점은 100점이죠. 대날리의 점수는 여전히 높습니다. 만점 가까운 덩치 항목이 1등 공신이죠. 빅보이는 순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세 항목 모두 골고루 고득점을 해서 대날리와 동점이 됐네요.

골드페이스의 선전도 눈에 띕니다. 식량 창고를 만들며 지능 점수를 높였고 덩치 항목도 고득점에 성공했죠. 이 정도면 빅베어 챔피언 자리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겠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리조와 스카페이스, 블론드 이어스도 착실하게 점수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빅베어 챔피언이 되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죠. 세 녀석은 그걸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출전 시간이 쌓이며 허드맘도 점점 나아지는 중입니다. 덩치 점수는 놀랍네요. 다른 두 항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크호스가 우승 후보들을 꺾는 파란을 기대해보죠. 결승점이 코앞입니다. 선수들의 점수는 막상막하. 남은 기간은 30일이죠. 공지 나갑니다. 이제 새끼 곰들도 선수 명단에 올릴게요. 어른처럼 대결을 펼치는 거죠. 꼬마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채점하니까 정정당당하게 싸워주세요. 카트마이의 10월은 폭풍으로 시작됩니다. 무시무시한 폭풍이 강타했죠. 대자연이 힘을 뽐내면 선수들은 고달파집니다. 차가운 빗방울과 강풍이 해안에 휘몰아치죠. 베테랑 곰들한테도 견디기 힘든 시기입니다. 힘내 친구들, 쉽지 않다는 거 처음부터 알았잖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버텨야 해, 알지? 폭풍보다 더 싫은 건 폭우로 물고기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사냥이 더 힘들어지죠. 하지만 계속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초에 이렇게 강한 폭풍이 불면 겨울이 빨리 올 수 있죠. 그럼 열량 쌓는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곰들한테는 불길한 전조죠. 전조는 현실화될까요? 아, 다행이 아니었죠. 대자연이 곰들한테 자비를 베풉니다. 등골이 서늘했는데 다행이네요. 아니, 난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집에 있을게. 폭풍은 소강상태지만 베테랑 곰들은 먹잇감이 예년보다 일찍 바닥날 걸 예상하고 있죠. 1칼로리 1칼로리가 중요합니다. 잠시 중단됐던 낚시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죠. 곰들의 열량 축적을 막는 최대 문제는 연어 회기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연어들도 그 정도면 오래 버텼죠. 이제 출전 선수들은 내륙에 복잡하게 나 있는 물길에 기대를 겁니다. 부족한 양분을 채워줄 먹잇감이 있기 때문이죠. 산란을 마친 연어들은 기력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이런 호수엔 연어가 잔뜩 떠내려오죠. 똑똑한 곰들한텐 짭짤한 보너스입니다. 이런 곳의 연어는 통에 갇힌 물고기 같죠. 굵은 지리를 잘 아는 곰들은 식은죽 먹기처럼 배를 채우며 지능과 배짱 점수를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볼드페이스와 라쿤이 좋은 예죠. 볼드페이스는 풀이 우거진 한로만을 떠나서 가을마다 연어가 흘러온다는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도박이긴 하죠. 하지만 챔피언이 되려면 운도 중요합니다. 볼드페이스는 행운을 찾아냈죠. 라쿤은 눈에 띄게 의젓해졌네요. 혼자 호숫가를 돌아다닙니다. 가을 폭풍을 이겨내면서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란 것 같죠? 힘내 라쿤, 너도 챔피언 될 수 있어. 골드페이스는 척척 물고기를 낚아올립니다. 놓치는 법이 없죠? 압니다. 진이 빠져서 반쯤 혹은 완전히 죽은 물고기니까 잡기 쉽겠죠. 천적 가득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을 했으니 남은 힘도 여한도 없을 겁니다. 연어는 이렇게 삶을 마감하고 골드페이스가 포함된 생태계를 먹여 살리죠. 평화로운 풍경에 회방꾼이 등장합니다. 어미와 새끼곰 두 마리네요. 라쿤보다 큰 녀석들인데 반기는 것 같진 않죠?

낯선 곰들이 호수 주인처럼 당당합니다. 오, 흥미진진한 순간이네요. 꼬마들과 라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래들이잖아, 같이 놀아봐. 곰은 낯선 애들하고는 놀지 않나 봅니다. 꼬마들은 어미가 할 법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죠. 경계부터 합니다. 라쿤 혼자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네요. 확실히 성장을 하긴 한 것 같죠? 하지만 볼드페이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미곰을 지나서 라쿤 옆에 서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 자식을 지키려고 나선 어미곰들의 혈투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유혈이 낭자한 뭐 싸우기는 싫다고? 아, 결국 볼드페이스와 라쿤은 기싸움에서 밀려 후퇴를 합니다. 배짱 점수가 조금 깎이겠네요. 연어를 실컷 먹었으니 덩치 점수로 만회되길 바라야죠. 초여름이었다면 볼드페이스는 절대 경쟁자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녀석은 많은 걸 겪었고 라쿤을 위해 안전을 택했죠. 10분 이해합니다. 브룩스 폭포의 곰들은 여전히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베날리, 뭐 하고 있었어? 아, 낚시. 그런데 물고기가 있기는 하냐? 아, 그럼 우리도 너 믿지. 폭포에서 대장 노릇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도 안다고. 순위표에서도 1등이잖아. 근데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 스카페이스, 리조, 블론드 이어스는 폭포에서 떠났어? 연어철 끝났다고 줄행랑친 거 아니지? 먹잇감 더 찾을 가망 없다고 일찌감치 겨울잠 자러 간 거야? 에이, 설마 아니지? 본격적인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조는 것처럼 꿈쩍 않고 쉬는 곰들도 있기는 하잖아.

어쨌든 폭포가 텅 비니까 이상해. 외롭진 않니? 가을 되면 괜히 울적해질 수도 있거든. 시 같은 거 쓸 생각은 없고 가을 노래라도 들을까? 신청곡 같은 거 없어? 뚝심 있게 버티는 건 좋은데 물고기가 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 새는 사냥할 생각 없어? 알지? 너희가 생선 제일 좋아하는 거. 어, 잡았네. 잘했어. 연어 산란기는 벌써 끝났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상류로 올라간 건 언젠가 내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상류에서 산란을 마치고 반쯤 혹은 완전히 죽은 연어 중 일부는 강물을 따라서 하류로 오죠. 호수로 밀려 들어갔다가 강으로 흘러나온 사체들도 있습니다. 베테랑 대날리는 그런 걸 주워 먹죠. 훌륭해, 대날리. 계속 그렇게 먹으면서 점수도 따는 거야. 어, 잠깐. 브룩스 폭포에 남은 곰이 더 있네요. 저 녀석은? 네, 리조입니다. 줄행랑 쳤다고 떠들어서 미안해, 리조. 폭포에 남은 목적은 먹이만이 아닙니다. 세력권을 지키겠다는 계산도 있죠. 눈앞의 이익만 좇아서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대날리와 리조는 덩치를 키우는 동시에 지능과 배짱을 뽐내며 빅베어 생존 게임의 왕좌를 노리는 중이죠. 평온한 가을을 만끽하는 브룩스 폭포의 곰들과 달리 해안의 곰들은 대자연의 위력을 다시 실감합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는 경고가

또 날아들었죠. 강풍 때문에 호숫가는 파도치는 해변처럼 변합니다. 서핑이나 할까요? 파도야 내가 간다! 이야, 방금 좀 멋있었죠? 호숫가를 산책하는 곰가족이 있네요. 커드맘과 꼬마들입니다. 안녕, 레오나르도, 라파엘로. 안 돼. 마음이 아프네요. 자식 둘을 잃은 어미곰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몸집 작은 두 녀석이 목숨을 잃었죠. 쓸쓸하게 걸어가는 쿼드맘 가족은 알래스카의 야생이 얼마나 혹독한지 다시 일깨워줍니다. 네 마리 모두 동면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야생에서 태어난 곰은 3분의 1 이상이 첫돌 전에 죽습니다. 하지만 쿼드맘도 볼드페이스처럼 참사에 좌절하지 않죠. 생존을 위한 싸움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걸 잘 아니까요. 힘을 내서 일과를 이어가는 쿼드맘. 제일 어려운 일에 신경을 집중합니다. 아무도 없는 호숫가를 일부러 찾아온 걸 보면 마음이 짐작되죠. 다행히 보람이 있습니다. 연어를 몇 마리나 잡았죠. 산란을 마치고 호수로 흘러내려온 연어들입니다. 이제 부르는 끝, 행운 시작일까요? 챔피언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요? 고기를 새끼들한테도 나눠줍니다. 아픔을 겪고 나니 자식들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겠죠? 많이 먹어. 엄마가 고생해서 잡은 먹이잖아.

거친 물결만 없으면 호수에 소풍 나온 가족인 줄 알겠네요. 비극을 겪고 가족의 유대를 다시 쌓는 모습도 감동적입니다. 꼬마들도 어미 마음을 잘 알겠죠? 코드맘, 저쪽 좀 봐. 불청객들이 찾아온 것 같아. 한 마리만 더 먹고 떠날 거라는 말이지? 그래, 이해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이제 꼬마들 불러서 출발하자. 코드맘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침입자들을 빙 둘러서 사냥터를 빠져나갑니다. 잘했어, 코드맘. 역경을 만나면 불굴의 의지와 적응력이 드러나는 법이지. 꼬마들, 엄마 말씀 잘 듣고 안전하게 지내. 몇 주만 더 버티면 대회도 끝나고 동면도 시작돼.

30km쯤 남쪽으로 가면 새 보금자리를 찾은 곰이 보이죠. 빅보이, 잘 지냈어? 빅보이는 결국 먹이가 귀해진 지오그래픽 하버를 떠났고 곰들의 고속도로를 따라 이 호수로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리 잘 잡았구나. 살도 찐 것 같네. 빅보이의 낚시 솜씨는 조금도 녹슬지 않았죠. 여기선 스노클링도 합니다. 먹잇감 수색에 꼭 필요하죠. 늦가을엔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연어가 호수 바닥 쪽에 많으니까요. 이번에도 성공! 물고기가 불그스름한 걸 보니 산란을 마친 연어가 확실하네요. 강물을 거슬러 오르고 산란을 하는 동안 연어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빅보이가 잡은 연어는 7월에 비하면 양분이 빈약하죠. 물론 굽는 것보다는 죽은 연어라도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빅보이, 넌 역시 주변 지리를 잘 아는구나. 커다란 몸집을 더 키운 것도 대단해.

카트마이의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성미 급한 곰들은 벌써 굴에 들어갔죠. 제1회 빅베어 생존 게임 3라운드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출전 선수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게임에 임했죠. 동면에 대비하며 생존 적합도를 뽐냈습니다. 몸집을 키웠고 지능과 용기를 보여줬죠. 하지만 카트마이 국립공원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곰은 한 마리뿐입니다. 제1회 빅베어 챔피언은 누구일까요? 후보 1번은 대난리죠. 2라운드 시작 때부터 선두권을 벗어나지 않고 명성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끝까지 브룩스 폭포를 지키며 활력과 끈기를 과시하기도 했죠. 남달랐던 체구는 시간이 지나며 한층 더 커졌습니다. 물음표에서 시작해 느낌표로 끝난 빅보이. 육중한 체구를 바탕으로 배짱을 뽐낸 선수죠. 지능도 뛰어났습니다. 긴 겨울을 버텨줄 피하지방도 두둑하게 쌓았죠. 빅보이의 덩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쿼드맘은 불굴의 의지로 혼돈 속에서 서서히 질서를 잡아갔죠. 가슴 아픈 비극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과 함께 동면에서 살아남기 위해 충분한 열량을 차곡차곡 쌓았죠. 리조입니다. 브룩스 폭포의 대모라는 명성은 헛소문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지배력을 과시했고 연어가 거의 사라진 뒤에도 폭포를 지켰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이었어 리조 여왕님. 폭포의 다른 선수들은 리조하고 대날리한테 배울 게 많았습니다.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 블론드 이어스와 스카페이스는 연어 회기 막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결단력 부족으로 결과가 아쉬웠습니다. 내년 대회 참가는 확실시 되지만 올해 우승은 물 건너가고 말았죠. 동면하면서 올해 경기를 찬찬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 준비된 자세로 복귀해 챔피언을 노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은 최고 인기 선수입니다. 풀 우거진 할로만이 나온 볼드페이스죠. 어미곰은 당당히 살아남아 힘을 과시했습니다. 맹렬히 자식을 지켰고 생존 의지를 꺾지 않았고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동시에 보여줬죠. 볼드페이스는 다른 선수들하고 달랐습니다. 늘 특별했죠. 진짜 전사였습니다. 다양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팬들의 사랑도 듬뿍 받았죠. 올해 빅베어 생존 게임의 MVP에도 선정됐습니다. 초대 MVP로 역사에 새겨질 볼드페이스. 우리 마음에도 영원히 남겠죠? 팬 투표로 우승자가 정해졌으면 네가 1등이었을까요, 볼드페이스? 어? 잠깐. 제가 깜빡했네요. 챔피언 발표가 남아있었죠? 누구일까요? 최종 우승자니까 1라운드 시작부터 3라운드 끝까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블론드 이어스하고 스카페이스가 최하위네요. 2라운드에서는 잘했지만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바로 위는 쿼드맘입니다.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일단 푹 쉬고 내년 대회에서 만나. 남은 선수는 넷입니다. 대난리, 볼드페이스, 빅보이, 리조. 네 선수 모두 챔피언.

빅보이 둘 중 하나입니다. 챔피언은 빅보이. 대난리를 2점 앞섰습니다. 끝까지 막상막하였죠. 축하해 빅보이. 제1회 빅베어 챔피언이 됐어. 흠잡을 데 없는 경기력이었죠. 빅보이는 용맹했습니다. 대회 수준을 한 단계 높였죠. 내년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한테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0: 올겨울 첫 폭설이 카트마이 국립공원을 덮어주네요. 빅베어 생존 게임 선수들은 동면할 동굴로 들어갑니다. 지루할 틈 없었던 한 해에도 작별을 고해야겠죠? 생존 적합도를 겨뤘던 우리 대회도 마무리됐습니다. 카트마이 국립공원을 함께 누비며 대회를 즐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아찔한 폭식. 모두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용맹했던 털북순이 선수들은 이제 평화롭게 겨울잠에 듭니다. 내년 봄에 열릴 대회를 꿈꾸겠죠.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년에 만나요.
1: IOC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인

0: 감기로 입원해도 됩니다.
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7: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8: 축구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9: 안 물려져요.
10: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7: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10: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은혈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고생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예진의 힘이 될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World's most comfortable 신발.
4: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까지. 기능성 신발 1위. 세계가 인정한 21년의 노하우.
5: 역시 맞다, 나를 지오, 맞다.
6: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7: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8: 080-961-9595.
6: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8: 080-961-9595.
9: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식감. 스타면을 뽑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 한 그릇의 스타면을 위해 오늘도 뜨거운 불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10: 물맛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9: 짜장이냐, 짬뽕이냐. 스타면으로 인생의 맛을 빚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
11: 아, 이거 안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까지?
9: 작업자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과, 어떨까요? 투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칼국수. 4대째 칼국수 하나로 승부를 거는 이들. 육수 없이 면을 삶아낸 면수만으로 맛을 냅니다.
12: 조금만 더 넣어줘 더 고수 맛이 왔다 갔다 하니까.
9: 칼국수 면에 모든 것이 달렸기에 삶는 것도 기술.
13: 옛날에는 한번 삶으면 40까지.
9: 70년을 이어온 그 옛맛을 찾는 이들로 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제주의 맛을 냉면 한 그릇에 담기 위해 매일 치열한 도전을 합니다.
14: 제주산 냉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 맛을 위해 직접 배합한 면도 뽑고 고명과 양념까지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특별한 냉면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면 주방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합니다.
14: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9: 따뜻한 위로를 담은 면발 한 그릇. 이를 위해 인생을 거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밖이나 아니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걸까요?
15: 뭐 드시려고 지금 줄 서고 계신 거예요?
9: 면 요리의 대명사인 짜장면과 짬뽕. 점심 때면 그 맛을 보기 위해 발디딜 틈 없다는 이 집만의 비결이 궁금해지는군요.
16: 면발이 확실히 스타면이랑은 쫄깃하고요.
17: 씹는 질감이 달라요.
9: 직접 손으로 면발을 만들어내는 수타면. 특유의 맛과 식감을 위해 수타면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0: 땀과 기술로 완성되는 64가닥의 면발. 손끝으로 빚어낸 그 쫄깃하고도 묵직한 진미를 만나봅니다. 수타면의 기술자를 찾아 경기도 화성시로 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20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봉이라 합니다. 저희 짜장짬뽕의 특징은 수타로 면을 뽑는다는 겁니다.
2: 우리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수타면을 뽑는 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1: 음식을 맡고 있는 조리실장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조리실장입니다.
4: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야채도 다듬어주고 갈비도 삶아주시고 소도도 해주세요.
5: 다들 해놓은 거 조금 눈으로 보고 또 거들어 주는 거죠.
1: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 저랑 셋이 중국집을 했거든요. 장사를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도 많이 생기고 20년째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손님 맞을 준비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6: 아, 이제 춘장 볶아야 됩니다.
7: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예요.
0: 중국집의 맛을 대표하는 춘장, 그만큼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7: 그냥 쓰면은 좀 신맛도 나고 뜨뜨뜸하고 맛이 없어요.
0: 춘장의 맛을 내기 전 먼저 사용할 도구부터 준비를 합니다.
7: 국자는 왜 달구는 거예요? 국자는 빨갛게 달궈가지고 물질을 날려준 상태에서 기름에 들어가면 코팅이 돼요. 그래서 춘장이 안 달라붙어요.
0: 춘장 볶는데 사용하는 국자뿐 아니라 웍도 센 불에 달구어 사용하는데요. 고열의 이물질을 다시 한번 싹 날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기름을 넣어 맨질하게 코팅까지 해줍니다. 준비가 됐으니 본격적으로 춘장을 볶는데요. 가장 먼저 설탕부터 넣습니다.
7: 춘장에 그 향을 집어넣는 거예요. 춘장의 풍미가 훨씬 더 좋아져요.
0: 설탕이 기름에 튀겨져 캐러멜 형태로 부풀어 오르면 불을 줄이고 재빨리 춘장을 투입하는데요. 이제 다시 불을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춘장을 볶아줍니다. 타지 않게 거의 튀기듯이 춘장을 볶아내는 것이 바로 기술인데요. 중국집 면 요리에 쓰이는 기본 양념이자 맛 평가의 척도인 춘장. 때문에 이 작업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합니다.
7: 파기름 낼 거예요.
0: 중식에서는 기름 역시 춘장만큼이나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7: 이 기름만 잘 빼도 맛의 50%는 먹고 가요. 조심하세요. 이거 튈 수 있어요.
0: 170도로 올린 뜨거운 기름에 대파를 투하. 여기에 생강과 레몬까지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대파가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지면 마지막에 말린 고추를 넣어 매운맛을 더하는데요.
7: 고추를 좀 태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추의 향이 제대로 나와요.
0: 기름에 맛을 입히기 위해 넣어준 재료들을 모두 걷어내면 색과 맛이 더해진 기름 완성입니다. 중요한 기본 재료 준비가 끝나면 손이 많이 가는 홍합부터 손질하는데요.
8: 그렇죠. 홍합에는 이게 좀 이물질도 많고 좀 홍합에 바로 쓰게 되면은 냄새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0: 홍합 역시 중국집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본 식재료. 매일 아침 필요한 양만 삶아 찬물 샤워까지 마치면 준비 완료. 홍합을 삶아낸 육수는 아깝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8: 짬뽕의 맛을 해칠 수가 있어요. 짬뽕에는 진짜 뭐 불맛도 나고 좀 매워야 되고 이런데 이게 국물이 들어가야 되면은 홍합탕 느낌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0: 여기서 끝이 아니라 깨진 것이나 상한 것이 없나 하나하나 보면서 선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아침 일찍 해두는 건데요.
8: 손님들은요, 저희가 힘들어야 좋아요. 편하면 안 좋아요.
0: 재료 준비를 하는

0: 사이 다른 직원들도 출근을 합니다. 조리와 면을 담당하는 이들인데요.
1: 자, 면장에 반죽 갑시다.
0: 수타면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단 두 가지. 바로 중력분 밀가루와 따뜻한 물입니다.
2: 소금이요?
3: 네, 소금도 돌리찌개 여름에는 좀 조금만 돼가요. 근데 식금료는 뭐 안 돼가요.
0: 하루치 반죽을 만들기 위해 최소 20kg짜리 밀가루 4포대는 사용하는데요. 수타면 특유의 쫀쫀한 식감을 내기 위해 힘들지만 손으로 섞으며 반죽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4: 손으로 해놓은 게 더 맛있어요. 네.
0: 그런데 밀가루를 어느 정도 뭉치더니 그대로 옮겨 담는 작업자. 완전히 칠해서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일부러 거친 상태 그대로 마무리하는데요.
5: 반죽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3: 막 꾹꾹 눌러서는 공기가 안 통하면 숙성도 잘 안 되지고.
0: 1차 반죽만 끝낸 후 이 상태로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6: 최소한 이틀 숙성시켜야지 맛있어요. 바로 빼서 하면은 면도 잘 안 나오고 맛도 없어요.
7: 반죽 다 됐어요. 네.
0: 이틀 뒤에 사용할 반죽은 매일 아침 만들어 냉장고에서 숙성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쫄깃함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잘 숙성된 반죽은 면을 뽑기 전에 기계를 사용해 2차로 칠해주는데요. 이때 식용유를 약간 넣어주는 것이 팁입니다.
8: 그래야 반죽 빼기 쉽잖아요.
0: 한 번에 20kg에 달하는 양을 치대는 것이 이곳의 일상. 표면이 매끈하게 변하면 그제야 반죽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부터 30년 내공의 수타 기술을 선보일 차례. 이 덩어리를 64가닥으로 만들기 위해 반죽을 길게 늘어뜨리고 접기를 반복합니다.
6: 까백이라 그러거든요. 면을 여러 가닥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닥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0: 탄력 있는 식감이 포인트인 수타면. 이를 위해 적게는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반죽을 꼬고 늘리는데요. 그런 다음 밀가루를 충분히 묻혀서 반 접었다 늘렸다를 6번 반복하며 면을 뽑아냅니다.
6: 한 가닥이 두 가닥이 되고 두 가닥이 네 가닥이 되고 네 가닥이 8개 되고 16개, 32개, 64개.
0: 면을 뽑는 과정은 봐도 봐도 참 신기합니다.
6: 안 됐습니다.
0: 작업자의 손끝에서 완성된 도톰하고 탱탱한 면발. 64가닥의 수타면입니다.
5: 얼마나 삶아요?
6: 3손가락 아래요.
0: 면을 넣고 물이 끓어 넘치면 찬물을 넣어주기를 3번. 이렇게 익힌 다음 면발 위로 찬물을 부어 먼저 식혀주는데요. 식감을 살리기 위한 비법입니다.
6: 면이 뜨거운데 바로 물에 들어가면 물이 뜨뜻해지잖아요. 식혀주고 들어가면 더 차갑게 식힐 수가 있죠. 더 탄력도 생기고.
0: 한 번 식혀준 면발은 차가운 물에 넣어 식히면서 남아있는 전분기를 씻어냅니다. 한눈에도 일반적인 면에 비해 두툼해 보이는 수타면. 이렇게 뽑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6: 기계 같은 경우는 막 대게 해가지고 막 기계 눌러 뺐지만은 수타는 자연스럽게 뺐거든요. 얇으면은 값어치가 없어요. 다 부러져 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5: 아, 원래 수타는 굵은 면이에요?
6: 가늘게도 빼는데 저희는 굵게 나가고 있어요.
0: 중식에 많이 쓰이는 양파.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는 양파만 150kg 정도 쓰이니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5: 원래 면 뽑는 거 사장님 안 하시나요?
6: 옛날에 제가 했는데 이제는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력 있는 면장님을 모셨어요.
5: 우리 면장님은 그 수타 뽑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9: 30년 정도요.
5: 와, 그 정도 경력이면 월급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9: 사장님 딴돌이요. 조금 있을게 안 돼요.
6: 그래요 또.
5: 아니 면이 생명인데 왜 조금밖에 안 주세요?
6: 아니 주먹금 줘요.
0: 워낙 사용량이 많은 식재료다 보니 양파는 시간 날 때마다 썰어둔다고 하는데요. 양파가 준비되면 이제부터 주방이 다시 바빠집니다.
10: 이제 짜장을 굽습니다.
0: 아침에 만들어둔 매콤한 기름에 돼지고기 등심을 넣고 튀김.

0: 이어지는데요.
1: 바짝 튀겨주는 게 짜장 먹을 때 맛있어요.
0: 돼지고기가 기름에 튀겨졌으면 재빨리 양념을 준비합니다. 볼에 간장, 겨자,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 여기에 그대로 튀긴 돼지고기와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기름과 고기에 양념 맛을 입히는 겁니다.
1: 아, 이게 간장을 살짝 태우려고.
0: 방금 만든 기름과 돼지고기를 양파에 넣고 센 불에 쉴 새 없이 웍을 휘두르는 작업장. 이 과정을 통해 양파에 불맛이 입혀지는데요. 만들어둔 춘장에 설탕과 전분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걸 웍에서 센 불에 잘 섞이도록 볶아냅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짜장량만 최소 200인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1: 이렇게 두 번 더 먹습니다. 세 번.
0: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스타면 위에 방금 만든 짜장을 부어주면 스타 짜장면 완성. 이야, 아는 맛이라 더 군침이 도는군요. 영업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바빠지는 발걸음.
2: 아버지 갈비 준비됐어요?
3: 와, 갈비 지금 짜는 중이야. 짜느라고 하는 중.
0: 뒤쪽 주방에서는 아버지가 소갈비를 삶을 준비를 하는데요.
3: 좀 기다렸다가 이거 바글바글 끓는 것만 한 시간. 예, 네, 그러면 이제 먹기가 딱 좋죠.
0: 중국집에서 소갈비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4: 어떤 메뉴에 들어가는 건데요?
3: 쌍갈비 짬뽕.
0: 삶아서 기름을 제거하고 두 쪽씩 잘라낸 소갈비는 다시 한번 짬뽕 국물에 넣어 얼큰한 양념이 되도록 삶아줍니다.
4: 골짜뚜 메뉴예요. 단번에 삶아야 되지, 다듬어야 되지. 다듬어도 또 삶아야 되지.
0: 준비할 것이 워낙 많다 보니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스류는 미리 만들어두는데요.
5: 빨간 소스는 뭐예요?
1: 아, 이거 저희 가게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짬뽕 소스예요.
0: 수타명과 함께 소갈비까지 즐길 수 있는 짬뽕은 찾는 이들이 많은 메뉴인데요. 들어가는 재료가 많다 보니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넉넉한 해산물은 기본, 거기에 소갈비까지 넣어 칼칼한 맛을 입혀주는데요. 센 불에서 확 끓여낸 국물을 면에 부어주고 마지막에 화룡점정, 소갈비까지 올리면 짬뽕 완성입니다. 갈비까지 있어서 아주 든든하겠네요. 오전 11시 문을 열자마자 기다리던 손님들이 식당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6: 오픈런 하렴. 오픈 전에. 줄 서서 먹으려면.
7: 주말에는 오면 줄을 항상 한 시간은 서야 될걸.
0: 밀려드는 주문으로 주방도 분주해지는데요.
3: 짬뽕 뽀빼기 하나 보통 내게.
0: 주문과 동시에 수타면 뽑기도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종일 면 뽑고 삶는 데만 매달려야 하는데요.
1: 점심시간에 전쟁입니다, 전쟁.
0: 면 뽑는 작업자뿐 아니라 조리를 담당하는 이 역시 정신없이 바쁩니다.
1: 저희 가게는 일반 짜장보다 간짜장이 인기가 더 많아요. 해물 간짜장이요.
0: 만들어둔 짜장을 올리는 일반 짜장면 외에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합니다.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웍을 움직입니다. 쉴 잠이 없습니다.
1: 불맛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3: 계속 모자란 거 없어?
1: 아, 홍합 떨어져, 홍합 떨어져.
0: 면과 조리 담당자는 자리를 뜰 수 없으니 급할 때는 누구라도 움직여야 하는데요.
3: 주말에는 한 4시간, 5시간 계속 오니까요. 힘들죠.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자리에서.
0: 난 12시가 넘어서부터는 가게 안은 발디딜 틈도 없습니다.
8: 여기 들어올 때부터 짜장 볶는 냄새가 진짜 좋거든요. 와.
0: 각자 메뉴는 달라도 이곳에 오는 건 직접 손으로 쳐서 만든 면 때문이라는데요.
9: 기존에는 항상 기계면으로 볶던 걸 먹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손짜장하는 데가 들어가 좋아서 먹었는데 식감도 많이 틀리고 맛도 좋고 일단 아이들이 또 잘 먹더라고 생각보다.
6: 식단을 뒤에서 바로 받으라고.
0: 주말 같은 경우 문을 여는 오전 11시부터 마감 때까지 손님이 줄지 않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손님 많으면 힘들죠. 근데 손이 없을 때가 더 힘들어요.
10: 다들 몇 번째 치고 계신 거예요?
0: 그러니까 문 열고 3시간 만에 200인분의 수타면을 뽑은 건데요.
10: 어깨가 팔면 아프겠네요.
2: 아프죠.
10: 그래서 많이 하면 상품 되는 거지.
0: 종일 웍을 움직이며 음식을 만드는 작업자 역시 온몸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 부장님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7: 당연합니다.
2: 힘들어 보이는데요.
7: 아시나요?
3: 오늘 같은 주말에는 좀 지쳐요. 저녁 때 좀 지쳐요.
7: 제가 원래 얼굴이 하얀데 주방 일 오래 하다 보니 까매졌다고.
2: 아유, 불 앞에 오래 있어서요.
7: 네.
0: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가게 안은 손님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일찍 문을 닫은 지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1: 12시간 할 때는 진짜 11시까지 맨날 일을 했어요. 또 쉬는 날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아, 그렇게 막 하니까는 못 버티겠더라고, 사람이. 직원들도 너무 힘들다 그러고. 이렇게 짧게 해도 힘든데.
0: 점심 장사만 해도 될 정도로 자리 잡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2: 오늘 혹시 얼마 빠른지 보여줄 수 있어요?
11: 아유, 아유, 그거 안 돼요, 그냥. 아유, 그치.
2: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
11: 아, 그거 안 되는데. 보여줘야 돼요, 또 이것까지? 네? 이것까지 보여줘야 돼, 또? 살짝만 보시는 거예요. 네?
0: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될까? 저도 궁금해지는군요. 500만 원을 훌쩍 넘긴 매출. 스타 짜장면 800그릇을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2: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들 맛있게 드시고 활짝 웃으실 때 그때가 제일 보람 있고 최고로 힘이 나죠. 음식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0: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구광역시. 오직 면 한 가지로 70년을 이어온 집인데요. 그 맛을 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3: 여기 뭐 드시러 오셨어요?
14: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13: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0: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건 칼국수인데요.
15: 칼국수는 김치를 잘 올려서 이렇게
16: 두 개 주세요.
15: 조금.
0: 칼국수 특유의 눅진한 그 맛. 이를 4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17: 난데보다 면이 부드럽고 소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좀 속이 편해요.
18: 저희 애들도 잘 먹어요. 다 먹고 있어요.
19: 옛날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맛.
0: 칼국수 한 그릇이 주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맛을 만나봅니다.
20: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서 50년째 국수를 하고 있는 석종욱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 우리 남편이고요. 경력은 똑같이 50년입니다.
21: 안녕하세요.
20: 여기 우리 칼국수 뽑는 데거든요. 여기 일하고 있는 아들 큰아들입니다. 아들 인사해 봐라요. 여기 있는 양은 우리 둘째 아들이고 수육도 썰이고 돈관리도 하고 그래서 높사지고 제일 바쁘나 봅니다.
21: 안녕하세요.
20: 혹시 건지는 양은 우리 막내이고 혹시도 잘 건지고 나무 조달을 많이 합니다.
2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 시어머니의 친정 엄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3대째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4대째입니다. 총 이제 횟수는 한 70년 된 것 같아요.
0: 계절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13: 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날도 손님이 있어요?
21: 비 올 때가 손님이 더 많아요.
13: 아, 비 올 때가요?
21: 네. 특히 나들이처럼 어디 못 가시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 많아요.
0: 비 오는 날 뜨끈한 국물 있는 칼국수 한 그릇.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0: 사장님, 서른명 자리 있어요.
1: 서른명 자리가 아니, 저 치우나 젤라가 저기 한 들어가 뭐 있어.
0: 우리는 5명.
1: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2: 예상처럼 가게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치는 사람들. 이런 날이면 그야말로 비상. 가족들 모두 각자 자리에서 분주합니다.
1: 17개.
3: 그걸 길로 갖다 놔라, 이모. 그걸 길로 다 갖다 놓으라고.
2: 가장 바쁜 이는 제면을 담당하는 큰아들. 하루에 혼자 500에서 600인분의 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4: 밀가루 몇 킬로 들어간 거예요?
5: 안 보이시게.
2: 한 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밀가루와 소금, 그리고 달걀. 특히 달걀은 맛을 내는 핵심 재료입니다.
5: 저희는 육수가 된다네. 그러니까 육수 대우는 고소한 맛이야.
2: 기계로 잘 치댄 반죽을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공기를 최대한 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지 면발이 뚝뚝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공기를 뺀 반죽은 계면기를 이용해 매끄럽고 얇은 피로 만들어 돌돌 말아줍니다. 여기까지가 1차 과정. 이걸 다시 동일한 크기로 나눠서 두 개로 준비하는데요.
5: 다시 합쳐봐, 다시. 그렇지.
2: 두 개의 반죽을 다시 하나로 합치면서 반죽의 두께를 줄이고 일정하게 만듭니다.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과정은 손으로 해왔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져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5: 저희 집은 육수를 안 쓰고 면수로 쓰니까 이게 더 힘들어. 조금만 달라져도 국수 맛이 왔다 갔다 하니까.
2: 칼국수 면을 만든 지 30년. 형제 중 제일 먼저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다 보니 무리가 왔습니다. 몸으로 익힌 기술을 기계와 호흡을 맞추며 하자니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70년을 이어온 맛을 그대로 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뽑아낸 얇은 칼국수를 한 번에 10인분씩 담아내는데요.
1: 뒤에는 7개, 앞에는 11개 공안합니다.
3: 네, 알겠어요.
2: 큰형이 면을 만들어내면 이제부터 막내도 바빠집니다.
4: 생각보다 면발이 되게 얇으네요.
6: 그러니까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밀고 썰고 했을 때도 이 정도 굵기였습니다. 딱 고기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데.
2: 면은 주문과 동시에 삶아내는데요. 뜨거운 물에 넣기 전까지 탈탈 털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6: 안 그러면 뭉칩니다.
4: 면은 몇 분 정도 삶나요?
7: 3분, 4분.
2: 솥에 면을 넣은 후에도 끊임없이 저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뭉치지 않고 골고루 익는다고 합니다. 삶아낸 면은 그대로 찬물에 입숙. 전분기를 없애고 쫀득한 식감을 더해주는데요.
6: 많이 삶을 때는 50개씩 두 번 연달아.
2: 주문이 밀려드니 자리를 뜰 새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역할을 나눈 것도 이 때문인데요. 찬물 마사지를 마친 칼국수는 다시 펄펄 끓는 솥으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국물을 끼얹어 속까지 골고루 데워준 뒤 뜨끈한 면수와 함께 한 그릇에 담아내는데요.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이렇게 해야만 면이 불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바삐 움직일 차례. 면이 불기 전에 상에 올릴 준비를 합니다.
1: 나물, 호박하고 시금치하고.
2: 농사지은 농작물로 고명을 올리고 직접 담은 간장으로 간을 하는데요.
1: 참기름.
4: 참기름이요?
2: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펄펄 끓는 면수까지 넉넉하게 부어주는데요. 고소함을 더할 김가루와 깨소금까지 넉넉히 올려주면 완성. 준비가 되기 무섭게 손님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데요. 멸치나 사골 육수가 아닌 오직 면수 하나로 맛을 내는 칼국수. 야, 그 맛이 궁금해지는군요.
8: 와, 시원하다. 아, 이 국물이 되게 시원하네요.
9: 옛날 맛이 나는 것 같아. 할매, 할머니 맛이 나는 것 같아.
10: 중독성이 있어. 먹다 보니까.
2: 슴슴하고 투박하지만 오래된 옛 맛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1: 세 개, 두 개, 두 개. 에이. 어이야, 어이야, 이거 가져가라고. 6개.

0: 드시고 3개 2개 계란기포 대주시고.
1: 가족들만큼이나 바쁜 이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작업자들.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잘 맞습니다.
2: 옛날에 비해가 많이 조용한 편이죠. 옛날에는 한번 삶아서 50개.
3: 50개 한 번에 삶을 수가 있어요?
2: 네, 저기 솔직하잖아.
0: 그거 막 꺼내고 또 엮어. 이렇게.
2: 힘이 세가 막 10개씩 10개씩 들고 다.
0: 힘쓴 게 아니고 이제 요령.
3: 열 그릇이에요?
2: 네.
1: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라 열 그릇 정도는 가볍게 옮기는데요.
2: 이모야.
0: 어여여여. 예, 예, 예. 자, 그래 그래 그래. 자, 빨리 받아.
2: 네. 삼촌아. 아, 기다리세요.
0: 이것도만. 자, 이 간장 좀 넣고 먹어봐.
1: 주문 순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국수를 배달하는 작업자.
3: 이모님 어느 테이블이 먼저인지 다 기억이 나세요?
0: 안 그러면 내 마 죽는데 손님한테.
2: 여기까지 안 나와 봐요.
4: 이거 봐라.
2: 예예예. 예, 예.
4: 얘기해 줄게. 예. 호수 한 개를 안 적었어. 이 정신 없어. 이 장사 시키나. 아니 내가 암수를 하고 이거 손사람 먹었잖아.
0: 좋나?
4: 정신이 없다 카이.
0: 나는 적는다니까. 야 아니야 씨.
4: 손님들 이야기 다 해줘요. 어? 다 이야기.
3: 아니 이모님은 여기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0: 20년.
3: 20년 엄청 오래되셨네요.
0: 일터라고 생각 안 되고 내 집에 맨날 온 그런 느낌 있잖아. 보이 그렇지? 예, 그지?
2: 자기 내보다 더 잘하네.
0: 아니 그건 아니지만은 재밌어. 늘 그래도 아직까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고 그지?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1: 둘째 아들은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5: 수육 하나 있습니다.
1: 칼국수에 곁들여 먹는 메뉴로 돼지고기 수육과 부속고기가 있는데요. 이걸 썰어서 준비하는 건 둘째 아들의 몫. 계산대와 주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면은 칼국수와 여름만 하는 콩국수가 전부. 곁들인 메뉴도 수육과 부속고기뿐이지만 칼국수만큼이나 인기라네요.
6: 부드러우면서 좀 달라고 할까? 네, 너무 맛있어.
1: 이 수육을 삶아내는 건 50년 경력의 아버지가 맡아 합니다.
7: 옛날 삼겹살을 썼는데 삼겹살 너무 비싸. 그리고 수질을 맞추지는 못해.
1: 아버지는 암 수술 후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지금은 가게 일에서 손을 놨는데요.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고기 삶는 걸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강과 월계수 잎까지 듬뿍 넣어주는데요.
7: 그러면 돼지 누룽에.
1: 수육은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1시간 반 동안 푹 삶아줍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던 둘째와 막내 아들까지 온 가족이 이 가게로 모인 건 10여 년 전 부모님 건강 때문인데요.
8: 아버지 이제 편찮으시면서 작은 형이 이제 저희 가게를 들어오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편찮으실 때 그때 다른 일을 하다가 가게 이제 들어오게 됐고.
1: 어느덧 비가 그치고 점심때도 훌쩍 넘은 시간. 가게도 이제 좀 한산해졌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며 늦은 끼니를 챙기는데요. 밥도 각자의 자리에서 먹습니다.
3: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하시지 왜 따로따로 하세요?
0: 왜 맨날 이래?
8: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엉덩이 한 15번을 뛰어야 되잖아. 또 손님 오면 또 뭐 돌락하면 또 줘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3: 다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
8: 네.
0: 네.
1: 말 끝나기 무섭게 해야 할 일이 또 생기네요.
5: 고맙습니다. 수육 하나 있습니다.
0: 예.
1: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기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2: 손님 많을 때는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라. 하루 종일 밥을 비벼 놓고도 하루 종일 한 숟가락 먹고 일하고. 또 돌아댕기다 또 생각나면 와가 먹고 하루 종일 그래. 손님이 저 아줌마는 하루 종일 뭘 먹고 있는데 일은 좀 잘하나 보라.

0: 식사하자마자 어디 또 가시는 거예요?
1: 이제 또 나무하러 가야지.
0: 나무를 직접 해와요?
1: 예, 지금 직접 제가 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올 겨울에 다 직접 이렇게 나무 잘라서 다 도끼로 다 패서 저렇게 다 말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0: 이 주변 산에서 다 해온 거예요?
1: 네네. 주변에 요즘 도로 공사한다고 나무를 넘겨놓는 게 많거든요. 그 제가 가서 허락을 받고 다 그렇게 직접 다 해왔습니다.
2: 손님이 오면 곧바로 면을 삶아야 하기 때문에 아궁이 불은 하루 종일 피워야 하는데요. 번거로운데도 장작을 쓰는 건 비용 때문입니다.
3: 일을 많이 삶는데 가스 가지고 국수 삶으면 가시가 못 빼.
0: 수지가 안 맞아요?
3: 안 맞아, 안 맞아. 8천 원씩 받다가 재료 전부 1등분 좋은 것만 쓰는데 안 되지.
2: 가게로 오기 전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았던 막내 아들. 일은 힘들지만 부모님 곁에서 함께하는 지금이 더 좋다고 합니다.
1: 거의 제가 그때는 부산 대구 출퇴근을 했었는데 거의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집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내전이 훨씬 나았고 거의 일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스트레스 덜 받고 하는 거는 지금이 나아.
2: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는 시간. 이때가 되면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4: 이제 삶을 끓어서 하는 게 낫겠어요?
3: 끓어서. 너무 뜨겁다.
2: 대체 이 숯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3: 이게 김국자야.
0: 아, 김 구워야 돼요?
3: 예.
0: 아, 이거 고명으로 올라가는 그 김이에요?
3: 예, 이게 그 김이. 김이 이거 그냥 일반 김이 아니고 여기 김을 보면 김에 이게 파래가 30% 들었어. 이런 김을 구하기가 힘들어. 몇십 년 장사를 하니 이런 우리 집에 1년에 딱 쓸 것만 구입해 주지 살 수도 없어.
2: 면수를 쓰는 칼국수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김가루. 사서 쓰면 편할 텐데 어른들이 해왔던 대로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드립니다.
5: 한번 요리 꼽으면 1,500점.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3: 예, 어서오세요.
5: 금방 꼽아. 한 시간 반 꼽으면 한 1,500장 꼽.
0: 이 김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3: 3,400 아마 1년 냈었거든. 근데 김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올해는 뭐 800 정도 돼야 돼. 그리고 김값도 장난이 아니라. 구석구석 뭐 진심 마실 돈이야.
2: 물가가 오르고, 나이가 들어 몸은 힘들지만,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건 이 한 그릇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인데요.
3: 예, 국수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손님. 예, 안녕히 가십시오.
6: 예.
0: 이제 마감 시간 다 돼가는데
6: 예.
0: 오늘 매출 얼마 정도 나왔어요?
6: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0: 살짝 볼 수 있을까요?
6: 살짝이요?
7: 아니, 국수 21개.
2: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일찍부터 애써온 결과 공개합니다.
8: 아니 잘 먹고 갑니다.
9: 네, 안녕하십시오.
8: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9: 네, 고맙습니다.
3: 음식 장사는 돈 보고 하게 안 되고 무조건 손님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거 못하지.
0: 지금 그 50년 동안 해오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3: 내가 뭐 힘담는까지 하고 힘이 없어 못할 때는 뭐 그만둬야 되지. 이제 언제까지 할지 그런 이야기 없지. 이제 몸이 건강한 한도까지 가는 거지.
2: 푸른 바다와 청보리가 일렁이는 제주. 언제 봐도 좋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냉면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무언가 있다는데요. 그 맛을 보러 온 이들로 가게 안이 꽉 찼습니다.
10: 막국수 느낌처럼 좀 쫄깃하면서
11: 조금 더 구수한 느낌도 좀 강하고.
12: 제가 평양냉면도 좋아하고 함흥냉면도 좋아하고 칡냉면도 좋아하는데 이 맛은 또 처음이에요. 이것도
2: 냉면 마니아도 처음이라는 그 맛.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13: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냉면집을 운영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저희 냉면은 제주도에서 나는 메밀로 반죽해서

0: 나가고 있습니다.
1: 롤랩맨 육수는 제주도 돼지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월동무로 무짠지를 만들어 고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열심히 냉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2: 이른 아침 냉면을 찾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일찍부터 분주한데요. 가장 먼저 하는 건 육수를 내는 일입니다.
1: 돼지 포지입니다. 여기 옆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도축하고 바로 오기도 하고요. 신선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40kg 정도 될 겁니다.
2: 근막을 제거하며 손질하면서 기름이 많은 부위는 따로 한 곳에 모아두는데요.
1: 우리는 이제 완자로 갈아서 제가 만들 겁니다. 이제 육수 빼야 됩니다.
2: 깊은 육수 맛을 위해 손질해서 핏물을 뺀 돼지 후지에 토종닭까지 넣습니다. 거기에 잡내를 잡아줄 대파와 생마늘, 생강까지 듬뿍 담는데요.
1: 제주도 월동무예요.
2: 시원하고 달기로 유명한 제주 월동무에 각종 약재가 들어간 비법 간장 소스까지 넣으면 준비 완료. 이 상태로 3시간 동안 푹 끓여줍니다. 중간중간 저어가며 거품을 걷어줘야 깔끔한 맛의 육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육수가 완성되면 먼저 돼지고기만 따로 건져 한쪽으로 모아둡니다.
1: 저희 냉면 고명으로 들어가요.
2: 육수는 면보에 한 번 걸러 불순물부터 제거하는데요. 그런 다음 차갑게 식혀주면 깊고 진한 맛의 육수 완성. 육수를 끓이면서 삶아낸 돼지고기는 고명용으로 얇게 썰어서 준비하는데요.
1: 이게 차가운 데 들어가다 보니까 고기가 얇지 않으면 질기게 느끼실까 봐 얇게 자르고 있어요.
2: 이곳의 냉면에는 고기의 고명뿐 아니라 조금 특별한 고명이 한 가지 더 올라가는데요. 바로 무짠지입니다.
1: 제주 월동무를 1년 이상 소금물에 숙성한 거예요. 저희 집 냉면에서는 무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무짠지는 오로지 제주 월동무만 사용하는데요. 소금에 잘 절여진 무짠지를 냉면용 고명으로 만들려면 얇게 채를 쳐서 물을 부어둡니다.
1: 이렇게 계속 물 갈아주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짠기를 빼줄 거예요.
2: 이후 물기까지 살짝 제거해 준비하는데요.
1: 이거는 무친 양념이에요. 이거는 고춧가루.
2: 무짠지는 그대로 쓰지 않고 6가지 재료가 들어간 비법 양념에 고춧가루까지 추가해 매콤하게 무칩니다.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라 직원도 최소화. 재료 준비부터 조리까지 혼자 도맡다 보니 늘 시간이 촉박한데요.
3: 이건 밀가루예요?
1: 아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데 메밀가루랑 보리가루랑 고구마 전분이랑 밀가루랑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2: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로 만든 맞춤형 반죽가루.
1: 메밀은 제주산 메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배합하다가 수량이 많아져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2: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면을 위해 만든 건데요. 재료비도 아끼고 시간도 줄이기 위해 제분 공장에 맡겨서 배합을 합니다.
3: 반죽에서 미숫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1: 네, 보리가루가 들어가면 미숫가루 맛이 나는데요.
2: 어느 정도 찰기가 생길 때까지 섞어주면 반죽이 되는데요.
3: 이렇게 표면이 거칠게 나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1: 반죽 상태가 이거 정도면 잘 된 겁니다. 직접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거칠지 않고 부드러울 거예요.
2: 반죽 덩어리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곧바로 비닐에 포장. 면을 뽑기 전까지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1: 면 삶는데 바로 옆에서 반죽을 놔두다 보니까 반죽이 빨리 처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놔뒀다가 한두 시간 전에 꺼내서 이제 조금 더 녹고 냉기를 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2: 냉기가 빠진 반죽으로 면을 뽑아낸 다음 그대로 뜨거운 물에 투하 삶아줍니다.
1: 저희는 1분 50초 삶고 있고요. 네, 조금 무르게 됐을 때는 1분 40초 정도 삶고 있어요.
2: 삶은 면은 1차로 차가운 물에 넣어 식히며 남아있는 전분기를 뺍니다. 2차로 얼음

0: 국물에 담고 헹구면서 면의 쫄깃함까지 더해주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면은 물기를 빼고 1인분씩 나눠서 준비합니다. 이제 여기에 미리 준비해둔 돼지고기 고명과 양배추 그리고 빨갛게 양념한 무짠지를 올려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살얼음이 언 진한 육수를 부어주면 시원한 건 기본. 무짠지의 아삭한 식감을 더한 물냉면 완성입니다.
1: 진짜 맛있죠? 약간 평양냉면 같은 맛에 국물이 약간 짠지 국물 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2: 굉장히 맛있습니다.
0: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한 물냉면뿐 아니라 새콤매콤한 비빔냉면도 많이 찾는다는데요. 이 비빔냉면과 짝꿍인 메뉴가 있습니다.
3: 이제 완전 만들 건데 지방이랑 같이 갈아줄 겁니다.
0: 육수용 후지를 손질할 때 모아둔 자투리 고기를 활용, 돼지고기 완자를 만드는 건데요. 간 고기에 부추, 양파, 달걀에 고구마 전분과 부침가루까지 잘 넣어 섞어줍니다. 돼지 비계를 넣어서 더욱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콤한 냉면과 잘 구워진 돼지고기 완자의 조화. 이야,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계속 생각날 맛이라는군요.
4: 막국수 같으면서도 그죠, 냉면이죠.
5: 짠지 때문에 짠맛을 완자가 딱 이렇게
4: 완자가
5: 완화시켜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4: 맛있어, 너무 맛있어.
5: 그래서 완자 때문에 사실 와자 이거 먹고 싶어요.
6: 안 먹어본, 처음 먹어본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0: 아직은 냉면을 찾기에는 조금은 이른 계절. 하지만 점심시간만큼은 늘 손님으로 꽉 찹니다.
7: 오늘도 허리 꽉 찼네요.
0: 이때가 되면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하는데요.
7: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명 좀 갖다 주세요.
0: 작업자 3명이 몰려드는 주문에 맞춰 냉면 조리부터 홀까지 보려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 고명은 미리 정리해서 준비를 해둡니다.
7: 시간 때 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8: 그냥 참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7: 그 전에 다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0: 고되지만 제주도의 맛을 냉면 한 그릇에 담겠다는 열정으로 힘을 내봅니다.
3: 저는 평양냉면이랑 함흥냉면이랑 진주냉면처럼 제주냉면 하면은 생각나는 가게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끼고 쓰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5: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4: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6: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기행이 방송됩니다.
10: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1: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12: 평생 사는 거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11: 돈보다도 좋은 회사 하는 게 좋잖아요.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1: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0: 저기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1: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2: 초기 우주의 은하?
1: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습니다.
0: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1: 맞습니다.
0: 아, 3억 년인데?
1: 네, 맞습니다.
0: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3: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입니다.
4: 오차가 좀 큰데요?
5: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0: 근데 오차가 너무 크잖아. 세뇌를 누가 오차라고 불러?
3: 우주에서는요?
6: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우주에서.
0: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1: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0: 아우, 너무 많다.

0: 너무 많아.
1: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3: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4: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2: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킹!
2: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5: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킹
3: 유쾌
6: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5: 변비 해결 메이킹.
7: AI와 겨루면서 생각했어요. AI는 누구나 쉽게 만나야 한다는 걸요.
8: 웰컴이 세상 쉬운 AI를 시작하는 이유.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웰컴 저축은행.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1: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엔트로 IMA 1.
12: 엄마, 그 유통기한이 말이야. 엄마, 나 5위인데 또 샀어. 엄마, 나 냉장고 문 열어놓고 나온 것 같아. 엄마! 엄마!
13: 그때 AI 냉장고 사라고 할걸.
14: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 이걸로 사. 난 말이야. 다시 돌아가면 AI 패밀리하고 사라고 할 거야.
12: 거의 빨리 먹어야겠다.
15: 냉장고 문 닫아줘. 엄마가 뭐 도와줘?
16: 가만히 쉬고 계셔.
17: 삼성 AI 신혼가전.
18: 탈모, 효과를 생각한다면 약효를 따져봐야죠. 판시리.
19: 약용효모 복합성분이 모근부터 탄탄하게.
18: 안에서부터 굵어지니까.
1: 덜 빠지겠죠.
18: 풍성해지겠죠. 안에서 지켜야 탈모를 지킨다.
19: 역시 판시리.
1: 풍성.
6: 나 거기서 나쁘지.
3: 잘못하면 엄청.
16: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4: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6: 치과에서 찾으세요.
11: 나 간다.
15: 가족들 챙기느라 자신은 늘 뒷전인 사람. 자주 표현 못했지만 항상 고마워. 남편이 걷는 길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무통.
20: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1: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20: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22: 폭포 뒤에서 불 받아보는.

0: 안 흘려져요.
1: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자,
2: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 됐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3: 별이 다섯 개, 기묘한 산과 거대한 폭포,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4: 저기 보면 누군가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3: 멀리서 보면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5: 이걸 들고 오니까.
3: 어머니 살아생전에 못해드린 게 많은데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갑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곳.
6: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선은 봤어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분수선은 처음이에요.
3: 살면서 한 번쯤 꼭 가봐야 하는 천하제일 절경을 소개합니다. 天下 상봉 허지구어 唯有此处 홍청민. 천하의 산봉우리가 많고 많건을 오직 이곳만이 숲을 이루었구나. 수많은 봉우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만봉님. 눈이 가고 마음이 머물고 발길 닿는 데마다 온통 봄입니다.
7: 저기 봉우리 좀 보셨어요? 이 봉우리가 개수가 만 개가 넘는데요. 그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셀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만자만 써서 여기가 바로 만봉님입니다. 일만만 봉우리 봉 수풀님자. 이 만 개의 봉우리가 마치 만 그루의 나무가 한 숲에 있는 것처럼 있다 해서 만봉님이라고 했습니다.
3: 어느새 녹음이 짙어진 만봉님. 봄이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오는 상춘객들이 많습니다.
8: 왜?
3: 지난 겨울에 왔을 때 만났던 분입니다.
7: 이 친구가 자칭 서학액이에요. 서학액이 누구냐면 명청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여행가이자 지리학자예요. 이게 자칭 자기가 서학액이라고 하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좋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소품도 팔고 하면서 이 만봉님의 정치를 혼자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3: 이분이 실력 있는 서예가예요. 유명한 문장가이자 명필이었던 서학액처럼 여행자들에게 만봉님의 정치를 담은 문구를 써주고 있습니다.
7: 만봉님에서도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3: 요즘은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붓글씨가 멋집니다.
7: 세계 주제 여행인데요. 이 주제가 바로 테마라는 뜻입니다.
9: 일정의 매일의 풍경이 미텐시에즈.
10: 아, 감사합니다.
9: 너의 감정은 어떠한가?
10: 저의 감정은 이런 非常的就是说灵感特别强烈就比如说在这么有山有水
3: 아주 오래전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조개와 산호가 묻힌 석회암층이 솟아올라 크고 작은 산을 이루었죠.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 마을도 많습니다.
11: 야, 이 동네에 사시는 분 같아요. 오. 어디 시장에서 뭐 사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12: 아, 对不起啦, 我们是从韩国来的. 한국? 어. 你知道吗, 한국?
13: 知道吗?
12: 아, 你知道, 아. 你买什么? 这是什么?
13: 肉.
12: 肉?
13: 哎.
12: 어, 在哪买? 在哪?
13: 哎, 在哪买的?
12: 啊,
7: 저쪽인데 아마 시장이 있나봐요.
13: 哎.
7: 지금 다

0: 사가지고 오니까 문 닫기 전에 가봐야죠.
1: 마을 입구에 장이 섰습니다. 세상 제일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시장 구경이잖아요. 텃밭 채소와 겨우내 잘 키운 가축들이 난전에 가득합니다. 중국 명절인 청명절이 코앞이라 장 보러 나온 분들이 많았어요.
0: 시장이 동네 시장치고는 꽤 큰데요? 야, 우리 손님 좀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기왕이면 여기 고려하는데 이쪽 가볼까요? 오.
1: 엊그제 도축한 돼지고기랍니다.
2: 돼지고기 사신대요.
1: 한 그대 2,000원. 시골이라 고깃값이 쌉니다.
0: 103살이래요, 어머니가. 시어머니.
3: 아, 不要买，它屋头有科学的东西太多了。
4: 야, 와, 할머님이세요?
0: 할머님. 야.
1: 정정해 보이시죠? 야,
5: 我可以跟你一起，可以可以呢。啊，看你的母亲，呀，你现在年纪这样大，还健康吗？健康。啊，这个好重吧？我替你，替你吧。啊，这个，这个，这个，我自己拿，我自己拿。
1: 부부가 걸음을 멈춘 곳은
0: 새벽시장의 특징이에요. 제가 중국 가서 여러 번 해바라시를 사봤는데 아직도 이렇게 따끈따끈한 거를 손에 쥐어보기는 처음이에요.
1: 갓 구워서 따끈따끈했어요. 식구들이 좋아해 장에 올 때마다 많이 사신대요. 요즘 중국은 노점상도 모바일 결제를 하거든요.
0: 103세 시어머님을 제가 지금 한번 뵈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집 따라갑니다.
1: 3대가 모여 살던 옛날 집이 생각납니다. 명절과 어른 생신에는 저녁상이 푸짐했던 기억. 엄마, 아버지 다 살아계시던 그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뜨거워질 즈음 어르신 댁에 도착했습니다.
6: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7: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8: 먹는 즐거움
7: 이가탄탄 이가탄
9: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1: 뵙고 인사부터 드렸어요.
10: 我是从韩国来的游客，是我把关东民的风景跟这个人文的生活介绍给我的韩国朋友。
1: 그저 웃으시더라고요.
10: 근데 손톱이랑 이런 게 너무 건강하셔요. 이거 보세요. 손금도 그대로 다 보여요.
1: 혈색도 좋고 건강해 보이셨어요.
0: 제가 103세 되신 분 처음 봬요.
11: 这不是那路的社会，那老年人那一片都是满一百岁才能人了嘛。三年了，有三年了，奶奶。看老奶奶，奶奶还回乡下，回乡下去。九点路的，还姑娘回乡嘞。
1: 都是基本上都是一个人。 오래전 남편과 형제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새 소리 바람 소리 벗삼아 사신답니다.

0: 먹으니까
1: 진짜. 아.
0: 제가 이걸 들고 오니까 내가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먹?
2: 아. 네 뽀지코게 네 뽀지코 쓰게 담에 가.
3: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0: 어. 야. 오. 와.
3: 어렸을 땐 나밖에 모르고 커서는 살기 바쁘다고 이렇게 살펴드리질 못했어요.
0: 아이고.
3: 부모님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돌아가시고서야 알았습니다.
0: 귀가 안 들려도 어떻게 귀가 안 들리지만 마음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어르신들이 그날이 그날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기를 바라봅니다.
0: 저희 할머니가 99에 돌아가셨어요. 딱 그리고 한 살만 더 사셨으면 100을 채우셨을 텐데 할머니가 저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생각이 나죠.
3: 집에 돈은 별로 없어도 정말 원 없이 사랑받고 자랐거든요. 지금도 그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활짝 웃으시는 게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그리운 어머니가 생각나는 봄날 못다한 내 마음을 이곳에 쏟아놓고 갑니다. 어느새 밥때가 되었나 봅니다. 서둘러 점심을 준비하시는데요. 아침에 사온 돼지고기를 다져서 완자를 만든 후 육수에 익힙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인 쏘안 사이를 함께 넣고 푹 끓이는데요. 103세 할머니와 6살 증손녀까지 4대가 모여 사는 집입니다. 아이 엄마 아빠는 도시에 일하러 가셨대요. 시어머니 봉양에 손주 양육까지 힘드시겠어요? 손님이 왔다고 점심도 신경 써서 차리셨어요. 여러모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끼니 거르지 않고 뭐든 잘 드신답니다. 장수의 비결인 것 같아요.
0: 언제 이렇게 차리셨대? 할머니 많이 드세요.
3: 이가 부실한 어르신이 잘 드실 수 있게 고기를 다진 완자나 부드럽게 찐 채소를 상에 올리신대요.
0: 시래기하고 똑같네. 시래기야 돼지.
4: 好吃. 很好吃.
5: 好吃.
4: 大姐呢，这什么菜呢？
5: 这个就是这里面的蔬菜的台子。哦。海苔。
4: 这辣椒太辣了。嗯。我是韩国人，我会吃辣的。嗯。맛있는
3: 집밥 잘 먹었습니다.
0: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중풍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시다 요양원 생활하셨는데 저는 그냥 돈만 붙여드린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아쉽고 이게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인생을 배워가는데요. 가장 맛있는 밥을 먹고 갑니다.
6: 좋아.
7: 아, 상태 보증. 텐텐 칸신. 야.
3: 다시는 못 뵐 것 같아 마음이 저려옵니다.
7: 건강하세요. 야, 설라.

0: 再见.
1: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 아버지 살아계셨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애틋하고 행복했습니다. 구이저 속담에 사흘 맑은 날이 없고 삼리도 평평한 땅이 없으며 돈 서푼 가진이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2: 우와, 이 길 경사가 45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3: 우와, 이前离开过这样的一个弯弯的道路嘛，那我们贵州这边的。
4: 공부
2: 기준은 이게 보통이래요. 얼마나 이게 이 말씀이 기주의 그 산악이 얼마나 이렇게 깊고 높은지를 보여주네요.
1: 어떤 길이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가파르고 험준한 이곳에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는 거대한 다리가 놓였습니다. 이름하여 화장협곡대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5: 저 다리 한번 보실래요?
2: 다른 것보다도 아래부터 위까지 너무너무 높아요.
5: 밑에 강에서부터 높이 여기 산판까지가 625m죠. 잠실 롯데타워가 550m예요. 그거보다도 75m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 건물 200층 높이의 다리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세계에서 높은 다리 100개 중 절반이 꾸이조성에 있다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스케일. 세계의 교량 박물관으로 불릴만 합니다.
6: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선을 봤어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분수선은 처음이에요.
2: 물이 쭉 내려오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1: 그동안 협곡을 오가려면 2시간이 걸렸는데 2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리 상판 밑에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보도교가 있어요. 안전장치를 몸에 묶고 다리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7: 뭐야?
2: 야, 아래 보면 너무 까마득해서. 와,
1: 저 밑의 협곡까지 625m.
2: 옆으로.
1: 아이고. 에펠탑 두 개를 이어붙인 높이입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아찔해요. 너무 무서워하시길래 손 꼭 잡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죠? 다리가 놓인 화장협곡은 깊은 골짜기가 마치 땅이 갈라진 것 같다 해서 지구의 균열로 불립니다.
2: 와, 이렇게 높은 협곡이니까 다리 없으면 진짜 하루 종일 걸어야 되겠는데요? 이 다리가 없었다면 사람들 여기 저쪽에서 여기를 건너오는 것 자체가 하루 종일 걸리는 일과였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 이 다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1: 깎아지른 절벽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강. 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 주강의 지류인 백수하의 물줄기가 가파른 절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황고수 폭포. 중국 최고의 명승지에 부여되는 국가지정 5A급 풍경구입니다. 중국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어하는 꾸이저우의 명물이죠.
7: 저는 폭포 보면요, 딱 한 단어가 생각나요. 시원하다. 속이 후련하다.

0: 18개의 물줄기가 비단 실타래처럼 쏟아지는 황고수.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포입니다.
1: 보니까 여기 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네.
2: 이 황고수 폭포는 네. 뒤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래요.
3: 폭포실 뒤.
1: 어이구, 이게 뭘까?
2: 혹시 택배 아니에요? 야.
0: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길이라 지게에 잔뜩 짐을 싣고 오셨어요.
3: 자, 또 쓰시죠. 뭐나?
1: 자, 제가. 아, 여기세요. 예. 빙칠인이에요. 빙칠인, 뚜이마?
4: 네.
1: 아, 아이스크림.
0: 폭포에 물이 가장 많을 때가 7월이라고 하던데, 그때 먹으면 참 시원하겠어요.
5: 네, 앞에 곳이에요.
0: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놀랬습니다.
2: 제가 황산에서 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걸 봤거든요.
6: 근데 아마도 이것도 공원 관리할 때 아마 드론을 이용하지 않을까.
2: 아,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지금.
7: 오, 또 온다. 어? 저기 오고 있는데?
0: 실시간으로 폭포의 수량을 측정하고 짐을 실어 나를 때도 드론을 이용합니다.
8: 한국
0: 저도 이런 손주들 좀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3: 주니벌 리투 위콰이.
9: 你们也一样.
3: 바이바이.
2: 너무 보기 좋네요.
7: 손주 있으세요?
2: 이놈들이 결혼을 안 해요. 큰일 났어요. 서른하고도 훌쩍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해요. 열심히 키워줬더니 손주를 안겨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낫대, 뭐 꼰대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아,
0: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황고수 폭포 뒤에 있는 수렴동. 폭포 뒤쪽에 있는 동굴인데 다들 우비를 입고 갑니다.
2: 물 떨어지는 거예요. 저 접실까 봐 다 이렇게 비옷을 입고 계신데 저는 방수가 되는 옷이기도 해서 일단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0: 수렴동은 134m에 이르는 자연 동굴입니다. 우레와 같은 폭포 소리를 가까이 들을 수도 있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요.
2: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막 물 떨어지는 거 봐요.
0: 마치 물줄기가 커튼 같다고 수렴동인데 창이 난 것처럼 6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명나라의 지리학자 서학액의 말처럼 따오주 뻥위, 진주를 부수고 옥을 깨뜨린 듯 하얀 포말이 쏟아집니다.
2: 이게 서유기의 주인공인 선우공이 여기서 수거하는 곳이에요.
10: 이게 원숭이가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진짜는 뭐 소설이지만 물이 있잖아요, 물이.
2: 시원한데요?
0: 폭포가 발처럼 드리워져 있어 손오공과 원숭이들이 숨어 살기 좋았다는 황고수 폭포.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2: 이야, 비가 좀 많이 젖지 않았어요? 근데 비 젖을 만합니다. 충분히 아볼만해요.
0: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물의 향연, 그 청량한 매력에 흠뻑 취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강물은 흘러흘러 대지를 적시고 바다처럼 큰 물을 이룹니다. 구이저우 서쪽의 거대한 호수, 동평호.

0: 한없이 평화로운 풍경을 마주합니다. 와.
1: 이야. 양자경의 지리인 오강입니다. 오강 발원지 근처에 있는 양쪽에 깎아지 듯한 바위. 협곡은 중국 사람들이 랑으로 불렀어요. 랑이 복도죠. 강물이 복도처럼 흘러가니까요. 그림화자를 쓴 거는 마치 그림처럼 예뻐서. 그래서 여기가 오강 백리화랑입니다.
0: 1990년대 동평댐 건설로 물길이 바뀌자 품이 넉넉한 바위산이 이 거대한 호수를 품었습니다.
1: 저기도 보세요. 저기 보면 누군가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귀주는 이처럼 험악한 환경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또 자기의 안식처가 됐던 거예요. 어쩌면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귀주의 귀할 기자는 이 귀중한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들의 순박한 마음에서 나온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0: 벼랑 아래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가파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죠. 이런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한 끝에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타 생산지로 유명한 정안. 전 세계 기타 7대 중 한 대가 이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1: 저기 보이세요? 저 기타잖아요. 아마도 이곳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타 생산지가 아닐까.
0: 130여 곳의 크고 작은 공방에서 기타를 만드는데 전 세계로 수출된다고 해요. 구이저우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2: 你好，老师。这就是张维一老师工作室吗？对，我就是张维一。哦，您是。你好，欢迎。主要就是做定制，比如说我们中国的一些音乐学院呐，这些高等学府。
0: 30년째 수제 기타를 만들어온 장웨이 씨. 5년 이상 건조된 최고급 목재를 골라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몇 달 동안 기타를 만듭니다. 소리가 참 맑고 깨끗하죠?
2: 在我们中国人民币就是30多万。我的琴在香港拍卖过一次，拍了200多万。张维
0: 씨는 독일과 미국의 세계적인 기타 명인들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은 클래식 기타 장인입니다.
2: 谁是这样做这个油漆吗？我的太太，她就专门负责擦这个，这是我的太太，她每天就是不停的擦这个。 周而复始的搞，做了几十年了。哦，如果这样转一圈就算一次的话，最少得30万次。
0: 도료를 얇게 바른 후 매끄럽게 연마하는데 악기 수명을 늘려주고 소리도 좋아진답니다.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에요.
2: 我的父亲哈是做我们家老家做家具的。其实我觉得木头，我觉得它不单单是可以做家具。是。你看后来我接触了这个乐器以后，我觉得哇，原来木头可以做乐器这么漂亮，而且发出的声音这么美。 这个是古典，这个是民谣。民谣它那个琴弦是不一样的。
1: 他的声音就会更阳刚一些。是是是。我们怎么形容呢？这个是男人，这个是女人吧？是是。哟，那 기타 소리를 직접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렇게 연주하는 걸 들으니까 이 소리가 여운이 한 3일은 갈 것 같은데요?
0: 구이저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타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이번 여행이 더 특별해진 시간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구이저우성. 산이 많으면 물도 많은 법.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라 강과 하천이 많습니다.
3: 샤오유이. 하하하. 你钓了些什么鱼呢?
4: 太阳鱼。 鲈鱼，
3: 鲈鱼，哇，
4: 那个就是鲈鱼，这个
3: 鲈鱼，什么是鲈鱼？

0: 와, 요거 크다.
1: 요렇게 생긴 거네요. 와, 짜영스 타면 야마.
2: 네, 나 주의 봤다.
0: 니 떼어고도 다 루이 당중 주의 따도시 또少?
2: 오, 부산아, 요즘만 참.
1: 아, 이 정도로 이거 두 배나 30 월척을 잡으신 적도 있나 보네요.
3: 30cm 정도.
1: 와, 와, 나머니 칠수란탕도 쓰고 칠짜영도 루이마.
4: 루이야.
1: 아, 요거로 우리 그 귀지에 정말 유명한 그 수완탕이 있잖아요. 시큼한 맛이 나는 이 해물탕.
5: 가인리 수완탕이 니 다다황 다가 가인리 수완탕이 나서니 그는 좀 즉시 또 낚시하네나.
1: 이분들 낚시하는 거 보니까 오늘 메뉴로 저도 민물고기 먹어야겠어요.
6: 현지인이 추천하는 카이리 수완탕을 먹기 위해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7: 有什么鱼呢？那现在有黄鳝鱼、江团，有的是。哇！我们是现点现杀。哦，
6: 직접 잡아주시니까
1: 선택 가도 삼은 거 아니에요? 이거 민물.
7: 이거.
6: 날이 풀려서 민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데 뭘로 먹으면 좋을까요?
0: 所有的鱼当中什么鱼最好吃现在的最好鱼最鱼最好是呢这种尖嘴鱼这种它肉质很嫩哇那这个尖嘴鱼它这个尖이라고하는데哎呦두두마리가
1: 뭐 뾰족해서 처먹어요, 처먹.
6: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갑니다. 처먹 한 마리에 6만 4천 원. 다른 생선보다 비싼 편입니다. 요리하기 전 양산방이라는 비밀 창고를 보여주셨어요. 글자 그대로 신맛을 빚는 방이란 뜻인데 수완탕의 양념을 만드는 곳이에요.
1: 우리 옛날에 큰 장독 있잖아요. 장담근 장독 똑같아요. 근데 이 안에
7: 선생님의
1: 이 장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와. 옛날에 우리 고추장 장독 있잖아요. 비슷한데 좀 더 묽어요.
6: 쌀뜨물에 고추와 토마토, 소금을 넣고 몇 달 동안 숙성시킨 양념입니다.
0: 나, 这个辣椒酱和这西红柿酱兑起来这是个西红柿对西红柿对对对对啊요게
1: 고추장 성분이 들어간 수완. 요거는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희석시킨 수완이에요.
0: 양종来对比.
1: 这样子.
6: 마늘과 생강을 볶아서 향을 낸 후 고추, 쌈탕, 토마토, 쌈탕 양념을 섞어 육수를 만듭니다. 쌈탕에 처먹 한 마리를 다 넣는데요. 고기가 많아 어른 4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장아찌 같은 절임 채소를 곁들이는데요. 국물이 끓으면서 새콤한 냄새가 납니다.
1: 와, 시큼하다. 이거 어지간하면 못 먹겠는데. 너무 시큼해요. 와. 아, 새콤하다가 넘어가면서 달콤하네요. 이 새콤하기만 하면 제가 못 먹을까 싶었는데 새콤달콤합니다.
6: 처먹은 맑은 물에서 이끼를 먹고 사는 생선이라는데 흙냄새 안 나고 담백했어요.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오, 육질이 부드럽고 또 씹히는 맛이 있는 게 거의 쇠고기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맛이 나면은 함흥냉면 국물 맛을 생각하시면 돼요.
6: 새콤 달콤하면서 시원한 맛. 고기도 탱글탱글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8: 아빠, 好吃.
0: 好吃吗?
8: 好吃.
0: 好吃啊?
8: 最好吃.
0: 有一句 长语，什么长语呢？就是那个到热天哦，是，三天不吃穿，
8: 是，
0: 走路打穿穿，三天不吃穿的感觉就是这样，人木金打铲，走路是这样。

0: 这样的，这个夏天天气热，
1: 对对，
0: 人们厌食，对对，他就想喝酸，酸打开胃，酸是开胃的。
1: 어렸을 때부터 먹고 이 힘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들은 잊을 수 없는 우리가 김치, 간장, 된장을 못 잊듯이 이 귀주 사람들은 이걸 못 잊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는 새콤한 맛. 덕분에 활기 충전하고 다음 여행지로 향하는데요. 환징산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왔었는데 봄의 풍경은 또 어떨까요?
2: 여기가 중국의 그 유명한 범정산이에요. 하늘 꼭대기에 2,336m 봉우리에 쫙 갈라진 절벽 꼭대기에 두 개의 절이 있다고 하는 범정산입니다.
1: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구부터 줄이 엄청납니다.
2: 와,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저기 끝에 보이는 데가 케이블카 타는 곳이에요. 여기 또 줄을 서면 혹시 오늘 안에 이거 탈 수 있을까요?
1: 세상에, 줄이 이렇게나 길어요. 최근 환징산이 유명해진 데다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케이블카 운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2: 근데 지금 바람 부는 게 헝겊 딱 묶어놓은 거 흔들리는 거 그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하늘을 보세요. 기다리면 해가 더 밝아질 거예요. 아.
1: 다들 멀리서 온 분들이에요. 그냥 갈 순 없죠. 어느새 해가 나옵니다. 오늘은 변덕스러운 봄날씨 덕을 좀 볼 것 같아요. 줄을 선 지 2시간 만에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정원이 8명 꽉꽉 채워 태웁니다.
3: 你好，你好，包括前面说，我是从韩国来的，那这种关的，是为了拍我自己的自媒体，跟那个把这个梵净山，广告红报给韩国的朋友们，特别拍，啊，你好，梵净山，因为我从没来过，但是呢，我是听说。
1: 케이블카를 안 타면 8,00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정상까지 5시간이 걸려요. 등반이 쉬워지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2: 저기 왼쪽, 저기 바로 홍은금정이에요. 이쪽 서서 왔는데 가운데가 딱 갈라졌잖아요. 두 개의 절이 있어요.
1: 중국에서는 뚜젠화, 두견화라고 하죠. 청명이 지나면 산 곳곳이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웠는데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네요.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도 800여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2: 작년에 왔을 때는 매본 적이 있거든요.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계속 일을 하는지. 이분. 이분이 워낙 저희를 잘해주셨어요. 이분.
0: 이런 수저의 센션바.
2: 어, 시마. 나 하이자의 저를 주워 시마.
4: 上面在前面一点，前边一点。
2: 여쭤보니까 계셔요. 이분을 제가 한번 인사라도 드리고 찾아보고 싶습니다.
1: 지난 겨울에 왔을 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셔서 참 감사했거든요. 어, 저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5: 哎，就是他。哎，特，你记得我吗？啊，你记得我吗？记不得了。
1: 그때 방송을 보여드렸어요.
2: 这就是你啊.
5: 是是是，台国米啊，台国米啊。是是是是，你的轿子在哪了？轿子你要坐吗？
2: 哎，坐，快坐，坐吧，坐吧，坐吧。

0: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1: 불합격.
2: 대게빵이 무형 문화재로 등록됐대요.
3: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4: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5: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6: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7: 평생 사는데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6: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8: 아이고, 원장 약하십니다.
9: 감사합니다.
10: 안녕하세요.
8: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11: 이기를 봐라, 고자라, 마스나르게 취하는데.
12: 오, 나야. 몰래, 줄룩.
8: 아이고.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우리나라 동해에서 잡히는 문어는 문어 중에서도 큰 편. 그래서 대문어라고도 부르고 색이 붉어 피문어라고도 부릅니다.
1: 오, 보세요.
0: 대체 불가능한 말.

0: 무코항에 활기가 도는 시간. 새벽 2시. 저마다 항구를 떠날 준비로 한창인데요. 짐작하셨겠지만 모두 문어배들입니다.
1: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왜 출발 안 한 거예요?
2: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3: 우리 오늘 몇 시에 출발하시죠?
2: 3시.
0: 동시에 수십 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발 시간 엄수. 게다가 문어는 어느 정도 잘 잡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동일선상 출발이라는 규칙이 더 강조된답니다. 출발하자마자 급격히 속도를 높이는 배. 파도가 거센 날이었는데도 선장님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요? 이른바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1: 야, 우리 저 낚시.
3: 이게 약간 뭐 가재같이 생겼네요?
2: 예, 예, 공갈 미끼. 물론 뭐 가래는 게 없으니까.
0: 취주라도 하는 건가 싶으시죠?
2: 수심 보고 이제 말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
0: 수심이 표시된 어군 탐지기를 보고 문어가 있는 바닥까지 낚싯줄을 들이우기 위해서랍니다. 문어가 미끼를 물면 미끼와 연결된 낚싯줄이 움직이는데 그 미세한 파동을 어군은 알아챈다고 합니다.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오늘의 첫 수확일까요?
2: 이거는 좀 안 그래가지고 미달이래가지고 나 600g 미만은 나 살려줘야 돼.
4: 오. 제가 눈에 보게 이렇게 커 보이는데.
2: 아이.
0: 일말의 미련도 없이 무심하게 계속되는 낚시. 그런데 그때. 미끼를 물어버린 또 한 놈이 올라옵니다. 이번엔 최저 무게 이상의 큰 놈인 듯합니다.
4: 와.
0: 그런데 선장님 반응이 없으시죠?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차시는 거죠. 그렇게 운전만 하던 선장님, 갑자기 배를 세우시더니 급하게 잡아채는 갈고리.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는 뒷모습에서 읽힌 건 분명 배물이었습니다.
4: 우와! 대양문어예요?
2: 대양문어는 아니고.
4: 이 정도면 몇 킬로예요, 이거?
2: 한 10킬로 됐겠지.
0: 출렁이는 파도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낚아올린 문어. 어마어마하죠?
1: 와, 이게 동해 문어군요.
2: 네.
1: 한 번만 뒤집어서. 네.
0: 트로피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4: 기분이 어떠세요?
2: 기분이 좋죠. 낚시면. 아, 그래도 오늘 체면 유지했는데.
0: 배 타고 처음 보는 선장님 미소. 문어야, 네가 효자다.
1: 야, 이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2: 물속에는 알 수가 없다니까.
0: 금세 여명이 밝아옵니다. 문어잡이 배가 나가는 날이면 언제나 들려오는 소리.
5: 문어를 입찰 소리하오니 지정 중매님께서는 현장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0: 문어를 얻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요.
1: 대신 중, 대신 소문어. 1kg 34,100불씩 대풍. 대신 소문어. 없죠.
0: 보시다시피 중매인중 여성은 김성란 씨가 유일하죠.
2: 네, 문어의 가장 큰 손입니다. 동해 씨.
3: 오시냐 안 오시냐에 따라서 금액 변동도 많이 생길 만큼 무코 문어 입찰에서 좀 많이 영향을 차지하는 분이세요. 시켜놨지.
0: 역시 큰 손이셨군요.
4: 네, 어떻게 오늘 경매 잘 됐어요?
5: 오늘 예, 제가 사고자 하는 물건은 샀어요. 지금 샀는데 날씨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갖고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4: 근데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안 보고 경매를 하는
5: 거예요? 아, 네. 문어만큼은 어느 현장이라도 거의 안 보고 경매를 봐 놓고 예. 이제 배가 들어오면 이제 수거를.
4: 문어는 왜 특이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5: 배가 뭐 한 7, 80척씩 되는데 한 척 한 척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경매를 일괄적으로 봐놓고 100kg, 200kg 뭐 순위로 잘라놓고 이제 네, 높은 가격부터 앞에서 받아 나가기 시작해요.
0: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모양이죠. 조용한 항구 도시는 요즘 뚜벅이 여행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심에 시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사들인 문어는 전량 여기서 판매합니다.
5: 지민 씨. 네. 아, 얼마나 나왔을까요? 대문어는요? 승미 아빠, 대진에 작업이 끝났대요. 대진에 중문어 사놨거든요. 가서 좀 싣고 오세요.
0: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문어까지 운신의 폭이 넓기도 하시네요.
5: 우와, 대박이다. 와, 대왕문어, 말 그대로 대문어.
0: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동해안 바다에서 활개치던 대왕문어. 입이 떡 벌어지게 크죠.
4: 이게 한 몇 킬로 짜리예요?
5: 이게 한 25킬로.
0: 빨판 하나가 500원짜리 동전보다 큽니다. 말이 25kg이지 어지간한 주부들은 한 번에 들어올리기도 어려운 무게죠.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니까요.
4: 이렇게 큰 문어는 흔치 않죠?
5: 그렇죠. 흔치 않죠. 이 머리 하나가 이런데. 머리 하나가 10kg 나가겠네.
6: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5: 네, 어마어마해요.
6: 다리 하나가 막 엄청 풀렸는데요?
5: 네.
6: 20kg? 20kg래. 성민아, 어디 갔어? 와, 나 이런 거 지금 처음 봐서. 오, 세상에.
0: 눈 깜짝할 새 대왕문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5: 네. 아, 제가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팀장님. 아, 네. 오늘 되게 빨리 연락 주셨다. 네.
0: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울려대는 주문 전화.
5: 먼저 와야지.
4: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5: 연 매출이 한 10억대 정도 보시면.
7: 네. 우리가 산 게 이거잖아. 요 크기. 요거. 54,000원짜리.
5: 요거요, 요거 언니. 요거. 네. 네. 그렇게 사는 것처럼.
4: 문어 어디다 쓰시려고요, 오늘?
6: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나들이 갈게. 네.
4: 이 지역분들이 이렇게 문어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6: 좋지 맛있고 보양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따져보면은. 그리고 특히 노인들은 기력 회복에 좋고요. 삶아서 탁 놔두면 이뻐요. 꽃발집 꽃처럼 이렇게.
5: 단골이라서.

0: 주는 거예요.
1: 아, 네.
0: 어르신들 모시고 잘 갔다 오세요.
1: 예, 이거 묵는 창자. 예, 맛있어요. 알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0: 잘 갔다 오세요.
1: 네, 수고하세요.
2: 단골이라고 챙겨주신 게 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0: 원어 내장.
2: 보여주세요.
3: 내장은 빨리 상해서 산지에서나 먹을 수 있는 별미에 속한다죠.
0: 원어 내장이에요.
2: 이거는 뭐 귀한가 봐요. 단골 손님만 주네요.
0: 맛있어요.
2: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내장은?
0: 그냥 초장 찍어서 먹어도 되고, 또 야채 넣고 볶아도 되고, 다양하게 해물탕 찜에 넣어도 되고, 다양해요. 그냥 바로 먹는 게 맛있어요. 드셔보시면.
3: 흔히 머리라고 부르는 몸통 속에 들어있던 내장. 맛이 궁금한데요.
2: 문어 맛이 나면서 되게 고소하네요.
4: 네, 고소해요.
2: 참기름 뿌린 것 같지?
4: 맞아요. 고소해요.
0: 네. 문어 한 마리에서 이렇게 한 마리 하나 나와야 돼요.
2: 한 마리에서 이만큼
0: 나와요? 네. 문어 한 2kg짜리 한 마리에서 이렇게 나와요.
3: 보통 문어는 구입 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익혀서, 그러니까 숙회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요.
2: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세요?
0: 문어는 빨리 삶아야 돼요. 그때 100% 살았을 때 하면 절대로 문어가 맛도 없을 뿐더러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수명을 어느 정도, 한 70% 정도 이제 숙현 다음에 30%의 수명이 남아 있을 때 삶으면 모양도 예쁘고 질감도 맛있고 부드럽고 맛있고 그래요.
2: 그런 그 삶는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어디서?
0: 제가 이제 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하면서 계속 터득을 하는 거죠.
3: 숙회를 파는 문어 상인들은 저마다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보세요. 김이 펄펄 날 정도로 뜨거운데 절대 그냥 던져서 넣는 법이 없죠.
0: 여기다 붙이고 다리도 한 번씩 들었다 놔주고 그래야지 아주 예쁘게 꽃 모양이 나와요.
3: 아무리 장갑을 꼈다고 해도 물이 끓고 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어쩌다 문어와 같이 걷는 인생을 택하셨을까요?
0: 문어 배를 타는 남편인데 시집을 왔어요. 문어를 잡아갖고는 밥을 못 먹고 살겠는 거야.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3년은 굉장히 어려웠죠. 잠을 하루 한두 시간씩 자고 막 일하고 이러면서 그 물 웅덩이가 있어요. 문어 삶다 보면은 거기도 막 둘러 빠지고 처박히고 그랬어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응.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3: 지금도 주문이 밀리는 날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신답니다. 덕분에 얼굴에도 문어에도 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녀만의 감각으로 완벽하게 삶은 문어. 곧장 찬물로 직행합니다. 이 찬물 샤워로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고 선명한 색깔과 예쁜 다리 모양도 잡을 수 있답니다.
0: 예쁘죠? 문어 꽃이 활짝 폈잖아요. 문어가 사계절 만개해요, 저희 집.
3: 방금 삶은 문어를 슥슥 잘라주시는데요.
0: 이렇게 드셔보세요.
5: 단맛이 확 올라오죠?
0: 네, 그렇죠.
5: 와, 대박이다. 진짜.
3: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죠? 문어잡이 배 선장님 부부가 오셨어요. 사실 선장님은 그녀의 시 조카.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라고 해도 무방한 곳에서 함께 사는 이웃이죠. 닭 백숙에 문어는 물론이고 전복까지 푸짐하게 넣어 보양식을 만든 참입니다.
2: 와, 올여름 나겠는데요.
0: 올여름 나야지. 건강식으로 먹자고 한 건데. 다 드셔. 내가 관리해. 뼈 관리해야 되겠구나. 맛있죠?
5: 맛있어.
0: 맛있다니까.
6: 맛있어요. 예상 뭐 말이 필요 있나요? 왔다지요. 왔다. 아니, 삼촌이 일 열심히 안 하는 분인데요.
0: 일 열심히 안 해.
6: 허리 아파진 분.
0: 아이고, 일 고생 요즘에 축산하게 한다.
6: 일한다고 살 빠지면 그럼 병자지.

0: 문어 조 잘하세요, 조카님. 네,
1: 고맙습니다.
2: 내일 가면 만선이 타고.
3: 땀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4: 저는 김치에 어떤 첨가물도 안 넣어요.
5: 그럼 연매출 얼마 나오세요?
6: 한 50억 원.
7: 해물솥밥 제가 명인받은 해산물과 배추, 오리, 가지, 무 등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석박지예요. 해물석박지.
8: 한국 김치가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0: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9: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1: 안녕하세요, 에바.
12: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안녕하세요, 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0: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 공간을 코디하라 코디너
1: 남반구는 북반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4: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5: 그 평생의 꿈대로 발순을 앞두고 지은 노부부의 호텔 같은 집
4: 하나하나 보니까 자꾸 이렇게 커져가지고
5: 이왕 짓는 거 여한옷을 만큼 화끈하게 투자했다는데요
6: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4: 돈보다도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5: 그럼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
7: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5: 빠르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을 뒤로 하고 천천히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지은 집
7: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5: 소재 하나도 타협 없이 인생 최고로 몰입한 결과물이라는데요
7: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5: 치열한 삶에 대한 보상이자 여생을 위한 이유 있는 사치
3: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요
5: 오늘은 인생 마지막 집에 돈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통큰 건축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우 배꽃 참 이쁘다 이동훈의 토박이로 평생 배농사를 지어온 노부부
6: 사람이 꽃 면봉으로 1차, 2차, 3차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한 4,000평 이상 했었어요 지금은 한 700평
5: 놔두면 저절로 열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사람 손이 참 많이 간다네요
6: 꽃도 원래는 뭐 다 잘 날리네
3: 잘 돼야지 원래는 잘 돼야지 좋은 과일을 많이 맺혀야지
5: 그럼요 올해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8: 부사 지으신 지가 그러면 대략 얼마 되신 거죠?
3: 결혼하고 계속
6: 결혼된 지가 50년이 넘었죠 50년 이상 됐죠
3: 결혼하고 계속 농사만 지었으니까
5: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얼마 전 근사한 새 집을 지으셨다는데요 감사하게도 집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경북 예천에 왔습니다
9: 아, 완연한 봄이어서 트랙터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예천에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집일지
5: 웬 트랙터 한 대가 달려오네요
10: 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소장님
9: 예, 예.
10: 방송부에서 제 집에 오신 분 맞지요
9: 아, 예.
10: 아이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9: 예, 예, 예.
10: 제가 전세에 갈 테니까 뒤에
9: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10: 사람이 일인용이라서 살 수가 아. 없는데 예, 전세에 갈 테니까
9: 제가 따라갈게요.
1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아이고.
1: 아이고, 사장님, 뭔데 오시라고 수고
0: 그러니까
1: 많으십니다.
0: 어떻게 알아보시고 또.
1: 아이고, 저 같이 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0: 예, 아니, 집이 꽤 오래됐습니다. 예.
2: 설마, 이 집인가요?
1: 이건 예전에 살던 집이고, 새로운 집은 우리가 저 위에다 새로 뭐 장만했습니다.
0: 아, 요 위에 새 집이 예, 있고. 예, 예. 집을 두 분이나 지으셨네요?
1: 예, 예.
0: 그럼 여기서 애들 다 키우시고?
1: 예, 여기서 사남매 다 키우고. 부모님하고도 여기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요거 집 짓기 전에 초가집에서부터.
2: 여든을 앞두고 지은 인생 마지막 집은 과연? 오, 여긴가요? 언뜻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 카페나 갤러리 같기도 한데요.

0: 아이고.
1: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2: 우린 처음에 저 헌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네. 하려고 하니까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써 한번 적고.
3: 저는 고집만 부렸어요. 그냥 막 밀고 나가요. 그냥 어떻게든지 좋은 집에서 좋게 짓자. 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4: 그러니까요.
3: 예, 그래.
1: 아버님 눈에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집이라서 설득이 잘 안 됐을 것 같거든요.
5: 맞아. 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집하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1: 작전회의를 막.
3: 재정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1: 네. 어머님 소원 들어주신 것 같은데.
2: 내가 반대하면 자녀들 단체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엄마 그만 이건 잃고 저건 잃고 이래 얘기하면 또 내가 또 뭐 기가 솔깃하게 넘어가고.
5: 안녕하세요.
2: 40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마누라를 위해서 좋은 집을 선물한 정진윤입니다.
3: 텔레비에 나오는 좋은 집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최성자입니다.
5: 부모님의 꿈을 위해 촉대를 맨 첫째 딸 정혜연입니다. 언니를 따라서 물씬 양면으로 도운 둘째 딸 정은진입니다.
2: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매 세끼마다 상을 차려드리고 4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이 동네에 그런 미느리가 없었어요.
6: 그때는 안 힘드셨어요? 그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3: 그래도 젊으니까 또 힘이 다 되어가지고.
2: 사과도 짓고 또 배, 수원이 한 4천 한 500평 정도 했었고.
3: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이제 집에 살림은 밤에 와서 하고 그렇게. 새참을 그때만 해도 배 농사 지을 때는 자전거 앞에 싣고 뒤에 싣고 그래가지고 새참 가져가고 정신 와서 또 정신 가져가고.
7: 구남매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와 시부모 봉양에 끝도 없는 집안 대소사 거기다 고된 농산일까지 손발에 굳은 살 가실 날 없는 한평생이었다죠.
2: 아무 불평 없이 40년간을 정말로 극진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그 고마움을 생각해서 집을 짓자고.
3: 처음에는요 이 시골에서 그냥 목조집 이 정도로 그냥 한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3억 정도로 해가지고 짓자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커져가지고.
7: 현관은 뒤편으로 냈는데요. 배밭에서 바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있군요. 동선부터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챙겼답니다.
1: 와, 요 금장 조명도 이쁘네요. 우와, 이야, 이거 완전 통창으로.
7: 와, 여기 정말 내일 모레 팔순 노부부의 집 맞나요? 밖에서도 눈이 번쩍 뜨였지만 안에 들어오니 더 눈부신데요.
1: 밖에서도 느껴졌지만 실내에 들어오니까 정말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고 리조트 느낌이 납니다.
2: 저 밑에서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여기니까 뭐 밤낮이 밝고.
5: 저희가 그 통창 뷰를 이렇게 좀 중요시하게 또 생각을 해서 샤시에도 굉장히 또 힘을 많이.
1: 요거는 샤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스템 창호. 네, 우리 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요거 설계 엄청 좀 잘하시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2: 그 면에서 건축가에 가면 뭐 저렴한 설계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0: 설계부터 자재까지 요새 말로 플렉스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의 3배 이상이 들었다네요. 글쎄, 그렇게 잘 지은 덕분에 건축 잡지에도 실렸답니다.
1: 아, 저희가 설계사분이 이제 그 저희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 회장님 집을 짓고 있대요. 사실은 그분들이 먼저 의뢰하시고 설계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짓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2: 회장 집 모습하고 우리 집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3: 회장은 회장
2: 그건 반지야
3: 130세인가 그렇고
1: 주위에 친구분이 많으신데 그 나이에 그 돈을 시골에 투자할 가치가 있냐고 심지어 뭐 바보 아니냐고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또 밖에서 들은 소리를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아 이건 너무 과하다.
2: 이 동네 경로당에서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4: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2: 정신 나갔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얼마 살까봐 그렇게 돈을 빚내가지고 진노 하는 정도로.
3: 저는 좋은 집에 뭐 좋은 구조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았어요.
5: 아 이거 원형 기둥도 딱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게 라멘조로 이렇게 튼튼하게 잘 했나 봐요.
2: 집을 뭐 짓는데 철근만 28톤이 들어갔어. 세면 두께만해도 1m 한 50 정도. 완전 완벽한 내진 설계로.
5: 예, 예, 예. 결제할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2: 네, 아니, 집을 짓는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철근을 네. 많이 넣더라고.
3: 대면 가도 안 무너져요.
0: 떳떳하게 뛰어. 단열도 최고라 겨울에 보일러도 거의 안 튼답니다. 그런데 냉방비는 좀 들겠는데.
2: 태양광전기 6kg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기 쓰면 전기료는 전혀 안 나와요. 전력량이 남아가지고 누적돼요. 계속 다음 달로. 그럼 여름철에 뭐 밤낮 틀어놔도 전기 요금은 없어요.
0: 너무 넓은 집이라 관리가 걱정이 됐는데 자식들이 로봇 잔디깎이 사다 줘. 로봇 청소기도 사다 줘. 손 하나 까딱 안 하신대요. CCTV도 달아드렸어. 방범 보안도 안심이랍니다. 근데 예전 집은 어떠셨어요?
2: 초가집에서 매년 연계를 만들었어. 이고 그러다가 스레트 지붕을 이고 초가집에서 야구집을 지니까 그렇게 싱크대도 있고 안에 물도 나오고 변소도 있고 하는 게 너무 좀 신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허술해. 겨울에 되게 추운 날은
3: 단열이 안 돼서
2: 문 묻은 손으로 방문은 괜찮지만 저 방문을 열면은 적 들어붙고 할 정도까지도 그 난방이 잘 안 돼 있었어요.
6: 특히나 저희 엄마 좀 손님들 오시면은 좀 창피하셨고요.
3: 아니 좀 부끄러워요. 이 깨끗하게 안 해놓고 그냥 이리 누추하게 해놨는데 손님 오시면은 모든 걸 남 보이는 게 좀 미안하고.
0: 특히 살림하는 입장에서 부엌이 가장 불편하고 부끄러우셨대요. 그래서 집을 지으며 가장 힘을 쓴 공간이 바로 주방이랍니다. 배밭 쪽으로 창도 시원하게 냈고요.
5: 주방하고 이 동선들은 진짜 백평집의 사이즈거든요.
1: 주방에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네, 네. 보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이것도 부모님이 네. 제 엄마를 모시고 가서 그 쇼룸 가서 직접 보고 선택해서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본인이 아시는 뭐 이게 시골에 싱크대 공장에 관광하고 다르다 보니까 같이 와도 보지를 않고 아예 안 들으려고.
5: 연만 보는.
7: 예, 아버지, 아이고, 아버님, 파리를. 아이고. 예.
0: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짓고 싶어서 예천 서울 간 장거리를 마다 않고 부지런히 모시고 다녔다네요. 그렇게 보는 눈을 키워 회장님 집 부럽지 않은 품격 있는 주방을 완성했답니다.

0: 예전에는 오래된 그런 식기 굴을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1: 이번에 그릇 한번 싹 갈았습니까?
0: 네, 그래서 여기는 손님들 오시면 좀 보여주는 용도로 전시를 해봤습니다.
1: 아니, 어머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옛날 거 버리는 거.
0: 네.
2: 옛날 집에서 숟가락 하나 못 들고 오게 그릇부터 이불, 가전제품까지 사남매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드렸대요.
3: 엄마,
4: 왜?
3: 접시 이거 쓸까?
4: 써. 예쁜 거 써야지.
3: 그래?
4: 네, 이럴 때 써지. 언제 써냐.
2: 오늘은 소장님 초대해 집들이까지 하는 날. 그런데 최 여사님, 싱크대 한 구석에서 뭘 또 구원해 오셨어?
5: 아니, 이쁜 여사님, 신자면서 내가 쓰던 접시 아니에요?
4: 이거 꺼내든 습관이 내가 저게 꺼내왔죠.
1: 원래 가족들이 모이시면 이렇게 드시나 봐요.
6: 예. 네.
4: 다 같이 모였을 때, 내외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고. 있고.
2: 귀한 손님 오셨다고. 와, 한상 똑 부러지게 차리셨네. 아이고, 우리 최 여사님, 이리 손 크신 거 보니 통곡에 집중 게 납득이 가요, 납득이.
7: 뭐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나도 빚이 있어야 재물이 는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뭐 돈
4: 그 빚 좀 내, 아버지
7: 빚내는 건 뭐 걱정
4: 없이 우리는 빚 갚는 재미로 산다. 농사 지어가지고 또 빚 갚고 그렇게 사니까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
8: 아, 여기가 이제 방 쪽인가 봐요.
7: 예, 뭐, 방을 뭐.
8: 야, 이게 또 히든 도어로 돼 있네요.
4: 이게 처음 오신 분은 완전히 벽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뭐.
2: 50년 넘은 노부부 침실이 이렇게 신혼방 같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와, 욕조도 편백으로 신경 썼답니다.
1: 제가 들어오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에 어머님 아버님 연배에 어떤 사람보다 좋은 침실인 것 같아요.
4: 예, 예, 뭐, 무조건 좋습니다. 딴 거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사는 게 편리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게 기분 좋잖아요.
1: 예, 맨날 웃으시고.
4: 예. 예.
7: 집을 안 짓고 그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또 뭐 집 있는 거 돈 써가면서 이래 집을 지어놓으니까 우리가 생활이 편하고 내 몸도 깨끗하고 옷까지는 또 깨끗하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또
1: 이런 좋은 환경에 아버지를 못 모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또 모신다.
2: 좋은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회한 한 조각. 쓸쓸한 옛집을 볼 때마다 좁은 집에서 죽게만 살다 가신 부모님 생각에 자꾸 목이 메이신다네요.
7: 여기서 뭐 우리 군남매 자녀들하고 오니까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41명까지 모였어요. 그때는 어른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무조건 명절 되면 다 왔지.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물건 쓰던 그 단서, 이거 책장, 이거 다야 그대로 놔두고.
4: 집이 추우니까 항상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이리 주무시고.
7: 지금 또 아버지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
2: 알죠. 그 마음 알다 마다요.
9: I kept wishing I was somewhere else walking down the strange new street.
1: 여기가 이제 따님들이 신경을 좀 썼을 것 같은 2층이죠.
0: 예. 저희가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조금 힘 좀.
10: 그리고 어머님이 어제 올라가 쉽게 옆에 손잡이를 좀 만들었어요.
1: 예, 예. 야, 와, 호텔이다.
2: 2층은 수시로 내려오는 자녀들의 공간. 한가운데 아담한 주방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침실과 미니 테라스가 있군요. 아, 왼쪽에도 방 하나가 더 있었네요.
1: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이 남쪽으로 보이는 뷰랑 이 북쪽 대바트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애들도 여기 오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는지 리조트에 왔는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으니까.
0: 진짜 펜션에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 이 집을 지은 뒤로는 휴가는 무조건 예천으로. 왜 이렇게 좋은 숙소가 공짜인데 딴 데를 왜 가겠어요? 그럼 부모님은 자식 손주들 자주 봐서 좋고 집 한번 잘 지어놓으니 이게 일석몇조야 대체.
1: 여기 2층 테라스는 진짜 너무 좋아요. 옆에 소나무도 보이고 또 쫙 멀리 능선도 다 보이고. 어머님이 원하셨던 집이 이런 집이죠?
4: 예, 그렇죠. 이런 집이래요.
7: 요 뭐 둘이 와서도 같이 가끔 차 한잔씩 뭐 먹자 하면서 올라오고 이래거든요. 이러면 좋아요. 여기 위치도 좋고.
1: 보통 저기 뭐 80이 넘으시면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 남았냐 그러고 자녀들한테 물려주자.
4: 우리 자녀들 주려고 돈 아껴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고. 아, 노래에 이제
7: 자녀들 돈 주려고
4: 좋은 집 지어가지고 좋게 누리면서 사지. 그러면 인생이 즐겁고 또 건강도 하고 하는데.
0: 부모님이 그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걸 저희가 봐왔잖아요. 부모님 정말 좋은 집에서 노후를 편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했었고요.
1: 좀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집이 좀 너무 감동스러워서 또 눈물 나려고 그러네. 아버님 자꾸 우셔가지고.
7: 근데 네. 아버지 얘기 안 하면 안 울어.
1: 아니, 나도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님 생각나가지고.
2: 눈물은 이제 그만.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흐뭇해 하실 겁니다.
1: 처음에는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이 지역에 조금 언밸런스한 집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관리하기 편하시라고 작은 집을 권하는데 이 집을 둘러보고 나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넓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집. 그런 집에서 노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거를 저는 아버님, 어머님 표정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집을 이제 다 둘러보고 나서 이 집을 보니까 흡사 뭐 회장님 집 같은데 충분히 아버님 어머님은 이런 걸 가질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편한 집이지만 작은 집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큰 집이 넉넉한 집이 공간적으로도 더 기쁨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 아이고 고맙다.
6: 예.
4: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6: 같이 오래 사셔야지.
2: 배농사부터 자식 농사까지 한 평생 성실하게 풍년으로 일궈낸 두 분. 그러니 좋은 집 누리실 자격 충분히 차고도 넘치십니다. 아무녀.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로망 1번지 양평에 왔습니다.
1: 여기가 20년 전부터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동네죠. 이학로 선생 생가도 보이고요.

0: 소장님, 여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손을 꼭 잡고 내려오시네.
0: 아, 저희 어디.
2: 저희 친합니다. 아, 멀리 오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 물소리 산세 너무 좋아서 진짜 날도 좋고 산책하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0: 아유, 저희가 그거에 반해가지고 일로 오게 된 거죠.
1: 아, 이거 궁금한데 이거.
0: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예, 예. 아, 예. 꽃길도 있고.
3: 지인님로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대저특을 지어 놓으셨나?
0: 저희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1: 이야, 예. 두 채네요, 두 채.
4: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3: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그런데,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지어놓은 것 같은데.
1: 혹시 남편분 집, 아내분 집 따로인가요?
0: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아니.
0: 그건 아니고.
2: 전쟁의 나라를 앙부했잖아.
0: 사실은 저희 친구하고 땅을 공동 구매해서 데칼코마니로.
1: 외관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3: 그러게나.
2: 요 앞에 산이 이름이 매봉이에요. 그 매가 날아가는 형상이라 그래서 그 매봉을 보고 있고 저희도 날개가 돼 있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0: 오, 저기 옆집 강아지. 제리야. 제리.
2: 제리야.
0: 제리.
1: 친구분을 먼저 안 반기고 강아지를 더 반기시는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요.
0: 옆집이니까.
6: 아, 안녕하세요.
1: 아, 예.
6: 아유, 박 소장님.
1: 아, 예. 아,
6: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
1: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3: 친구가 먼저 여기에 집을 짓자 제안했답니다.
1: 처음에 이 집 짓자고 꼬드기신
2: 맞습니다. 바로 그 형님입니다. 네.
1: 근데 집이 보고 있으면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달라요?
2: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레노베이션을 했죠.
3: 아, 언뜻 쌍둥이 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은 다르군요.
6: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직도 괜찮아요. 네. 한 7, 8년 됐는데 괜찮은데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러길래 가차적으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2: 무슨 돈이 없어, 누가?
0: 완전.
2: 네. 아니, 지금 돈 나보다 더 많이 면서.
6: 저희 집도 꽤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고치는 바람에 저희 집이 오징어가 됐어요. 속상해요.
2: 뭔 속상해고 네 취향이지 선택이고.
0: 제가 취미생활을 좀 했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7: 노후를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서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은 백수 5년차, 전업주부 5년차 남편 한용입니다.
2: 이 집을 하자수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우리 남편의 그 섬세함과 디테일과 그 스케일에 놀란 아내 김양형입니다. 네 명 다 좀 모던한 거를 좋아하고
7: 층고가 높고 깔끔하고 모던하고 냅다 다 바빴고 관여하기도 힘들고 맡기는 형태였어요. 설계하시는 분이나 짓는 분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분한테 맡기고 우리는 찝는 정도?
3: 9년 전 별 고민 없이 지은 집. 주중에는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주말에 쉴 공간으로 지었답니다. 외국계 반도체 회사 지사장인 아내와 IT 기업에 오래 몸담고 있던 남편. 그런데 남편은 5년 전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2: 저희는 둘 다 재료 했어요. 저는 무기재료를 했고 여기는 세라믹 공학과를 했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제 뭐 그 옆집 친구 같은 저랑 비슷한 공대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 그 다 버티는 거지 지금 말한 것처럼.
7: 하루하루 제 몸을 갉아먹고 있구나를 느껴왔어요. 실제로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아팠던 적도 있고

0: 합성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종양이 있었는데 뭐 그거 자체는 이렇게 심한 암이 아니니까 림프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발견이 돼서 림프의 절반 정도를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정도였는데 지금 완치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너무나 빠르게 달렸구나.
1: 살기 위해 조기 은퇴를 한 뒤 주중에도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내 취향대로 싹 고치기로 한 거랍니다.
2: 여기 두 분이 지금 내려와서 지내십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0: 아, 지금은 예. 집사람은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주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요. 집사람은 주로 주말에만.
2: 진짜 궁금합니다. 이 건물도 독특해서 예. 또 안에 또 얼마만큼 잘 꾸며놨길래 또 옆에 분이 또 오징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1: 예. 이 집도 현관이 뒤편에 있군요.
0: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3: 오.
0: 올라가시기 전에 예, 예. 여기부터 제가 자랑할 게 좀 있어요. 현관을 보셨을 때 네. 살이 좀 있거든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4: 또 다리. 하나의 살.
0: 약간 한옥 느낌을 주는 단살의 느낌이 있는 중문입니다.

0: 모던한 이전 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일본식 다다미도 보이고, 한국 전통의 결도 깃들어 있고, 제주 돌담의 정치도 담겨 있고 말이죠. 와, 이렇게 보면 또 발리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묘하다.
1: 와,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다양해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재료가 섞여 있거든요.
2: 예, 예.
1: 심지어 눈에 보이는 재료에도 대리석, 타일, 목재, 금속, 패브릭, 그다음에 현무암, 이게 한 7, 8개가 보이는데 어울려요.
2: 실제로 제가 소재 자재를 고르는데 직접 제가 따라다녔어요. 예를 들자면 이 고재 기둥이거든요. 이 고재 기둥 찾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렸던 것 같고요.
0: 그냥 평범한 원목이 아닌 고재 기둥이었군요. 세월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2: 근데 저희가 천고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재 기둥이 못 맞춰져요. 그래서
1: 결합을 했네요.
2: 결합을 했죠. 그래서 대목장님 작업실에 가서 설명드리고 실제로 크레인으로 올려서 돌려가면서 아, 이 결이 맞다 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0: 한옥 쌍주목장 이음 방식이라는데 보통 정성이 아니셨네요.
2: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 짜투리로는 계단을 만들어버렸죠. 여기 현무암벽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석재를 채워도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제주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쉬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무암 가자. 붙이는 작업만 한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한땀 붙인 거거든요.
0: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로 전부 바꿀 생각을 하신 건가요?
2: 사실은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있던 회사에서 고객 을 모시고 마케팅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임원분들을 모시고 이게 그 성북동에 있는 가구박물관이었어요. 근데 가구박물관이 한옥으로 돼 있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 창호가 딱 우리나라의 전통 간살이 딱 열리면서 바깥에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이 와,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한옥식으로 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3: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는 그 하자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였어요. 여기가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문이 안 와서 여기저기 막 곰팡이도, 현관에 곰팡이도 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겨울에는 좀 춥고, 근데 그 하자를 고치려면 일단은 집을 다 뜯어야 돼요.
4: 기능적인 걸 많이

0: 많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직장이 그런 직장이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만 머리에 떠올라요.
1: 집사람은 단순한 유지보수용 시설물 개보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저는 기회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2: 아, 시작은 부부의 동상이몽이었구만요.
3: 이게 어떤 의도와 컨셉으로 지금 이게 구인이 된 겁니까?
1: 제가 열심히 이제 이미지 공부를 했죠. 한 몇 달을 이렇게 모아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와비사비라는.
3: 예. 와비사비가 그, 무슨.
1: 너무나 완벽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런 그 일본의 그 디자인 철학이에요. 그 와비사비라는 철학하에 집을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바로 나온 깎아놓은 반듯반듯한 것이 아닌 좀 손때가 묻은 그런 자재들이, 소재들이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0: 힘든 취향이에요.
2: 그 힘든 취향을 뒷받침하신 분.
4: 도대체 와비사비가 뭘까? 아, 이게 찾아보니 정말 많은 이미지와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됐고요.
2: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해내기 위해 일본 답사까지 불사했대나요. 아우, 두 분 다 대단하시다.
4: 너무 좋은 고객님을 만났다. 근데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2: 자재 하나하나에 열정을 쏟아 부은 데는 나름의 철학적인 깨달음 때문이라는데요.
1: 제가 은퇴를 이미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은퇴하기 직전까지는 모든 게 쌓아올리는 거예요. 쌓아올린다는 거는 관계도 쌓고 재산도 쌓고 경력도 쌓고 쌓아올리는 데는 완벽한 것들이 도움이 돼요.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 쌓아가지고 딱 올려놓다 보면 은퇴한 순간부터는 이거를 좀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풀어내는 데는 뭔가 좀 헐거운 게 풀어내기 편하거든요. 그 약간 좀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기도 하고 루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풀어내는 삶을 사는 데는 딱 안성맞춤이다.
0: 저는 또 유지보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이 집안에 나무를 많이 쓰면 이게 그 터마이트에 이게 취약하게 될 텐데.
1: 개미가
0: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 다담이 저것도 벌레에 취약할 텐데 저걸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나. 그 알코올을 써야 되나 뭐를 써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표현하진 않았어요.
1: 강력한 두갈식이고 저는 구구절절히 얘기하다가 끝에 결론을 내는 스타일인데.
0: 왜냐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1: 공대생, 공대 껍데기만 썼던 문학소년, 이게 차이.
2: 주방은 아일랜드와 조명, 테이블까지 남편이 직접 디자인을 했다는군요.
3: 진짜 이런 재료들을 보고 있으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0: 저희는 주방을 모시고 삽니다. 저희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고. 네.
1: 제일 즐기는 시간 자체가 요리하는 시간이어가지고.
2: 결혼 후 지금까지 요리는 항상 남편 담당. 은퇴한 후에는 아직 현역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 정성을 쏟는다는데요.
5: 특히 안심 같은 경우는 버터를 녹여서 같이 구워줘야 풍미가 좋아지긴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버터라고 하면 그냥 아예 질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보카도 오일하고 로즈마리만 넣어가지고 순수한 고기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요리에 하나도 작품을 완성하듯 섬세하게 공을 들이시는군요. 한 끼를 먹어도 중요한 거는 실용이 아니라 감성이라나요.
1: 트러플 튀긴다. 나중에 야외 주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때는 내가 먹기를 하고 중국 음식도 시작을 할 테니까.
0: 오케이.
2: 이 집의 하이라이트.

0: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1: 왜?
2: 왜?
0: 정말 우리 집 환경과 비슷하게 네. 계단에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을 꼭 연출하고 싶다.
3: 듣고 보니 정말 계곡물이 흐르는 것 같네요. 어느 카페에서 이런 테이블 본 것 같은데 레진과 원목을 이용한 레진 우드 슬랍을 합니다. 돌과 이끼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하셨네. 계단이 아니라 이건 예술 작품인데요.
0: 저 계단을 그냥 무의미하게 공간 이동의 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 계단 자체에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2: 글을 써.
0: 우연히
2: 집에다 그래.
0: 계단에도 써도 될 정도의 퀄러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미팅할 때 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는 바쁘고 그다음에 재벌 회장님들 회의 테이블 하기도 바쁜데 대놓고 안 해줘는 못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나 비싸니까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3: 삼고초려해서 장인을 설득하고 원하는 디자인을 위해 제작 현장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몰입을 했답니다.
2: 나락은 뭐 전공이나 이런 거가 다 같았지만 나라면 결이 굉장히 틀린 사람이라는 거를 느꼈는데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예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그 업계에서 일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하는 게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요.
4: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요?
0: 예, 올라가 보시죠. 예,
4: 밟고 올라가 됩니까?
0: 예, 밟아도 됩니다.
4: 우와. 우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우와, 여기도 진짜 공들였다.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방인가요?
5: 네, 맞습니다.
4: 우와, 여기 또 강렬한 색상.
3: 계곡을 건너면 아내만의 아지트. 통창 가득 푸르름과 자연을 담은 화사한 벽지가 하나의 풍경으로 연결되는 컨셉이라는군요. 욕실도 자연의 재료들로 채웠는데요. 아내가 주말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히 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4: 이렇게 큰, 높고 큰 창이 있는 데서 자고 일어나시면 어떠세요?
2: 이런 기분 좀 들어요. 저 뭐 감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보상이 되는 듯한 느낌? 이 누워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 앵글이 있잖아요. 네. 저 나무에 이렇게 또 앵글이 있고 이 약간 이 벽지에 풍경이 있고 바깥에 전경이 있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4: 이게 우리가 통상 이제 짓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2: 네네네.
4: 그거는 집 짓다, 예, 밥 짓다, 실을 짓다.
2: 예,
4: 그러면... 약을 짓다, 정성을 가득 들이는 거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을 지으신 것 같아요.
2: 여기에 이제 나중에 노후에 여기를 들어와서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 이제 내가 숙제 다 했고 나는 이제 저기 터널의 끝이 보여. 내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나는 이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노후가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0: 거가 좀 덜 힘들어졌어요.
1: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 비로소 안착한 고요한 낙원. 치열했기에 지금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2: 아, 이제 와서 내가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집이네라는 느낌보다는 아, 원래 이랬어야 하는 공간이야 라는 느낌.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냥 행복해요, 여기 앉아있으면.
1: 사회적 성공이란 이름 뒤로 가려진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아준 집. 숨 가쁜 레이스를 끝마친 자신에게 허락한 생애 최고의 가치 있는 사치이자 가장 우아한 보상이지 않을까요?
3: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4: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5: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6: 상가물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8: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8: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0: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8: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8: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상담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8: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8: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0: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8: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8: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상담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8: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7: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8: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6: 상담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8: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10: 암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8: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0: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2: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틴바, 데크, 펜스, 루박,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틴바.
1: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1: 순간
0: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4: 'It's the greatest invention of all time, and it actually made us human.
3: 또한 자연물을 해체하고 재창조.

0: I kind of cheat by having better honey and, in most cases, better fruit than my competition. Mead is recognized as the world's oldest alcoholic beverage.
1: 이 오래된 술은 막과 꿀벌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맡은 일꾼은 따로 있습니다. 효모입니다. 효모는 어떤 생물과도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생존합니다. 효모는 당분을 먹이로 삼아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알코올을 만들어내죠.
0: The CO2 gets blown off and the alcohol stays in your beverage. If you get a mead that has some of those fusel alcohols, you have to let it sit for a year, 18 months, or even more, sometimes 5 or 10 years.
1: 알코올은 사실 아주 이상한 물질입니다. 우리는 알코올을 마시면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멍멍하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2: Alcohol is essentially a chemical weapon that yeasts produce to prevent other microbes from taking over its food source.
1: 그러니까 알코올은 효모가 만들어낸 독인 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효모가 만들어낸 독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못해 중독되기까지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3: 예, every time we have a beer or a sip of a cocktail or a glass of wine, and just ask why. Why do we like this so much? Why are we not drinking vinegar or any of the other tens of thousands of kinds of organic compounds? Why do we obsess about them? We obsess about them because the flavors are indicating something about the caloric composition and the microbial origins of the fermentation.
1: 자연 상태에서 알코올이 존재하는 경우는 딱 하나뿐입니다. 효모가 당을 만났을 때죠.

0: 우리는 알코올의 향과 맛으로 그곳에 당이 있음을 곧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1: Now, you could ask the question then, well, why are yeast doing this? And it turns out that the yeast are producing alcohol to kill off bacterial competitors.
0: 썩어가는 과일 속 수많은 미생물 사이에서 당분을 독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해낸 겁니다. 하지만 그 전략을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 Yeasts themselves had to develop a high tolerance to alcohol, and so they can create alcohol at levels that no other microbe can stand.
0: 하지만 알코올을 견뎌내는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우리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1: They evolved the ability to grab it, to eat it, and to metabolize it. They get energetic advantage, and they may also get antimicrobial advantage. Bacteria are killed by alcohol.
0: 어쩌면 우리 몸은 효모와 같은 미생물과 협력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터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0: almost every place in the world, everybody eats and drinks products of fermentation every day. They might not be aware that they're fermented. They might not be thinking about fermentation, but most people are familiar with products of fermentation, even if they know nothing of the process of fermentation.
1: 미생물은 엄청난 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모든 것은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미생물은 그 무엇이 되었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는 미생물의 능력을 교묘하게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2: 100年的时候就是说我们长期用都是用东北这块。
1: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발효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콩을 발효시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장은 각국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발달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0: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풍미가 탄생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베트남. 베트남과 이탈리아.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두 나라의 요리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제조법과 맛을 가진 소스가 있습니다.
1: Noi la mettiamo al posto del sale su qualsiasi cosa.
2: 아, ví dụ như những món ăn như là phổ biến nhất của Việt Nam như là cá kho. Tổng quốc gia khác ở chỗ là trong máu người Việt Nam mình có một phần nước mắm ở trong đó.
1: 졸리. Io sarei dire che è il jolly degli chef.
0: 이게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로 다른 지역을 잇는 발효의 연결고리는 생선 소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축의 살이 오르는 계절이 다가오면 몽골의 유목민들은 바빠집니다. 이것은 아마 가축의 젖을 활용하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일 겁니다.
3: Fromage au départ, ça s'est sans doute créé par hasard. Quand on a voulu transporter du lait dans une outre faite avec l'estomac d'un animal. Parce que dans l'estomac de l'animal, il y a des enzymes qui vont faire prendre le lait en solide, donc coaguler le lait. Et cette enzyme, on l'appelle la présure. Et c'est ça, aujourd'hui, qu'on ajoute dans le fromage, dans le lait, pardon.
0: 효소가 들어가면 우유에서 커다란 물질이 분리됩니다. 유목민들은 이것을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죠.

0: 갈수록 더 발효가 많이 진행됩니다.
1: 베스트 거더들은 아군이 하나 손수네 링들스.
2: 이 y a encore une grande culture de la fermentation du lait en Asie centrale, qui se serait ensuite propagé un peu dans les pays dans l'ère ce qu'on appelle l'ère balto-slave.
0: 우유를 발효시켜 치즈를 처음 만든 것은 유목민들이었지만 더욱 정교하게 발달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3: 파르메잔 레짜노 è un formaggio unico. 마 ci vogliono 500 litri di latte per circa 40-45 kg di prodotto, quindi queste caldaie noi quando cuociamo il latte arriviamo circa a 55 gradi, quindi se noi pensiamo non è una temperatura elevatissima. 100% sarebbe un'altissima temperatura dove tu hai quasi la certezza di uccidere tutti i batteri.
0: 이 사람들이 이 우유 속에 있는 균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4: They kind of set the stage for what's to come in the ripening process.

0: 새로운 효모가 더해지면서 특별한 맛과 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늘 협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미생물은 다른 미생물을 죽이는 전문가입니다.
1: 요 i miei fratelli siamo sempre cresciuti nel gorgonzola.
0: 이곳에서는 치즈의 맛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비법을 사용합니다.
1: questi aghi all'incirca fanno 100 fori su ogni superficie e tramite questa foratura permettiamo all'ossigeno di entrare e di andare a sviluppare la muffa, Penicillium roqueforti, all'interno del formaggio. E le forme lasciate in stagionatura naturalmente si ricoprono di muffa, quella che noi chiamiamo barba, una barba naturale, una barba azzurra, una barba verde scuro.
0: Penicillium roqueforti, 푸른 곰팡이입니다. 치즈에 핀 곰팡이는 불필요한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1: Penicillium roqueforti, quindi il penicillo è una muffa nobile, è una muffa gentile, è una muffa che fa bene all'essere umano.
0: 푸른 곰팡이가 만들어낸 천연 항균 물질이 바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항생제 페니실린입니다. 물론 톡 쏘는 향과 쌉싸름한 맛을 주는 역할도 하죠. 발효 음식은 한 나라의 풍경 자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매년 겨울이면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0: 겨울을 나고 봄, 여름까지 먹어야 되는 거니까. 품앗이죠. 그럼 품앗이었던 거죠. 요새 우리나라가 너무 먹을 게 풍부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간과하는데, 발효는 저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발효의 정점에 있는 음식입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죠.
0: 김치의 사전적 의미는 발효식품이에요. 그냥 이렇게 양념을 버무린 거는 각각의 그 양념 맛이지만 김치는 그 양념이 어우러져서 발효된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식품에는 없는 수백억 유산균이 있는 거죠.
1: 김치는 가장 많은 미생물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음식입니다.
0: 김치를 담가서 우리가 맛있다고 느낄 때는 아주 좋은 유산균이 막 이렇게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김치를 보자기처럼 쌌다 해서 보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배추, 무, 과일, 뭐 배, 낙지, 전복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주 고급 음식이죠.
1: 김치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균이 살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양성이 특유의 풍부하고 역동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0: 소고기 양지를 이렇게 푹 끓여서 국물을 붓는데 한 15일 정도 되면 굉장히 맛있어요.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고. 저는 다 해봤어요. 다 김치로 거의 해봤어요.
1: 우리는 어디에서든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발효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생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미생물의 활동은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 For me, fermentation is a way to access a different flavor profile from an ingredient. At every season, we will take an ingredient and we will do completely different fermentations with it. And we'd also like to get a lot of our ingredients from the wild and going out to different places and seeing what's around.
3: I've worked in so many different restaurants who pioneered so many different type of fermenting techniques. These microbes interact, and the way that they change things is what makes fermentation so fascinating. We will do a lacto fermentation. We will smoke it. We will salt it. We will take all different aspects. So we made a garum, which was made from bondegi, or silkworm, which had a really, really good flavor profile. We mixed bee pollen and bondegi, and a mixture of salt and nurik,

0: people have this? Like, enjoy this? Wow.
1: 같은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2: 너 매일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但是就是太咸了，如果要是跟饭一起吃的话，我觉得会非常好吃。
4: Yeah, it's good. It's good. Tastes like being home again.
1: 같은 음식인데도 누구는 맛있다고 하고 누구는 역겹다고 합니다. 발효된 것과 썩은 것, 맛있는 것과 역겨운 것,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5: La différence entre fermentation et pourri, en fait, elle est très, très petite, très étroite. Elle dépend de la culture de la personne qui va manger l'aliment. Parce qu'il y a une chose qui peut être pour moi fermentée et qui sera pourrie pour vous, et au contraire, la même chose.
1: 과학적인 관점에서 부패와 발효는 같은 현상입니다. 둘 다 미생물 활동의 결과물이죠. 하지만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6: What's disgusting in other cultures, each culture depends on the culture. So, why do we have this response, you might ask? First of all, it is a way to communicate to other people that they shouldn't eat something. Disgust may be hooked into the avoidance of pathogens, the avoidance of harmful microorganisms.
1: 부패한 음식을 피하기 위해 역겨움이란 감정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감정이 단순히 음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6: As culture evolves, since it's such a negative avoidance response, get me away from this, it becomes attached to other things.
1: 우리가 혐오라고 부르는 감정입니다.
6: And that unfortunately expresses itself sometimes in reactions to strangers or ethnicities other than your own.
1: 그러니까 우리가 불결한 것을 볼 때뿐만 아니라 이방인, 소수자, 외국인, 그리고 낯선 음식, 익숙하지 않은 것을 대할 때 생기기 쉬운 혐오감의 근원은 세균 감염을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혐오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6: Because disgust is acquired, and it isn't part of our genes, as far as we know.
1: 그러니까 우리에겐 무언가를 혐오할 수도 좋아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7: If human beings are one thing, we are adaptable. I'm always challenging people if they tell me like, oh, I hate fermented foods, or I hate kimchi, ooh, I hate blue cheese. You know,

0: To think that our species evolved a basis for detecting fermentation.
1: And it turns out that they're good at transforming ingredients of all kinds into materials that are more flavorful, easier to digest, just all kinds of advantages. Long, long ago, human beings learned how to take advantage of their powers.
2: So fermentation is basically a symbiotic relationship that humans have with microbes. We've sort of co-evolved.
3: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타인과 부대끼고 섞이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의 힘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불가능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훌륭한 음식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은 낯설고 두려운 것을 넘어서는 과정이었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묘하게 생존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치명적인 독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이 능력 덕분입니다. 이 능력이 생긴 이후로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맛입니다. 우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0: 상담도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불러 그 땡 그 이쪽으로 사랑해.
2: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일시의 힘이 될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1: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장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4: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2: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2: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3: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1: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I wonder what that's in there.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1: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4: 이들을 봐라, 고자라, 아스나르게 취하는데.
2: 약간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줄룩 줄룩.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장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고충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곧 민주주의에도 미칩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상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1992년 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했던 말, 바보야, 모든 것은 경제야 라는 발언이 지금까지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보다 산업혁명을 시작한 게 좀 늦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했죠. 특히 남북전쟁이 끝난 뒤엔 예상도 못한 속도와 힘으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 경제강국의 뿌리가 된 시기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시절을 주도했던 자본주의 철학과 원칙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벌어진 주요 경제 위기들도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관세 정책을 펼쳐왔는지, 그 배경은 뭐였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거의 간섭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자유방임주의를 중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만 지키면 되고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야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꽉 잡혀 있었죠.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 신봉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이 엄청 빨리 성장하는 동안 거대 기업의 독점과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슬금슬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정부가 나서서 경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에 미국이 주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만들 때 금만 쓰도록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금이랑 을을 같이 썼는데 이제는 금만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래서 은값이 확 떨어지고 물건값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은행도 걱정하고 기업들도 투자하기를 꺼리게 됐어요. 그 결과 산업 전체가 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다 괜찮아진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0년대에도 금 보유량에 맞춰서 통화량을 제한하는 금 본위제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길어졌고 경제는 빚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통화 정책 문제는 금융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부채를 갚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도 내려가고 결국 경기 침체가 더 길어졌죠.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은화 유통을 넓히려고 1890년에 셔먼 은매입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금 보유량에 대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게 1893년 경제 위기의 한 배경이 된 것이죠. 결국 은화 정책은 철회되고 금본위제가 유지됐는데 이것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은행 불안도 경제를 더 힘들게 했는데 1893년 위기 당시 많은 은행이 금준비금을 충분히 못 갖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은 농장 운영하는데 큰 타격을 받았죠. 이 상황이 노동자 불안을 키우고 대규모 실업으로 번졌는데 1877년 대철도 파업 같은 사회 저항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면서 사람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촌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죠.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철도, 철강, 건설 같은 핵심 산업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였죠. 1873년 이후 철도 확장은 거의 멈췄기에 철강 생산도 확 줄었고 1893년 경제 위기로 철도 회사의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업도 위기였습니다. 곡물과 면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농민들 삶이 더 피폐해졌죠. 이런 경제 위기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때문에 인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당은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 인민당은 특히 중서부와 남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 정치 지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죠. 인민당은 자유방임 산업 자본주의에 맞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세력이었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대규모 파업과 사회 저항과 맞물려 인민당은 기존 정당들이 간과했던 문제들, 즉 불평등, 농업 위기, 금융 독점 등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와 반독점법 같은 규제를 도입했지만 인민당이 요구한 근본적 변화에는 못 미쳤죠. 그럼에도 인민당의 부상은 당시 미국 정치에서 자유방임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이후 진행될 개혁운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시기 장기 불황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국내 시장은 침체되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신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쟁력 키우려고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로 인해 경제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소규모 생산자 중심 가치관은 힘을 잃었고 존 D.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 JP 모건의 금융제국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국 산업 자본주의의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업가들은 대량 생산, 중앙 집중식 경영, 금융과 산업자

여러분의 결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 발전은 화려한 성장 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근본 이자와 긴축 통화 정책이 반복되는 불안과 금융 위기를 부추기고 실업과 사회 불안을 키웠죠. 산업과 금융 불안, 부의 불평등 문제, 독점 자본과 출현, 정치 혼란이 뒤섞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는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시기로 20세기 경제정책과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29년에 터진 경제대공황은 그냥 주식시장이 잠깐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대참사였습니다. 그해 10월 검은 화요일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줬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태의 뿌리는 훨씬 깊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엄청났고 임금은 거의 안 오르고 제품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따라갔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축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축도 못하고 소비할 돈도 빠듯했죠. 기업들은 이익을 쓸어 담았지만 대중의 주머니 사정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총 수요가 줄고 물건만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거기에 금융 쪽도 불안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과열되면서 빚내서 주식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품이 커져갑니다. 1929년 말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고 소비와 투자도 급감했습니다. 1933년까지 약 20%의 은행이 무너지면서 돈의 유통이 멈추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죠. 이 와중에 연방준비제도는 근본이자를 꼭 지키겠다고 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했는데 이게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문제였는데 근본이자 때문에 나라들이 금 유출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관세를 잔뜩 올려버린 것이죠. 그것이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습니다.

이 관세법이 세계 무역을 꽁꽁 얼려버렸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국제 무역이 급감했죠. 이 때문에 미국 수출이 30%쯤 뚝 떨어집니다. 농업 쪽은 원래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끝판왕, 급재난 더스트볼이 터지고 맙니다. 더스트볼이 뭐냐면 1930년대 초 미국 중서부와 남부 평원지역을 덮친 거대한 흙먼지 폭풍입니다. 이 지역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사스, 콜로라도 이런 주들을 포함해서 꽤 넓은 땅이 가뭄에다 강풍까지 맞으면서 농경지가 완전히 뒤집혔죠. 진짜 농사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기 대회라 단듯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농촌이 완전 쪼그라들면서 많은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도시는 이미 일자리 자체가 모자란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도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회적 긴장감도 팽팽해졌죠. 이 더스트볼 상황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소설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속에 쌓여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죠. 시장 자체가 붕괴됐고 사회 곳곳에 깔린 구조적인 불평등도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엉켜버려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게다가 그때 강화된 관세정책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충격으로 서로 물건 주고받는 걸 다 막다 보니 무역이 뚝 끊겼고 그 여파로 농민들 사정도 완전 바닥을 찍었죠. 농촌에서는 앞서 말한 더스트볼이란 자연재앙까지 겹쳤고 이래저래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휘청거렸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들은 시장이 줄어들고 돈이 돌지 않았고 사회가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큰 상처를 받았죠. 가장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결국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만들었죠. 얼마 후 미국 선거에서는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가 당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12년간의 공화당 집권이 마무리되고 루스벨트의 민주당 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꺼낸 정책은 유명한 뉴 딜, 즉 새로운 거래였죠. 이 말은 대통령 고문이 잡지에 썼고 루스벨트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쓰면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뉴딜은 정부가 돈 풀고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구제, 회복, 개혁을 달성하자는 아이디어였죠. 뉴딜 정책은 실업자 구제, 공공사업 일자리 만들기, 농업 안정, 산업구조 개혁 등 여기저기 다 손댔습니다. 도로, 댐, 교량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면서 단기 일자리를 늘렸고 농촌 농산물 조절과 보조금으로 농민도 도왔습니다. 뉴딜은 단순히 경제 살리기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과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정에도 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1930년대 중후반 경제가 차차 회복되었죠. 물론 진짜 완전한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 군수산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뉴딜은 불황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딜의 의미는 엄청나죠. 오늘날 미국 경제의 기초인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사회보장국 이런 기관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법으로 국민들에게 법적, 도덕적 권리를 주며 정치적 보호막도 만들었습니다. 뉴딜은 미국 사회의 오랜 자유방임주의 전통을 확 뒤집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운영원칙을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뉴딜은 여전히 큰 교과서처럼 거론되기도 하죠. 그때의 용기와 실험정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참고할 기준과 영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엄청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시장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경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다들 낙관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낙관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핵심은 서프라임 모기지였는데 쉽게 말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무리하게 집 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면서 대출을 갖기 힘든 사람이 엄청 늘어버렸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바탕으로 만든 금융상품들의 가치가 곤두박질했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시장 자유와 금융 규제 완화가 낳은 부작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소비가 확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미국에서는 특히 주택압류가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번졌고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나와서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주와 투자회사와 같은 일명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미리 위험을 잡아내고 대응하려고 했죠. 헤지펀드나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이제 등록과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고 은행들에겐 위험한 투자 제한과 자본 기준 강화가 도입됐죠. 국제무대에선 바젤3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바젤3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던 국제 규칙이죠. 예전에는 헤지펀드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는데 이제는 이들도 꼭 등록하고 자신이 뭘 하는지 투명하게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은행들은 위험한 투자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제한을 받고 위기에 대비해 더 튼튼한 자본을 갖춰야 하죠.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런 규칙을 통해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흔들리는 걸 막고 사람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더 믿을 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동안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얽혀 깊게 얽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금융이 흔들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경제까지 덩달아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여파가 커서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스템 짜는 데 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8년 금융위기는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준 씁쓸하지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고관세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역사 속 여러 시기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미국만 해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고관세 시대, 1930년대 대공황 때 스무트 홀릭 관세법,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빚어진 미중 무역 분쟁까지 관세가 그때그때 국내 경제와 세계 무역에 끼친 영향은 꽤 컸습니다. 먼저 19세기 후반 미국을 보면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미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외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90년 맥킨리 관세법입니다. 그 관세법은 1500개 품목에 평균 49.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려 한 거였지만 동시에 물가를 올리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죠. 이 관세법은 외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수출도 확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도 떠나버렸죠. 그 결과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며 공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1893년 공황 때 실업률이 무려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893년 공황은 그때까지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만약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에서 1893년 경제 대공황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1930년대에 나온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더 극적인 사례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제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농민 보호와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했던 이 법은 수천 종의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주요 거래국들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걸면서 무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미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이 뚝 끊겼고 그 결과 미국 내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했습니다. 농산물도 캐나다, 멕시코가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해외 시장이 막혔고 농민들은 수입이 크게 줄었죠. 무역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죽음의 나선 현상이 벌어져 미국 수출은 무려 30% 가까이 감소했고 이 피해가 농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으로 경제 타격을 키웠고 그래서 경제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정책적 재앙이라고 부르며 이 법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체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관세 인상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시장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고관세가 단순히 보호무역 이상의 부작용을 줬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정책 세울 때 다자 간에 협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지침이 된 것이죠. 최근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붙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EU, 캐나다, 멕시코 같은 주요 교역국들도 보복 관세를 걸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관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전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에 붙은 관세 때문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두와 옥수수 같은 주요 품목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가장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농민들의 수익이 크게 줄었죠. 중국 시장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서 농가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지역사회 전체 경제 위축으로 이어졌죠. 지방 농업 중심지는 일자리가 줄고 소득 감소로 힘들어했고 관련 산업도 같이 흔들렸죠. 보복 관세는 상대국 내 특정 산업과 지역을 노리고 피해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동시에 해당국 내 정치적 상황과 선거 전략에 맞게 국민 불만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자국 산업의 타격이 적은 품목 위주로 조절하죠. 그래서 항공기, 와인, 치즈 같은 특산품이 대상에 들어갔는데도 EU 내 일자리와 생산 기반은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EU는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내부 충격은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죠. 반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핵심인 대두에 보복 관세를 집중시켰는데 미국산 대두는 중국 사료랑 식품 가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농민들이 큰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도 국내에서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려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경제 관점에서 보면 높은 관세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올라가고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투자도 줄어들게 돼요.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이 약해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역사를 보면 그리고 최근 벌어진 무역 다툼들을 보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느라 이런 고관세 정책을 펴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큽니다. 역사가 그 증명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성감이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불라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1: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죠.

하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저 아래 남슬라브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슬라브는 예로부터 민족과 종교, 언어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칸은 지리적 개념으로 발칸반도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발칸의 많은 나라들이 남슬라브에 속하지만 이중 그리스와 알바니아,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남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으로 슬라브족이자 슬라브어를 쓰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여기에 속하고요. 종종 불가리아도 남슬라브족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고슬라비아는 정치적 개념으로 20세기 말에 존재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하는데요. 위에 언급한 남슬라브 나라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지만 불가리아는 제외됩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명칭 자체가 남쪽을 뜻하는 슬라브어 유그와 슬라비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화권이 충돌하는 발칸반도에 위치하다 보니 유달리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튀르크인이나 알바니아인, 그리스인 등 여러 민족들과 오랜 세월 부대끼면서 다채로운 인종적 특징도 지니고 있죠. 특히 종교가 아주 복잡한데요. 정교와 가톨릭, 이슬람 교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칸반도는 오랫동안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거기에는 늘 남슬라브 민족이 얽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과 유고 연방의 붕괴 과정에서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분쟁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내내 이곳에서는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중에도 위대한 문학과 예술이 나왔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다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진녹색의 드리나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보스니아 동부, 세르비아 국경과 가까운 이곳에 비시에그라드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보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스만 튀르크 시절 이 마을 출신의 대재생이 건설한 이 다리에는 그의 이름을 딴 메흐메드 파샤 소콜로비치 다리라는 길고 화려한 이름이 있지만 이보 안드리치가 쓴 동명의 소설 덕분에 드리나강의 다리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이 다리를 둘러싼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 발칸반도 400년 역사를 그린 장대한 연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크로아티아에서 공부하고 세르비아에서 집필 활동을 했던 이보 안드리치는 세 나라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으로 죽은 진정한 유고슬라비아의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작품에 관해서만큼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보스니아의 작은 마을 비시에그라드가 절대적인 영감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창문에서는 드리나강의 다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어른들로부터 다리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리나강의 다리는 안드리치의 기억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어릴 적부터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지성을 인정받았던 안드리치는 대학 졸업 후 외교관으로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베오그라드에 은둔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때 쓴 작품이 바로 드리나강의 다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치의 폭격이 쏟아지던 베오그라드에서 안드리치는 한편으로는 그 옛날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드리나강의 다리에 새겨진 슬픔의 역사를 새삼 되새겼을 것입니다.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유고슬라비아의 역사와 문학성을 세계에 알린 안드리치는 197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가로서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 내전을 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으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인물과 사건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보니 술술 읽히는 편은 아니지만 모든 에피소드와 문장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박힌 채 탄탄한 서사를 쌓아가고 있어서 다 읽고 나면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작품 전체가 작가의 말과 언어로 지은 단단한 다리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에피소드는 이 마을 출신으로 오스만 튀르크의 고위 관리가 된 메흐메드 파샤가 자신의 고향에 다리를 짓기로 마음먹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설은 우여곡절 끝에 다리가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뒤에 다리를 경계로 마주한 정교와 무슬림 마을이 어떻게 교류하고 대립하며 살아왔는지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랫동안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비시에그라드에서 정교인과 무슬림은 이웃이자 친구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축일에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곧잘 어울려 놀았고 때로는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리는 두 마을을 오가는 통로이자 양쪽의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결혼식과 장례식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번갈아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다리의 반질반질한 돌바닥은 핏자국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스만 제국이 튀르크에 저항하는 세르비아인들을 다리 위에서 처형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면서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갈등 끝에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드리나강의 다리 역시 폭격으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 장대한 서사시는 막을 내립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는 바로 다리입니다. 극중 다리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이자 현장이고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역사적 증인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물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사와 대비되어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는 드리나강의 달이야말로 진정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것이죠. 또한 의미적으로도 서로 갈라지거나 흩어진 것을 이어주는 다리는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 서울 국제 공연 예술제 개막작으로 세르비아 국립극장의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가 초청되어 대학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는 방대야 원작을 2시간 반의 압축적인 상징과 은유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리는 수십 개의 의자로 배우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촘촘히 의자를 이어붙여 완성한 다리는 무대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의미를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완성했습니다. 1인 다역을 맡은 배우들 역시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면서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갈등과 분쟁, 사랑과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또한 구슬픈 노래와 춤, 합창 등이 라이브 음악과 함께 펼쳐지면서 한층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냈죠. 막이 오르면 오스만 튀르크가 징집한 3명의 소년이 등장해 어머니의 절규를 뒤로 한채 바구니에 실려갑니다. 소년들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나와 장난감 총을 난사합니다. 이는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나토 표식이 수놓은 군복을 통해 보스니아 내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400년째 이어진 폭력의 역사가 강렬한 대비와 슬픈 여운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원작 드리나강의 다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이후의 비극들은 모두 연출가의 해석으로 덧붙여진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보스니아 내전 기간에 이곳 비셰그라드에서는 수많은 살상이 일어났으며 마을의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출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야기는 끝나도 현실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이 끝없는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관객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는 흐른다라고 말하며 역사를 강물에 비유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사람들의 기쁨도 슬픔도 그저 흘려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도도한 흐름 위에 세워진 드리나강의 다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모든 피와 눈물의 역사를 목격하고 관찰하고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드리나강의 다리는 자기 자리에 묵묵히 서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예술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유고 혹은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남쪽의 슬라브족이 모여 만든 연방이었습니다. 국가명의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데서 얼핏 냉전시대의 한 축이었나 싶지만 유고연방의 최고 지도자 티토는 동서진영 모두를 거부한 채 독자 노선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삶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치고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던 소련 인민들과는 달리 유고슬라비아 국민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해외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죠. 또 자본주의 진영과 교류한 덕에 다양한 문화와 상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 인해 상당히 세련된 생활 수준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슬라브 6개 공화국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는 다문화 국가의 표본이었습니다. 형제애와 단결이라는 강력한 구호 아래 가톨릭, 정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와 국적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웃과 친구로, 연인과 가족으로 어우러져 살아갔습니다. 이런 유고 연방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연방을 이끈 지도자 티토가 1980년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리더가 사라지자 연방의 세력권을 두고 각 공화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시작됐고 때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마저 해체되면서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회주의 이념도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보스니아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참혹한

혹독한 전쟁 끝에 유고슬라비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연방은 각각의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두샨 코바체비치의 소설 옛날 옛적에 한 나라가 있었지는 2차 세계대전부터 보스니아 내전까지 유고슬라비아가 겪은 거칠고 험난한 역사를 은유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츠르니와 마르코라는 절친한 친구,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사랑했던 여인 나탈리아, 이 세 인물의 애증과 배신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나치에 대항해 함께 싸운 츠르니와 마르코는 형제보다 가까운 동지였지만 마르코는 나탈리아를 독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배신합니다. 작품의 핵심 배경인 지하세계는 마르코가 자기 동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세계입니다. 마르코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지하실에 가둔 뒤 나치가 패망하고 유고 연방이 수립된 뒤에도 여전히 바깥은 공습 중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무기를 만들도록 시키죠. 지상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면서 뒤로는 지하에서 만든 무기를 팔아 뒷돈을 챙기고 지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온갖 거짓을 연기하는 마르코의 모습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한편 오랜 시간 지하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점차 그 생활에 적응하고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자전거 페달로 전기를 만들고 취미와 종교 생활도 이어가며 지하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릅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지하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밖으로 나오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극중 지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진짜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소설의 제목에서 한 나라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 유고슬라비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극중 지하 세계는 격변하는 세상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있다가 급작스레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두가 죽고 죽이는 잔혹한 역사에 기초한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소설은 이를 무겁고 진지한 시선보다는 과장되고 유쾌한 상상력으로 펼쳐냅니다. 참혹한 현실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와 엮어내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영화 언더그라운드로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 작품은 제48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영화가 제작된 시점이 아직 보스니아 내전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었던 만큼 사라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이 작품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나는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야기 내내 떠들썩한 축제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쉬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영화 중에는 이처럼 폐허 속의 축제, 전장에서의 사람과 같이 역설적인 흥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역사를 지닌 땅이지만 남슬라브 민족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흥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과 참혹한 내전, 죽음이 산보다도 더 가까웠던 시대에서도 이들은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예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노래와 춤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는 작품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에도 녹아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르비아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도 하루 종일 금빛 브라스밴드의 연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슬프면서도 흥겹고 신나면서도 구슬픈 그 소리는 이곳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선율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축제에서나 절망의 한복판에서나 노래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의 진짜 삶과 역사는 책장이 아니라 그 선율 위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남슬라브 문화권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와 이곳의 역사를 담은 예술작품 드리나강의 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지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직업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성인과 중학생 자전거 대여하기 되겠습니다.

0: 그래서 뭐 자녀분과 예를 들어
1: 네.
0: 해외에 나갔는데 요즘에 그런 데 있잖아요. 호수 같은 데를 돌 때, 너무 크기
1: 그쵸.
0: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자전거 빌리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렇죠?
1: 네. 그리고 또 2인용 자전거 같이 타면 운치
0: 오?
1: 있고 너무
0: 느낌
1: 좋잖아요.
0: 좋죠?
1: 네.
0: 자, 이거 영어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네, 이거는 자전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1: 아니죠.
0: 아니잖아요.
1: 대여 요금을 물어보는 거죠.
0: That's right.
1: 아, 그러면 또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0: 문장 구조가 살짝 바뀌어야 될수 있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1: 왜냐면
0: 거예요.
1: 성인이랑 또 학생이랑 뭐 어린이
0: 그렇죠.
1: 요금이 다
0: 다
1: 다르니까요.
0: 다르니까. 오케이,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다 바꿔볼게요.
1: 네.
0: 그렇다면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만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저 자전거 대여하는데 그 얼마예요?
2: Are you interested?
1: 바이크.
2: You want a
1: 바이크.
2: bike?
1: I want to rent a bike.
2: Okay, yeah.
1: How much? Yes.
2: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How many?
2: Yeah, it's $5 an hour. How many bikes do you need?
1: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2: One.
1: Two.
2: Two.
1: Adult one, 12 years old. For student, one.
2: Okay, student and one adult.
1: Yes.
2: Okay,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Sign.
2: Sign this form.
1: Yes,
2: Yes.
1: sign. Okay.
0: 아이고, 결국 오토바이로 잘못 빌렸다고 들었어요.
1: 네, 조금
0: 어떡해요?
1: 더 속도를 내야죠.
0: 라이센스도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1: 네.
0: 제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뭐 하는데 얼마예요? 뭐 하는데 얼마예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케이,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4: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4: Please sign this for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처음 나와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1: Yeah.
0: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1: How much is it to rent a 자전거? 겠네요. 근데 how much is it? 우리가 너무 많이 쓰던 거라
0: 맞아요.
1: 왠지
0: How much is
1: 이렇게
0: it?
1: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to rent 하는데 얼마냐 이건데, 자전거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bicycle. bike, 예,
0: Bicycle이요.
1: bicycle. bicycle.
0: Okay. Oh, okay. Bicycle. I
1: 예.
0: don't know. Okay, let's see.
1: circle.
0: So, how much is it to rent? 그 다음에 자전거가
1: 아,
0: 들어가야겠죠?
1: 이게 아닌 것
0: 자.
1: 같죠?
0: 네. 자, 일단 이건데, don't worry.
1: 예.
0: 요것도 쓸 겁니다. 지금 바이세클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Bicycle, right?
1: bicycle.
0: 근데 by라고 하고 cicle, right? 이두 개를 반대로 쓰신 거예요. 이런 실수가 없다라고 절대 말을 못하는 게 정말 저는 너무 눈으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둘다 I가 될것 같은 거예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는데, 자, 바이크는 일단은 바이크는 바이스크를 줄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바이크는 이 문맥에 따라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오토바이,
1: 오토바이도 되죠.
0: motorcycle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바이크 다시 한번
1: 네.
0: 제가
1: 아까 아이랑 이렇게
0: right,
1: 바이시클. 이거군요.
0: 맞습니다. BI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1: 바퀴가 두 개니까.
0: Right, yes. 그래서 두개 달린 사이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1: 네.
0: 돼요. Okay, so bicycle, bicycle. 그러면 참고로 혹시 세발 자전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두개 달린.

0: 거?
1: 트리플 시클.
0: 오, 굉장히 비슷해요.
1: 오, 그래요?
0: 자. 네.
1: 아, 트라이스클.
0: 사실 트리플에서 그 부분만 딴
1: 네.
0: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스클. 들어본 적 있나요?
1: 저는 이거 애기 지금 있어요.
0: Yeah?
1: 저희 애기
0: 아하.
1: 3살이니까.
0: 오, 너무 귀엽.
1: 예.
0: So, tricycle or 줄여서 그것도 가끔 트라이크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삐리리리리리 하면서 세발 자전거를 타는데
1: 네.
0: bicycle이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죠. Okay.
1: tricycle.
0: So, try는 세 개라는 뜻이죠.
1: 네.
0: 그래서 triangl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오.
0: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대여하다란 동사로 뭘 썼을까요?
1: rent.
0: rent를 썼습니다.
1: 네.
0: 전에 제가 rent 하는 거랑 borrow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 맞습니다. 이게 돈에 관련된 거는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해요.
0: 그렇죠. 이게
1: 예.
0: 빌리는 건데 뭐가 달라요?
1: rent는 일정 페이를 지불을 해야 돼요.
0: 오.
1: borrow는 그냥 eraser 같은 거.
0: 오케이.
1: 펜 같은 거.
0: 이거 빌려도 되겠니?
1: 그쵸.
0: 꼭 금전적인 지불이 당장 없어도 빌릴
1: 네.
0: 수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borrow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1: 맞습니다.
0: 오케이. Very nice.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그동안은 어떤 명사가 얼마냐라는 건 많이 해봤어요.
1: 네.
0: 그죠? So, how much is it?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how much is the shirt? How much is the skirt?
1: 맞아요.
0: How much are they?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뭔가 바꿔가면서도 연습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얼마냐.
1: 와.
0: 이거예요.
1: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0: 네.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그쵸? 바이크가 얼마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1: 네네.
0: 그걸 대여하는 게 얼마냐. 행동이잖아요. 그쵸? So, how much is it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얼마죠?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1: 네.
0: 보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try 해볼게요. 이걸 보내는데 얼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택배 하는데 왔다던가
1: 아, 포스트
0: 뭐 우체국
1: 오피스군요.
0: yes
1: 아하.
0: 그래서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그렇죠.
1: 우와.
0: Send this.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 How much is it to send this? Right?
1: Okay.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얼마죠?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Rent a car. 오, 잘하시네 오늘.
1: 기분
0: 너무 좋아요.
1: 마치 원어민.
0: Okay, very, very nice. Okay. So 여러분들 앞으로는 아, how much is까지 그냥 똑같이 쓰고
1: 와.
0: to do something을 바꾸면
1: 네.
0: 되는구나. 이걸 아셨을 겁니다.
1: 음흠.
0: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send this?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Mm-hmm.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Alright.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시간당 받나 봐요. 자전거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아, 시간당 5달러예요.
1: 예.
0: 몇 대 필요하세요?
1: 오.
0: 같이.
1: It's $5 시간당.
0: Mm-hmm.
1: How many do you need?
0: Mm-hmm.
1: 얼만큼 필요하냐?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당.
0: Mm-hmm.
1: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냐 이거니까요.
0: Mm-hmm.
1: 그러면 all hour 할게요.
0: 오.
1: 예.
0: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쉬운데요.
1: 왜요? 아!
0: 그렇습니다. an hour.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자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음 앞에서는 어고 모음 앞에서는 언이다
1: 언이고.
0: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H는 자음이면 어잖아요.
1: 하지만 묵음이죠.
0: 그죠. 이게 hour 묵음이 아니라
1: 네.
0: hou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1: 아,
0: 발음 자체가 모음 사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인지 언인지 구분하는 거는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1: 발음으로
0: 네.
1: hour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이 들어가야 되죠.
0: 그렇죠.
1: 되거든요.
0: H가 아무리 스펠링이 자음이지만 사운드 자체는 아 이기 때문에 모음 취급하는 겁니다.
1: 그럼 a hour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0: 본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1: 예, 헷갈리니까요.
0: 아, 안 됩니다. 네. So an hour가 맞고요.
1: 네.
0: Oh, but that's a great idea.
1: 예.
0: But it's $5 an hour. 시간당.
1: An hour.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면 아, 원래 뭐뭐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
1: 네.
0: 하나 당이란 뜻이거든요.
1: 음흠.
0: 그래서 뭐 a minute.
1: 예.
0: 이렇게 하면 1분당이 되겠고 a second. 그러면 1초당이 되겠죠.
1: 오.
0: So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여기서 how many라고 하는 거는
1: 얼마나
0: how many
1: 많은
0: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How many?
1: How many

0: How many?
1: 뭐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걸까요? How many?
0: How many bike?
1: 그렇죠. Uh-huh. How many bikes?
0: Yes.
1: Right? How many bikes를 받아주는 bikes. 이 many가 대명사 같은 역할을 좀 한다고 봐야 돼요. So how many,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신은 필요로 하나요?
0: 네.
1: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how many 하고 나서 질문어 순을 넣으면 얘가 그러니까 의문사 같은 거죠. 얘 자체가.
0: 네.
1: 그래서 몇 개를 뭐뭐 하죠? 예. 여기서는 몇 개를 당신은 필요로 하죠?
0: 네.
1: 이거 보고 하셔도 되니까요. 자, 아주 간단하게 How many do you need는 몇 개 필요하냐라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몇 개를 너는 원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0: How many do you want?
1: Do you want?
0: 오.
1: 조금만 바꾸면 되죠.
0: 네.
1: How many do you want?
0: Mm-hmm.
1: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몇 개 먹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쿠키 모자라지? 그러면서 몇 개를 하면 일단
0: How many?
1: How many? 자, 넌 먹었니? 과거로
0: Did you eat?
1: 그렇죠.
0: 와우. Wow.
1: How many did you eat? 이거는 결국에는 뭐 How many cookies did you eat이라든가
0: yes.
1: How many of them? 그것 중에 몇 개를 먹었냐? 뭐
0: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many로 다 받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물론 이제 many를 쓰는 이유는 그 얘기하는 것이 얘기되는 대상이 셀 수 있는 단어였던 거죠.
0: 네.
1: 아까 바이크 같은 거 셀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many를 쓴 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셀 수 없는 거면 뭘 쓸까요?
0: Much.
1: 그렇죠.
0: 오호.
1: How much do you need? 그러니까 뭐 또 예를 들어 I need money. 돈이 필요해요. Right? Money라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0: 네네.
1: How much do you need? 이런 네. 식이 되겠죠.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 many do you want?
0: How many do you want?
1: Hey, how many did you eat?
0: How many did you eat?
1: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들어볼게요.
0: One for Annie and 여기서 끊어볼까요?
1: Okay.
0: 그리고 one for a 12-year-old. 12살 위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네. 성인이네요. 여기 성인이니까 adult. An adult. A니까 on 잘 쓰셨네요.
1: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했죠.
0: 예, 예, 예.
1: Alright, so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kay, 정답 맞습니다.
0: 오.
1: 성인이라는 단어. Adult, right?
0: 네.
1: 자, 강세를요. U에다가 찍고 발음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0: 네.
1: Adult, adult.
0: Adult, adult.
1: 이 adult라고 하는 단어, 발음을 지금 제가 adult 하라고 했었잖아요.
0: Adult.
1: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adult라고 하는 곳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0: 오, 진짜
1: adult.
0: 만약에 adult라고 했으면 잘 못 알아들을 수
1: 있어요.
0: 있겠어요?
1: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는 좀 할 수 있어야겠지만
0: 네.
1: 아무튼 그런 강세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 주세요. adult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세요. 12살짜리를 위해서.
0: 네.
1: 일단은 이거는 complete sentenc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 we need one for 뭐 이런 것이 생략이 된
0: 네,
1: 겁니다.
0: 네, 네, 네.
1: 지금 보면 12살짜리 하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0: 네.
1: 그 사람이 이렇게 탈 거 하나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보면 a 12-year-old가 나와 있죠.
0: 네.
1: 그리고 그러면 12살짜리 사람이라든가 뭐 학생이라든가 소년, 뭐 소녀 이런 단어가 뒤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0: 그쵸.
1: 원래 그게 나오는 게 정석이지만 걔를 없애도 그 나이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미 저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열둘 저거만 빼고 그 응용할 수 있게 이렇게
0: 네.
1: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몇 살 쓰고 나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a 12-year-old boy, right?
0: 네.
1: a 12-year-old 뭐 student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걸 빼도 이미 그런 사람

0: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두 살인 거예요.
1: 네.
0: 어, 저 두 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오, 얘기를 할 때 예. 베이비 이런 단어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 I have
0: 두 살짜리
1: a two-year-old.
0: That's it.
1: 오.
0: I have a two-year-old. 엄청 많이 쓰게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기? 뭐 여자아이? 뭐 이런 단어 안 나오나?
1: 그쵸.
0: 아니에요.
1: 오.
0: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다. 세이브했다.
1: 오.
0: 자, 그러면은 다섯 살짜리 아이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A five-year-old.
0: That's it.
1: Wow.
0: A five-year-old.
1: Old.
0: 자, 구했다.
1: Saved.
0: 그 개를
1: The dog.
0: 이런 거는 특히 있잖아요. 회화에서도 많이 쓰지만 뉴스 같은 데서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몇 세 누가
1: 네.
0: 뭐 했습니다.
1: 아.
0: 엄청 많이 씁니다.
1: 원래라면은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애가 다섯 살인데 그 애가 개를 구했어요.
0: 아, 너무 복잡해요.
1: 세무장까지 갔어야 됐는데
0: right.
1: 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군요.
0: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뭐 two-year-old boy 이게 나온 것처럼
1: 네.
0: 걔 꾸며줄 때 단수를 했잖아요. 얘도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 형용사와
1: 네.
0: 명사를 좀 섞은 듯한 느낌?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two-year-old.
1: I have a two-year-old.
0: Mm-hmm. A five-year-old saved the dog.
1: A five-year-old saved the dog.
0: 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표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게, 완전 접수예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성별 얘기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읽어보겠습니다.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1: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Al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양식에 서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빌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계약서 써야 돼요.
0: 그런 거 써야 되고
1: 네.
0: 뭐 다쳤을 때 뭐 기타 등등
1: 맞아요.
0: 뭐 분실 도난 뭐 써야 되거든요.
1: 거창하진 않지만 뭐 고장 났을 때의
0: right.
1: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이게 양식이니까 우리 그때 했었던 거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Form. Yes. Please sign this form.
0: 오. 그렇죠. 이거는 뭐 비행기에서도 많이 듣죠.
1: 네.
0: F-O-R-M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Very good. So form, 양식. 발음할 때 여러분 제가 항상 트레이닝 시켜드리죠. 그냥 form. form은 더 안 됩니다. F니까 입술 붙으면 안 돼요.
1: 네.
0: 거기에서 R 먼저 혀로 당겨주고 닫아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form 하지 마시고 form의 느낌으로 가볼게요. Form. 오, 아주 좋습니다.
1: 네.
0: Very nice. 자, 참고로 같이 항상 우리가 양식하면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있죠. 신청서.
1: 어, 그래요? 요거. 이거 꼭 알아야
0: 꼭
1: 될까요?
0: 꼭 알아야 돼요.
1: 네. 모르겠네요. 에, 아! 어.
0: A로 시작해요.
1: 그쵸? 어플리케이션. 아,
0: Go ahead. 틀려도 돼요.
1: 아, application. Yes.
0: 네. Alright. 여기 CA인 것 같아요. 지금
1: 네,
0: 보니까.
1: CA.
0: 맞습니다.
1: 오!
0: Application. All보다는 application. 라고 해서 이건 신청서가 되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form을 뭐하라 그랬어요?
1: Sign이요.
0: Sign해달라. 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1: 네.
0: 그래서 sign이 서명하다, sign하다 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명사형을 알아야 돼요.
1: 네.
0: 서명이라고 하는 명사.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Signature.
0: 오.
1: 예. Sign 먼저 쓰고요. Signature. 아, 단어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썼는데 지금은 못 쓰고 싶, 안 쓰고 싶거든요.
0: 근데 거의 비슷해요.
1: 아, 그래요?
0: 거의 맞았어요.
1: Signature.
0: A가 빠졌죠.
1: 아,
0: I가 아니라
1: A군요.
0: Signature. Right. Signature.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이지 무슨 뭐 연예인의 사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
1: 네.
0: Okay, signature. 그래서 앞쪽 I의 강세를 좀 주면서 사실은 signature. 그러니까 살짝 나오지만 실제로는 발음을 빠르게 들으면 거의 signature. 거의 A 발음이 거의 안 나오게 돼요.
1: 네, 그러니까 헷갈려요.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sign도 명사로 쓸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럴 때 sign은 뭔가 신호가 온 거예요.
1: 맞아.
0: 뭔가 계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this is a sign. 이렇게는 쓰지만 그런

0: 서명의 뜻은 아닙니다.
1: 네.
0: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sign this form 그냥 이래버리면 너무 거친 느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를 넣었죠? 앞에?
1: Please.
0: Please 넣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please를 진짜 많이 쓰나요? 원어민들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귀찮더라도 꼭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이게 right?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존댓말 같은 거잖아요.
0: Yes, yes.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실제로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1: 있을 것 같아요.
0: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동사를 쓰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 네.
0: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just to be safe, you
1: yeah,
0: know?
1: Yeah, yeah.
0: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서 뒤로 물러나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뒤로 물러나 있는 거? Please. 걸음을 뒤로 해라라고 하거든요.
1: Please back.
0: 아, back. Step back입니다.
1: 아, step back.
0: 네, 그래서 그럴 때도 step back 이러면 너무 강해요.
1: 무서워.
0: 네, 무서워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Please step back.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1: Please be careful.
0: Please be careful. Right? 이게 빠지면 상황 혹은 억양에 따라 거의 경고라든가 협박 수준. Be careful. 약간 뭔가, you know, okay?
1: 그쵸.
0: 자,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step back.
1: Please step back.
0: Mm-hmm. Please be careful.
1: Please be careful.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Please sign this form.
1: Please sign this form.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0: 자,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1: One an adult,
0: one
1: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There you go. 좀 길긴 합니다.
1: 네.
0: 자, 미션 기억하면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2: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2: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0: 네,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1: 네.
0: Alright. 이거 보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1: 네.
0: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1: How much is it?
0: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1: To rent a bike.
0: 그렇죠.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뒤에 to 동사원형 왔습니다.
1: 네.
0: 자, 이거 보내는데 얼마죠? 지금 post office에요.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그렇죠. How much is it to send this? Or send this. Box, send this packag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1: 네.
0: 자, 차 대여하는데 얼마죠?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오,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1: 예.
0: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send this?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1: 네.
0: 숫자 year old 이러면 몇 살짜리 사람.
1: 네.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첫 문장.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1: Oh, I have a 2-year-old.
0: 그렇죠. I have a two-year-old. 뭐 아들이면 뒤에 son 붙여도 되고 뭐 딸이면 뭐 girl.

0: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어.
1: A five-year-old saved the dog.
0: 오, 너무 좋습니다. Very, very nice. So 이거를 주어로 삼았네요. 그렇죠?
1: 네.
0: 자, 하나 더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 아니어도 됩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자, 성인을 위한 거 하나.
1: One for an adult.
0: 그리고 어떻게 하죠?
1: And.
0: 오케이, 12살짜리 하나.
1: One for a 12-year-old.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2-year-old. A 5-year-old saved a dog.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Very nice.
1: Oh.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 빈칸 채워준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3: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3: Please sign this form.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4: Oh,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Oh,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4: Please sign this form.
1: This one?
4: Okay.
1: Okay.
0: Wow.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리 마유쌤의 문장이었죠?
0: 그렇죠.
1: 난 먹는 걸 잘해. 였는데요. I'm good at eating.
0: I'm really good at eating. Okay.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Right?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3: 폭포 뒤에서 물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4: 안 밀려져요.
5: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1: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6: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많은 유물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미술사적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진열해 놓은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을 그 전문가들은 국박 또는 중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거 보면 젊은이들이 확실히 힘이 있고 새로운 감각을 줘요. 국박, 중박 했을 적에는 뭐 딱딱해가지고 무슨 바가지 생각나는데 국중박 하니까 리듬이 생겨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그 나라 문화를 상징하는데 박물관은 건물, 유물,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박물관의 규모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얼마나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람객 수에서 작년 세계 3등을 했습니다. 1등이 루브르 박물관이 900만 되고 2등이 바티칸 박물관, 저 시스테나 성당이 있는 바티칸 박물관이 680만 명이고 3등인 우리가 650만 명, 4등이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 소위 대형 박물관이, 그 다음이 그 유명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600만. 근데 그 숫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외국 박물관은 자국의 미술이 아니라 세계 미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이와 같은 수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박물관장이 찾아오면은 젊은이들 많은 거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박물관은 옛날 물건을 진열하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박물관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친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전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해보기도 하고 국중박 분장놀이 같은 엄청난 이벤트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즐겁고 편안하고 무언가를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 향유 기관으로 되었고 많은 그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좋아하고 계속 이거 이렇게 유지해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해요. 그리고 유물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면은 역사의 이미지가 생깁니다. 제가 관장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중박을 그 즐길 수 있는 그 몇 가지 그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언젠가 마음 먹고 선사시대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시를 1층에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쫙 돌면은 책으로 읽지 않은 우리 역사가 다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내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전시실로 들어 열린마당에서 으뜸홀로 들어오면은 저 끝에 경천사 10층 석탑 보이는 데까지 약 200m의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대동여지도입니다. 이 대동여지도의 원본을 거의 실물대 크기로 정밀 복제해가지고 지금 전체를 내어 붙여놨는데 그 높이가 그림만 6.8m입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그 지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동여 지도가 이렇게 큰가 하고서 그 놀라는데 이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참 훌륭하신 게 이게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이 지리학자로서 그 지도를 만드는데 그 6.8m 되는 그 크기의 지도를 당신께서 그림으로 필사로 해서 그린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만 해도 위대한데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목판 하나로 찍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 전체를 30cm 단위로 해서 아코디언식의 절첩을 22첩을 세운 거예요. 대동여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은 저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그 장성이 대동여 지도를 딱 보더니 하늘에서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구글 지도에 나오는 거하고 형상이 똑같은 거야. 1861년에 만든 지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냐. 더군다나 그 정확한 거가 대동여 지도에는 산세가 표현된 게 이쪽으로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비슷한지 그 산세의 방향이 다 맞아요. 그리고 강을 표현했는데 낙동강이고 한강이고 강줄기가 두 줄로 해서 쭉 가다가 한 줄기가 돼서 저 태백산으로 가고 금강산으로 가는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두 칸으로 그렸고 배가 못 들어가는 데부터는 한 줄로 표현했어요.

고울에서 고울 사이에 길을 직선으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는 도로 지도지만은 이거는 자연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밀양을 간다 했을 적에는

신이 다한게 아니고 100년 전에 정상기라고 하는 분이 기본적인 거를 그려요. 그리고 또 50년 후에 신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걸 방아 눈 꿈에다가 그리는 거를 그려요. 그거를 김정호가 집대성한 겁니다. 뭐든지 위대한 것은 그가 다 창출한 게 아니라 집대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호 선생님이 고산재의 위대함과 함께 거기까지 쌓아왔던 문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동여 지도 앞에 오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그 크게 놀래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보는 게지 고향 땅이 어디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시인은 그거를 대동여 지도 설치된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중간에 광개토대왕비를 디지털로 복원을 했는데 광개토대왕비는 우리 역사의 큰 자랑이죠.

그 지금 현재 압록강 넘어 지반 지안이라고 하는 곳에 그 들판에 놓여 있는데 이것도 높이가 6.4m 되는 자연석에다가 그 약 1700자의 글자가 새겨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광개토 대왕이 얼만큼 위대했는가 고구려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글은 전부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고구려는 주몽에서부터 광개토 대왕까지 어떻게 해서 이어져 왔는가가 제일 파트고 두 번째는 광개토 대왕이 그동안 광개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란을 했고 그때마다 얼마나 땅을 넓혔는가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쓰여 있고 그 다음에는 광개토 대왕 능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준칙이 쓰여 있어요. 우리 가슴속에 있는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 참 강인한 기상, 그 웅원한 정신을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젊은 세대도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아름다운 10층 대리석으로 만든 경천사터의 탑이 있는데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에는 다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시대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고려시대 때에는 아주 개성적이고 그리고 장대한 느낌을 주는 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만 하더라도 3층 석탑으로 그냥 단아하게 했는데 고려시대의 석탑은 7층, 10층, 9층 이렇게 높아져요. 경천사탑이 10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탑은 홀수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 5층, 7층,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10층이에요. 근데 10층이지만 사실은 이 기단부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탑을 셀 줄 모르는 사람은 13층 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탑은 그 몸돌에다가 조각을 다 해놨는데 그 조각을 다 해놓은 거가 현장 법사가 불경을 구해오는 우리들이 잘 아는 손오공 이야기가 거기에 그 새겨져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죠. 그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 그런 장식성을

의미를 가지면서도 또 대리석이 갖고 있는 질감이 아주 우아하게 보여줘서 이게 더 보존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역사의 길 끝에 있습니다. 이 탑은 개성에 있는 경천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었던 거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어떤 대신이 권력자가 이거를 해체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때의 그 베델이라든지 호머 헐버트 같은 그 언론인과 외국인 선교사가 국제적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문화재 약탈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돌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려받아가지고 경복궁 한쪽에 있다가 이 국중박을 만들면서 상징적인 그 유물로 세워놓은 거가 지금 현은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0: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것은 못 만들었습니다.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저 가만히,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우와, 너무 멋있다. 오늘 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와.
1: 너무 멋있다.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2: 이 근사한 정원은 돌기둥으로 만든 거랍니다.
3: 이걸 한 지는 25, 6년 걸렸습니다.
2: 취미로 시작해 나 혼자 보기 아까워 정원을 개방한 이들.
4: 꽃은 모르니까.
5: 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바위 위에 어울리잖아요, 여기. 저는 식물 담당, 우리 할아버지는 개구리 담당. 한 뭐 5만 마리, 6만 마리 될 거예요.
2: 딴짓하다가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정원을 탄생시킨 어른들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0: 먼저 경기도 가평으로 갑니다. 꽃 같은 시절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집 앞마당에 20여 년간 정성껏 가꾼 정원 덕분에 설레는 봄이 다시 사뿐히 내려앉았답니다. 3년 전 늙음하게 바리스타가 됐답니다.
1: 한 15년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 땄죠. 그냥 계속 딴짓 하다가 정원이 예쁘잖아요. 저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거야. 근데 커피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카페를 차려서 커피도 제공하고 용돈벌이도 하고.
0: 지나가던 길에 정원이 예뻐 구경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담을 낮추고 대문을 연 지 10여 년.
1: 아이고, 어디다 심어야 될까? 여기가 딱 맞겠다. 여기 히아신스인데요. 월동이 엄청 잘 돼요. 얘가 향기도 좋고 엄청 강해요. 아이고. 잘 자라라. 아이고. 과수원을 한 30년을 했어요. 이 땅이 과수원 땅이었어요.
0: 좋아하는 꽃 원 없이 가꾸며 사는 게 오랜 꿈이었다죠.
1: 얘는 향프록스라고 향기가 참 좋아요. 이제 어제 꽃망울이 터졌네요.
0: 부지런히 사과밭 일구면서 삼남매 키워낸 손끝으로 곱게 피워낸 야생화가 참으로 어여쁩니다.
1: 저희 집에는요, 야생화 말고 또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개구리가 있답니다. 이렇게.
0: 어머, 잘 만드셨네요.
1: 악기다려는 개구리도 있고.
0: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랍니다. 다정하게 그네도 타고 미끄럼도 타면서 무지개 연못이 아닌 야생화 정원에 웃음꽃 피우는 수많은 개구리들.
1: 한 뭐 5만 마리, 6만 마리 될 거예요. 여기가 저희 개구리 산실입니다. 여보. 뭐 만드시는 거예요?
2: 개구리 차 마시는 거.
1: 그러시는 거예요?
0: 개구리들을 탄생시킨 주인공. 매일 산실로 출근해 도자기 점토로 개구리를 빚는다는데요.
1: 어떤 거는 1년도 걸리고 어떤 거는 8개월도 걸리고 한 작품에.
0: 공예는 따로 배워본 적 없으시답니다.
2: 요새 생활의 필수품, 없으면 안 되는 핸드폰.
0: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들어내는 손길, 디테일이 살아있죠?
2: 우리 집하고 어울리잖아. 카페하고 차 마시는 개구리. 한 해는 턱 깨고.
3: 개구리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2: 한 20년 됐죠. 행운을 주는 동물로 나와 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다산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좋아서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만들었죠.
0: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과수원 일도 정리하면서 꽃을 키우던 아내가 직접 화분을 만들어 보겠다며 도자기 가마를 들여놓은 게 시작이었다죠. 무료함을 달랠 겸 재미삼아 만들다 보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답니다.
2: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마에다 넣어서 700도에 한번 구워요. 투명유라는 걸 발라가지고 1250도에 다시 구워요. 그래야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0: 비바람 몰아쳐도 끄떡없는 개구리.
2: 내가 만들었어도 이쁘다. 그런 거지. 여보.
4: 예.
2: 여기 나와 좀 나와보세요.
4: 네네네. 개구리? 어디다 놓으시게? 무거운 거는 내가 드릴게요. 요거 갖다 놓을 데가 있어요.

0: 요 개구리를 여기다가 요새 얘가 이렇게 펴 있으니까는 꽃 보면서 감상하면서 생각하는 개구리. 야생화는 제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의는 고난이 없어요. 제가 놓고 싶은데 이의가 만들고 제가 놓는 거예요.
1: 뭐가 뭔지 모르니까 밟기도 하고 꽃 위에다가도 올려놓기도 하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아이 나오라고 내가 다 놓을 테니까 만들기는 하라고. 모르니까 꽃은 모르니까.
0: 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바위 위에 어울리잖아요. 여기 얼마나 예뻐.
1: 만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갖다 놓은 사람이 아주 생색을 내네.
0: 아니 적재적소에 놔야죠. 여봐 여봐.
2: 그렇게 아내가 정원에 들인 개구리는 평범한 건 한 마리도 없답니다.
0: 여기 이거는요 2대0으로 저희가 축구 이겼을 때
1: 독일하고 월드컵 경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아 그때 좋아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죠.
2: 당시 FIFA 랭킹 1위였던 독일을 꺾고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독일의 16강 진출을 무산시킨 역사적인 승리였죠.
1: 우리 사나 선수들은 신나서 뛰고
0: 독일은
1: 독일 애들은 한심해서 바닥에 눕고 앉고
0: 섰다고 그래. 그냥 아주 땅바닥 치는 거죠. 이거 보고 엄청 우리가 웃었어요.
2: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었던 시절엔 8개월에 걸쳐 무려 8천여 마리의 개구리를 빚어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3: 이거 만지시려면은 막 밤새고 그러셨던 거 아니세요?
1: 밤새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0: 아유
1: 잘 거 자고. 코로나 왔을 때가 힘드니까 행운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2: 누군가에게 행운을 전하는 일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늘어나는 개구리 수만큼 행복도 커지더랍니다.
0: 식사 준비됐습니다. 어휴, 와 계시네.
1: 아이고야. 오, 명이나물.
0: 예. 요때 아니면 못 먹어요. 조금 예. 벌써 빳빳해지더라.
1: 빳빳해지지 뭐.
0: 예, 예, 예.
2: 아내의 꽃밭에 유일하게 허락된 나물.
0: 어때요? 맛있죠?
2: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요.
0: 너무 행복하죠.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설레고 있어요. 지금도 저녁 때 자면서 빨리빨리 내일 아침이 밝아야 되는데 밤이 없었으면 좋겠어.
3: 어머니 앞으로 개구리 몇 마리나 더 만드실 거예요?
1: 몇 마리라기보다는 내가 그 촌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0: 예.
2: 이만하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 노부부의 정원에서 행운 가득 얻어갑니다. 이번에는 경남 거제로 향합니다. 남편의 오랜 딴짓 끝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특별한 정원이 탄생했답니다. 어떤 정원일까요?
0: 이번에는 끊이면 꽃이 조금 늦게 피네. 그렇죠? 여보, 이거 어디다 붙일 거예요?
4: 저 위에 부분에
0: 예.
4: 조금 말라 죽은 게 있는데
0: 예.
4: 딱 그게 폐가 나네.
0: 예예.
3: 이게 뭔데 왜 저기다가 이렇게 식물을 하는 거야?
0: 예, 남편이 돌가돌 이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니 장가게가 됐어요.
2: 돌에 식물을 붙여서 자라게 만드는 조경예술이죠. 석부작을 남편 이성보 씨가 초대형으로 제작해 26년에 걸쳐 정원을 만들었답니다. 그 모습이 흡사 중국 장가계를 닮았다 하여 거제 장가계로 불린다죠.
4: 이게 10m가 조금 넘는데요. 이 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튼실한 기단석을 놓고 16토막인데 그 각 돌을 위아래를 15에서 20cm 정도 뚫어가지고 그 안에 굵은 철근을 앙카로 박아서 견고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2: 그리고 돌 마디마디에 식물을 붙였죠.
5: 올라갈 때 조심하세요.
2: 석부작의 생명은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것. 그러다 보니 아슬아슬한 사다리에 매달리는 일은 일상이랍니다.
4: 예, 지금은 예, 수국을 지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 깁는 나일론 실, 실을 장창 통이 내는 거죠.
2: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죠.
4: 여기에 부착된 식물이 한 50종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풍난 석부작을 예, 시도를 했는데 50cm 전후의 높이였습니다. 그것이 바늘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지금 소가 된 셈이죠.
2: 그렇게 제작해온 초대형 석부작이 무려 400여 점 숲을 이뤘다죠.
5: 내려올 때도 조심하시고.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뛰고 걱정스럽고 왜 저런 걸 좋아해가지고 저 사서 고생하시는지 기가 막힙니다.
2: 그도 그럴 게 남편의 도울 사랑은 넘치다 못해 지독할 정도. 이게 다 몇 개나 될까요?
5: 이게 3,000개 정도 되죠. 그럼 아래 위 3개씩이니까 9,000개는 사왔다는 이야기죠. 사람만. 머리하고 몸통 사이에는 철근을 넣어서 떨어지지 않게 저렇게 만들고.
4: 이들은 흙도자가 새겨진 문양석인데 절대 돌 사지 말고 땅을 사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을 많이 샀는데 그 돌을 많이 산 돈의 100분의 1만 가지고 땅을 사놓았어도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5: 방배동 아파트를 팔아서 돌멩이를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 산 게 제가 참 신기합니다.
2: 젊은 시절 관상용 수석을 보고 돌에 매료돼 돌 귀신이라 불릴 만큼 빠져 살았답니다. 돌을 수집하다가 석부작을 접하고 혼자 보기 아까워 전시회도 열었죠. 좋아하는 돌 원 없이 만지며 살고 싶어 30여 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 거제로 내려올 당시 싣고 온 돌만 무려 5톤 트럭 200대에 달했답니다.

0: 요즘에 문양식의 물이 있는데, 물을 뿌리게 되면 그 형상이 또렷하면서도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1: 57년 지독한 돌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이 석부작 정원.
0: 돌에다가 식물을 부착을 했을 때 그 운치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 그 이상의 기쁨을 남겨주니까요.
1: 오랫동안 해온 딴짓이 헛되지는 않았다죠.
2: 우와. 꽃이 피고 지고.
3: 오, 너무 좋은데.
2: 너무 멋있다. 오, 신기하다. 장가게 가도 이렇게 예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의 한 사람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4: 힘든 세월은 젊었을 때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같이 그냥 즐겨야죠.
1: 아내의 인내와 남편의 집념이 만든 걸작.

0: 신선이 논이는 무릉도원도 부럽지 않습니다.
1: 오늘 하루의 비타민이죠, 얘네들이. 나한테 힘을 주는 거죠.
2: 자, 돌아, 돌아, 빨리. 돌아. 일어서. 아유, 잘했어. 오.
1: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2: 얘들아, 밥 먹자!
1: 재밌고, 이거. 이거 또 시켜줘.
3: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강하다.
1: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1: 오늘 밤 메이킨 유쾌
0: 상쾌
2: 펑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3: 아 진짜 설국이네 설국.
4: 다시 만난 일본.
3: 너무 귀여워.
4: 더욱 다채롭게.
5: 어우 느낌 있어.
4: 사계절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5: 와 물 색깔. 야 이게 실화예요? 와 현실감이 없다 진짜. 와
4: 더욱 열정적으로 두드려본.
5: 일본 사람 아니고는 잘 안 되는 자세입니다.
4: 미식의 세계.
5: 우와 신받다.
3: 우와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된장이.
4: 진정한 일본의 소도시를 맛보는 시간이죠.
3: 그냥 피자가 아닙니다. 소스가 미소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4: 다시 보니 반갑죠. 모두 준비됐나요? 이제 같이 떠나볼까요?
5: 이야 이게 실화예요? 갑니다. 안녕. 우와 무서워. 우와 차밭이 쫙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우와
4: 비현실적인 산 풍경과 생생한 바다의 맛.
5: 정말 그냥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내가 먹어본 느낌이에요. 이미 힘들어요 마음이.
4: 고품격 다도 문화까지. 시즈오카가 저를 부릅니다. 이번엔 일본의 본섬 혼슈의 중부에 자리한 시즈오카로 갑니다. 북으로 험준한 남알프스의 산맥을 이고 동으로 영산 후지산을 우러러보며 남으로 드넓은 태평양을 품고 있는 배산 임수의 땅. 지금 그 설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일본의 동서를 잇는 교통 요충지 시즈오카. 하지만 이곳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후지산입니다. 현해동 쪽 야마나시현과 함께 후지산을 품고 있죠. 곳곳에 후지산 전망을 즐기는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관람차도 그중 하나. 단 후지산은 구름에 가려져 있는 날이 많아서 산 전체를 보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후지산과 함께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가 생겼다네요. 여기가 그 화제의 명소. 모두 저 육교에 올라 사진을 찍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붙여진 후지산 꿈의 대교. 뒤에 후지산을 둔 이곳은 계단을 오르면 마치 후지산 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네요. 문제는 주인공이 구름 밖으로 좀처럼 나오질 않습니다. 후지산을 멋지게 촬영하려면 오전 방문 추천합니다.
3: 아, 벚꽃! 예뻐라. 오, 핑크. 야, 진짜 그냥 벚꽃이 그냥 온 동대방네 그냥. 일본은 벚꽃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와 대박이다 진짜.
4: 시즈오카의 진정한 매력을 담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닿기 어려운 곳을 구석구석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또 다른 여행의 묘미를 즐길 수 있죠.
5: 이렇게 가서 여기서 좌. 어머 어머 이런 데니까.
4: 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참에 일본 운전팁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일본의 주행로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
5: 여기서 우회전. 우멀. 멀리. 우리나라는 우측으로 바로 돌잖아요. 여기는 우측을 멀리 돌고 좌측을 가깝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좌깝 우멀. 좌빵.

0: 우물이 아니고. 그건 밥 먹을 때. ETC로 들어가면 되죠?
1: 운전석과 주행로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인 일본에서는 먼저 좌측 통행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속도로 운전 시 주의사항입니다.
0: 여기 느릿느릿 트럭 아저씨를 조금 지나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주행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본에선 중요한 게 쭉 추월차선으로 계속 달리고 있으면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추월차선은 추월용으로만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주행차들은 주행로를 사용하세요가 여기에 규칙이거든요.
1: 여기서 팁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 고속도로에도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서비스 에리어, 파킹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맛집으로 유명한 곳도 있습니다.
0: 후지가와 휴게소를 잠깐 들려볼까요? 여기도 벚꽃이 이렇게 하고 있네. 자, 이렇게 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이곳은 후지산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망 명소. 그래서 잠깐 들리는 휴게소라기보다는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지랍니다.
0: 미에나. 잔네.
2: 昨日今日はちょっと雲がかかっちゃった。そうですね。
1: 외국 여행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0: 그냥 시소카는 일단 후지를 보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뭐 유명한 게 있지만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후지산 하면 보이는데 아쉽게도
1: 후지산 보기가 참 쉽지 않죠. 간절한 마음으로 후지산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될 즈음.
3: 우와! 야, 저게 구름인 줄 알았는데 저기 후지산 꼭대기가 저건 구름이 아니라 눈인 것이요.
1: 우와, 대박. 마치 홀린 듯 걸어간 곳에서 드디어 영접한 후지산. 이만큼도 영광입니다.
3: 와,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옆에 산에 비교해봐도 엄청 높고 크긴 하네요. 오, 완전 나왔다. 아까 그냥 포기했었거든요. 안 보여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후지가 이런 느낌.
4: 아, 이래서 이미지 요리고 소도다가 보이대서. 엄청 그래서 했었잖아요.
3: 화장실 있다 튀어나왔대 보고서. 와타시모 데스네. 아노 아 미에나 이코 토 시테
1: 한라산의 백록담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수줍음 많은 일본 후지산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온전한 자태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기에 일본에선 새해 첫 꿈에 후지산을 보면 그 해는 최고의 운수 대통이라는 말까지 있대요. 신이 깃든 성스러운 장소이자 일본 예술의 뿌리인 후지산. 인생은 타이밍이죠? 신비로운 후지산이 얼굴을 내민 지금 서둘러 도착한 후지산 사진 명소.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촬영지랍니다.
3: 우와. 아니, 그렇게 일본을 왔어도 시소카도 왔었는데 와,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1: 허리에 구름을 두른 채 의연하게 서 있는 후지산. 일본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물론 고우 같은 서구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도 그려진 그야말로 일본의 상징이죠.
3: 우와!
1: 그런데 바닥에 뭔가 깔려 있습니다.
3: 우와, 새우 향이, 새우 냄새가 엄청나, 말리는 냄새가.
1: 바닥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시즈오카의 봄맛 벚꽃새우입니다.
0: 핑크색 이 새우하고 저 후지산하고 같이 보니까 진짜 장관이네요. 진짜 핑크 카펫 같아.

0: 후지산 아래 펼쳐진 심해에서 온 보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진기한 풍경입니다. 봄, 가을이 제철이지만 봄철 새우는 크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죠.
1: 道の駅とか、あのところでこう袋詰めで、あの人袋500円とか600円ぐらいで売ってるから、それを買ってきて、まあ好きな人はお茶漬けにしたりとか、そういったお茶漬けも、お茶漬けらぬん、
2: 이렇게 국물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봉제씩 사서 집에 두고 여러 요리에 활용해서 드신다고 해요. 에비 때 가오리 이이ですよね. 아마미모 아르시. 단맛과 그 새우 향은 모두 뭐 안 좋아할 수 없죠, 그렇죠?
0: 후지산 보러 왔다가 만난 벚꽃 새우. 운수 좋은 날입니다. 후지산이 일본 최고봉이라면 스루가마는 일본에서 가장 깊은 만이라는데 수심이 무려 2,500m. 그곳 연안의 유이항은 일본 벚꽃 새우 어업의 중심지입니다. 덕분에 이곳에선 그날 갓 잡은 가장 신선한 벚꽃 새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잠깐 만난 인연으로 소개받은 음식점. 지역 주민들과 어부들이 인정하는 실속 있고 맛 깊은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2: 옷도 아디다스가 아니라 에비다스야. 에비다스가 저기 새우다스야. 아디다스가 아니라 에비다스. 귀여워.
0: 제철 맞은 벚꽃 새우가 한가득인데 생새우 듬뿍 얹은 덮밥과 우리네 멸치 같은 시라스라는 생선을 곁들인 요 삼색 덮밥. 거기에 벚꽃 새우 튀김까지 아주 그냥 새우새우 하죠.
2: 여기 따뜻해요.
3: 何も かけないで そのまま
2: 食べてほしいです。そうですか? このまま?
3: はい。茎わさびの漬物なんです。ああ、はいはい。その後にだし醤油とか薬味でもいいし、お塩でもさっぱりもいい。はい。桜えびのひげ。はい。長いんですけど、ひげと岩塩だけで。ああ。이거는
2: 벚꽃 새우 소금인데요. 새우들의 수염만 빼서 만든 이 집의 소금이래요. 아, 저도 가오리. 소금에서 새우 향이 와 すごい.
0: 벚꽃 새우 튀김을 먹을 때 쓴답니다. 산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생새우라니.
2: 근데 이게 생새우가 어떨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오.
0: 제일 궁금한 것부터 뜹니다. 그런데 분홍빛이 너무 곱죠. 한입 넣자마자 파도처럼 밀려오는 바다의 맛.
2: 이거는 그냥 진짜 느낌이 정말 그냥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내가 먹어본 느낌이에요. 근데 막 진하지 않은데 은은하게 그 새우 향이 나면서 은은하게 바다 향이 나는. 그래서 여러 마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0: 씹는 식감도 좋고요.
2: 맛있다. 수염이나 이게 이제 생새우니까 어쨌거나 껍질이라든가 새우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머릿속에 그 약간 씹을 때 거슬리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비리지도 않고 세게 달지도 않고 은은한 단새우 맛.
0: 입안에서 태평양 봄바다 맛이 진동합니다.
2: 이거는 완전히 3종 세트, 3종 세트.
0: 스루가만의 별미들을 한 그릇에 담아놨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2: 맛있다.
0: 소리부터가 군침 돌게 하는 튀김은 두말할 것 없죠.
2: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하던데 들리시나요? 바삭 한번 화사삭. 잠깐만 이렇게 해보자.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
0: 한번 들어보세요. 바삭함 속에 숨겨진 스루가만의 풍요로움. 봄날의 만찬을 맛보고 저는 다시

0: 후지산이 품은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후지산에 더 가까이 갑니다. 여기는 후지산 서쪽 기슭에 있는 시라이토 폭포. 흰실이라는 뜻의 폭포는 후지산이 품은 물의 비경인데요. 높이 20m, 너비 150m에 달하는 거대한 반원형 절벽을 따라 수백 개의 물줄기가 흘러내립니다.
1: 우와! 이야! 와!
2: 이 워터 comes from the spring water of Mount Fuji.
1: 후지산 가라 기대로.
2: Yeah.
1: 우와! 후지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2: yes.
1: 그 뭐라 그러죠? 담수.
2: Not from the river.
1: 와!
2: Pay attention to the creek.
1: 가이드 분인데 저한테 설명까지 해주시 너무 몰랐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후지산에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폭포로 떨어지고 있대요. 이야 그렇구나. 역시 이 동네가 후지산 근처 동네긴 합니다.
0: 사실 이곳도 후지산 사진 명소랍니다. 전망대에 서서 폭포를 바라보면 그 위로 후지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원래는요 이렇거든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비 오는 정취도 좋습니다. 비가 오니 오히려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시라이토 폭포. 마치 부드럽게 나부끼는 흰색 커튼처럼 폭포수가 수 갈래로 흘러내립니다.
1: 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울퉁불퉁해가지고 또 갈라지다 보니까 가는 실처럼 보여요, 진짜로. 타고 내리면 더 실처럼 나뉘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볼까? 오! 너무 멋있다.
0: 검은색 절벽 위로 쏟아지는 물의 향연. 마음으로 번지는 물빛 속에서 비 오는 날의 수채화가 완성됩니다.

0: 그렇게 한참을 자연이 그린 걸작을 두 눈에 담았는데요. 다음은 추억으로 남길 시간입니다.
1: 3, 2, 아!
0: 5, 멋지게 한 장 찍으려는 순간
1: 안 돼!
0: 제 사진 속으로 뒤에 여행객이 들어와 조용히 기다리려는데
2: 찍어주고 싶다. 오지라. Do you want me to take?
1: Yeah.
0: 그동안 쌓은 실력 한번 발휘해봅니다. 서로 돕는 훈훈한 미덕이 오가는 거죠. 잘 찍었나 볼까요? 어? 그런데?
2: 어머, 오빠. 다 우산이랑 찍어줬어, 저 오빠. 오빠. 괜히 비 맞고 찍었잖아. 내가 얼마나 잘 찍어줬는데.
0: 그래도 나중에 시라이터 폭포가 생각나 사진 볼 때 한 번 더 웃을 수 있겠죠? 빗속의 폭포. 왠지 촉촉한 감성에 젖어듭니다.
1: 타키카라노 시라이토 잇범 소라카라모.
2: 폭포에서 떨어지는 실한올이 하늘에서도.
0: 후지산 아래 비와 폭포가 빚어낸 아득한 풍경 속에서 선경을 만났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좋네요. 비와 폭포와 음악과. 선경이 떠난 자리에 봄을 재촉하는 빛.

0: 뻥울이 떨어집니다. 마치 온 대지를 깨우듯 세상을 적시는 봄비. 비가 그치고 나면 더 선명해진 봄빛이 우릴 맞이하겠죠? 다음 날 시소가의 봄빛을 만끽합니다. 산 곳곳마다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의 활기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찬란한 봄날의 위로를 받으며 향한 시조가 중부의 산간지역. 도착한 곳은 과거 역참마을이었던 오카베초입니다. 녹차의 고장이라 불리는 시조가에서 최고급 녹차, 옥로를 생산하는 곳. 향기로운 녹차를 길러내는 마을에는 전통 차 문화도 함께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차 생산지 안에 있는 다도문화 체험공간. 그곳으로 들어서자 고요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 일본식 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평온한 물길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게 연못가에 다실이 마련돼 있죠.
1: 너무 이게 뭐랄까요? 조용하고 고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요조숙녀처럼 해야 될 것 같은, 차분차분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말차, 옥로.
0: 일본 전통 다도를 체험하러 갑니다.
2: 하이. 하이.
0: 이 공간 자체도 정갈한 느낌을 주는데요. 안쪽으로는 전통 다실의 구조와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1: 본토다. 하이. 見たことないです私.
0: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는 작은 문. 그곳을 통과하니 좁은 다실이 나옵니다.
1: 진짜 닫겠는데?
0: 군더더기 없이 절제미를 살린 깔끔한 공간.
1: 하이. 뭐가 됐어,
2: 그래? 하이. 카타나와 소토니 오이테.
1: 하이.
2: 코코에 스와테, 지쿠오 미테, 하나오 미테.
1: 하이.
2: 아이사츠오 스루데스.
1: 아. 소리 안전ですね.
0: 사무라이들에게 칼을 밖에 놔두고 대신 족자와 꽃을 감상하라는 뜻이라네요.
1: 아,
0: 실제 손님처럼 한번 해볼까요?
1: 난 못 오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 요 밖에다가 칼을 딱 두고, 난 아무것도 없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일단 손님을 맞으러 사람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정원에서 키운 꽃 꽂아놓고 산에 꽃이 덮여서 그게 퍼지면서 산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하면은 뭔가 내가 오늘은 여기서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어도 이렇게 좀 마음이 풀어지면서
0: 모두가 무장해제하는 시간. 세상의 혼란을 잊고 고요함 속에 차를 나누는 곳이었죠. 일기 일회. 일본에선 좋은 차를 마실 때 일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만남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다도를 익힐 차례. 먼저 존경과 겸손의 마음으로 가지런히 몸가짐을 갖추는데요.
1: 엄청 이미 힘들어요, 마음이.
0: 무릎 꿇는데 너무 힘들어요.
1: 근데 일본은 사실은 이게 정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관광객이니까 힘들면 풀어라 자세를 하셨는데.
0: 물론 차를 준비하는 주인도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하나의 흐트러짐 없는 무언의 수행과 같은 의식. 오직 차를 만드는 행위와 찻잔에 담기는 온기에만 집중합니다.
2: 선생, まず玉露を飲んで。

0: 부분이었죠.
1: 일단 바람이 엄청 붑니다. 여기가 지금 일자로 뚫려 있는 짧은 터널인데요. 한 200m 정도 된대요. 근데 이 길이 옛날에 지금의 오키나와에서 온 무슨 뭐 사람들이라든가 여행객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선통신사라든가 뭐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온 무슨 상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에도, 도쿄 쪽으로 가는데 쓰는 길로 뚫렸다고 합니다.
2: 이 터널은 험난했던 우츠노야 고개를 대신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금은 일본 근대화 시기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장소로 많은 이들이 찾는답니다. 에도 시대의 산길과 근대의 통로로 이어진 공간. 오래전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며 일본의 문화와 역사가 새겨진 옛 길을 걸어봅니다. 이제 저는 오카베초를 떠나 시즈오카 북부의 깊은 산 속에 자리한 가와네 혼초로 향합니다. 꿈의 현수교는 가와네 혼초의 절경이라 꼽히는 곳인데요. 이 협곡 일대는 21세기에 남기고 싶은 일본의 자연 백선에도 꼽혔다고 합니다.
1: 이거 너무 눈에 띈다. 이거 뭐지? 진달래죠? 어머, 이거 진달래야. 나 이거 옛날에 한번 심어봐서 알아. 예쁘다. 여기는 꽃이 진달래가 좀 조그맣네.
2: 꽃에 한눈 판 것도 잠시.
1: 우와! 우와!
2: 협곡 아래 물빛이 예술입니다.
1: 진짜 물이 에메랄드 색이 많네요. 와, 이게 물 색깔이 나는 이런 건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수채화 그리고 하늘 많이 칠해가지고 물통에 붓 많이 빨면 나중에 미술 선생님 이제 씻어와라 할 때 딱 그 물통에 파란색. 와.
2: 일본 남알프스의 입구인 스마다 협곡의 현수교. 이 아름다운 물빛과 풍경 덕에 꿈의 현수교라는 이름이 붙었나 봅니다. 최근엔 다리에서 사랑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연인들의 성지로도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소원빌로 못 갈 것 같습니다. 다리폭도 좁고요. 엄청 흔들려요.
1: 점점 내 차례가 되고 있어. 도셔, 도셔.
2: 다른 사람 건너는 모습을 보니 볼수록 더 무섭습니다. 이제 차례가 다가왔는데, 하지만 이건 아니죠.
1: 아니요, 너무 너무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장치가 없는데요. 정말 이거 뭐지? 평균대 수준으로. 와, 갑니다. 안녕. 이거 너무 흔들려. 우와.
2: 제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있어서 거의 떠밀리듯 갔는데요. 정말 아찔합니다. 높이 8m 상공에서 외줄을 타듯 온 정신을 집중해서 걸어야 되는데요.
1: 와, 물 색깔. 야, 이게 실화예요? 나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을까?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2: 잽싸게 순간 포착하고 다시 다리를 건넙니다. 그때
1: 안돼 안돼.
2: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1: 저 지금 너무 못생겼죠?
2: 지금 외모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무슨 추격자처럼 사람들이 제 뒤를 바짝 쫓습니다. 다행히 90m 다리 완주.
1: 만세.
2: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죠.
1: 쉬면서 천천히 가세요. 304계단. 304요온다떼. 가이당. 저도 도시오카나 또 이마 강가이주 데스. 逆には 이케나이요네. 하, ここで住もうかな.

0: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계단이라니. 아, 오늘 운동 한번 세게 합니다.
1: 오늘 일요일인데. 와, 근데 멋지긴 합니다. 와, 진짜 너무하네. 이름이 이게 고생의 언덕이에요. 水入りますね。 用意してないんですか? 彼女のためのお水。車に戻れば。 이야, 여자친구한테 물 좀 준비 안 했냐 할 때 차에 놔두고 왔다고. 아, 전전 고코로노 요이가 되기대나. 다메다네.
0: 연인들의 성지에서 헤어지라니. 아이고, 농담입니다, 농담.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1: 아이고.
0: 그 위에선 뭐지? 작은 사당이 올라오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 올라온 사람 두드리는 건가? 목탁은 치는 거죠? 오, 오, 오, 무겁다. 저 올라왔습니다. 왔다.
0: 꿈의 현수교에서 품었던 소망을 이 목탁 소리에 실어 산 너머로 날려보냅니다. 인근 상간마을에 비경이 또 하나 있다는 말에 달려갑니다. 여기도 지천에 차밭이 쫙 깔려있네요. 그 싱그러운 차향 맡으며 걷다가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꽃만 보면 습관처럼 사진 찍으려고 하는 이 못된 손.
1: 와, 엄청 큰 벚꽃나무가, 아, 제발 피어있어라, 피어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엄청, 뭐, 만개까지는 아니지만, 분홍물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차밭이 쫙,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으니까, 이야, 너무 예쁘네요.
0: 이 거대한 벚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을의 명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흔히 봐왔던 벚꽃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가지가 사방으로 넓게 퍼져 있고 꽃이 작고 소박합니다.
1: 아, 이게 꽃이,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이 꽃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림으로 그리는 벚꽃 그 자체, 진짜. 아, 이게 꽃이, 꽃 자체가 작은 나무네요, 이 나무가. 나무는 큰데 꽃이 아주 귀여운. 아,
0: 꽃은 다 이쁘지만 이 벚꽃은 뭔가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진다거나 할까요? 가지끝마다 촘촘히 맺힌 분홍빛 꽃망울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강인함이 전해집니다. 초록빛 차밭에서 홀로 일구어낸 300년의 봄. 흔히 보던 화려한 벚꽃길과는 또 다른 봄의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그런데요, 이 벚나무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고부다네, 고부.
1: 고부. 50% 핀 거라고. 3日後ぐらいだったら満開。日本人に満開になりますね。こちらが向いた方は、かなり開いていますが、向こう側がまだ。ちょっと、桜も、この家の所有物です。個人のものです。ああ、いい原墓地的所有案、原因所有物にしれよ。そうですか。羨ましい。羨ましい。すごい。はい。
0: 매년 개화기가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 이제는 손수 벚꽃 전망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본업인 차밭은 뒷전으로 하고 관광객들을 만나라 주인 할아버지도 정신이 없으시대요.
1: 이게 저런 걸 보고 독보적이라고 하나 봐요. 이 동네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네요.
0: 주인 할아버지가 자기 소유산에 직접 길을 내 만든 벚꽃 전망대입니다. 와.

0: 역시 주인 할아버지 말씀대로 여기가 진짜 VIP석이네요. 세상에.
1: 그냥 이대로 한 장의 그림 엽서. 아, 집에 바로 보내고 싶네요. 밤이 되면 주인 할아버지가 직접 설치한 조명도 켜주신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봅니다. 아, 그런데 조명을 비추자 벚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녹차밭에 설치한 초록색 조명이라 분홍빛 벚나무가, 거대한 브로콜리처럼 보이지요. 그래도 이 밤을 밝힌 아름다운 빛의 마법입니다. 바다와 산,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땅 시즈오카. 그만큼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풍부한데요. 현의 서쪽에 자리한 하마나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장어의 고향. 덕분에 시즈오카는 장어 요리로도 유명하지요.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의 대표주자 장어. 오늘 제대로 먹어봐야겠습니다. 이 가게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그런 내공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역시 메뉴도 남다른데.
0: 여기는 메뉴가 확실합니다. 이 하나의 이 메뉴로 쇼부, 승부 봅니다. 원래 떡볶이도 떡볶이만 하는 집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주문 받으러 오실 필요도 그냥 아까 좀 전에 물으신 게 몇 개예요?
1: 자리에 앉아서 보니 여기 꽤 유명한가 봅니다. 점점 맛이 기대되는데요.
0: 하이.
2: 토니 1번 야끼 데스.
3: 하이, 아타마카다 10번
2: 마데. 우와! 아타마도 食べますか?
3: 食べれるんですけど, 만나가니 太い 骨가 있는데.
2: 아, 하이.
3: 気をつけて
1: 밥상도 딱, 진짜 딱 흰밥과 장어구이가 중심인데 장어는 정말 머리까지 구워 나왔습니다.
2: 하필이면 얘가 나를 보고 있어. 보지 마.
1: 아, 자꾸 장어와 눈을 마주쳐서.
2: 아, 얘가 어떡하지? 이걸로 이렇게. 나 보지 마, 미안해. 와, 근데 이거 진짜 장어를 이렇게 한 마리를 통으로 구워서 진짜 딱 한 마리 구이 정식이네요. 아, 제가 이거 장어 뼈 튀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같이 주시네요, 여기는.
4: 그러면 먹어볼까요?
1: 와, 정말 맛깔나게 구웠습니다.
0: 안에도 이 소스를 바르기 전에 장어를 미리 구운 다음에 소스를 바르니까 이 생선이 먼저 구워진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맛있는 소스를 바른 거거든요. 여기가 장어가 이 동네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먹어봐야죠.
1: 한 입 먹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입이 할 일은 말하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것.
0: 장어 살은 완전히 녹고요. 그리고 이 간장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달콤하고요. 그 달콤한 간장 소스 맛.
1: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밥 한 그릇 금방 비우겠는데요. 장어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제공한다는 철학으로 오로지 장어에만 집중한 밥상.
0: 다른 반찬이 있으면 아까울 것 같아요.
1: 저도 이 가게의 철학을 이어받아 장어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먹겠습니다.
0: 와, 큰일 났네. 너무 맛있네. 다시 한번 얹어서.
1: 장어는 가을부터 3월까지 살이 통통하게 오를 때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하니 가을마다 올까 봐요.
0: 스코 오이시이 데스네.
5: 여반히 데스.
0: 하이. 뭐 미나
5: 도쿄から.
0: 네, 와타시와. 뭐 도쿄から. 도쿄. 오키나와から. 하이. 오키나와からも. 스코이 데스네. 일본에는 워낙 이제 장어가 귀한 음식이고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나라처럼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장어와 관련된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그 일본에는 좁은 골목들이 많잖아요.

좁고 긴 동네에 그런 그 좁고 긴 골목이 있으면 장어 침대라고 부른대요. 그 정도로 좁고 길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성적이 막 오르거나 물가가 막 오르면 은하계 노벌이라 그래서 장어가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쭉쭉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워낙 장어 요리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장어는 냄새만 맡아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대요. 밥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흰밥이. 너무 정직하고 단순해서 더 깊이 남는 맛. 이제 장어하면 이 가게 생각나겠는데요. 이 메뉴 하나로 승부할 만한 한 집인 것 같습니다. 맛있다. 정성껏 구워낸 장어 한 점에 시소가의 자연과 맛이 담겨 있습니다.

0: 집어넣으면 여기 보이는 데서 술이 나오거든요.
1: 에이, 맛있다.
2: 히다. 히다규.
3: 스시 두 개 먹었는데 벌써 디저트 타임입니다.
0: 아, 진짜 설국이네, 설국.
4: 후면한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5: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준비할게요. 예.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11: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2: 컷!
11: 수고하셨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6: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11: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9: 준비할게요.
6: 예.
8: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11: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0: 컷!
11: 수고하셨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1: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박,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5: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6: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운양의 복수.
1: 부모님!
2: 부모님!
1: 대체 어디 있는 거야?
3: 멀리 도망간 거 아니야?
2: 그런가?
1: 아니야. 어? 두목이 우리 버릴 리 없어.
2: 그래?
3: 그럼 어딨냐고.
1: 저쪽으로 가보자.
4: 지금이야. 다녀올게.

0: 역시 잘 보이네.
1: 같이 가!
2: 잘못하면 늦는다고!
3: 아무데도 없잖아.
4: 배고프다.
3: 나도.
4: 뭐 먹을 것 좀 없나?
5: 응? 그랬나? 아, 맞다.
4: 작전 개시?
5: 그런데 이따 어디서 가기로 했지? 무슨 공원? 응? 웬 고양이야? 잠깐만. 아, 귀여워. 냥이야, 왜 여기 있어? 길 잃었어?

0: 저거!
1: 뭔데? 뭘 보고 놀란 거야?
0: 저 나무 위 좀 봐봐!
2: 나무 위?
0: 두목을 괴롭혔다!
1: 일단 피하자!

0: 어? 어? 뭐지?
1: 여기 부리지 말라고야! 에이, 숨어 있는 것도 어렵네. 응? 저 녀석들. 숨자.
2: 두목님. 두목님, 안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와, 내가 두목이랬잖아.
3: 그러네.
4: 거기서 뭐 해요?
1: 뭐, 그냥. 그 녀석들에게 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었어.
3: 그랬어요?
4: 우린 두목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1: 이 꼴이 뭐냥.
2: 그럴 때도 있죠. 복수하면 되잖아요.
1: 그 녀석들 실력이 장난 아니라고.
2: 우리가 유리하게 작전을 짜면 되잖아요.
1: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
2: 그 고양이처럼 생긴 애를 찾았어요.
1: 해치?
2: 응.
1: 그럼
2: 계획이 있어요?
4: 혼내버리자고요.
2: 오, 예.
3: 나 갈게.
5: 안녕.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6: 윤호 왔구나.
5: 네.
6: 막 포근히 산책시키려던 참인데.
5: 제가 데리고 나갔다 올까요?
6: 그럴래?
5: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3: 날아가 볼까?
2: 저기에요.
1: 그렇네. 해치, 이 녀석.
2: 오씨.

0: 뭐야?
1: 꽈!
0: 어? 뭐지?
1: 해치, 이 잠보 녀석!
0: 모냥이다!
1: 너 이리 와! 승부를 보자!
0: 좋아!
1: 닐리리야! 닐리리야! 미꾸라지같이 잘도 피하네. 그점 아자자자자자자.
0: 이번엔 안 놓친다.
1: 그렇지.
2: 윤호야.
3: 어? 세나.
2: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게.
3: 괜찮은데.
2: 이런 걸로 고맙긴 뭐. 괜찮아. 포근아, 나 오니까 너도 고맙지?
0: 거기서!
2: 어? 어?
1: 자자자자자! 이신이다!
0: 어?
1: 자자자자!
0: 자자자자!
1: 아, 자자자자자자자자!
0: 아, 자자자자자!
1: 자자!
0: 어? 어?
1: 해치, 나 여기 있다!
0: 거기 서라!
1: 싫다고!
0: 아, 자자자자자자!
3: 아, 자자자자자자! 어? 이쪽으로 갔는데.
1: 어?
0: 거기서!
1: 나 여기 있다.
0: 어? 어?
1: 인간들도 없으니 마음 편히 싸울 수 있겠다.
0: 지금이라도 선계로 돌아간다면 봐줄 테니 후회할 짓 하지 마.
1: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닐리리야! 차! 차! 닐리리야! 유!
0: 그게 다냐? 실력은 잘 봤으니 이제 그만하지.
1: 웃기시네. 내 실력을 다 봤다고 생각하냐? 새로운 거 보여줄게.

0: 자, 이제 끝내줄 테다. 아라리오! 짜잔! 또냥 밀리리야!
1: 마음대로 해봐. 전기가 안 통한다고. 이제 내 차례다. 아라리오! 짜잔!
0: 에? 그건 또 뭐냐?
1: 잘 봐.
0: 뭐 하는 거냐?
1: 아자자! 아라리오! 잡았다!
0: 도와줘! 뭐야?
2: 이게다 릴리리야!
3: 성공이다!
4: 조군. 고양아, 뭐 하는 거야? 그 고양이들이야! 보구나!
0: 릴리야!
3: 너 누구야? 이거 치우라고? 알았어. 진정해.
1: 이때다! 아라리오! 짜잔!
0: 깜짝이야! 안 되겠다! 릴리리야!
3: 우리도 도망가자!
1: 아휴. 어? 포근이? 어떻게 여길. 아라리오! 이제 괜찮지?
3: 어? 너네 집에 있는 인형이.
1: 으아!
4: 세나야, 사실은.
3: 어?
4: 비밀 꼭 지켜줄 거지?
3: 응? 걱정 마.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4: 잘 가.
3: 응, 내일 봐.
4: 들어가자. 예, 다녀왔습니다.
5: 수고했어.
6: 여기 살고 있었군.

0: 반찬 도우미!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반짝이는 조끼를 입고 친구들이 길 건너는 걸 도와줄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건 표지판인데 멈추란 뜻이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교통안전 도우미거든! 나랑 교통안전 도우미 할래? 허,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친구들이 길 건너는 걸 도와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멈춰! 좋아? 그럼 잘 되는지 볼까? 너희는 춤추다가 내가 표지판을 들어올리면 멈추는 거야. 멈춰! 춤 잘 춘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교통안전 도우미! 아우! 아우! 아우! 안전하게 길 건너는 걸 도와주자!

0: 빨리 빨리. 근데 너무 빨리는 안 돼. 솔방울 떨어지면 어떡해.
1: 우리 이겼어.
2: 예.
3: 베이지 안녕. 베이지 안녕. 비씨 안녕. 교통안전 도우미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난 오토바이야. 브릉.
0: 그럼 난 길 건너도 되지? 근데 길이 어디지? 그게 혹시 여기야? 나 지금 길 한가운데 있는 거야?
3: 난 교통안전 도우미야. 내가 널 길 한가운데 놔두겠어? 길은 저기야.
0: 아, 그렇구나.
3: 그리고 건널목은 바로 여기고. 길 건너기 전엔 양쪽을 잘 살펴봐야 해.
0: 난 늘 여기저기 다 확인해. 위, 아래, 이쪽, 저쪽.
3: 좋아. 이제 건너가 보자.
1: 브릉. 어? 브릉, 브릉. 오토바이 지나갑니다. 브릉.
3: 멈춰. 그럼 다시 계속 건너자. 좋아. 이제 가도 돼.
1: 응, 고마워.
3: 고맙긴 뭘.
0: 우와, 그 표지판 진짜 멋지다.
3: 맞아. 이걸 보면 무조건 멈춰야 해.
0: 나 멈췄어.
3: 또 건널래?
0: 응, 좋아. 나 이번엔 다섯 방향을 볼 거야. 위, 아래, 겨드랑이. 이쪽, 저쪽.
3: 좋아, 다시 건너자.
0: 이번엔 누가 오는 거지?
3: 멈춰!

0: 시공이야.
1: 우리가 도와줄게.
0: 우와, 내가 좋은가 봐.
1: 얜 통통 뛰어다녀. 멈춰.
0: 그래, 잘했어. 자, 하나, 둘, 셋.
1: 실뭉치가 안 보여. 어떡하지? 안전도우미들, 손상안경 준비. 혹시 실뭉치가 보이니? 저기야!
0: 와, 우리 따라오라고 길을 가르쳐주고 있네. 진짜 착하다. 저 실을

0: 실뭉치가 바다로 뛰어들었어. 길을 제대로 안 보고 간 거야. 재수영할 줄 알아.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가자, 실뭉치를 구해주자. 근데 먼저 이쪽, 저쪽. 좋아. 야호, 잡아! 혹시 실뭉치 보이는 친구 있어?
1: 저기 실이 있어.
0: 저 실을 따라가자. 봐, 실뭉치가 멈췄어.
1: 실뭉치야, 우리가 가서 구해줄게.
0: 멈춰. 물고기 때 지나가요. 이제 가도 돼.
1: 멈춰.
0: 어?
2: 딜런, 저거 혹시
3: 거대 문어잖아. 저기 봐.
1: 그래, 나야. 여긴 건널 수 없을걸.
0: 길을 못 건너면 실뭉치를 못 구하잖아. 우릴 막을 순 없어. 멈춤 표지판도 없잖아. 하지만 우린 있지. 멈춰!
1: 멈췄어. 팔 하나만 멈출 수 있는 거야. 난 팔이 여덟 개거든.
0: 엄마야.
1: 멈춰!
0: 도망쳐!
1: 비씨가 데이지 문어한테 잡혔어. 실뭉치랑 표지판도 뺏기고 이제 어떡하지?
0: 그러니까 그게 그 표지판이 더 필요해. 문어 팔 개수만큼.
1: 난 멈춘 표지판이 없는걸.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멈춘 표지판, 멈춘 표지판.
0: 우와, 찾았다. 멈춰.
2: 잘 되네.
0: 멈춰. 멈춰, 멈춰.
1: 싫은데 너희가 멈춰.
2: 우리도 잡혔어.
0: 비씨, 네가 해냈어. 계속해. 그럼 다시 가보자.
2: 이제 작아져 버렸네.
0: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2: 오프, 오프, 오프.
1: 여기 나머지도 있어. 멈춰.

0: 나도 표지판 줄래? 그게 없으면 일하기가 힘들거든.
1: 너도 교통안전 도우미였어?
0: 그럼 내가 왜 멈추라고 했겠어?
2: 아,
0: 고마워. 자, 이제 여덟 방향을 살펴봐. 위, 아래,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이쪽, 저쪽. 자, 이제 가도 돼.
1: 어프. 덕분에 안전하게 건넜어. 안전하게 건넜다고? 우리가 해냈어! 아!

그럼 또 만나.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절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0: 브레이커.
1: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0: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1: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2: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2: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1: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3: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1: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2: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0: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응?
0: 기가빌더 출동! 짱타기 대전 쿠키! 짱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5: 기가빌더 출동!
0: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개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1: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3: 어? 어디예요?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4: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0: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1: 또 시작이네.
2: 어? 저것 좀 봐.
0: 얘기 안 끝났거든. 어?
3: 쏙 보기 좋은 건 아닌데.
4: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0: 너무 긴장이야.
2: 게다가 너무 위험해.
0: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4: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0: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5: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0: 잡았어.
1: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부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떡해,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1: 기가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0: 메가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1: 내가 멈춰!
0: 내가 뭘 잘못 말했나?
2: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3: 너무 많은데.
2: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2: 알았어, 포키.

0: 깨끗하게 치웠어.
1: 기가 밀다.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0: 부스터 작동.
2: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오늘은 홍지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2: 그래? 나도 탈래.
1: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3: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퀴즈펜션.
1: 나이트 먹자.
3: 홍지레빗 퀴즈캠핑.
1: 와, 재밌었다.
3: 홍지레빗 행복한 오리지 원앤원.
1: 유치원 가자.
4: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조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4: 신난디야.
1: 내일 또 놀자.
4: 똘똘이 유치원.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한

0: 성장의 추억.
1: 자유, 어쩌려고 그래. 위험하니까 당장 내려와. 그럴 순 없어. 나한텐 레인저스처럼 특별한 힘은 없지만 난 숨지 않아. 레인저스와 함께 싸울 거야.
2: 태우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3: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4: 응? 어? 그런데 빌리는 어디로 갔지?
1: 맛이 어떠냐? 무슨 일이지?
2: 태우가 위험해.
5: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주인? 내가?
5: 당신에게서 슬픈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1: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나한텐 아무런 힘이 없거든.
5: 악당들이 무섭지는 않나요?
1: 악당은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서운 건 친구들을 잃는 거지.
5: 자신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역시 당신은 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1: 근데 왜 자꾸 날 네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5: 주인님께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6: 좋았어. 바로 그거야.
7: 좋았어. 설마 타워를 통째로 날려버릴 줄이야?
8: 역시 레인저스의 대장은 뭔가 다르네요.
6: 그게 무슨 뜻이지?
8: 아이, 우리 대장 닉스님에겐 상태가 안 된다고요.
4: 타요!
9: 타요!
4: 어? 저게 뭐지?

0: 안 돼! 안 돼!
1: 당신의 마음에는 욕심과 이기심만이 가득하군요.
0: 그렇지 않아.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1: 그런 마음을 가진 이는 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0: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돌아와!
2: 하긴 닉스님이 좀 이기적이긴 하지.
3: 욕심은 또 얼마나 많으신데.
0: 이것들이 넘어지 못해!
1: 주인님, 깨어나실 시간이에요.
4: 넌 꿈인 줄 알았는데.
1: 전 다섯 번째 에너지 잼인 마음의 잼이에요.
4: 뭐? 다섯 번째 에너지 잼?
1: 순수하고 용기 있는 타요님에게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저와 하나가 되어 레인저스가 되어주세요.
4: 한번 해볼게.

0: 버스 타요!
1: 타요!
0: 설마 다섯 번째 재미있었다니!
2: 물, 불, 바람, 그리고 마음까지! 마침내 우주의 다섯 가지 힘이 모두 모여서 진짜 전설의 레인저스가 되었어!
3: 타요!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제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알아요. 빌리!
3: 타요! 위험해!
4: 대체 어쩌려고?
0: 언제나 듬직했던 빌리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늘 무거웠을 빌리의 마음을 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혼자서만 짊어지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헤쳐나가요.
5: 빌리, 우린 네가 필요해.
6: 제발 다시 돌아와줘.
7: 얘들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8: 빌리!
5: 돌아와, 돌아!
8: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7: 뭐야? 너희 왜 그래?
9: 잠깐, 빌리! 총공격을 준비해라! 최대 전력!
10: 아, 미스님! 이러다 우리까지 동굴이가 되겠어요!
9: 시끄러워! 내 손에 구워지고 싶나보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다 부숴주마!
0: 이 에너지는... 닉스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7: 이런...
3: 이대로는 도시 전체가 위험해져.
4: 어떡하지?
5: 모두 침착해. 이제 타요까지 합류했으니 분명 우리의 힘은 더욱 강해졌을 거야. 모두 준비됐지?
8: 물론이지.
9: 이제 다 끝이다.

0: 모두의
1: 힘을 모아 하나로 내가 질 줄 알고!
2: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1: 이럴 수가! 당장 우리 지구에서 사라져! 가! 레이저스 녀석들 죽어보자!
2: 용사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3: 타요, 어? 처음부터 활약이 대단하던걸?
2: 응? 모두가 함께해주신 덕분이죠.
4: 타요가 레인저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5: 무슨 소리야? 타요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지.
6: 저, 얘들아. 어? 그동안 너희 마음을 몰라준 거 사과하고 싶어. 멋대로 떠났던 나를 다시 받아줄래? 만약 싫다면.
4: 빌리는 은근히 걱정이 많다니까.
5: 그래서 우리랑 잘 어울리지만.
3: 아까 말 잊었어?
7: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잖아.
6: 얘들아.

0: 이제 타요도 합류했으니 앞으로는 걱정 없겠어요.
1: 아하! 타요라니 용사님이라고 해야지.
2: 뭐?
1: 따라해봐. 타요 용사님. 자, 어서.
0: 전설이나 어린 꼬마를 용사님이라 불러야 한다니. 아이고, 대신세요.
3: 이 지역은 반드시 대갑할주마. 베레보스님,
4: 결국 실패한 거냐?
3: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에너지잼을 모아서.
4: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보여요. 머리에 천사링이 있는 거 보면.
1: 설마 죽은 영혼?
2: 맞아요. 전 죽었답니다.
3: 어쩌다가.
2: 억울하게 죽은 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4: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부부가 살았죠.
5: 아이, 감자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나눠 먹어요.
6: 그럴까요? 자, 으쌰. 자, 큰 거 당신 드세요.
5: 아니에요. 아이, 당신이 드세요.
6: 아이, 당신 드세요. 아이, 됐어요, 됐어요.
4: 그런 착한 부부에게 한 요정님이 절 보냈어요.
5: 아예 당신
6: 당신 드시라니까.
2: 한마디로 전 요정이 보낸 축복의 선물 아주 특별한 거위였죠. 여기서 문제.
4: 백조와 오리 사이에서 저 거위를 찾아보세요.
1: 백조, 오리, 거위 다 하얗고 비슷하게 생겼어.
0: 이건 백조? 이건 오리. 아, 거위는 어딨지?
1: 아하, 여기 있다, 거위.
3: 어머나. 아니, 이게 웬 거위야?
5: 우리가 좋은가 봐요. 아니, 이 근처에 거위 키우는 집도 없는데 어디서 온 거야?
3: 그럼 우리가 키워볼까요?
5: 그럴까요?
4: 그렇게 난 부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지. 아이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3: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유, 알을 낳나 봐요.
5: 아침은 거위알로 후라이를 해 먹자고요.
3: 좋아요.
2: 아유, 어디 보자.
5: 아니, 이거 황금 아니야? 여보, 문 닫아요. 누가 보는 거 아니지?
3: 닫혀 있어요.

0: 난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았고 부부는 황금알을 팔아서
1: 배불리 한번 먹어보자고.
0: 네. 하루는 배불리 먹고 하루는 멋진 새옷도 샀지.
1: 근데 새 옷에 어울리는 멋진 신발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하나 더 못 났나?
2: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 자꾸 욕심이 생기네. 저 거위야, 이왕 낳을 거 내일은 더 크게 낳아라.
0: 부부는 황금알을 계속 팔아서

0: 멋진 집도 사고 부자가 되었어.
1: 부자라면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지.
2: 부자라면 이 정도 쇼핑은 해줘야지.
1: 그 거기야. 내가 또 살 게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황금알 좀 많이 놔라.
2: 맞아. 황금알 너무 부족해.
0: 부부는 날이 갈수록 욕심이 많아졌고 결국
2: 오늘 황금알은 나한테 양보 좀 해요. 부인들끼리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신상 골프채 필요하거든요. 사야 해요.
1: 아니, 나도 오늘 모임에 차고 나갈 명품시계 사야 해요.
2: 아이씨, 절대 양보 못해.
1: 나도 못해.
2: 내 황금알.
0: 날아간 황금알은 정원에 떨어졌는데.
3: 으아, 온통 다 황금색이야.
0: 과연 황금알은 어디에 있을까?
2: 이건 황금색 꽃.
1: 이건 황금색 럭비공인다.
3: 우와. 오, 황금알이다. 찾았다.
0: 황금알을 찾는 부부는 계속해서 싸웠어.
2: 내 거예요. 좋아.
1: 왜 이렇게 싸워?
2: 황금알 판 이 돈으로 골프채 살 거야.
4: 어머나,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1: 무슨 소리? 명품 시계 살 거라니까.
4: 탁월한 선택. 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2: 어머, 저기 시계 도둑이다.
3: 뭐? 안 돼, 안 돼. 어디야?
2: 내가 먼저 샀지.
1: 당신?
4: 아, 저기 고객님. 아, 일단 이 물건은 가지고 가시고 돈은 내일 주셔도 되는데.
1: 왜 상으로?
2: 아유, 그렇네. 여보. 황금알, 내일 황금알 나으면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요.
1: 아하! 그렇게 신통방통한 방법이?
4: 자, 그럼 구매하시겠습니까?
0: 그렇게 부부는 외상으로 흥청망청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
4: 진지 먹거리.
2: 아, 내 목에 딱이다, 진짜.
4: 너무 예쁘시다, 진짜.
2: 이게 좋아요.
1: 내일 갚을게요.
4: 내일 갚을게요.
2: 어차피 내일 황금알 나올 거니까 괜찮아요.
4: 아, 그것도 내일 갚을게요.
2: 내일.
0: 그렇게 막 물건을 사던 어느 날.
2: 잘 어울리죠.
3: 고객님!
1: 여긴 어떻게...
3: 아니, 어떻게라뇨. 맨날 내일 간다 얘기해놓고선 돈을 안 갚으니까 그렇죠.
2: 누가 그깟 돈 안 갚는다고. 여보, 오늘 황금알 나왔죠?
1: 그건 벌써 썼지.
2: 네?
3: 지금 갚으실 돈이 이만큼! 이만큼이라고요. 빨리 갚으세요!
1: 그건
2: 내일!

0: 오늘도 겨우 황금알 하나. 아, 이거 가지고 돈도 다 못 갚는데.
1: 아, 답답해. 하루에 하나로는 부족해. 아이, 거위야, 그 어떻게 하나만 더 못 낳을까? 꽉꽉꽉꽉.
0: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한 시간에 하나씩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1: 그럼 돈도 다 갚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살 수 있을 텐데.
0: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만이 낳는 훈련에 들어가는 거야.
1: 꽉꽉.
0: 첫 번째 훈련, 빠밤. 영양이 풍부해야 알이 많이 생긴다.
1: 영양 가득 먹이, 많이 먹기. 먹어라, 더 먹어라.
0: 더 먹어, 더 먹어. 이것도 먹어라.
1: 이거 먼저 먹고.
0: 또 먹어봐라. 골고루 먹어라. 이거 더, 더, 더. 이것도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1: 같이 먹어라.
0: 같이 먹어라. 아이, 잘 먹네.
1: 체력이 좋아야 알을 쑥쑥 많이 낳는다.
0: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100회 실시.
1: 실시.
0: 더 내려가. 더. 힘내. 응원은 거위도 알을 낳게 한다.
1: 알 낳으라고 열심히 응원하기.

0: 나와라, 황금아! 그래, 거위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다리야.
1: 아유, 힘들어라.
0: 아유. 많이 먹이고 운동시켰더니 도망만 잘 가네.
1: 아유, 아무리 해도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났나 봐요.
0: 에이, 쓸모없는 거위 같으니라고. 하루에 고작 하나가 뭐야.
1: 아유, 답답해 진짜.
0: 아이, 그런데 저렇게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 보면 저 거위 뱃속에 황금이 가득하지 않을까?
1: 아유, 왜 그렇겠네요? 엄청 큰 황금 거머리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0: 그렇다면?
1: 거위를?
0: 아이고, 거위야. 그, 아까는 우리가 미안해.
1: 이제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먹자. 앉아 편하게 쉬어야지.
0: 지금이야. 황금. 황금은

0: 없네. 아이 잠깐. 아이 거위가 죽으면 내일부터 황금 알 한 알도 못 낳는 거잖아요.
1: 아유 그렇지. 아이고 어떡해.
0: 아이 어떡해. 아이 어떡해 그냥. 아유 잠깐만 거위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1: 아유 거위야 어서 일어나봐. 아유 일어나라고.
0: 일어나. 아유 이게 뭐야. 매일 황금 알 한 알도 감사한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렸나 봐요.
1: 그러게. 어떡해 거위야.
2: 그렇게 난 죽었고 부부는 과하게 욕심 부린 걸 후회했지.
1: 거위야 미안하다.
2: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우리 친구들은 절대 욕심 부리지 마.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2: 자동차 고정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야.

0: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쓸모없는 인간.
1: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코코라 퀼리티 투바론 옴브릭스 생성의 자랑스러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2: 요즘 회사가 바빠요.
3: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맨날 야근이야.
0: 근데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즘 지구가 난리래요.
4: 왜요?
0: 아니, AI가 생기면서 지구인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졌대요.
3: 저도 들었어요. 이미 AI가 레벨 5래요. 보통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연구원들도 많이 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은 다 로봇이 한다잖아.
3: 맞아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래요.
4: 그 찬란 지구인들도 쓸모가 없어지는군요.
3: 쓸모가 없어? 왜요?
4: 아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AI가 다 대신한다면서요. 그럼 지구인들이 할 게 없잖아?
3: 할 게 왜 없어요? 시간 나면 그림도 그리고 EBS 보면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4: 그러니까 문제죠. 그림이나 공부나 AI가 더 잘하는데 그걸 뭐하러 해요?
3: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돼?
4: 아니, 뭐하러 에너지를 써요. 그냥 누워있어.
3: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되냐니까.
4: 아니, 뭐하러 그래.
3: 즐겨 좀.
0: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될까?
5: 지금이 AI 시대인데 뭐.
6: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AI들이 일을 거의 다 해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미나게 놀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7: AI가 대신 다 하면 안 되고 뭔가 보조해줘야 되지 않을까?
8: 근데 그럼 그 AI를 어떻게 사는 돼? 그럼 그 AI를 살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
9: 그러네. AI는
8: 직업들이 다 사라진대잖아. 그럼 그 AI는 누가 사는 돼?
7: 그 AI는 내가 샀으니까 그걸...
8: 그러니까 그 살 돈은 어디서 만드는 거야?
7: 그 살 돈은 옛날에 AI 시대 전에 벌어둔 돈으로 내가 살게.
8: 그럼 AI의 시대에 그 태어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거야?
7: 그 사람들은 뭔가 또 사는 방법이 생기겠지. AI가 할 수 없는
8: 데 내가 물어보는 게 그 방법.
6: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약간 AI가 농업 같은 걸 대신에 해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는 쌀 양도 멀쩡히 지금처럼 유지가 될 테고 이러면 딱히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8: 지금은 쌈 판매율보다 고기 판매율이 더 높아.
6: 어쨌든 먹는 거 말아.
10: 그치만 근데 그 일자리를 잃으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아까 말했지 보조를 두거나 아니면은 빠질 때 그거를 주는 게 나아.
6: 우리도 이제 꼭 그렇게 될 수 있어.
7: 그치, 우리 있을 때 이야기
8: 이미 그렇게 됐어 지금.
6: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10: 이미
6: 잘리고
10: 직업이 조금씩 없어지는 중이야.
7: 또 AI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지 않을까?
6: 그러겠지.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이 생겨났겠지. 예전에는.
8: 그럼 그 직업을 또 대체할 또 다른 AI가 나타나지 않을까?
6: 그래도 또 다른 AI가 생기면 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이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면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7: 맞아. 제일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건 뭐야?
6: 편의점 알바.
10: 난 회사원. 근데 그건 무인 편의점이 많으니까.
8: 근데 지금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들은 노동자들을 블루라인인가 블루잡인가 그렇게 부르거든? 그 블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을 더 줘.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려면은 막 오류가 나고 막 부서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동 일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노동 일을 하는 것에 더 연봉이 더 많이 들어가.
10: 그래서 좀 더
8: 내 생각에는 아마도 노동 일 하는 거는 안 사라지지 않을까?
10: 나는 과학 하시는 분들이잖아.
7: 좀 뭔가 지성인? 뭔가 정확한 수치로만 하는 거는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봐.
8: 내 생각에는 AI 쓰는 이유는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솔직히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
7: 맞아.
8: 그 AI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효율 같은 거는 훨씬 더 올라가잖아. 선생님 같은 거는 선생님도 아무튼 사람이니까 가르치면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AI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해.
7: 그렇지, 감정이 없으니까.
8: 그렇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 AI를 쓰는 게 아닐까.
7: 맞아.
5: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 개체.

0: 거지 완전히 그냥 뿌리가 완전 뽑혀버린다는 건 아닌 거죠. 네.
1: 네. 근데 나는 솔직히 AI가 일자리를 다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 입고 자고 먹고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돈이 다 필요하잖아.
0: 근데 그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자본이 있어. 이렇게 돈이 막 뒤에 막 쌓여 있어. 막 돈 주워 먹고 막 그래. 그냥 돈 막 뒤에 막 싹 쌓여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벗는 이유를 직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2: 이번 이쪽에서 돌까?
3: 오케이.
4: AI 만드는 사람.
3: AI가 AI는 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1: 과학자들의 지식이 AI에 들어가 있는 건데 AI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과학자를 어떻게 이겨?
2: 근데 AI가 요즘은 새로운 걸 찾아낸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지.
1: 그러면은 나는 AI를 통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
0: 그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기술은 지금도 뭐 수제 햄버거, 뭐 수제 뭐 의자, 수제 컵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막 환장해서 막 가잖아. 근데 AI 시대는 더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 AI가 다 만들잖아. 다 기계가 그냥 딱딱딱딱 컵도 딱딱딱딱 찍고 게임들도 딱딱딱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딱 주는데 핸드메이드 기술은 아까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AI가 따라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핸드메이드 기술의 발명품은.
2: 로봇 핸드메이드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하면 로봇은 디디디디디 이 수도를 한다면 인간은 하나하나씩 주문 제작으로 해도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
1: 약간 반지 같은 걸 만드는 사람만 봐도 자신의 생각을 이 조그마한 반지 안에 담아내려고 몇 개월, 몇 주를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3: 로봇은 그냥 입력한 걸 그대로 수행한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정서적인 가치인 거고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 그 로봇을 만들려고 공장 지어? 땅 사?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드는데 기계 사? 그 로봇이 탄생을 했어.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들려고 수많은 인건비가 들어가. 그래서 그 만든 그 물건의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값은 막 3,000원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솔직히 진짜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로봇이 만든 게 훨씬 가치가 높아.
3: 근데 사람이 만드는 거는 사람이 직접 한땀한 땀에서 만드는 거니까.
0: 사람이 만드는 것도 내가 입력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5: 근데 공장에서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거잖아.
1: 그걸 만들 때까지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만든 게 오히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
0: 그치.
1: 맞아.
2: 근데 나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냥 돈 주고 안 살래. 왜냐하면은 그 기계가 만든 걸로 별로 차이가 없으면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니거나 선물하는 게 아니면은 내가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걸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3: 근데 만약에 고흐가 그린 그림이면 그것도 사람이 그린 거니까 몇 시간이고 몇 년이고 공을 들여 그린 거잖아. 근데 그거를 AI가 똑같이 학습해서 고흐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 그렸다고 해도 고흐가 그린 거의 가치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해.
0: 나 니네들의 의견이랑 비슷한 게 반 고흐는 정신병이 있었어. 알지?
5: 알지?
1: 응, 있었어.
0: 반 고흐.
5: 난 반 고흐 몰라.
0: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 아무튼 반 고흐가 정신병이 있단 말이야. 근데 AI는 멀쩡하잖아. 근데 반 고흐가 그린 거는 약간 막 이럴 때 그린 거잖아. 근데 AI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 고흐는 정신병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 작품에 들어간 노력 같은 걸 본단 말이야. 그 사람의 희소성 있잖아, 그 머릿속에. 그렇다 보니까 나는 반 고흐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한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
3: 제 이해 아예 못한 것 같은데.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 돼.
1: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하면 되는 거.
0: 네. 그러니까 취미들이 늘어서 취미들이 모이고 모여서 정식 직업이 되고 그 정식 직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또 인간 시대가 오고 걔들이 아 또 귀찮다 하면서 AI 시대가 오고 이게 반복인 거지. 그러니까
3: 점점 그러면 점

0: 점점 퇴화했다가 다시 발전해 나간다.
1: 그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인간 세대로 다시 돌아갔다가 미래를 이어나가려면은 공부를 해서 그 AI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그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2: 나도 그때는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지금도 막 수능 사라진다 그러고 막 지금 난리잖아 공부에 대해서.
3: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들은 진짜 그게 원래인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놀다가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걸 인간으로 대체를 당하면 인간이 완전 무력해질 거고 일을 안 하고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안 하는 거지. 나 같으면 공부를 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
1: 하면 되지.
4: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3: 아니 절대 아니지.
0: 쓸모가 없다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졌다.
1: 일을 안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5: 나는 쓸모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 왜냐면은 우리보다 더 낮은 동물들이 있잖아. 근데 동물들도 쓸모 없는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쓸모 없는 게 아닌 것 같아.
3: 생명은 쓸모 없는 게 있지. 또 뭐 없지도 않아. 물건 정도는 쓸모 있고 없고를 따질 수 있어.
6: 그리고 아무리 진짜 일 안 하고 막 집에서 먹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막 그 사람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뭐 자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죠.
3: 맞아.
4: 각자 여러분의 그 쓸모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3: 나는 그냥 살아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그게 제일 쓸모 있지.
0: 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어.
1: 나는 뭔가 욕구가 있어.
5: 함께 대화할 수 있다. 함께 친근하게 지낼 수 있다.
7: EBS, EBS 알려줘.
2: 아니, EBS는 안 끝나 일단. EBS는 쭉 이어져 나갈 거고 안 끝날 거고 AI를 맞추는 그냥 개념 학습.
3: 오빠는 사회생활 진짜 잘하네.
0: 그냥 똑똑한 거야.
1: AI를 어? 우와, 누구세요?
8: 아, 직장인이
9: 직장입니다.
8: 회사.
10: 안녕하세요.
1: 화이팅. 설마.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2: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분 아니야? 아까 애니메이션 처음 나올 때?
1: 왜요?
4: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8: 없어요. 맨날 학교 가야 돼요. 학교 또 가기 싫어요.
10: 근데 휴가가 있지.
3: 연차 쓰면 돼.
8: 야, 근데 휴가하면은.
2: 근데?
8: 일자리가 없어.
2: 방학은? 공짜야.
1: 두 달 동안.
3: 방학 때는 월급 안 받아.
10: 아,
0: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때문이 아닌데.
2: 나는 교대를 갈 만큼 똑똑한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3: 맞아.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말랑무지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킷!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모치펫 하우스에 쏙! 말랑 모치펫 네이커.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력. 사진 3천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더파 좀 하면
1: 플러스.
2: 왜 그래?
1: 플러스.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력 원인원.

0: 그러니까 누나한테 까불래 안 까불래.
1: 이 누나가 먼저 나 놀렸잖아. 가지 가지 가지. 누나가 먼저 나 놀렸어요. 둘 다 시끄러. 얼른 화해 안 해? 어떻게 그렇게 허구헌을 싸워 그래?

0: 라면이네. 누나 나 한 입만.
1: 아, 네가 끓여 먹어.
0: 아잉, 누나 나 한 입만 줄게요. 한 젓가락만 먹을게요.
1: 알았어. 딱 한 입만 먹어야 돼. 진짜로 한 입만.
0: 알았어. 맛있겠다.
1: 오예, 오예!

0: 이제 씻을 거야. 내가 먼저 씻을게.
1: 어? 지금 씻는다고?
0: 응.
1: 얼른 씻어.
0: 알았어, 알았어. 5분이면 돼.
1: 5분?
2: 명탐정 벤츠와 신비의
3: 신쟁이야! 나는 내 거야!
0: 어머나, 웬일이니?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잖아.
1: 누나! 어? 지금 안 씻지? 나 화장실 쓴다.
0: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진짜 지금 씻을 거야. 아하하! 저거 왜 이렇게 웃겨? 아, 나 10초만. 아니, 1분만. 아하하! 저거 봤어. 아하하! 너 닮았어. 진짜 웃기지? 아, 이거 드디어 나왔네. 이거 진짜 재밌는 게. 어머나, 어머나. 이거 드라마 이거 이제 하네. 웬일이. 저럴 줄 알았어, 내가.
1: 어머,

쓰는 순서 때문에. 야, 나 진짜 늦었다.

0: 남매가 싸우는 이유 2위 하늘 같은 누나한테 야라고 해서. 너네 집 유치원 봐야지.
1: 아 진짜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내놔
0: 내놔 시끄러. 너 하루 종일 봤잖아. 내가 볼 거야.
1: 아 나 딩동댕 딩동댕 봐야지.

0: 왜 싸웠더라?
1: 남매가 싸우는 진짜 이유.
2: 뭐 그게 중요한가?

0: 왜겠어?
1: 어? 어, 진짜 호빵이랑 호미예요? 맞아요, 진짜 호빵이랑
0: 호미. 오늘은 우리가 예고한 대로 우리 자기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고민상담소 컨텐츠를 진행할게.
1: 잠깐, 그 전에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관계를 취소한다.
1: 오늘부터 친구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0: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그럼 고민상담소 Let's do it! 하나 읽을게요. 제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니? 잠깐만, wait. 항상 자기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어. 바로 love yourself. 나 자신을 사랑하라.
0: 맞아, 맞아. 잠깐만, 채팅 하나만 볼게요. 괜찮음. 호미를 보아.
3: 누구니?
0: 악성 채팅은 차단할게.
1: 차단. 우리가 자기 얼굴은 모르지만 절대 아니야. 세상에 못생긴 얼굴은 없어. 세계 인구가 81억 명인 거 알아? 그럼 81억 개 얼굴이 있다는 건데 얼마나 다양해. 그치?
0: 맞아, 맞아.
1: 81억 명 줄을 세워서 순위를 매길 순 없잖아.
0: 없지, 없지. 물론 호미처럼 독보적인 미모가 있기는 해.
1: 아무튼 내가 나를 안 예뻐하면 누가 나를 예쁘다고 해주겠어?
0: 그리고 사람은 뜯어보면 안 예쁜 구석이 없다구.
1: 맞아, 맞아.
0: 얼굴도 마음도 나는 물론 안 뜯어봐도 다 예쁘지만. 잠깐만, 채팅 하나 또 볼게. 호미는 어딜 뜯어봐야 예쁜. 이 매니저, 이 사람도 차단 부탁해요.
1: 매니저가 어딨어? 아무튼 친구는 자존감부터 올려야겠다. 내가 완전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지금 앞에 거울 있어? 자, 거울을 올려놔. 올려놨어? 그럼 거울을 쳐다봐. 자기 눈을 쳐다봐. 아이컨택. 이제부터 나를 따라해. 나 뭐 돼? 따라해.
0: 나 뭐 돼?
1: 호미 뭐 되지?
0: 응? 나 뭐 되지?
1: 뭐 되지?
0: 나 뭐 되지?
1: 되지. 칭찬이야.
0: 예.
1: 했어? 기죽을 때마다 기억해뒀다가 써먹어. 그리고 기죽이는 사람한테는 한 글자만 바꿔서 물어봐. 너 뭐 돼?
0: 너 뭐 돼? 어? 채팅. 호미, 너 뭐 돼? 왜 이걸 나한테 하지? 어? 오늘 지켜준 사람 많네? 차단.
1: 뭐 이러다 다 차단당하겠네. 아무튼 자기한테는 내가 숙제를 하나 더 줄게. 오늘부터 내 장점 하나씩 찾기.
0: 그럼 우리도 서로 장점 하나씩 찾아서 말해주기 해볼까?
1: 좋았어. 그럼 호미 first.
0: 우리 호빵이는 우리 호빵이는 이 점이 정말 예뻐.
1: 어? 어떤 점?
0: 요 점, 요 점. 여기. 너무 예뻐.
1: 눈 옆에 점.
0: 맞아, 맞아.

0: 하나만 꼽기가 너무 어렵네.
1: 뭐야 뭐야 뭐야.
2: 빨리 말해.
0: 호미는 듬직해. 친구로서 정말 너무 듬직하고 사랑스러운 친구야. 내가 내준 숙제 잊지 말고 우리처럼 하루에 칭찬 한 개씩, 알겠지? 어? 알겠어요. 고마워요, 호빵 언니. 아, 천만의 베이비.
1: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잠깐, 잠깐. 너도 고민 있다구?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중은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목욕은 언니랑 하자. 목욕놀이.
1: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완성된 궁극의 힘, 다이노이드 파워.
1: 정말 볼품없이 망가져버렸군, 블랙버스터. 그 몸으로 뭘 할 수 있지?
2: 죄송합니다. 그 녀석들이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로 합체하는 바람에...
1: 이 무능한 녀석! 이제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2: 그것만... 할머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간의 성과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 기회? 이게 그 기회다! 잘 봐라. 이것이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0: 스톰 테라! 프로즌 타이거! 아드 킬러! 테라! 공중전사 다이노이드 전원 집결!
1: 우와! 멋진데?
2: 제군들 모두 고생 많았다. 이제 모든 전사와 부인이 한자리에 모였군. 볼트.
1: 네?
2: 드디어 카르노 군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1: 네! 정말 엄청난 힘이에요.
3: 맞아. 이 파워라면 카르노도 꼼짝 못할 거야.
4: 지금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걸?
5: 우리가 지구로 온 것이 절대 헛걸음이 아니었어.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이여.
2: 최강 홍룡 미니트 공대.
6: 네!
2: 지금까지 모두 고생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고생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한 여정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온 우주가 카르노의 공포에 떨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우주를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순간이 왔다. 우주를 구할 준비가 되었나?
6: 준비 됐습니다.
2: 카르노 군단을 물리칠 수 있겠나?
6: 물리칠 수 있습니다.
2: 좋다. 지금 당장 우주로 나가 카르노 군단을 물리치고 우주의 평화를 되찾아라.

0: 좌표 설정 완료. 진로 이상 없음.
1: 좋아. 전속력으로 간다.

0: 선생님! 지금 그레이트 렉스 타이저가 저희 우주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역시 예상대로 데리고 와라!

0: 자, 블랙버스터. 널 이렇게 만든 미니 특공대가 왔다.
1: 미니 특공대.
0: 복수하고 싶지 않나.

0: 목표 지점 도착 완료.
1: 좋아, 어서 카르노의 우주선을 찾자.
0: 잠깐,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어.
2: 뭐지?
1: 뭔가가 오고 있어.
2: 위기 특공대!
1: 블랙버스터?
3: 저 모습은 뭐지?
2: 카르노의 짓이다. 내 에너지를 폭주시켜 본능만 남은 괴물로 만들지.
0: 자신의 부하를 저렇게 만들다니.
1: 이미 이성을 잃었어. 긴장을 놓치면 안 돼.
2: 미니 특공대!

0: 비트 꼽다!
1: 뭐지? 속도가 더 빨라졌어!
2: 불태! 레퍼스카의 에너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1: 뭐라고요?

0: 저 녀석 점점 더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어.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1: 그 말이 맞아. 저러다간 블랙버스터의 신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날 거야. 폭발이 휘말리면 아무리 그레이트 넥스카이저라 해도 무사하지 못해.
2: 벌트, 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캐야 해. 알겠어.

0: 있다. 내 두껍게!
1: 움직일 수가 없어!
2: 이제 곧 폭발해!
1: 어서 줄을 끊어야 해!